0: 왕이다.
1: 아, 왜요?
0: 위대한 왕이다. 자신이 몸을 바쳐서 동해 바다의 용이 돼가지고
1: 너무 멋있는 얘기잖아요.
0: 동해 바다의 용이 돼서 나는 내 조국 신라를 지키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증거로서 세계 유일의 해중능. 그러니까 바다 안에 왕릉이 있다. 우리 느낌의 해중능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이제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바다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2: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0: 않습니까? 가운데 중짜니까 이게 근데 위로 올라와 있는 바위인 거예요.
2: 아, 네.
0: 그러니까 바다 밑에 가라앉아서 이렇게 막 잠수부가 그러니까 타고
2: 해저까지 내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0: 타이타닉 사람입니다. 이렇게 검색하듯이 예. 거기 뭐 막 이렇게 있고 막 갑자기 이제 뭐가 이렇게 쫙 피라미드 같은 게 나오고 그런 느낌인데 멀리서 보니까 바위 덩어리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0: 실망. 첫 번째.
2: 멀리서 보면 그냥 되게 평범해 보이죠.
0: 네, 예. 그래서 아니 그럼 저거는 해상능이죠. 어떻게 저게 해중능이냐.
2: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0: 네, 이제 이런 이제 약간의 실망감이 있지만 그래도 그 호국불교 그래도 예. 바다에 왕릉이 있다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가 90년대 널리 알려진 답사기에서 그 답사기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저거는 왕릉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문무왕이 화장을 하고 났는데 거기에 재를 뿌린 것이지 저게 담았다는 증거는 없다.
2: 어허.
0: 이러면서 또 왕릉이라는 가설도 무너져버렸어요.
2: 아, 화장을 했는데 나중에 또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0: 네.
2: 재를 뿌린 곳이지
0: 네.
2: 재를 거기다 보관해놓지 않았다.
0: 그렇죠.
2: 그건 또 다른 개념이니까.
0: 근데 그러니까 예,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무왕에 대한 그 뭔가 그 기대 그다음에 그때의 명성 이런 것들이 가라앉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문무왕에 대한 관심, 대왕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2: 저는 그 불씨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0: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오늘의 잡지사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또 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2: 예.
0: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그러네요.
0: 네.
2: 또 어떤 신비한 진실이 담겨 있을지. 네. 일단 문무왕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일단 무열왕의 아들이라는 건 우리가 배웠는데
0: 그렇죠. 무열왕이 잘 알려진 것처럼 그 공차기를 하다가 옷이 찢어져갖고 김유신의 여동생이 옷을 꿰매면서 인연이 돼서
2: 그렇죠.
0: 부인이 되는데 네. 김춘추가 왕이 되니까 왕비가 되죠. 그 아이에서 아들만 7명 그러니까 딸도 있는데 아들만 7명을 낳습니다. 그중에 이제 장남이 김범민.
2: 아.
0: 흥미로운 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라의 통일 전쟁기의 두 왕,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이
2: 네.
0: 둘 다 중국에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두 왕이 모두 바다를 건너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당나라 갔다 왔으니까
2: 아.
0: 바다의 중요성을 하나를 알고 있었고
2: 아, 네.
0: 또 하나는 당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2: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시선은 굉장히 넓었을 병리.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 네.
0: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661년 그 다음에 백제 멸망 직후에 태종 무열왕도 죽으면서
2: 네.
0: 그 전쟁의 어떻게 보면은 수행을 아들인 문무왕이 이제 이어나가야 됐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 통일전쟁의 시작은 무열왕이 했지만 그거를 마무리한 거는 문무왕이다.
0: 그렇죠.
2: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문무왕이 그 마무리까지 한 왕으로서 이제 그 어떤 활동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2: 예. 정확히 뭐 통일전쟁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문무왕이?
0: 보통 우리는 통일전쟁 하면은 세 개의 연표를 기억을 합니다.
2: 네.
0: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676년 신라하고 전쟁, 당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매소성 기벌포 전투,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를 몰아내서 드디어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2: 예.
0: 이게 8년 단위라서 또 기억하기가 쉬워요.
2: 아, 그래요?
0: 660, 668, 676.
2: 등차수열이네요.
0: 네.
2: 예, 예.
0: 이렇게 이제 기억하기 쉬운데,
2: 네.
0: 문제는 그 과정에 굉장히 진한, 어려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는데, 그때 이제 당나라가 야욕을 드러내죠. 우리는 신라를 도와주는 척을 했지만, 결국 우리의 목적은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킨 거다. 거기에 대하니까 이제 신라가 신라마저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때 이제 문무왕이 작전을 짜야 되는 거죠. 우리
2: 네.
0: 혼자 버틸 수 있을까? 만약에 저기서 고구려 반란군이 그다음에 백제 반란군이 다시 일어나면 우리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2: 측면에서 위협을 받는 거죠.
0: 그렇죠. 내부에서도 일어나니까.
2: 예, 예.
0: 그러니까 이 고구려의 옛 귀족 왕족들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안승이라고 하는 사람을
2: 네.
0: 고구려 왕으로 만들었었는데
2: 네.
0: 너 여기 익산에 와서 왕국 하나 더 만들어. 그래서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하나 만들게 하고요.
2: 익산에요?
0: 네. 그다음에 백제의 그 태자였던 그 융을 만나가지고
2: 부여융.
0: 네, 취리산이라는 곳에서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가는 거야.
2: 와.
0: 라고 하면서 옛 백제의 왕족과 옛 고구려의 왕족을 포섭을 하면서 우리 이제 당에

0: 싸우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1: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안승이나 부여용 입장에서는 신라도 어쨌든 자기네 나라 멸망시킨 주체인데.
0: 네.
1: 그럼 뭐 또 김범민의 어떤 외교력이나 정치력을 또 평가해야 될 부분인가요?
0: 그렇죠. 이 그러니까 전략은 당나라를 몰아내는 건데 거기서 어떤 전술을 쓸 거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유능한 리더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670년 신라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1: 나당 전쟁이죠.
0: 예. 네. 그래서 이제 나당 연합에서 나당 전쟁으로 바뀌는데
1: 네.
0: 신라가 당이 점령하고 있었던 공주 웅진 도독부를 공격해버립니다.
1: 아, 네.
0: 그러니까 당나라도 여기에 반격을 하게 되죠.
1: 예, 예.
0: 그래서 말갈군이라든지 이런 전력을 모아서 다시 신라를 공격하는데
1: 네.
0: 675년에 지금의 임진각 영역으로 추정되는 매소성에서
1: 네.
0: 일단 당나라 군을 격파를 하고 그다음에 676년에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1: 네.
0: 결국은 이제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1: 네.
0: 이제 우리는 역사를 뒤에서 바라보니까 676년에 끝났지만
1: 네.
0: 당나라는 신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1: 네, 당이 멸망한 게 아니니까.
0: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신라로 볼 때는 쟤네들이 지금 물러났지만
1: 끝이 아니다.
0: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문무왕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1: 네.
0: 이러한 불안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눌러주는 것이 필요했다. 그렇게
1: 그러네요.
0: 볼 수가 있습니다.
1: 전쟁이 당장 끝났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문무왕이 뭐 재위 기간에 정말 시기적으로나 뭐 역량적으로는 정말 큰 역할을 했던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문무왕은 정말로 대왕함의 잠이 든 것인지 문무대왕릉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건 문무왕이 이제 죽기 전에 동해의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 이 얘기가 너무 참 멋지게 들렸는데
0: 네.
1: 정확히 문무왕이 어떤 유언을 남겼던 겁니까?
0: 이제 문무왕의 유언은 삼국사기에 전문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삼국유사에는 약간 흩어져 나와 있고 이 유언을 그냥 유언이라고 하지 않고 유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무왕이 재위 21년만 그러니까 그 삼국통합전쟁이 끝난 676년에서 5년이 지난 681년에
1: 네.
0: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1: 예.
0: 이때 태자하고 신하들에게 유조 그러니까 유언 더하기 명령입니다. 너네들은 꼭 이렇게 해야 돼. 단락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자기 자랑. 태자 시절부터 진짜 여기저기 동분서주했고 이 어려운 통일전쟁을 내가 가까스로
1: 사실이죠. 뭐.
0: 가까스로 예. 끝을 냈고
1: 네네.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왕이 죽은 뒤에는 나라. 그러니까 종묘의 주인을 함시라도 비워둘 수 없으니까
1: 네.
0: 태자 정명은 바로 즉위해라. 신문왕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예.
0: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 세 개 내용들이 막 진행되는데
1: 네.
0: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제 뜻밖의 다른 내용들이 무덤의 방식과 장례의 방식까지를
1: 네.
0: 거기다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중국의 황제들 왕릉을 봐라.
1: 예.
0: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거창하게 만들지만
1: 네.
0: 시간이 지나가면 나무꾼 목동이 쉬러 오고 토끼랑 여우가 굴을 판다.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먼저 전제를 깔고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내가 죽은 지 한 열흘 정도 지나면은
1: 네.
0: 그 이제 궁궐의 바깥 문을 고문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 고문 바깥에서 서국의 방식, 그러니까 서국은 서쪽 나라니까 아마 인도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1: 아, 인도 아무래도 불교 영향을
0: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불교의 의식에 따라서 화장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내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나라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1: 네.
0: 외국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1: 네.
0: 여기에 뭐 크게 비용 들이고 관심 들이고 할 필요 없다.
1: 네네.
0: 빨리 끝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박하게 장례를 치러라.
1: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보이네요.
0: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그런데 이제 결국 화장을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바다에 묻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0: 그렇죠.
1: 그런데 네, 대왕함이 어떻게 왕릉이 될 수가 있나요?
0: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이제 문무왕의 유언이 되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은
1: 네.
0: 장례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조금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어쨌든 뭔가 바다에 나중에 그 무덤을 만들거나 거기에 뼈가루를 뿌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러면은 이 화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네.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1: 아, 예.
0: 첫 번째는, 화장을 하게 되지만 왕이니까 아마 불교 의식을 치렀을 겁니다. 그러면 절이 필요하고요.
1: 아, 절에서?
0: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 다른 왕들의 상황들을 보면은 절 바깥에서 화장을 해요. 그러니까 절에서 의식을 치르고,
1: 네.
0: 절 바깥에 조그만 털을 만들어서 거기서 화장을 했을 걸로 보이고,
1: 네.
0: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흑역가루를 어디에 뿌렸다. 이렇게까지 기록이 나오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이 예를 가지고 문무대왕과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장례 의식을 치른 곳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1: 보통 절에서 한다고 하셨죠?
0: 절에서 나오죠. 예, 예. 그런데 문무왕릉지비라고 하는 비석이 사천왕사라고 한 절터에서 발견됐고 이 사천왕사가 나중에 그 역사 기록에 굉장히 많이 돼서 특필되는데 네. 의상대사가 지금 당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명랑이라고 하는 스님한테 문무왕이 얘기를 해서 여기서 비법을 써서 바다에 폭풍을 일으켜서 그 당나라군을 모두 물리쳤다라는 전설이 전해지는 절이 사천왕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천왕사에서 아마 의식을 치렀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 그 사천왕사 터에 문무대왕릉 비가 있다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1: 예, 예, 예.
0: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화장터가 어디였을까를 봐야 되는데 예. 저 사천왕사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네. 굉장히 독특한 모양과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물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1: 뭡니까 그게?
0: 이름이 능지탑이에요.
1: 능지탑?
0: 네.
1: 능이자 탑이다 이런 뜻인가요?
0: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물이 있어 하고 사진을 딱 보고 예. 그 제가 답사가서 딱 보는 순간 여기는 화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넓적하게 2층으로 되어 있는 석탑의 유물은 다른 곳에서 볼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능지탑이라는 이름을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옛날부터 능지탑이라고 했던 거죠?
0: 그렇죠.
1: 그럼 이상한데.
0: 동네도 능지마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저거는 왕릉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그러면 그 문무왕을 화장을 했다는 건 우리가 사실로 봐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네. 이후에 이제 여러 왕들이 뭐 효소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덕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화장을 하는 사례가 이 문무왕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1: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인트는 아까 그 세 번째 부분이라고 하셨죠. 화장을 하고 그 남은 유골을 그거를 이제 대왕함에 뿌렸다라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학적으로 왕능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유골을 어떤 이제 그 보관함 같은 데도 넣어서
0: 그렇죠.
1: 모시면은 왕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러니까, 이제 뿌리면은
0: 그러면 기념 공간만 되는 거죠.
1: 아, 그 차이가 있구나.
0: 그러니까 뿌리면은 그 공간은 기념 공간. 여기에 뿌렸습니다. 이 일대에서 문무왕의 흔적을 자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거기에 유골을 묻는 순간 네. 그건 왕릉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죠.
1: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예.
0: 그럼 이제
1: 유골을 뿌렸습니까? 아니면 모셨습니까?
0: 이제 예. 그러려면 기록을 봐야 돼요. 일단 그 효성왕과 선덕왕이 자신의 유골을 동해 뿌려달라고 얘기했어요. 문무왕 말고 후대 왕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우리도 뿌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1: 뿌리는 게 이상하진 않네요.
0: 그렇죠.
1: 네.
0: 실제로 문무왕릉비에 보면은 이제 고래 경자를 써서 경진, 고래가 사는 큰 바다에 뼈가루를 뿌렸다.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본다면 이 대왕함은 왕릉이 아니라 문무왕의 유골을 뿌린 산골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의견 속에서 세계 유일의 해중릉이라는 신화가
1: 좀 약해지네요.
0: 깨지게 되었다라고 예, 예.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한동안은 왕릉이었으면 좋겠지만 왕릉은 아니겠구나, 산골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옛 자료하고 이제 논문들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이제 생각을 바꿔야겠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됐는데
1: 왕릉설에 좀 힘이 실리고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삼국유사 기록이에요.
1: 예, 예.
0: 삼국유사 일연 스님이 이 삼국유사 기록을 쓸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왕릉은 감은사 동해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1: 왕릉은
0: 능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1: 아, 능이란 표현이 일단 중요하고.
0: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일연 스님 정도가 산골처하고 장골처, 그다음에 기념공간과 능을 헷갈릴 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문무왕 때 기록은 뚜렷하지가 않은데 나중에 만파식적이라고 해서
1: 피리.
0: 피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나무가 바다에서 솟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문왕이 뭔 얘기자고 가서 봐요. 그랬더니 바다에 그 문무왕 대왕함 있는 근처에서 피리가 솟고 하늘의 천신이 김유신의 목소리가 나와서 너에게 보물을 내려주마. 근데 대나무로 만들 수 있는 건 피리니까 그 대나무를 가지고 만든 피리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없애는 만파식적이거든요.
1: 그게 대왕함에서 솟아오른 거예요?
0: 그 근처에서 이제 솟아오죠. 그러니까 정확하긴 한데 대왕함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견대가 대왕함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만파식적 얘기에 뼈를 보관한 장골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1: 장골처.
0: 그러면 능이 되는 거잖아요.
1: 보관함이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편찬하는 시기에 문무왕 관련 기사에서도 능이라고 표현을 했던 배경은 그 만파식적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장골처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1: 또 왕릉설에 좀 힘이 실리긴 하는데 네. 그래도 대왕암에서 전에 제 한 방송사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뭐 수중 조사를 하기도 했었고
0: 그것만 특별로 해서 하나의 네, 다큐멘터리를
1: 만든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대왕암에서 결국에 어떤 무덤 형태의 시설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01년경으로 알려진 이 다큐멘터리에서 네. 이제 대왕암을 조사를 세밀하게 했는데 네. 인공시설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장골처가 아니라 상골처였을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왕릉이라고 생각한 거를 다시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1300년 동안 네. 시간이 지나면서 네. 그게 우리는 거북 등처럼 생긴 돌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뚜껑돌.
0: 예. 위에 혹시 놓진 않았을까?
1: 그 보관함을,
0: 네. 보관함을 아니면 어떤 시설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1: 그러면 무조건 훼손되죠.
0: 네. 예. 그러면 그 1300년 동안 왔다 갔다 파도가 치면서 폭풍과 치는 과정 속에서 변경됐을 가능성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그렇죠. 수는 없지만 예. 일단 우리 눈에는 발견되진 않았다라고 보는데 네. 그렇다면은 앞에 이련 스님의 장골 또는 왕릉이라는 표현 자체가 네. 조금 예만 나오고 다른 기록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그분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독의 판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하.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낱말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1: 어떤 낱말?
0: 아까 제가 사천왕사터에서 계속 문무왕릉비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이 문무왕릉비를 세운 거는 신문왕 즉위 초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산고를 했던 장고를 했던 장례식을 치르고 그 내력을 거기다가 적은 거거든요.
1: 문무왕 다음이 신문왕입니다.
0: 그렇죠. 그런데 예, 예. 이 신문왕이 이 비석을 세울 때 그 첫 번째 문장이 뭐로 시작을 하냐면 네. 신라 문무왕릉비입니다.
1: 아 그래요? 능이네요.
0: 능이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1: 신라
0: 만약에 여기서 산고를 했다면 네. 능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죠.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이 볼 때도 여기다 뼈를 뿌렸다면은 능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능은 저쪽 동해바다에 있지만 여기서 화장을 하고 그다음에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비석을 세운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왕암을 왕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1: 그렇구나.
0: 그다음에 이제 그 대왕암 근처에 네. 성황들을 가지고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1: 대왕암 근처에 성황들이라 함은 아까 그 삼국유사에 나온 기록이었나요?
0: 만파식적 도학이 네. 거기에 중요한 절 하나가 있습니다.
1: 가문사?
0: 맞습니다. 예.
1: 아까 네. 왕릉은 가문사 동해 가운데 있다라는 그렇죠. 표현이 있었는데요.
0: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가문사는 처음에 짓기 시작했던 건 문무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호국의 의미를 담아서 이 절을 지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호국의 뜻을 담아서 문무왕이 완성을 못하고 그 다음 왕인 신문왕이 완성을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신문왕이 볼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그 은혜에 감사한다 해서 절 이름이 바뀌어요.
1: 감은.
0: 아. 네, 감은으로 바뀝니다.
1: 그런데 예, 예, 예.
0: 감은으로 바뀌는데 이 가문사를 짓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멘트를 하는데 가문사 금당 그러니까 그 중앙 중심에 있는 큰 법당인데요.
1: 네.
0: 그 밑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단순하게 습기가 많아서 그랬을까가 아니라 거기에 왜 그랬는지를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동해 바다의 용이 된
1: 네.
0: 문무왕이 네. 여기 와서 쉬시라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동해 바다에 있는 용이 여태까지 집이 없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1: 아, 예, 예.
0: 거기에 본집이 있는데 네,
1: 별채.
0: 조금 와서 여기 쉬어라. 그러니까 집도 없다 그러면 민망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집을 만들어 줄 분들이 네. 동해 바다에는 집을 안 만들었겠냐고요.
1: 만들었죠.
0: 그렇죠. 그러면 대왕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뼈를 묻어서 동해바다의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문무왕의 장골처로 보는 게 거기다 뼈만 뿌렸으면 아니 용은 하늘로 가셨어.
1: 그렇죠.
0: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1: 예, 예, 맞아요.
0: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황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1: 그러면 이제 약간 왕릉적으로 기우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0: 네. 문무대왕릉비와 상공유사 기록을 다시 보고 그다음에 여러 정황을 보면은 적어도 신라 때는 여기를 장골처 왕릉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그렇다면은 설사 그 의미가 좀 흩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설이 좀 달라졌다고
1: 어떤
0: 하더라도
1: 어떤 형태였는지는 지금 상상의 영역이죠.
0: 그렇죠. 예, 예, 예.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는 대왕암을 문무대왕릉으로 기억을 해도 좋지 않을까.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왕릉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삼국통일전쟁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기, 저는 이제 역사에서 가장 위기를 이 나당전쟁으로 보거든요. 만약에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졌으면
1: 역사가 그냥 끊어지겠죠.
0: 우리 역사는 역사가. 단절됐을 가능성이 그렇죠. 많은데 물론 곳곳에서 부흥군이 일어나서 다시 어떻게 찾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네. 당의 지배력을 본다면 한국의 역사는 굉장히 위기였을 텐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써 비록 당시 여러 상황들을 볼 때 고구려 북쪽의 영토는 상실을 했지만 이후 고려 조선으로 연결되는 한반도 국가의 기틀을 만든 문무왕을 다시 한번 그리고 또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서 죽어서조차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뜻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특별한 공간입니다. 자, 거대한 무덤은 필요 없다고 했던 왕이 죽어서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야기로 남게 된 공간. 단순히 바다에 놓인 바위가 아니라 문무왕과 당시 역사까지 함께 놓고 바라본다면 이 대왕암 더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문무대왕릉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유네스코에서는 지질학적으로 특별히 보존이 요구되는 곳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전 세계에 241곳만 지정됐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지질유산인데 우리나라에만 7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꽤 많죠?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전북 서해안, 단양지질공원에 이어서 작년에는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이 등재가 됐는데요. 바로 이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에 툼 오브 킹 문무, 문무대왕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이 세계지질공원을 또 테마 삼아서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쉬었습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단했던 선수였어요. 앞으로 뭐 다른 일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박혀 있었어요. 아, 나 한국에 있고 싶지 않아,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라는 상태까지 가게 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슬럼프 번아웃만 1년 정도를 지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게 있었어요. Why not? Why not?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스케이트 선수였고 지금은 멜로페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박승희라고 합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생각보다. 일단 저를 많은 분들이 뭐 올림픽 최초의 전종 메달리스트 혹은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최초의 전종목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또 최초로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을 함께 올림픽에 출전했던, 그래도 나름대로 대단했던 선수였어요. 네, 이런 저를 조금 어떻게 보면 부자라고 돈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금수저도 아니고요, 뭐 수십억 자산가도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좀 내었던 선수여서 여러 가지 과장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멜로페는 저 이외에 직원이 한 명이에요. 저와 직원 이렇게 두 명이서 뭐 경영부터 시작해서 생산, 디자인, 뭐 공장까지 제가 다 다니고 있고요. 아주 굉장히 작은, 작디작은 브랜드입니다. 나름 선수 시절 제가 봐도 남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갔고, 또 나름 나이는 30대지만 경력은 50대라고 생각하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분야를 이렇게 바닥부터 시작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저는 세바시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27살에 은퇴를 했어요. 굉장히 좀 이상하죠? 27살에 은퇴라고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시는데, 저는 10살 때 운동을 시작해서 17년 만에 운동을 은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머릿속에는 이제 나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뭐 다른 일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기엔 좀 늦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한번 전향을 하기도 했고, 또 그때 바닥부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좀 고된 역경과 좀 힘든 일들을 겪어봐서 그런지, 도전을 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이미 20대 때 알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은퇴를 하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아주 소중한 기회로 S모드 서울이라는 패션 학교에 장학생으로 한 달, 굉장히 짧지만 한 달이라는 과정을 수료를 하게 됩니다. 패션을 공부하는 학교인데요. 직접 옷도 만들어보고 또 디자인도 해보고 실전과 가장 가까운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 내가 이 분야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이 느낌을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됐고요. 그렇게 한 달 과정을 수료하고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열려면 첫 번째로는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작은 도전들을 여러 번 거쳐야 합니다. 낯선 분야에 도전했기 때문에 저도 분명 이 분야가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유는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분야에 도전을 했잖아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많았었고,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시간이 한 달이 되고 뭐 두 달이 되고 점점 길어지면서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항상 있고, 또 뭐 SNS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굉장히 우울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뭐 가족들과의 대화도 없어지고요. 아, 나 한국에 있고 싶지 않아 라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라는 상태까지 가게 됐고, 아무런 준비 없이 뭐 어학연수도 아니고 또 패션 공부도 아니게 그냥 영국으로 도피처럼 떠나버리게 됩니다. 정말 작은, 아마 영국에서는 은퇴 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살고 계시는 해안가의 브라이튼이라는 굉장히 작은 마을에, 심지어 영국인 할아버지 할머니와 6개월을, 영어 저 잘 못해요. 근데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혼자 마트에 가서 뭐 하나 뭐 사는 것도 두려울 정도로 집 밖에 나가지 않았었는데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헬스장에 가서 혼자 등록해서 운동도 하고 뭐 카페에서 어학연수 온 한국 선수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이 저를 알아봐주면서 같이 조금 놀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많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5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였는데요. 나 너무 재밌다. 이제 조금 다른 데도 가보고 더 오랫동안 있어보고 싶다 한 찰나에 저에게 혹시 이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치성 부비동염이라는 건강 악화가 굉장히 심하게 영국에서 오게 돼요. 열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데 이 볼 쪽에 염증을 빼주지 않으면 약이 들지 않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하루에 8알씩 막 해열제를 먹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너무 아프기, 치아까지 아프기 시작하면서 무서운 조금 느낌을 많이 받게 돼서 이거 나 지금 당장 한국에 안 가면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휩싸여서 뭐 뒤에 일정들이 제가 막 되게 많았는데 바로 다 취소를 하고 당일날 제가 한국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급하게 한국으로 오게 돼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 힘든 시간을 도피하기 위해서 영국에 갔던 건데 돌아와 보니 전혀 나아진 게 없었고 더 나의 건강 악화만 얻게 되고 조금 더 많은 우울증과 좌절감이 많이 왔었는데요. 또 거기에 상실감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힘든 시간들이 1년 정도 훌쩍 넘어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슬럼프, 번아웃만 1년 정도를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건 제가 영국 생활에서 저를 가끔씩 즐겁게 해줬던 정말 그림 실력이 좋진 않지만 끄적였던 가방 디자인이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한 번씩 끄적이고 할 게 없으니까 노트에 맨날 끄적이고 이랬었는데 영국에서 가방 디자인을 했을 때 되게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고 쉽게 떠오르고 쉽게 그려지고 했던 기억이 나서 가방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큰 성공을 바라고 그 전에 작은 도전의 기회를 좀 무시했다면 인생 2막도 제가 봤을 땐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처럼 인생 2막은 어느 날 갑자기 가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후에 저는 내가 가방을 하려면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까? 막막하잖아요. 뭘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지 알아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서게 되는데요. 정말 생전 모르는 가죽을 만져보기 위해서 공장도 가보고 시장도 가보고 그러다가 이거 내가 한번 손수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공방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바느질부터 뭐 가죽부터 안감부터 손수 만들 수 있는 공방에 가서 제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그렸던 가방을 디자인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되게 오랜만에 내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무언가를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가방을 하나 만드는데 3개월이 걸렸는데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걸리면서 만들었는데 그 만들었을 시기가 제가 은퇴 후에 방황을 했던 시간이 벌써 2년이나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이제 이거 망설이면 안 되겠다. 1, 2년을 이렇게 날려버려?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런 결심을 했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도전을 할 수 있게 중요한 역할을 해준 한 모임에 나가게 돼요. 뭐 그러려고 나간 건 아닌데 거기서 지금의 제 남편도 만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막내였어요. 그 모임에서 막내였고 거의 30대, 40대 정도의 분들이 계셨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계시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심지어는 너무 행복해하시는 그 모습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왔고 새로운 도전을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준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전환점이 되어준 이 모임이 오프라인으로 많이 뛰고 직접 겪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줬어요. 그 이후 저는 가죽시장을 처음으로 혼자 돌고 샘플실과 공장도 알아보고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한 300만 원 정도를 날려요.
초반에 가죽시장을 돌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퍼 있잖아요. 많이들 보시는 가방에 달린 지퍼인데 그 지퍼를 제가 생산에 맡겨야 되는데 그 지퍼를 재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길이를 재는 방법을 몰라서 몸으로 부딪혀 봐야 되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재서 드렸는데 그게 잘못 나온 거죠. 그렇게 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2, 300개의 지퍼를 네 이제 그 돈을 날리게 되는데 아직도 그 지퍼는 제 사무실 옆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너무 쓰고 싶어요. 근데 근데 이 실수가 저의 실수이기도 하고 분명히 그랬지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한 느낌이었고 너무나도 큰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각의 전환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거 이런 실수들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실수들을 지금 내가 혼자 할 때 해보지 않으면 만약에 직원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재는지도 모르고 이런 걸 내가 몰랐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지금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의 전환을 가졌고 저를 응원해주게 되더라고요. 인생 2막을 열 때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그 전에 하던 일을 하면서 얻은 결과와 깨달음입니다. 선수로서 제가 17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고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 또 무언가를 이뤄내기도 했는데요. 제가 소치올림픽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500m에서 다른 선수 때문에 넘어지면서 스테로이드를 바로 맞아야 될 정도의 부상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정말 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아마 올림픽 때 첫 번째 종목이었는데 앞으로 남은 경기가 세 종목이나 돼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맞으면서까지 이런 부상이면 난 이제 끝났다. 이번 올림픽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안 되겠다.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겠다 해서 스케이트 훈련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매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다리에 붕대를 감고 제가 스케이트를 신게 됐고요. 올림픽 기간이 되게 짧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1000m와 3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하면서 2관왕에 오르게 됐는데요. 이러려고 제가 말한 건 아닌데 굉장히 사실 힘들었어요. 붕대를 감고 한다는 게 힘들었고 정신력으로 정말 버티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런 경험들 정말 좌절과 실패와 이런 어떻게 보면 제가 또 그걸 겪고 일어나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이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제가 혼자 방황했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더욱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도전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다른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그 많은 경험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어나가는 것이고요.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순간들에 저도 모르는 사이 선수 시절 경험들을 아주 자주 떠올리고 있습니다. 작은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생 2막을 열었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도전이나 인생 제3막에도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고요. 도전을 계속하는 한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나 실패의 위험도 높아지겠죠. 근데 안전하게 책상에서 배울 수 있는 일들도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뭐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요즘 유튜브도 너무 잘 돼 있고. 근데 인생에서 이런 좌절, 실패 혹은 행복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책상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감정들을 앉아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확인하고 수백 번 연습해야 이런 것들이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비결인데요. 이게 비결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인생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뭐든지 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은퇴하고 운동은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서 하지도 않았었는데 은퇴하고 여러 가지 도전들을 거치다 보니까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도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뭐 큰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아요. 작은 운동부터 시작을 하셔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도전에 성공하려면 나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야 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항상 유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도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체력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승희였고요. 이렇게 너무 좋은 자리에서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약속, 결혼을 준비하는 마음까지 조금 더 여유롭고 품격 있게 선선한 바람과 아름다운 계절, 가을, 두 분의 소중한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도 따뜻하고 설레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토탈 웨딩 서비스는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와 메이크업, 연회장, 피로연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결혼에 대한 모든 것, 한 곳에서 더 편리하게,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더 아름답게, 올 가을 가장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세요. 에베네셀 토탈 웨딩 서비스 917-359-1578 917-359-1578 부담은 덜고 품격은 높이는 토탈 웨딩 에베네셀.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올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묻어나 침 김경수입니다. 9월입니다. 아직 밤새 내린 비를 다 거두지 못한 듯 뉴욕의 하늘은 빗방울을 툭툭 떨구고 있는데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젖은 하루의 시작. 그런데 9월에 동네 공원에 뛰어노는 강아지들도 또 아이들의 손을 바삐 이끌어 데이케어에 데려다 놓는 부모들의 얼굴도 가을 색깔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화요일, 이제 이번 주에 맑은 날로 시작하려면 아마도 금요일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달리며 남쪽 맨해튼의 빌딩들이 또 안개비에 쌓여 있는 걸 봅니다. 아직 안개 속에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멀어져 가고 있는 축구의 영원한 레전드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선수의 페어웰 작별 인사를 어제 들었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아버지와의 영원한 작별이 그리고 39의 나이에 조국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탱고 그 축구화를 신고 월드컵을 다시 선물하고 싶었지만 결승에서 주저앉아야 했던 리오넬 메시는 아르헨티나에게 다시 드림을 함께 꿀 수 있는 기회를 준 선수로 영원히 그들의 영웅 그리고 세계인들이 기억하는 메시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메이저리그 사커와의 계약 기간엔 그의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스쳐간 모든 것들이 겸허한 얼굴로 보이게 되는 오늘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이상하게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가 없는데 9월이라는 생각을 하고 밖으로 나오니까 진짜 9월 같습니다. 하늘이 비를 더 머금고 있고 그리고 이 9월의 비가 스쳐간 나뭇잎들이며 또 사람들의 얼굴까지도 가을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오늘은 맑은 날이었으면 조금 다른 9월의 시작이었겠죠. 오늘 진짜 비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로 79도 그러니까 섭씨로 한 26도 정도 되겠네요. 최저 기온은 섭씨로 20도까지 떨어지는 내일 역시 비가 오고 최소한 흐리게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보다 약간 기온은 떨어지지만 목요일까지 이 비는 계속 따라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약간 온도가 올라가서 화씨로 83도 그러니까 섭씨 한 28도 정도가 되는데 금요일에는 개겠다고 했는데 금요일에 오히려 더운 30도 섭씨로 가까운 날이 되겠고 비가 조금 남아있는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맑은 금요일 그런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이 이틀은 진짜 주말에 무엇이든지 계획했던 일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즐거운 맑은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역시 화씨로 75도에서 79도 정도 한 24도 26도 정도가 되겠네요. 이 맑고 또 푸르른 가을 하늘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계속 이어지겠는데

의원의 메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탱고를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탱고를 상상하면서 Farewell, Lionel Messi, the genius who made Argentina dream again. 아르헨티나를 다시 꿈꾸게 했던 그 천재. Farewell, 작별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별이라고 하니까 메시 플레이를 다시 볼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되는데 메이저리그 사커와의 지금 컨트랙 남아있는 인터 마이애미에서는 2028년까지던가요? 계속 뛰게 된다. 일단 이렇게 먼저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에서 은퇴하는 결정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My soul, 내 영혼을 아주 깊이 아프게 하는 결정입니다. 라고 이 발표에 아르헨티나 지멘추장 리오넬 메시가 은퇴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영혼이 깊게 아프다. 이건 많은 팬들이 또 함께 느끼는 그런 감정이겠습니다. 39살의 나이로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마지막 출전 월드컵 결승전이 됐던 거죠. 스페인에게 패한 이 결승전. 메시의 월드컵 6번째 출전이었고 또 브라질의 카푸에 이어서 남자 월드컵 결승에 결승에만 3번 출전한 두 번째 선수가 됐다. 기록으로 하면 우리가 다 또 들을 수가 없을 만큼 메시는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2022년 월드컵에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안겨줬고 그 전전되어 2014년에는 독일에 이어서 준우승을 했던 그런데 어제 월요일에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대표팀에서 은퇴 결정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나의 영혼을 아프게 하지만 이제 때가 왔다는 것을 안다라고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미국 프로축구의 스타로도 뛰고 있는 메시는 8월 8일 아버지를 세상에서 떠나보냈습니다. 68세 나이. 조금 더 사실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 호로해 그동안 메시의 커리어에 또 에이전트의 역할도 하면서 아버지와의 그 관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프로페셔널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리오넬 메시의 선수 생활이 얼마나 이어질까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나이가 많은 것도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다음 중요한 대회는 2028년 코파 아메리카인데 그때 메시의 나이가 41살이 된다. 그리고 다음 월드컵은 또 4년 뒤니까 그때 43살이 될. 나이를 생각하기 전에 메시가 아버지 없이 이미 이번 월드컵 결승 때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난 7월에 월드컵의 결승전에서 스페인의 패배는 또 다른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가슴 아픈 상처가 됐습니다. 이 120분 동안 결승에서 그러니까 연장까지 해서 단 두 번 여기 이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단 두 번의 슈팅만을 기록을 했다. 그때 패배한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그 상처가 아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리오넬 메시가 결승전 다음 날에 또 소셜미디어에 썼는데 이 모든 기억들을 간직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이 성취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두 번 연속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8골을 기록하고 도움을 4개를 또 기록한 메시 선수는 킬리안 음바페에 이어서 2위로 골든부트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메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2011년부터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주장을 맡아왔고 2022년에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월드컵 골든볼 두 번 받아서 2014년과 2022년에는 또 대회 MVP에게 수여되는 상도 받았습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가대표의 한 멤버로 뛰는 것을 너무나 사랑했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젊은 선수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런 글을 결승전 패배 이후에 올려서 다시 나를 아르헨티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신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 팀에서 이제 더 이상 뛰지 않겠다라는 farewell 작별은 충격적인 farewell이었던 것만큼 또 놀랍지는 않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남긴 유산은 엄청납니다. 만약에 2016년에 국가대표 은퇴를 결심한 그때의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면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 뛸 때만 그렇게 잘 못한다. 클럽에서는 잘하다가도 이게 정말 애국심이 부족하다라고 얼마나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공격을 했던가. 그래서 은퇴하겠다라고 결정을 발표를 하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돌아와라 메시 야단이 났었잖아요. 눈물로 그때 호소한. 그래서 어쨌든 아르헨티나와 함께 다시 꿈을 꾸게 한 선수.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디펜딩 챔피언으로 와서 아르헨티나에게 해피 엔딩을 주지 못했지만 그것까지 바라기에 메시조차 자신에게도 너무 화한 그런 바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리오넬 메시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떠난 이 결정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메이저리그 사커를 매주 빛내고 있습니다. 지난 선데이 저녁에는 인터 마이애미 소속으로 CF 몬트리올을 상대로 네 골이었던가요? 제가 믿을 수가 없는데 메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어쩌면 가장 이 타이밍이 이제 가슴이 아프다 못해 나의 영혼을 헐트하는 이 결정이지만 farewell 국제 무대에서의 작별을 발표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리오넬 메시.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개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늘도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그리고 9월입니다. 우리 라디오를 떠나서도 라디오가 없더라도 들을 수 있는 방송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를 갖고 계신다면 거기에 우리 K라디오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kradio.us 해서 화면이 열리면 와 이렇게 늘 생기셨구나 그냥 이런 얼굴이구나 반가우실 거예요. 우리 또 뉴스팀 앵커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자들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 맨 위에 코너에 보면 on air 이 두 영어 단어가 보입니다. 거기 클릭하시면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없어서 방송 못 듣습니다. 혹은 라디오가 있어도 이 가청지역을 조금 벗어난 경우에는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kradio.us kradio. 다시 말하면 그리고 us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팔과 중국의 그 티벳 지구에 엄청난 히말라야 계곡의 대홍수 소식으로 해서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많은 분들이 또 다녀오시고 앞으로도 가고 싶다라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랜드 캐니언에 지난 주말에 엄청난 홍수로 사람이 죽고 실종된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한기로 거의 듣고 흘려버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지난 주말에 쏟아진 집중호우, 그러니까 많이 온 것보다 집중적으로 한 시간 동안이 쏟아진 이 폭우로 인해서 이게 공원에 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종된 사람들 한 40명에서 80명 정도라고 처음엔 그랬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80명 이상이 구조됐다. 그래서 헬리콥터로 대피 시키는 그런 진짜 엄청난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하지만 이게 워낙 넓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종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되는지 모두 다 이렇게 구조를 했는지 불안한 상황에서 추가로 어제 실종 가능성이 있는 12명을 확인을 해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 보면요. 어제 날짜로 확인된 실종자가 단 한 명 정도인데 이 지금 한 명을 찾기 위한 또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랜드 캐니언에 어떻게 보면 이 초콜릿 색깔의 흙을 쓸어내리는 급류가 언덕을 따라서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가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그랜드 캐니언의 홍수였습니다. 지금 이 날씨가 노스 아메리카에도 우리 한국의 이 장마처럼 북미에 몬순이 있어서 여기에 또 기후 변화 영향도 물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애리조나주 대체로 미국의 남서부가 매년 6월에서 9월까지 북미 몬순 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태평양 쪽에서 Marine Heat Wave, 이 뜨거운 어떤 대기 중에 수분을 막 증가시켜서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는 그랜드 캐니언의 현상을 초래하는 것에 또 원인이 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무너져 내린 그랜드 캐니언 복구를 또 들어가야 하는데 2027년에 완공하겠다 해서 이 지역 트랜스캐니언 워터 라인이 너무 오래돼서 2010년 이후에도 우리가 이거 잘 전혀 들을 일이 없는 그런 소식인데 85번 정도 이게 워터 라인이 파열이 된 그런 오래된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억 8천만 달러 들여서 내년까지 완공하자 했는데 지금 이번 홍수의 또 피해로 조금 지연될 거다. 자연이 그냥 펼쳐져 있다 해서 우리는 늘 고맙다, 놀라고 기분 좋게 그렇게 여행지에서 보내고 오는데 이런 홍수 소식이 또 그랜드 캐니언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무사하기를 그냥 마음속으로 믿고 바라고 우리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팔에서 학교에서 하마터면 아이들이 한 900명 정도가 이번 대홍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원래는 한 1600명 정도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그 계곡에 있는 학생 학교인 거죠. 계곡 지역에. 네팔에서 이 교장 선생님이 9시 무렵에야 아이들이 도착을 해서 9시 10분쯤에 교장 선생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카트만두 바로 북쪽에 위치한 여기 트리슐리 학교인데 그때 한 직원이 교실로 뛰어들어와서 큰 홍수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게 9시 10분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살고 있는 그 친척들이 지금 급류로 홍수가 내려간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때 교장 선생님이 약 900명 정도가 도착해 있는데 다행히 이 아이들은 11살에서 18살까지 그래서 좀 빨리 뛸 수 있는 그런 나이의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높은 것으로 이거 뭐 챙기지 말고 바로 뛰어라 이렇게 갑자기 이 홍수가 이제 경고가 됐으니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했고 이 학생들 아이들이 11살에서 18살이니까 이제 청소년들 그래서 달려 나가서 이제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이 스쿨버스들이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싣고 오고 있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 지역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일찍 도착해 있는 어린 학생들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중에는 이 트라우마 이게 너무 충격적이니까 기절을 한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오토바이로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높은 곳으로 옮겼다. 이 경고가 혹시 틀렸다고 해도 아이들 하루 수업을 망치는 것 외에는 생명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홍수에서 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빠른 결정을 했는데 그때부터 13분 정도 후에 9시 23분쯤에 물과 진흙과 엄청난 이 홍수의 그 물결이 이 지역을 강타하면서 학교가 순식간에 파괴가 됐다. 어제까지 그 중에 다 피했는데 한 명 정도의 선생님이 지금 실종 상태. 어제 현재 네팔에서만 최소 4,200명 정도 실종이 돼 있는 이번에 대홍수 히말라야 계곡을 휩쓴 때문에 빙산에서 그 조각이 떨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녹은 이 빙산의 그 일부들이 또 큰 호수를 이루고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고 거기에 이런 건물들을 짓고 있어야 했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게 느낄 수 있는 또 엄홍길 산악인이 기고한 글도 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건물, 주택, 도로 모든 기반시설을 휩쓸어 버린 그런데 그때 그래도 아이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어서 11살에서 18살짜리 아이들 900여 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서 네, 이 교장 선생님, 이 학교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이제 학교가 사라져버려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나 막막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0: 오늘 계속 여러분들도 지금 뉴스로 또 듣고 계실 텐데 한인으로 7살에 미국에 이민 와서 성장해서는 미군에 들어가서 퍼플 하트를 받을 정도로 참전 용사로서 그렇게 공을 세우고 이제 군을 떠나 살아온 박세준, 세준 파크이 전쟁 동안에 입은 부상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참전 용사들이 고통을 받을 때 이 약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데 이것이 2007년에 드러나게 되면서 또 유예 기간 동안에 2009년에 위반했다라고 해서 실형을 선고받아서 복역을 했던 박세준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2기에 시작되면서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추방이 될 수 있으니 자진해서 떠나라 해서 작년에 어머니와 어른이 된 두 자녀들을 놓고 한국으로 자진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캐시 호컬 주지사가 그리고 브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더해서 또 로드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원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박세준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단 법적인 길이 열렸다라는 소식을 뉴욕타임즈도 아주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퍼플 하트 참전 용사 박세준 사면.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그래서 우리가 한인 2세 참전용사 폴폴 하트 훈장도 받았던 참전용사가 한국으로 그렇게 자진 출국해서 추방에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뉴욕타임즈가 쓴 걸 제가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자진 출국을 해서 그렇지만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이 지난 금요일에 사면을 해서 돌아올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데 사면 자체가 바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 걸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I couldn't believe it. I was ecstatic.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해서 지금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박세준 올해 57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서울에서 자라다가 7살 때 미국으로 와서 거의 평생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산 거죠. 19살 때 영주권자로 미국 육군에 입대해서 1989년 파나마 Operation Just Cause 파나마 들어갈 때 그때 투입이 됐고 전투 중에 등에 두 발에 총상을 입어서 Purple Heart를 받고 그런데 복무 후에 심각한 이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 엄청난 전투를 경험한 많은 또 참전 용사들 그래서 약물 중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뉴욕에서 마약 소지로 체포되고 하와이로 떠나서 살면서 그게 또 법원이 약물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 혐의가 추가되면서 2년 반의 형기를 복역을 했네요. 그리고 훗날 또 영주권 박탈 추방 명령 이런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24일 자발적으로 출국을 했는데 캐티 호컬이 어쨌든 사면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형사 유죄 기록은 삭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추방명령 재심 청구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이제서 집으로 돌아갈 희망이 생겼습니다. 라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어떤 책임이 있는가? 이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세준의 이야기는 미국 사회가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국가에 봉사한 비시민권 참전용사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한다.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을 위해 싸웠고 총상을 입고 퍼플 하트를 받았다. 하지만 PTSD와 약물 중독으로 인한 그 과거의 실수, 그것으로 인해 추방 대상자로 만들었다.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돌아오기 위한 절차, 일단 추방명령 취소를 위해 이민항소위원회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절차는 몇 달 이상 걸릴 수가 있고 미국 입국 허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작년에 또 로드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세프 매그지노 하원 의원이던가요? 그러니까 연방 하원에서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레이스맨 연방 하원 의원이 또 편지도 쓰고 해서 이렇게 아무튼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해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킴스 보석입니다.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에 위치한 한글 간판 보입니다. 제트형 골드바, 실버바 그리고 미국 정부가 공식 발행한 기념주화 골드코인, 실버코인 지금 세일로 소장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오늘도 뉴저지 포트리 한남체인 안에 위치한 만나방입니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잔치 음식 주문까지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끝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화 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0을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고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합니다. 800-713-9336. 오픈했습니다.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볼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전 2 비전 NX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 맞춤 레슨,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열고 있습니다. 빌리전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929-766-0088로 전화하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여가 프로그램 또 새롭게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에서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돕는 곳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습니다. 제니의 뭉치.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쿨링마트,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 그리고 9월과 함께 또 새로운 용품이 들어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어느새 9월에 산을 대하게 됐습니다. 여름에 푸르렀고 더운 날이면 우리를 반겨주던 산이 9월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오늘 오랜만에 자원봉사로 서티피케이션도 트레이닝을 다 거치셔서 우리 뉴욕 지역의 트레일들을 돌봐주시는 김봉현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올여름에 뉴욕 지역의 산들은 어땠나요? 다른 해와 비교해서.
1: 네, 뭐 그렇게 큰 불도 없었고요. 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적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산에 가면 계곡마다 그렇게 많은 물이 없이 말린 계곡도 많고 그러는데
0: 네.
1: 비교적 가물었던 그런 여름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또 바람이 좀 심하게 분 그런 날들이 며칠 있어가지고
0: 네.
1: 쓰러진 나무는 또 추위를 많이 맞고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트레일 컨퍼런스 그 소이어들, 제인 소이어들 아마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아, 쓰러진 나무를 가서 톱으로 잘라서 치워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요.
1: 그렇죠. 저희 이제 체인 소이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0: 네.
1: 이 작은 나무들, 이 잔가지들은 이제 메인테이너,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구역을 담당한 메인테이너들이
0: 네.
1: 그 치워내고 손톱으로 치워내고 네. 하는데 큰 나무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체인수가 와서 치워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체인수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교육을 일정하게 받고
0: 네.
1: 거기에 이제 서티피케이션을 또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0: 네.
1: 그 큰 톱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큰 나무들을 또 치우죠.
0: 네. 올여름에 뉴욕 지역의 산들이 비교적 비가 적게 왔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비 자주 오지 않았던가요? 항상 우산을 손에 들고 다녔던 올여름인 것 같은데 산에 오는 비는
1: 네,
0: 더 다르나 보죠?
1: 그런데 네. 뉴저지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뭐 홍수도 지고 그런 지역이 많았었는데
0: 네.
1: 용태도 이 베어마운틴이 하지만 또 이쪽 네. 이스트 웨스트 허드슨 지역 이쪽에는 그렇게 폭우나 이런 큰 비가 없어가지고 산이 비교적 건강하게 여름을 지낸 것 같습니다.
0: 네. 9월이 되면 달이 바뀌었다고 해서 산이 얼굴을 바꾸는 건 아니겠지만 9월부터는 우리가 사냥도 또 생각하는 시즌이 되니까 사냥을 직접 안 하시더라도 산에 가려면 산행에 여러 가지 기억을 더 해야겠죠?
1: 네, 맞습니다. 벌써 처서죠. 절기가 지나고 나니까 벌써 해도 짧아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선들선들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난 토요일만 해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긴 팔을 입고 그렇게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0: 네.
1: 이제 좀 다니니까 해가 뜨면서 이제 좀 더워지긴 했는데
0: 네.
1: 이 환절기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낮 시간, 해가 네. 있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이킹 그 시간을 조절해야 되고
0: 네.
1: 반드시 여벌의 옷, 저 같은 경우도 장갑은 꼭 챙겨가지고 다니거든요.
0: 네.
1: 그다음에 비옷, 거기서 이제 또 게이터라 해서 이 발목을 무릎까지 보호해주는 그 각반은 네. 그런 건 꼭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0: 네.
1: 이 도시에서 이렇게 우리 도시 생활하면서 실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느낄 수 없는 그 계절의 변화 특히나 아침 저녁으로
0: 네.
1: 그 달라지는 그 기온의 차이 이런 것에 대비를 해야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0: 네. 산에 올라가면 해가 더 빨리 지던가요?
1: 산들이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항상 일출과 일몰 시간을 이제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이킹 이 스케줄도 짜고 하지만
0: 네.
1: 산에는 또 골짜기 진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는 뭐 또 산 그림자에 가려가지고 해도 더 빨리 지고 그러기 때문에 또 반드시 또 배낭 속에는 헤드랜턴,
0: 네.
1: 후라시죠. 후라시를 꼭 챙겨야 됩니다.
0: 네, 헤드랜턴이 아니더라도 후라시라이트를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
1: 그렇죠.
0: 반드시.
1: 그게 없어가지고 어떤 네. 분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그 후라시로도 이렇게 비치고 내려오고 하는데
0: 네.
1: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손 한쪽을 못 쓰고
0: 그렇죠.
1: 받지도 않고.
0: 네. 그리고 또 발목을 감쌀 뭔가가 네. 필요하다. 그건 모기도 네. 이제 좀 입이 돌아가는 처서가 지났는데 왜 그럴까요?
1: 이제 겨울에 주로 쓰는 거거든요. 이제
0: 네.
1: 우리 그 신발하고 그 바지 사이 거기를 이제 눈이 뚫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게이트를 차는 건데 이런 때 차도 그 보온도 들고 하기 때문에
0: 네.
1: 또 특히나 우리가 지금 젤로 신경을 많이 쓰는 저도 이제 기계 제대로 한번 물려가지고 고장을 많이 했는데 들어오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바늘 한 여름에도 이제 차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0: 네, 틱은 모기 물려본 경험은 누구나 있지만 틱은 사실 우리가 물려도 잘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틱에 물렸구나를 알 수가 있나요?
1: 일단 그 물린 자리가 이제 불사이라고 해가지고 그 물린 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우리의 그 화를 쏘는 그 관역처럼 이렇게 벌겋게 크게 이렇게 번집니다.
0: 가운데
1: 네. 또 그리고 상당히 가렵고 불편합니다. 근데 이 생각할수록 우스운 게 어떻게 꼭 사람이 잘 안 보이는 내 눈이 잘 안 닿는데 저도 이제 허벅지 뒤쪽 이렇게도 안 보이고 저렇게도 안 보이고 거울을 해서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물렸는데 그렇게 꼭 잘 안 보이는 곳에 그렇게 어떻게 아는지 숨어서 그게 물거든요. 그래서 물면 이제 머리를 살갗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제 피를 빨아먹고 배가 부르면 이제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꼭 모양이 꼭 그 안에 파고 들어가 있는 것처럼 크게 이렇게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겁이 나가지고 여기 어준케에 가서 봤더니 대개는 누구는 이제 살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 뭐 이렇게 더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 아프게 오고 닥터 얘기는 머리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살갗으로 파고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고는 이렇게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제가 그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닥터는 그렇게 얘기해서 그 안에 꼭 있는 것 같다 잘 봐라 했더니 웃으면서 그 파고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 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겁도 나고 일단 이렇게 관역처럼 bullseye 이런 게 보인다면 틱을 산행 후에는 의심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목이 물린 것처럼 또 너무 무시해도 안 되겠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이면 주말에 이제 산에 가서 틱에 물린 사람들이 그 어전 케어에 아주 줄을 서는 걸 보는데 이렇게 또 미국에 또 보면 그렇게 또 무서울 거 없다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뛰어버리고 바로 발견하면 24시간 내로 이제 발견해서 뛰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또 그것도 또 틱도 이제 많이 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또 안 된다고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산에서 내려오면 옷을 싹 벗어서 자기 몸을 유심히 살펴보고 자기 그 입었던 옷은 그 옷에도 붙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세탁기에 넣고 예방을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0: 네. 9월과 함께 가을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야생동물들이 또 사슴 말고요. 조금 좀 크고 우리가 자주 못 본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야생동물들이 출몰하는 그런 위험도 있는 거죠?
1: 그렇죠. 특히 베어마운틴 이 가까운 지역 웨스트 이스터 허드슨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곰이 서식으로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마리, 4마리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산행에 가지 못했지만 우리 단톡에 보니까 곰을 만나가지고 홍지백산에서 이 곰만난 고마우고
0: 진짜 곰이 나타나네요.
1: 네네네. 그리고 곰을 만났을 때 그래서 제가 젤로 하지 않아야 될 때 등을 돌리고 뛰어 도망가는 거다. 그럼 곰이 좋다. 곰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0: 정말로 그래서 이제 등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1: 네네. 원래 그 매뉴얼은 자기 몸 이제 스틱을 가지고 되게 이제 등산할 때 등산 스틱을 머리 위로 들고 또 우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머리 위로 들어가지고 크게 자기 몸을 크게 만들고 크게 보이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는 호루라기를 물거나 소리를 질러거나 특히나 냄비뚜껑 같은 걸로 자꾸 두드리면서 이렇게 소란하게 하면 곰이 이제 도망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곰하고 곰에서 눈을 띄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간격을 멀리 벌려서 일정한 게 이제 간격이 벌어졌으면 그때 이제 뒤돌아서서 천천히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곰을 부딪히면요. 이 모든 매뉴얼이 머릿속에서 다 사라지고
0: 그럴 것 같아요.
1: 뛰기가 쉽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단독 산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그 배를 항상 제 배낭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딸랑딸랑 울리는 걸 달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어깨에는 이제 저는 요새는 이제 그 체인소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데 베어 스프레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한국의 체류가스처럼 그래요. 매운 냄새가 나가지고 눈물도 나고 그래서.
0: 곰도 그러면 스프레이를 뿌려질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베어 스프레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걸 어깨에 꼭 이게 장착을 하고. 그리고 또 다니는 외국 사람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곰이 정 무서운 사람들. 대개는 네. 이 블랙베어는 순어기 때문에
0: 네.
1: 사람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해코지
0: 네.
1: 뭐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달라들고 그러지 않는 한은
0: 네.
1: 그 자기네가 먼저 알아서 도망갑니다. 제가 만났던 네. 곰들 저도 자주 만났거든요. 다들 네. 지가 먼저 쏜살같이 도망갔어요.
0: 날아가 버렸어요.
1: 이렇게 대드는 네. 것도 못 봤습니다.
0: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곰을 두려워한다라는 걸 전제로 어쨌든 여러 기억할 만한 베어를 만났을 때 곰을 만났을 때 벨이라든가 스프레이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죠. 지금 하는데 거꾸로 사실 인간이 사냥을 또 하는 시즌이 됐잖아요. 가을에?
1: 맞습니다.
0: 네.
1: 지금 벌써 9월 1일이죠.
0: 네.
1: 우리가 이제 사냥이라고 하면 빅게임, 스몰게임 이렇게 두 개를 나눠가지고 구분을 하고
0: 네.
1: 또 이제 스몰게임은 이제 샷건, 우리로 말하면 산탄총이라고 하죠. 그걸로 네. 하는 거고 그걸로서 이제 작은 동물을 잡는 거. 그다음 네. 빅게임은 이제 라이플과 그 활, 크로스보라고 하는 그 석궁.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드물게 마젤로드, 우리 화승총이죠. 우리 임진왜란한테 쓰던 그런 화승총 같은
0: 우와.
1: 걸로 또는 그런 한 네 가지
0: 네.
1: 그런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빅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언제부터 사냥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1: 바로 스몰게임은 대개 이제 전문 사냥꾼들 시간이 좀 많고 하신 분들
0: 네.
1: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스몰게임이 9월 1일부터 다음에 2월 28일까지
0: 네.
1: 다람쥐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즌으로
0: 다람쥐 잡기에 너무 작다 생각이 드는데
1: 네, 다람쥐요. 이 도시의 공원에서 마구 잡으러 사람한테 음식 달라고 하는 그런 다람쥐가 절대 아니에요.
0: 그래요?
1: 그래서 우리가 사냥터이던 그 다람쥐들은
0: 네.
1: 빠르기도 하고 민감하기도 하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잡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0: 네.
1: 시즌을 길게 주고
0: 네.
1: 잡을 수 있게 하고 사냥꾼들이 이 스몰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0: 네.
1: 그때 이제 다니면서 스카우팅이라고 하거든요. 기어 스카우팅.
0: 네.
1: 사슴이 있는 지역 또는 많이 다니는 곳 그런
0: 네.
1: 곳에 이제 이 사인들이 있습니다. 바닥을 이렇게 흙으로 파가지고
0: 네.
1: 거기에 자기 이제 숫사슴이 자기 오줌을 뿌리고
0: 네.
1: 그러면 이제 암사슴이 이제 와서 또 그 멜팅 또 교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숫사슴은 서로 싸움을
0: 네.
1: 하려고 뿔을 가지고
0: 네.
1: 암사슴과 숫사슴의 구분이 뿔이 있고 없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숫사슴들은 뿔 가지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 뿔을 이제 갈기 위해서
0: 네.
1: 이렇게 아주 큰 나무 밟고 이렇게 도톰한 그 나무 둥지에다 막 머리를 그 뿔을 갈아서
0: 네.
1: 이렇게 스크램마크라고 하는데 그 마크가 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우리가 스몰 게임을 하면서 빅 게임을 이렇게 준비를 하죠.
0: 네, 사슴을 사냥할 수 있는 사슴들이 너무 많으면 또 겨울 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또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을 해마다 듣지만 사냥에
1: 그렇죠.
0: 네 아무튼 산에 가실 때 이제 사냥 시즌이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주의할 점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네.
0: 네, 오늘 9월과 함께 시작되는 가을 산의 모습, 산행에 주의할 점과 이미 다람쥐 사냥을 시작이 됐는데 네, 사냥 시즌이 본격적으로
1: 네네,
0: 열린다는
1: 네, 네.
0: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김봉현님 뉴욕 지역에서 Certified Training을 필요로 하는 트레이닝을 요구하는 그런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해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네, 고맙습니다.

9월이 오면 안도현 시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대 9월이 오면 9월의 강가에 나가 강물이 여물어가는 소리를 듣는지요. 뒤따르는 강물이 앞서가는 강물에게 가만히 등을 토닥이며 밀어주면 앞서가는 강물이 알았다는 듯 한 번 더 몸을 뒤척이며 물결로 출렁 걸음을 옮기는 것을, 그때 강둑 위로 지아비가 끌고 지어미가 미는 손수레가 저무는 인간의 마음을 향해 가는 것을, 화산강을 오늘 다시 건널 때 그 물결이 서로 등을 토닥이며 흐르는 걸 유심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등도 서로 토닥여줘야 할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올 가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동부 관광이 엄선한 최고의 가을 유럽 여행을 만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 그리고 낭만 가득한 이태리 7일, 알록달록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9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남유럽을 원하신다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코스도 만나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유럽 여행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한 동부관광과 함께하세요.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벌써 9월이 아니라 아직 9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낫겠죠? 올해도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조급해지지만 아직 넉 달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가을은 참 신기한 계절입니다. 나무는 잎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고요. 곡식과 열매는 시간을 견딘 만큼 깊어집니다. 사람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무언가를 더 얻고 더 이루고 더 가지려고 애썼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삶의 지혜가 되기도 하죠. 미련 하나 내려놓고 걱정 하나 내려놓고 사람 하나 내려놓다 보면 마음에도 가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9월의 첫날, 올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세기보다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바라볼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삶은 여전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더 단단하게 연그러갈 우리의 인생을 응원하면서 9월 1일 투데이 시작합니다.

많이 외우셨죠? 네. 시를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 시를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요. 이 소적새가 굉장히 좀 작은 새잖아요. 올빼미과에 속하는 작은 새인데, 이 소적새의 이름은 그 울음소리에서 유래됐다는 거 아시죠? 이 새가 울 때, 소적, 이렇게 운대요. 소적. 소적.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예전에 이 소적, 이 울음소리를, 아, 소치 작다. 솥 있잖아요. 가마솥 같은 솥. 그래서 그 어떤 한을 품은 새의 울음소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참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이 국화꽃, 국화는 이제 아무래도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니까. 국화꽃 한 송이가 피는데 왜 봄부터 이 소적새가 그렇게 울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시인은 그 다음에 다가오는 여름의 천둥과 가을의 서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에 보는 예쁜 이 국화 한 송이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짠 하고 피어난 게 아니라 봄부터 시작된 시간과 여름의 천둥과 가을의 차가운 서리까지 이 모든 계절을 지나온 끝에 비로소 피어난 꽃이라는 거죠. 저는 이 시를 외우고 읽을 때마다 참, 우리네 인생하고도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현재만 바라보기 쉽잖아요. 지금 상황. 아, 저 사람은 참 여유 있어 보인다. 뭐, 혹은 저 사람 성공했구나. 저 사람 참 단단해 보이네. 지금 그 비치는 모습만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봄과 어떤 여름과 어떤 겨울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는 정말 저에게도 소적새가 있었고요. 천둥도 있었어요. 그리고 차가운 서리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잘 되지 않았던 일들, 그리고 아팠던 시간들, 뭐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여러 가지 그말 못할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씩 있으시죠?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나를 지금의 어떻게 보면 만개했는진 잘 모르겠는데 국화꽃 비스무리하게 비슷하게 국화꽃으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좀 이해할 줄 알게 됐고 조금 더 기다릴 줄 알게도 됐고 사람의 마음도 조금 더 헤아릴 줄 알게 됐으니까요. 어쩌면 인생에서 이 힘들었던 시간이 내 안에 이 꽃을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만 했던 시간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가을 아침에요. 이 시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뒤쪽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이런 말이 나오죠. 뭐, 이 모습이 뭐 단순히 나이가 든 여성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견뎌낸 뒤에 비로소 깊어진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고요. 이 꽃이 피어나는 시간은 정말, 정말 다 다르죠. 여러분께서는 언제 피셨어요? 어떤 분은 20대에 활짝 만개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뭐 60, 70대에 지금 이제 막 피어나는 분도 계시겠죠. 9월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피지 않은 꽃이 이한 구석에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내가 만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대하겠습니다. 이 찬란하게 피어날 여러분들의 그날을 제가 기대합니다. 저도 지금 저를 보면 만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조금 더 피어올라야 될것 같습니다. 함께 좀 피어보자고요. 여러분, 저와 함께요.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아주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하세요. 7.18

0: 718-886-3344, 718-886-3343.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은 명품면으로 만든 따끈한 칼국수도 좋을 것 같고요. 맛있는 냉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제1회 홀 19배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쉬로 5,000불입니다. 준우승팀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 상과 참가 선물도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고요.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라인 팀배 팀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번입니다.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죠.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입니다. 뉴욕 최초로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죠.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929-766-0088.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아보카도 99센트, 꿀 대추 파운드당 5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후루룩.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오늘 같은 날씨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정승환이 부른 너였다면 들으셨어요. 오늘 화요일이어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세상의 이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프렌드쉽 메인테너스라고요. 친구도 관리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친구를 관리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친구 주위에 있으실 수 있어요. 한 10년, 뭐 20년 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만난 것 같은 친구. 한국에 있는 친구인데 진짜 뭐 한 10여 년 연락 없다가 어느 날 연락이 딱 됐는데도 하나도 안 어색하고 뭐 진짜 어제 수다 떨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편한 친구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그런 친구들이 좀 자연스럽게 많이 생겨났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환경이 바뀔수록 친구를 사귄다? 이게 쉽진 않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또 자녀 키울 때는 정신 없잖아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그래서 조금 숨 돌리려고 하다 보면 또 부모님 챙겨야 되는 나이도 있고 내 건강 챙겨야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딱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지금 누구랑 제일 친하지? 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미국에서는 이런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Friendship, Maintenance. 말 그대로 친구 관계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둬도 좋은 친구면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내가 다시 연락할 수 있고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최근 연구를 보면 이런 친구 관계라는 게 저절로 유지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해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는 아예 가까운 친구가 나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인의 친구 관계를 연구하는 그 아메리칸 프렌드십 프로젝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 친구의 숫자에는 만족하는데 그래도 난 지금보다 좀 더 친구들하고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다고 해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외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군가 지금 딱 한 명하고만 얘기하고 싶고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카톡을 쫙 보죠. 전화번호 이제 스마트폰 열어서 쫙 보죠.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오늘 나 정말 힘들었다. 한마디 털어놓을 사람을 찾는데 눈에 딱 안 띌 때가 있잖아요. 그 누구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조사에서도 미국 성인의 한 16%가 항상 뭐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에 나는 외롭거나 주변과 고립이 되어 있다라고 답을 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시대에는 친구 관계도 조금은 의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뭐 어떤 관리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좀 카톡을 보낸다든가 안부 인사죠. 전화를 한다든가 진짜로 말뿐만이 아니라 한번 만나서 차 한 잔 아니면 밥 한 끼를 먹는다든가 이런 거죠. 이게 바로 관리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계가 젊을 때보다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요즘에 내가 예전보다 좀 친구가 줄어들었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그거는 조금 내가 그 관계에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정말 하게 됐어요. 이 얘기는 좀 시간을 좀 내서 다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두 여성의 이야기예요. 두 여성 모두 네 명의 여성의 이야기인데 한 여성은 모녀 관계고 한 여성의 관계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는데 참 보면서 마음이 진짜 찡했습니다. 꼭 나누고 싶어요. 제가 한번 나눌게요.
이렇게 그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아마 그 이야기를 통해서 더 알게 될 것 같고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좀 와닿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뭐 관리라는 말을 좀 쓰진 않잖아요. 조금 그러면 약간 관리한다 그러면 뭔가 정이 없어 보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런 우정도요 좀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오래된 관계일수록 저절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번씩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오래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 내 곁에 있는 친구도 관리를 잘해서 진짜 평생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요즘에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 세상에 트렌드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도 관리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혹시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관리를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고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7: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6: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7: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6: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4: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8: 뉴 택시?

0: 비즈니스를 만나다. 가을을 맞아서 찌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혈관 청소부로 알려지셨죠? 세종바이오텍 데이비서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을 앞두고 현명한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진숙 씨.
0: 네.
1: 뭐 9월이 되니까
0: 좋아요. 뭐
1: 달라진 거 있나요?
0: 달라진 건 없는데 기분 좋습니다, 저는.
1: 기분 좋죠. 아, 일단 날씨가 좋아서.
0: 맞습니다. 네.
1: 맞아요.
0: 네.
1: 9월이면 남자의 계절입니까? 여자의 계절입니까? 가을이.
0: 글쎄, 남성분들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더라고요.
1: 제가 네. 가을이 되면서 오늘 9월인데 무슨 얘기하면 좋을까 하다가
0: 네.
1: 좀 썰렁한 얘기합니다.
0: 뭐죠?
1: 남자들은 왠지
0: 네.
1: 가을이 되면 주윤발의 추억이 있습니다.
0: 아, 주윤발, 홍콩 배우.
1: 주윤발 기억하세요?
0: 그럼요. 어떤 거죠?
1: 또 탁 입고.
0: 네.
1: 성냥을 입에 물고.
0: 아.
1: 그 다음에 아내들이 제일 싫어한 속수염을 기릅니다.
0: 그러게요.
1: 사실, 우리 아내가 싫어해서 다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0: 네.
1: 어떤 분들은 아주 질색을 하시던데.
0: 아, 그렇군요.
1: 우리, 예, 아빠들은 또 이렇게 부지런히 또 열심히 살지만.
0: 네.
1: 때로는 이 가을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또 그런 남성들도 많은데.
0: 네.
1: 오늘은 이제 9월이니까.
0: 네.
1: 우리가 이제 여름에 그 무더위를 살짝 뒤로 하고, 이제 풍성한 가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9월이 돼서 그런지 네. 조금 마음도 그렇고 분주해지는 것 같아요.
1: 9월이 되면 미국에는 이제 좀 있으면 레이버데이입니다.
0: 그러네요.
1: 특별한 세일 정보가 많은 또 그런 날이 되고
0: 맞아요.
1: 또 9월에는요. 한국에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
0: 네.
1: 최대 명절이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이날만 같아라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죠. 추석.
1: 추석입니다.
0: 네.
1: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 시간에 후코이단에 대한 모든 것, 제가 후코이단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쭉 했습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0: 네.
1: 후코이단을 잘 몰랐어요 하셨던 분들이 또 전화를 주시고 상담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
0: 네.
1: 이제 우리가 한국에 보내드리는 지사가 있으니까
0: 그렇죠.
1: 한국에 보내주세요 추석 선물로
0: 맞아요.
1: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후코이단을 보냈던 분들이 있는데
0: 네.
1: 뭐 여러분들 가을에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0: 네.
1: 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추석
1: 네.
0: 또 다가오고 이제 건강 선물하면 우리는 일단 후코이단이 최고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1: 네, 후코이단도 최고고
0: 네.
1: 제가 이제 세종 송보감 우리 회사는 뭐 18년 동안 우리
0: 네.
1: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세종 송보감 잘 기억하실 텐데
0: 그렇죠.
1: 뭐 관절보감도 있고 요로청보감도 있고 또 부모님 치매 걱정하시는 어른들
0: 네.
1: 뇌보감도 있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기관지 청보감도 있고
0: 맞아요.
1: 요즘에 500억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0: 유산균이죠.
1: 유산균.
0: 네. 네,
1: 장에 좋은 유산균도 있고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0: 네.
1: 아무래도 이제 9월을 여는 이제 가을을 여는 9월에 우리가 가을철 건강 관리를 위해서
0: 네.
1: 일단 혈관 대청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종송보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 네, 네.
0: 이것은 천연의 전통 솔잎으로 연구 개발되어서 아까 18년간 혈관 그쵸. 건강을 지켜주고 있죠.
1: 지난주에 후코이단을 제가 쭉 방송을 했는데
0: 네.
1: 몇몇 분들이 이제 상담을 후코이단을 하는데 어떤 분은 다짜고짜 사장님 목소리 들었더니
0: 네.
1: 송보감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0: 그렇군요.
1: 이분이 5년 전까지는 세종 송보감을 꾸준하게 복용했던 분이었어요.
0: 네.
1: 깜빡 잊었던 겁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사장님, 목소리 들으니까 5년 전에 먹었던 송보감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0: 네네.
1: 그러면서 이제 구입을 하셨는데
0: 네.
1: 이분이 이제 말씀이 재밌어요.
0: 네.
1: 비즈니스 때문에 워낙 바쁘게 사느라고
0: 네.
1: 또 라디오 방송도 잘 못 들었고 또 우리 이 송보감이나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쓸 정도로
0: 아이,
1: 바빴는데
0: 네.
1: 얼마 전에 혈관 스텐트 시술까지 받았어요.
0: 아유 그러셨군요.
1: 네 갑자기
0: 네.
1: 이런 약을 복용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었는데
0: 네.
1: 그러면서 송보감을 다시 제품 이름이 뭐였죠? 뭐였죠? 솔리벼 솔리벼 막 그러면서 얘기하시길래
0: 네.
1: 세종 송보감을 제가 소개를 다시 시켜드렸는데
0: 네.
1: 이제 가을을 준비합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당뇨약, 혈압약, 약 드시는 분들 다시 한번
0: 네.
1: 본인의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고.
0: 네.
1: 지난 여름에 음식 습관이 흐트러지신 분 많습니다.
0: 그렇죠.
1: 우진숙 씨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네,
0: 정비해야죠.
1: 정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대동 송고감을 통해서 네. 우리가 이제 9월에 우리의 건강을 다시 한번 특히 혈관 건강을 다시 한번 챙기면 좋은데
0: 네.
1: 제가 요 얘기 다시 한번 우정합니다.
0: 네.
1: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장님, 송보감은 솔잎이잖아요. 네. 혹시 이렇게 파우치에 들어있는 물 보조식품으로 되어 있는 물로 되어 있는 솔잎 액기스라는 보조식품하고 똑같은 건가요? 이런 네. 질문도 하고.
0: 네.
1: 또 어떤 질문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솔잎에는 소나무에는 송진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송진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0: 네.
1: 막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셨습니다.
0: 네.
1: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 대종 송보감의 원료 이름은 솔잎 증류 농축액.
0: 네.
1: 그래서 솔잎을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끓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면 수증기가 이렇게 쌓여 수증기를 모아서
0: 네.
1: 고농축한 캡슐입니다.
0: 증류 농축액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송진은 뭐 1%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런 보조식품과 달리 이것은 의약품 제조 기준 제가 GMP라는 마크를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0: 네.
1: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만들듯이 고농축 캡슐 타입으로 개발이 돼서 시중에 있는 보조식품이나 뭐 송진이나 이런 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0: 네.
1: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그러면 뭐 효능도 간단히 말씀해 주실 네. 건가요?
1: 한번 복습할까요? 우리
0: 네.
1: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 때 이 송보감에 대한 효능, 특히 솔잎에 대한 효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 솔잎은요, 루테인이라는 무기질 성분이 들어있는 이 루테인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0: 네.
1: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두 번째는 글리코키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요거는 혈당 상승을 억제시켜줍니다.
0: 네.
1: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몸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아마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테르핀,
0: 네.
1: 뭐 탄닌,
0: 그렇죠.
1: 뭐 리모넨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0: 네.
1: 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
0: 네, 그렇군요.
1: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독작용.
0: 네.
1: 제가 지난번에 아피에 긴산 기억하시죠?
0: 네네. 해독 효과 있다는 거.
1: 네. 중금속을 네. 해독시켜주는. 그래서 현대인들의 대기 오염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0: 네.
1: 몸속에 쌓이는 중금속을 해독시켜준다.
0: 그렇습니다. 네.
1: 그다음에 이런,
0: 네.
1: 리코친 배출에도 도움이 되니까
0: 네.
1: 흡연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은 꼭 송보감을 통해서
0: 네.
1: 혈관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침 저녁 하나씩 식후 복용 맞나요?
1: 네. 식후에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되고요.
0: 네.
1: 요건 한 박스가 3개월분 380불.
0: 네.
1: 그러니까 이제 9월부터 시작하면 9월, 10월, 11월까지 드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이거는 제품 패키지에 보면
0: 네.
1: 의약품 제조 기준 GMP 마크가 딱 붙어 있어서
0: 맞습니다.
1: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혈관 건강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버데이도 다가오는데 오늘 좀 특별 세일 제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맞아요. 네. 지난주에 후쿠이단 특별 세일 했을 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가격 네. 세일을 해서.
0: 그러니까요.
1: 제가 오늘도 그 세일을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0: 아, 그렇습니다.
1: 제가 딴 얘기는 안 하고 한 1, 2분만 네. 후쿠이단 얘기 잠깐만 복습하고
0: 그래요.
1: 제가 가격 세일 해드리겠습니다.
0: 좋아요.
1: 후쿠이단 팩트체크 중에 우진숙 씨를 항상 제가 괴롭혔던 게 있습니다.
0: 네.
1: 아포토시스 효과.
0: 그렇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비정상 세포를 스스로 죽게 만드는 자멸하도록 하는 거죠.
1: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AI한테 물어봤대요. 진짜 네. 그런가? 그랬더니 맞네요. 맞네요.
0: 맞아요.
1: 이 후코이다는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0: 네.
1: 첫 번째는 항암, 면역력에 좋은 아포토시스 효과.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 안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스스로 자멸할 수 있도록
0: 네.
1: 도와주는 후코이단의 효능이 됩니다.
0: 그렇죠.
1: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후코이단은 소화기 계통을 도와주기 때문에
0: 네.
1: 헬리코박터균 억제를 통해서 위나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0: 그렇죠.
1: 세 번째는 신장 건강을 이루어서 신장의 염증이나 특히 신장 건강에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0: 네.
1: 이 신장 건강을 위해서도 그래서 피곤하신 분들이 많이 제가 드세요 하는 이유도
0: 네.
1: 이 후코이다는 그런 효능이 있으니까 이제 가을을 준비하면서 또 면역력 또 항암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후코이단을 꼭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0: 네.
1: 마지막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0: 네.
1: 후코이단은 함량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도 꼭 챙기시고
0: 그렇죠.
1: 많은 게 좋고
0: 네.
1: 또 고순도의 후코이단인지도 챙기시고
0: 네.
1: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질문이 많죠.
0: 네.
1: 원산지가 어딘지. 네,
0: 그렇죠. 중요하죠.
1: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본산 후코이단이 아니고
0: 네.
1: 청정 대서양 지역의 후코이단으로 개발이 됐고요. 회사 홈페이지에는 세일이 혈관 청소 세종 송보감의 경우는 두 박스에 한 박스 구입하는 2 플러스 1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후코이단에 대한 세일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오늘 우리 우진숙 씨가
0: 네.
1: 레이버데이인데요 할 거 제가 예상을 하고
0: 네.
1: 특별한 가격 세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뭐 후코이단 세일이 많이 없으니까 오늘 좀 잘 듣도록 하고요.
1: 지난주에 후코이단 구입 못하신 분 오늘 제가
0: 그렇죠.
1: 드릴 거예요.
0: 좋습니다.
1: 자, 먼저 통보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요거는요 지금 바로 전화 뭐 선착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0: 아, 네네.
1: 요 시간에 방송을 하니까
0: 네.
1: 이렇게 운전 중이신 분들은 아주 불편해하세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오늘 중으로
0: 네.
1: 오늘 중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세일은
0: 네.
1: 세종 송보감입니다.
0: 좋아요.
1: 3개월분 한 박스가 380불인데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가격 세일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0: 네.
1: 10% 디스카운트 해야 됩니다. 가격 디스카운트.
0: 가격이 좋습니다.
1: 네. 그 다음에 두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20% 디스카운트 합니다.
0: 네.
1: 사장님, 저는 추석 때 선물할 사람이 많아요.
0: 네.
1: 세 박스 이상 구입하시면 30% 디스카운트 합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1: 어떤 분은 네 박스는요, 다섯 박스는요, 그런데
0: 네.
1: 아 그건 30% 똑같아요.
0: 그렇죠. 이상.
1: 네.
0: 네.
1: 그다음에 특별 선물로
0: 네.
1: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종 유산균
0: 오.
1: 박스당 한 병씩을 선물로 드립니다.
0: 박스당 한 병씩.
1: 네네네. 네,
0: 좋습니다.
1: 네. 그리고요.
0: 네.
1: 지난주에 구입 못했던 분들 후코이단은요. 후코이단도 그렇게
0: 맞아요.
1: 해주세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했었는데
0: 네.
1: 후코이단은 4개월분이 380불인데 한 박스 10%, 두 박스 20% 역시
0: 네.
1: 세 박스 이상 30% 세일을 하고 역시 여기에도 유산균 박스당 한 병씩 드리는데 요거는
0: 네.
1: 미국은 물론이고 지난주에 한국에 보내신 분 많았어요.
0: 네.
1: 한국에 보내실 분도 요 세일로 해드리니까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0: 네.
1: 오늘 중으로 꼭 전화 주셔야 됩니다.
0: 네.
1: 703-256-7671 천천히 다시 불러드릴게요. 703-256-7671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선물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가격 자체를 좀 다운해서 해주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1: 감사합니다.
0: 아주 화끈하게 네. 이렇게 세일해주셨는데 네. 세종의 대표적인 세종 송보감 3개월분 한 박스 구입하시는 분들 오늘 중으로 전화하시면 10% 할인되고요. 네. 두 박스는 20%, 세 박스 이상은 모두 30% 가격 세일합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500억 유산균 이것도 또 박스당 한 병씩 저 그럼 세 박스 하면 세 병 받네요.
1: 네,
0: 아,
1: 네
0: 너무
1: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저도 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703-256-7671번 703-256-7671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지난주에 후코이단 이렇게 세일했었거든요.
0: 네.
1: 사장님 가격 세일이에요? 그럼 저 세 박스 할게요. 이런 분들 계시고 그랬는데
0: 네.
1: 후코이단이 필요하신 분도 역시 오늘 중으로 한 박스 10%, 두 박스 20%, 특히 이제 장복을 하시거나
0: 그렇죠.
1: 또는 투병 중이신 분들은 구입량이 많습니다.
0: 네.
1: 세 박스 이상 구입하시는 분은 30% 똑같이 가격 세일해드리고요. 무료 배송해드리고 여기도 유산균. 박스당 한 병씩 드리니까
0: 네.
1: 뭐 한국에 보내실 분도 또 미국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0: 네.
1: 추석을 앞두고
0: 그렇죠.
1: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관절 보감 상담하시고요.
0: 네.
1: 또 방광 건강에는 요로 총보감.
0: 그렇죠.
1: 또 기침 가래 기관지 건강에는 기관지 총보감.
0: 네.
1: 우진숙 씨하고 저도 먹어야 되는.
0: 네.
1: 기억력 깜빡깜빡하신 분들.
0: 네.
1: 연세 높으신 어른들. 세종 뇌보감.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네네. 상담하시면. 그렇죠.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0: 네, 조금 전에 선물로 주신다고 했던 500억 세종 네. 유산균도 항상 있고요. 그 네.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C도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네,
0: 네.
1: 네.
0: 네. 오늘 어떤 제품이든지 오늘 중으로 꼭 전화하셔서 이 특별한 레이버데이 세일 상담하시고 정말 이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1: 감사합니다.
0: 세일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1: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을 여는, 특히 가을을 여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종 송보감에 대해서 혈관, 세종 후코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제품이든지 가격 세일을 합니다.
0: 네.
1: 한 박스 10%, 두 박스 20%, 세 박스 이상은 30%의 가격 세일을 하고요. 구입하시는 분들은 유산균을 박스당, 제가 이 강조해야 돼요.
0: 네.
1: 박스당 한 병씩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하시고 추석을 맞아서 한국에 선물하실 분들도 꼭 상담하세요. 저희들이 좋은 세일 정보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 전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3-256-7671번, 703-256-7671번 세종 바이오텍 본사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좋은 이런 혜택들 주셨는데요. 네.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1: 가을이 되니까 또 9월이 되니까 추석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어도 추석이 생각나는 거는 우리가 역시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 선물이 필요하신 분들 상담하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0: 네.
1: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습니다.
0: 네.
1: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아까 뭐 초반에 주윤발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가을의 남자로 좀 소개할게요. 가을의 남자 우리 네. 혈관 청소부 세종바이오텍 데이비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고요. 703-256-7671번 703-256-7671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네.

0: K라디오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약속, 결혼을 준비하는 마음까지 조금 더 여유롭고 품격 있게 선선한 바람과 아름다운 계절, 가을, 두 분의 소중한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도 따뜻하고 설레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토탈 웨딩 서비스는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와 메이크업, 연회장, 피로연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결혼에 대한 모든 것, 한 곳에서 더 편리하게,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더 아름답게, 올 가을 가장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세요. 에베네셀 토탈 웨딩 서비스 917-359-1578 917-359-1578 부담은 덜고 품격은 높이는 토탈 웨딩 에베네셀.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1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1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1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1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1.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1.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라디오 생활백성.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말만 들으면 참 대단해요. 안 해본 게 없고요. 모르는 게 없어요. 어디 가서 누굴 만났는지 얘기만 들어도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얘기하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경력을 그냥 뻥 부풀려서 얘기하죠. 이런 걸 허언증이라고 하는 거 맞죠? 물론 누구나 자신을 조금 더 돋보이게, 달리 보이게 만들고 싶죠. 하지만 그 문제는 그 말이 돈이나 신뢰 혹은 누군가의 인생과 연결될 때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뉴욕 한인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찌 보면 믿을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정보, 책임감 있는 조언. 오랫동안 뉴욕 지역사회에서 한인분들과 함께 현실적인 금융, 크레딧 문제를 상담해 오셨어요. 말보다는 결과로, 과장보다는 진실로. 뉴라이프 크레딧 돈킴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1: 차가 좀 막히네요.
0: 아, 네네. 한 11시 땡 하니까 이제 한 5초 지나니까 이렇게 네. 들어오시는데 그러나 네.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으시네요. 뭐 뛰거나 당황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네. 네. 이유가 있을까요?
1: 왜냐면 이건 너무 하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거의 12년째거든요. 이게.
0: 예. 그렇게 네.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한인 여러분들에게 네. 정보를 줄 수
1: 아니 라디오 방송만 그렇죠. 저는 그 이전부터 했는데.
0: 네. 네. 이렇게 오랫동안 진짜 한 자리에서 네. 뉴라이프 크레딧을 운영하시고 또 방송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그야말로 허언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1: 예, 네, 그렇죠. 허언증이 네. 있으면 오래 못 가죠.
0: 예. 네. 혹시
1: 그리고
0: 예.
1: 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일이 이제 저희 고객이 만약에 100명이라 그러면
0: 네.
1: 처음에는 한인분들이 절반이 넘었어요.
0: 네.
1: 근데 지금은 한 20%도 안 돼요.
0: 왜 그런 걸까요?
1: 그러니까 뭐 이게 한인 커뮤니티가 좀 축소되는 건지 아니면.
0: 네.
1: 아,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한인만 대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뭐 차이니스나 스페니시나 뭐 다른 주류 사회에서도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꽤 오는데.
0: 네.
1: 상황이 그런데 이제 한인분들이 왜 그런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0: 네.
1: 이제 스몰 비즈니스가 좀 어려운 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0: 네. 얼핏 그냥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미국 이제 오셔서 자리 잡고 왔는데 꼭 비즈니스를 주로 하셨다면 이제는 그 다음 세대들이 자라서 비즈니스가 아닌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1: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럼 뭐 뉴욕뿐 아니라 캘리포니아도 그렇더라고요.
0: 네.
1: 그래도 뭐 한국에서 여전히 많이 오세요. 예.
0: 네.
1: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오세요.
0: 그 뭐 한국, 중국, 스페니시 다 오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반가운 손님은?
1: 네, 물론 한국 분들인데.
0: 네.
1: 네. 근데 좀 많이 좀 오시면 좋겠어요.
0: 어딘데? 난 안 그래도 지금 크레딧 문제 있는데 하셨다면 네. 예, 꼭 한번 기억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돈킴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 오늘 라디오 생활백사 함께하고 있고요. 주소는 158-14 노던 블러버드 2층 플러싱입니다. 갤럭시 플라자에 있고요.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2층에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 발견하시면 이렇게 창 쪽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거기 대표님이 가끔 앉아있기도 하더라고요. 아닌가요?
1: 네, 맞습니다.
0: 네. LA에도 네. 지금 브랜치가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516-574-2577-718-878-3313번입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그냥 깔끔하게 광고를 좀 듣고 올까요?
1: 네.
0: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느낌입니다. 잠시 후에 궁금했던 이야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크레딧 얘기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0: 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2층 올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프로모션 쏟아집니다. 929-766-0088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어 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들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718-886-3353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 알부한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의 튼튼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1582
3: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4: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5: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6: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5: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7: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그래서
1: 그러니까 바야흐로 1999년 그때쯤이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라디오를 진행할 때 오프닝 원고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나는 오늘도 뭐 이렇게 뭐 계속 한 100번 읽었을 거예요. 첫 방송이니까 한참 읽고 있다가 이제 큐 딱 들어왔을 때 나는 라디오 생활백서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방송 사고 중에 하나였는데 조금 전에 제가 광고 나갈 때 아휴 우리 동킴 대표 컨설턴트 오시면 되게 반갑거든요. 그래서 막 으하하하 그러면서 근데 광고 나갈 때 마이크를 올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자,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크레딧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많이 당황하니까

0: 하니까 우리 대표님이 긴장하지 말아요 하셨거든요. 원래 뭐 이렇게 긴장 잘 안 하시니까 대표님은 남의 실수도 넉넉하실 것 같아요.
1: 뭐 다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반복하지 않으면 되죠.
0: 네, 근데 조금 전에 네 잘못이야 내 잘못 아니야 그랬잖아요.
1: 네. 인생은 자기 책임인 것 같아요.
0: 네. 자, 다시 한번 이제 너무, 실수 마이크를 올려놓고 떠들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뉴 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대표 컨설턴트 돈킴 대표님과 함께 오늘 계속해서 크레딧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이제 절대 속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하셨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왜 사람들이 속는 걸까요?
1: 그 사람이 이제 그 저희가 손님이 뭐 다양한 인종들이 다 찾아오시는데 한 네. 상담한 거는 한 5-6천 명 될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네. 계약을 하신 분은 한 3천 명 한 3,500분쯤 돼요.
0: 그래도 반 정도. 네. 네. 네.
1: 근데 그분들 중에는 크레딧을 망가뜨렸는데 다시 이제 이걸 복구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자금 사정은 충분하지 않고
0: 네.
1: 뭐 그런 여건이 겹치다 보면은 너무 그 신기루를 쫓게 돼요.
0: 네. 네.
1: 그래서 파산을 했는데 뭐 광고를 보면은 뭐 너무나 현란한 그런 문구들이 많잖아요. 어떤 크레딧도
0: 네.
1: 뭐 2개월 만에 800점을 만들어준다든지 무슨 파산 기록을 뭐 몇 개월 안에 다 지워준다든지 그리고 그 다급한 마음으로 크레딧을 만들기 위해서 인쿼리 그러니까 크레딧 신청을 굉장히 막 여러 번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0: 네.
1: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크레딧에 좋은 영향을 안 주지 않을 그 크레딧 점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0: 네.
1: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 미국인의 평균이 기준이거든요, 항상. 그러면 뭐 살다 보면은 내가 크레딧 신청하는 게 1년에 한두 번이겠죠. 자동차나 네. 카드 한두 번. 네. 근데 뭐 1년에 10개, 20개 이렇게 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0: 네.
1: 그러면은 그것도 다 지워준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0: 그렇겠죠. 네.
1: 왜냐하면 네. 자기 DNA가 분명히 거기 박혀져 있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0: 네. 네. 나 아니라고.
1: 예, 예. 그러니까 내 거 아니라고. 근데 그걸 광고를 보고 이제 맡기시는데, 뭐 몇백 불에서 한 1, 2천 불만 주면 뭐 다 준다, 다 해준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상당수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죠.
0: 그쵸.
1: 예를 들어서 파산을 해서 한 100만 불을 빚을 탕감을 받아요.
0: 네.
1: 그런 분 꽤 많아요. 실제로 더 이상 그 자력으로 어떤 부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면 코트에서 저지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빚을 디스차지 그 탕감을 해주는 거죠.
0: 네.
1: 결정을 해주는 그 프로세스가 쉽지는 않은데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걸 다 지워준다? 뭐 1년쯤 지나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그걸 다 그 기록을 다 지워준다. 그 지워준다는 것 자체도 애매한 표현인 게 예를 들어 뱅크럽 파산을 하고 나면은 크레딧 리포트에 어떻게 뜨냐면요.
0: 네.
1: 그냥 파산을 언제 했다는 언제 파일을 했고 신청을 했고 디스차지가 언제 됐다는 그 레코드가 나와요 당연히.
0: 네.
1: 크레딧 뷰로 세 군데. 근데 그것뿐 아니고 이 사람이 뱅크럽을 통해서 어떤 빚들을 그 탕감 받았는지가 어카운트별로 기록이 다 나와요.
0: 네.
1: discharge, 뭐, included in, 뭐, chapter 7,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분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빚을 파산을 통해서 탕감받았다는 게 나오거든요.
0: 네.
1: 그럼 그걸 다 지워준다는 얘기는, 코트에 있는 파산 기록은 법원에, 코트에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지울 수 없죠, 아무도.
0: 네.
1: 대통령도 손을 걸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0: 네.
1: 그것뿐 아니고, 그 탕감된 어카운트 별로도 다 떠 있어요.
0: 네.
1: 그게 10년 동안 가거든요.
0: 아, 네. 10년.
1: 근데 그걸 다 일일이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해준다는 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0: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1: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현실적으로 내 크레딧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광고를 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는 광고의 한 1%에서 5%만 믿으시면 돼요.
0: 네.
1: 그렇게 속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안타깝고 저희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저희한테 오시는 분도 꽤 계시고요.
0: 네. 네.
1: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 6개월 있다가 찾아가니까 사무실도 없어지고 전화도 안 받고.
0: 네. 네. 참 절박한 사람들. 네,
1: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0: 네.
1: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0: 네. 앞서 이제 대표님이 네. 100만 불 탕감받은 그런 케이스도 있다.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
1: 아마 뱅크로 파산으로 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몇백만 불도 네. 빚을 탕감, 그 상황에 따라서는 저지가 네. 그렇게 그 판결할 수 있는 거죠.
0: 네. 네. 근데 이제 네. 많은 이런 절박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 이런 얘기를 띄엄띄엄 듣는 것 같아요. 아, 된대.
1: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가지셔야 돼요.
0: 네.
1: 그게 헷갈리시면 저희한테 케이스를 맡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문의만 하시면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드릴 수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여쭤보시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광고 믿고 맡기시면 안 돼.
0: 네. 네. 절대로. 네. 광고에 속지 네. 마라. 예.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1: 그 광고는 뭐 한국계 신문도 있고 뭐 정보지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방송도
0: 날아오고.
1: 있고 등등 많이 있는데 네. 집으로 날아오기도 하고.
0: 네.
1: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0: 네. 네.
1: 현실적인 판단 하시면 좋겠어요.
0: 네.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1: 네.
0: 예.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될까 싶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하다 뭐 이상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는데 그렇다면은 믿고 문의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돈킴 대표님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는 상담 전화 516-574-2577-718-878-3313번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번호가 궁금하실 분들 계셔서 계실 것 같아서 전해드렸고요. 다음 토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세상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리고 빚은 쉽게 소멸되지 않다. 그럴 것 같아요. 녹록지도 않고 빚도 그렇게 쉽게 안 사라질 것 같아요.
1: 세상은 참 만만하지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희
0: 네.
1: 그 비즈니스의 경험으로 볼 때도 그 빚은 그렇게 쉽게 소멸되지는 않아요.
0: 네.
1: 그러니까 소멸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한 10만 불 정도 크레딧 카드 빚을 안고 폐해하지 않고 있다가 한 7년 정도가 지나면 7~8년 지나면 크레딧 리포트에서는 없어져요.
0: 네.
1: 그 크레딧을 관장하는 법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법적인 문제, 리갈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그게 진행되는 케이스는 좀 따로 있는데
0: 네. 뭐
1: 그게 이제 그 기간이 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미스매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 착각해가지고 안심하다가 낭패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를 네.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한 15년 동안 10년 동안 크레딧 활동을 안 하다가 이제 집도 사고 했는데 내가 옛날에 한 15년 전에 무슨 빚이 있었어요. 한 몇만 불 됐는데.
0: 네.
1: 갑자기 내 크레딧은 거의 800점까지 회복을 하고 너무 좋은데 집도 샀고.
0: 네.
1: 근데 내 은행 어카운트가 프리즈가 됐어요.
0: 갑자기?
1: 예. 네. 예. 15년, 저희 경우는 17년 전에 있었던 저지머니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분이 까맣게 잊고 있거나, 뭐 이사를 다니면서 그런 코트 편지를 못 받은 수도 있고.
0: 네.
1: 그런 독촉 편지가 많이 오거든요.
0: 예. 네.
1: 그걸 무시한 경우도 있고. 크레딧이 안 좋아지면 그런 걸 보기 싫어지는 어떤 인간의 그 습성이랄까?
0: 너무 네, 많이
1: 보기 싫어요. 네. 그러니까 있는 방치한 거죠.
0: 네.
1: 그래서 17년이 지나가지고 내 은행 어카운트가 잠기고 내 집을 샀는데 집에 린이 걸려요.
0: 예. 네.
1: 근저당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 너무 황당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가끔.
0: 근데 결국은 그게 까먹고 네,
1: 근데 그게 이제 찾아보면, 보니까 2009년도에 저지만 받으신 게 있었네요. 예? 네? 그런 경우도 기억이, 그때 어디 은행이고 무슨 크레딧 카드였는데 얼마를 안 내줬고.
0: 네.
1: 그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어터니가 그 뭐 소송 변호사 하이어 해가지고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저증을 받아놨는데.
0: 네.
1: 그 저증을 받아놓으면은 그냥 그걸 방치하는 게 아니라 추적을 해요. 매 추적하는 거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했는데.
0: 네.
1: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미국 법이 참 그게 저희 그 한국적인 그 컬처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는데.
0: 네.
1: 내 크레딧을 누군가 볼 수 있어요. 네. 광고용으로도
0: 아,
1: 볼 수
0: 있어요.
1: 내 개인적인 정보를 가져갈, 네. 절대로 그건 가져갈 수 없는데.
0: 네.
1: 내 크레딧 상태가 어떻다는 거는 볼 수 있어요.
0: 아, 네. 주소만 넣으면 볼 수 있어요? 어떤
1: 아니, 그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0: 예.
1: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 그 내가 크레딧 카드 신청을 했으면은 내 개인정보를 다 줬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그 어토니 그 변호사 사무실에도 그게 넘어가 있겠죠, 당연히.
0: 네.
1: 그럼 내 걸 볼 수가 있어요. 광고용으로도 내 걸 보고 그거,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한테 인비테이션, 그 광고 왔는데 어떻게 내 상태를 알고 나한테 딱 맞는 걸 보냈지? 그게 다 내 크레딧 체크업을 한 거예요.
0: 네.
1: 그것도 오리지널 크레딧 리포트를 띄워보면 다 나와요. 내가 누가 내 걸 봤는지.
0: 아, 네.
1: 그것도 아예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0: 오.
1: 그러니까 그걸 프리스크린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리스크린. 그것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0: 예. 네.
1: 그것도 우리가 다 해드리니까 그런 경우에 처한 분들은 그것도 못하게 해서 내 상태가 좋아진다는 걸 확인하지 못하게 이거는 뭐 불법은 아니에요. 편법이죠.
0: 네.
1: 그렇게까지 권해드리진 않고 근데 크레딧을 보면은 전문가가 보면 대충 이분이 이제 상태가 좋아졌네. 이제 내가 우리가 이 법적인 리갈 액션을 취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겠네라는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럼 판단이 쓸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은 그렇게 녹록하게 없어지지 않아요.
0: 예. 예,
1: 요새는 특히나 은행들이 비근한 예인데 900불을 가지고 수를 하더라고요. 어떤 고객을. 네. 시범 케이스일 수 있겠죠.
0: 네.
1: 그러니까 900불인데 그 변호사 하이어 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왜 하겠어요?
0: 그거 같네요. 네.
1: 그러니까 피범 케이스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이 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빚을 안 갖고 그냥 퉁치지 마라 이거죠.
0: 네.
1: 쉽게 얘기해서. 또 한 가지 또 세상에 만만치 않은 게 이런 분도 계세요. 자동차를 페이먼을 못 했어요.
0: 네.
1: 못 하고 이제 이게 시간이 흘러서 한 2, 3년 지났는데 아. 한 5, 6년 더 참다가, 그러면 이제, 그, 이분이 어떻게 지금 정보를 잘못 알아가지고, 아, 그게 뭐 크레딧에서도 없어지고, 내 크레딧 리포트에서 이제 지워진다니까. 그럼 그때 내가 그 가라지에 있는 차 빼서 고쳐서 타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0: 예.
1: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고 다녀도 되겠죠?
0: 네.
1: 어떻게 판단하세요? 문제가 없을 것 같죠?
0: 네, 타고 다녀도 될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전언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자동차는 파산을 하더라도 크레딧에서는 크레딧 리포트에서는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폐해할 수 있는 금액은 제로가 돼요. 파산이 성공하면
0: 예.
1: 네. 안 내도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소송할 수 있는 기한도 넘기면 더 이상 나를 소송할 수도 없어요. 그 랜더가 은행 자동차 론을 준 은행이.
0: 네.
1: 그런데 자동차를 관장하는 법은 또 따로 있는 게 자동차 론을 있으면 그 차에 린이 걸릴 거 아닙니까?
0: 예.
1: 은행이 린을 걸 근저당에 설정된 사실은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꺼내서 고쳐 타고 다니다가 어떤 때 시간 구애받지도 않아요. 어떤 장소에서도 그냥 토행이 갈 수 있어요.
0: 아.
1: 그 은행이. 그걸 추적해요, 계속.
0: 네. 네.
1: 그러니까 잘못, 그런 분이 계세요, 실제로. 근데 왜 차를 내 토잉해 갔지?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예. 문제도 없는데?
0: 예.
1: 이해하셨죠?
0: 네. 네.
1: 그러니까 세상에 만만치 않은, 빚을 그냥 놔준다고 해서, 물론 어떤 케이스는 뭐 20년이 지나면 이제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돼요.
0: 네.
1: 보통. 근데 그렇게, 아, 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되겠지.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여건이 좋아졌으면 그런 문제들을 찾아서 정리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0: 네. 네.
1: 낭패를 보게 훨씬 더 많은 내 그 손실을 내가 또 안게 될 수 있어요.
0: 네. 네. 되겠지. 네. 시간 따라 되겠지. 네. 절대 안 된다는 네. 거. 네.
1: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건데 네. 그게 현실이에요.
0: 예. 네. 자, 이거 좀 네. 될까 안 될까 헷갈린다. 궁금하다. 물어봐야겠다. 그러면은 예. 둔킴 대표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 돈킴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 크레딧 교정에 관한 궁금한 얘기들 풀어보고 있습니다. 주소 158-14 노던 블러버드 2층 플러싱에 있고요. 갤럭시 플라자에 있습니다. LA에도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상담 전화 516-574-2577-718-878-3313번입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참 내가 얼마 전에 어디다 문의하고 맡겼는데 연락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약간 여기 가격도 괜찮고 맡겨볼까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직도?
1: 고민이시라면 일단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은 무료니까. 네. 그리고 고객의 그 재정적인 상황은 결국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예. 네.
1: 물론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충분히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그 고객의 상황에 맞는 그 솔루션을 찾아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아예 뭐 아무런 그 재정적인 여건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0: 네.
1: 괜히 뭐 몇백 불이면 다 이런 거는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냥 잊으세요. 네. 너무 많이 속으시니까 저희가 너무 답답해요. 네.
0: 네. 그 절박한 상황 아니겠어요? 진짜 막 빚에 쫓기고 이런 상황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한테는 안 일어날 것 같지만 닥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별의별 그 이전에는 저 광고지 했던 부분들도 솔깃하게 예,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1: 네네 그게 문제죠.
0: 예, 잠시 후에 계속해서 크레딧 규정에 관한 얘기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2: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생활백서. 오전 11시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규정에 관한 모든 이야기 돈킴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뭐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다 계속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다음 얘기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크레딧에도 떴다방이 있다고요? 부동산인가?
1: 떴다방이 어떤 의미인지는 뭐 그래도 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 젊은 친구들은 네. 미국에서 태어난 젊은 친구 모르겠죠.
0: 모르겠네요. 네. 네.
1: 그 한탕하고 도망가는 그런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거죠.
0: 네.
1: 크레딧에도 이런 게 꽤 많아요.
0: 네.
1: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은 오늘은 너무 주의사항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0: 네.
1: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주고 뭘 맡겼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것까지는 뭐 속았다고 치면 좋은데
0: 네.
1: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은 내가 크레딧 관련 케이스를 맡길 때는 내 개인 정보를 이게 주거든요. 그래야 크레딧도 체크업할 수 있고. 근데 그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서 크레딧 카드 심지어는 회사까지 만들어가지고 비즈니스 론까지 받고 그런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떴다방들이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너 진짜 조심하셔야 돼.
0: 아, 진짜?
1: 예. 뭐, 크레딧 카드 만들어 쓰고 이런 거는 뭐, 그런 유형은 뭐, 굉장히 그 흔한 사기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냥 광고 뭐, 어디서 뭐 잘, 대충 뭐 얘기 듣고, 그러지 마시고, 오래된 데를 찾으셔야 돼요.
0: 네.
1: 한 10년을 하면, 한 10년 이상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은, 떴다 방식으로, 사기치고 하면 10년 동안 할 수 없겠죠.
0: 그렇죠. 네, 유지가 안 되지 네. 바로.
1: 이미 FBI한테 잡혀갔겠죠.
0: 네. 아니면 도망가야지 뭐. 네. 네.
1: 그러니까 오래된 데는 무조건 찾으시면 돼요.
0: 네.
1: 그리고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은 분의 소개.
0: 네. 네.
1: 그다음에 구글 리뷰를 좀 보시고.
0: 네. 네. 뭐 이 얘기를 한번 슬쩍 꼭 하고 싶네요.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 제가 구글 처음에 이제 뵙기 전에 맨 처음에 그 리뷰를 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네. 댓글들이 뭐 이렇게 실제로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와서 이런 일을 해결했다 뭐 이런 뉘앙스인데 진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쓴 리뷰들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 리뷰들도 한번 보시고 한 자리에서 지금 몇 년째 계신 거죠?
1: 사무실은 뭐 옮겼죠 한번.
0: 네.
1: 지금 한 13년째죠.
0: 네. 비즈니스 운영하신 지 13년째. 번님이 화이팅!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각별히 주의할 점이 있는데 거짓말? 이거 형사처벌로도 이어진다. 이건가요?
1: 아,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오래된 데를 찾고 안전한 데를 찾으셔야 되는데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디스퓨트 이의제기만으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도 많아요.
0: 네.
1: 예.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심지어 어떤 거짓말까지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A라는 이 사람이
0: 네.
1: 그 어떤 인신매매의 희생자다.
0: 네? 아유 그렇게 해서 크레딧을
1: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사기를 당해 누가 뭐 신분 도용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그 프로드 신분 도용의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프로세스를 해요.
0: 네. 네.
1: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서류도 조작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각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이민 케이스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비슷해요.
0: 네.
1: 근데 만약에 뭐 10만 불, 20만 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걸 맡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0: 네.
1: 그리고 나도 모르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 진행될 수도 있고.
0: 나 모르게 네. 이렇게 하면 진짜 그렇죠. 나중에.
1: 모르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0: 야.
1: 그러니까 이제 그 크레딧 관련 비즈니스는 한국계에는 뭐 극히 일부고
0: 네.
1: 뭐 스페니시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 주류 뭐 백인 흑인들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도 많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결론은 다 역시 오래된 것을 찾아라.
0: 네.
1: 그러니까 그 일종의 검증된 곳을 찾아야 되겠죠. 네. 검증되고 오래된 곳.
0: 네. 네. 가끔 그런 딱 보면 너무 우스운 광고 문구가 있는 크레딧 회사를 발견하시면 전화 한번 해보시죠 그러셨어요.
1: 전화해봤죠.
0: 뭐래요? 네. 궁금하네요. 가능합니까? 이렇게.
1: 그러면 이제 이거 꼬치꼬치 물으면 이제 전화 끊어요. 그쪽에서.
0: 아, 예.
1: 딱 느낌이 오겠죠. 어, 이거 전문가인데. 그런데 우리 얘기했다가 이거.
0: 그냥, 예.
1: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인데 한 작년 일이에요. 그 광고 봤는데 이게 미국 회사예요, 당연히.
0: 예. 네.
1: 뱅크럽을 다 지워준대요. 그래서, 어? 우리는 불가능한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0: 예.
1: 뭐 우리가 뭐 디스퓨트도 잘하고 뭐 변호사도 있고 뭐 변호사는 우리도 있고 변호사가 이 변호사는 잘 몰라요 크레딧을 그리고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좀 물어보고 그게 코트에 있고 일종의 자기 DNA를 바꾸는 건데 그 가능하냐 뭐 물어보니까 어 나중에 통화합시다 그쪽으로 끊더라고.
0: 예. 아. 근데 이게 진짜 아니까 이런 게 가능한데 모르고 이제 듣다 보면 솔깃해서 진짜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자리에서 오래 하고 리뷰도 보고 또 주변 분들이 어떻게 해결했다는 그 추천도 받아서 꼭 그런 곳을 이용해서 크레딧.
1: 그러니까 합법적이어야 되고 케이스가 그 진행 과정이.
0: 네. 예.
1: 만에 하나 그런 회사 문제가 되면은 나한테 불똥이 튈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1: 근데 한 10년 이상 어떤 비즈니스를 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으면 이미 제일에 갔겠죠.
0: 예.
1: 그렇잖아요.
0: 예.
1: 뭐 한두 건이 아닐 거고. 네.
0: 만약에.
1: 그러니까 네. 판단 기준은 아주 심플해요. 오래된 곳, 그리고 검증되고 합법적인 곳.
0: 네. 네. 만약에 그 맡긴 그 서비스 회사가 사기를 쳐서 뭐 이렇게 아까 뭐 인신매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이 사건에 연루된 본인도
1: 예,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0: 예.
1: 그 사람도 케이스를 오래 했는데 내가 그걸 인지했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거고
0: 네.
1: 그것까지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0: 네.
1: 근데 여하튼 굉장히 인생에 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죠.
0: 예. 얽히고 싶지 않은 일에 얽히게 네네. 되네요. 네.
1: 일반적인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황당한 일이죠.
0: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혹시 크레딧이 망가져서 고민 중이시라면 망가진 크레딧을 복구하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키워드 있다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네. 경험으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0: 네.
1: 네, 공짜는 없,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공짜 점심은 없고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만 불의 빚을 졌어요. 10만 불의 빚을 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뭐 컬렉션에 넘어갈 수도 있고 차일드 오프가 돼서 지금 컬렉션 상태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근데 어떤 곳에서 광고를 통해서 우리한테 한 1,000불만 주세요. 다 해결해 줄게요.
0: 네.
1: 그럼 미국 인구의 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그러겠죠.
0: 그럴 것 같네요. 네,
1: 나 카드빚 안 내. 그리고 이제 버티다가 1,000불이면 해결해 준대. 2,000불이면 해결해 준대. 뭐 저는 그래도 안 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공짜 점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10만 불의 빚을 내가 졌으면 그래도 절반은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난 하늘이 도울 것 같아요.
0: 예. 네.
1: 그냥 1,000불로 해결해 준다 그러면 하늘이 안 도울 것 같아요.
0: 양심 없냐 양심? 뭐 이렇게 되는
1: 네네,
0: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그다음에 뭐 하나를 더 꼽으라면 똑같은 얘기 오래된 곳이 믿을 만하다.
0: 네.
1: 오래되면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다 있죠. 이게 무슨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파는 건데 서비스는 뭘 당장 뭘 먹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
1: 어떤 내가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뭐 10년 이상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걸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두르면 안 되세요.
0: 아, 근데 똑같은 항상
1: 똑같은 이거 서두르면 네. 그러니까 마음에 쫓겨서 뭐 너무 허황된 광고에 내 케이스를 맡기는 것도 서두르는 거고요.
0: 네.
1: 그다음 내 케이스를 맡겼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시는 분도 계세요.
0: 아, 네,
1: 그러니까
0: 예,
1: 빨리 어떻게 돼? 근데 일주일 만에 뭐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0: 네.
1: 미국이란 사회가 아, 모든 게 좀 느리잖아요. 여전히 느리고 뭐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을 바꾸는데 한 달 전에 페이를 했는데 아직 그게 오질 않아요.
0: 네.
1: 보통 한 2주면 왔는데 이번에 오지도 않더라고요.
0: 답답해.
1: 아, 답답해, 진짜.
0: 예. 아우, 진짜.
1: 한국이면 한 며칠이면 나올 텐데.
0: 며칠 뭐예요? 그날 당일 배송해줄지도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0: 예.
1: 아, 그러니까 미국, 크레딧도 마찬가지예요. 저요, 그래, 답답, 진짜 너무 답답하죠.
0: 네.
1: 저도 아직 한국적인 문화가 남아있어서.
0: 예.
1: 이게 뭐 한 달이 지나도 당연히 이게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0: 네.
1: 그러니까 뭐 한두 달 만에 뭐를 내가 원하는 대단한 걸 해준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0: 예.
1: 거의 대부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네. 아주 매우 간단한 케이스 말고 크레딧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걸 좋은 상태로 복구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전에 뭐 집을 살린다 그런다, 뭐 자동차 로운을 얻으려고 그런다, 뭐 자녀의 학자금 융자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내 크레딧에 문제가 있다. 학자금 융자 있잖아요. 스튜던 론 그것도 크레딧에 네. 문제가 있으면 못 받아요.
0: 네.
1: 그것도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안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0: 네. 네.
1: 그것도 역시 자녀의 학자금, 자녀가 이제 어떤 무슨 학교를, 특히 사립대학,
0: 네.
1: 너무 가고 싶었는데 거의 이제 어드미션을 받았어.
0: 네.
1: 어드미션인데. 받았는데 그러면 그게 요새 사립대학 학자금이 집사까지 거의 10만 불
0: 너무 훌쩍
1: 내외
0: 예.
1: 야 거의 뭐 천문학적인 금액에 또 그걸 캐시로 당장 내시기가 물론 그 중에는 뭐 그 스콜러십도 있고 그랜트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죠.
0: 네.
1: 뭐. 저도 우리 아이들 그렇게 받게 했지만
0: 예.
1: 근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내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서 론을 많이 받으세요.
0: 네.
1: 근데 그게 만약 크레딧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0: 어우 답답해.
1: 예, 그거는 좀 그러니까 자녀 학자금 네. 문제가 있어서 크레딧에 어떤 해결해야 될 게 남아 있으면 1년 전에는 상담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0: 네.
1: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0: 우리는 공부를 잘하니까 뭐 대학 가는데 문제 없어 하고 이렇게 뒷전을 두지 마시고 본인 크레딧을 좀 생각해서.
1: 너무 공부를 잘해서 그러면 뭐 100%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겠죠.
0: 네. 네.
1: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0: 네.
1: 네.
0: 미리 한 1년 그쵸. 전쯤 체크를 네. 해서 관리를 좀 네. 해야 된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1: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뭐 3개월에서 한 1년 전에. 네.
0: 네.
1: 그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0: 네. 집을 산다면?
1: 집을 산다면 한 6개월 전에는 체크업 해보시고.
0: 네. 네. 문득 드는 생각이 크레딧이 얼마 정도면 이렇게 수월하게 뭐 집 사고 차 사고 뭐 학자금 대출 이럴 때 참 좋다. 높을수록 좋겠지만.
1: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FICO, FICO 스코어를 기준으로 그 집은 한 750점 이상이 되면 아주 좋은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겠죠.
0: 네.
1: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뭐 한 그 소위 그 럭셔리 카라고 하죠. 뭐
0: 예.
1: 그런 데는 뭐 파이코 한 700에서 720을 요구하죠.
0: 네. 네.
1: 근데 학자금은 좀 달라요. 학자금은 크레딧 스코어가 뭐 그렇게 높지 않아도 돼요. 600점만 넘어도 돼요.
0: 네. 네.
1: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문제가 남아 있으면 안 되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올라가면 크레딧 점수는 떨어진다. 이 역학을 거스르면서 카드를 쓸 수 있는 비법, 이런 게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1: 네, 이거는 뭐 100% 합법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
0: 네. 네.
1: 그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는 몇 개 빼고는 대부분 퍼스널 크레딧 리포트에 그 은행이 올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건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물론 비즈니스 오너가 결국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
0: 네.
1: 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메이저 은행이 있으면 거기에 고객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몇 백만 뭐 이상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하나씩 크레딧 뷰로 세 군데에 매달 리포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밸런스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이게 잘 페이가 되고 이제 그런 상태를 리포팅을 하잖아요.
0: 네.
1: 그럴 때마다 크레딧 뷰에 돈을 줘야 돼요. 물론 벌크로 뭐 내겠지만 그것도 다 은행에서는 비용이거든요.
0: 그러네요. 네. 네.
1: 그래서 이제 조그만 그 로컬에 있는 뭐 크레딧 유니언이라 한국으로 치면 한 새마을 금고 정도 뭐 그런 느낌이죠.
0: 네.
1: 그런 데서는 크레딧 뷰로에 세 개잖아요. 근데 한 군데나 두 군데밖에 리포팅을 안 한 경우도 있어요.
0: 아 비용 네. 때문에?
1: 비용이죠. 네. 네.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거기도 고객이 뭐 몇만 몇십만 될 수 있으니까.
0: 예. 네.
1: 그 대신에 문제가 되면은 크레딧에 띄우죠.
0: 예.
1: 네. 오너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네. 스몰 비즈니스는.
0: 네. 네.
1: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크레딧이 그 퍼스널 크레딧 리포트에 그 리포팅을 안 하는 그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비즈니스 용도로 많이 쓰시면
0: 네.
1: 그건 밸런스가 높아져도 내 개인의 크레딧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0: 네. 완전히 별개. 네,
1: 그런 이건 합법이면서 뭐 편법도 아니고
0: 예.
1: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0: 이걸 모르시는 비즈니스.
1: 네,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0: 예.
1: 네. 네. 네. 근데 이제 크레딧 리포트에 올리는 은행도 있어요. 그거는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0: 예.
1: 그것도 노하우죠. 어디를 골라서 해야 된다는 거.
0: 예.
1: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프로세스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0: 네. 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또 그렇다면 요 부분 또 상담 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테마를 더 짚어보면 좋겠는데 어떤 얘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1: 그 크레딧을 어떻게 그 복구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0: 네.
1: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미국 사람도 잘 몰라요. 크레딧을 어떻게 복구하지? 네. 근데 이제 병원을, 그 닥터 오피스, 병원,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워요. 네. 우선은 진찰을 하잖아요, 병원에서.
0: 네.
1: 그러니까 그건 이제 크레딧 체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환자, 고객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0: 네. 어디가 아픈지 잘, 봐야죠.
1: 예. 뭐 한 세 군데가 아픈데 한 군데 아픈데만 찾아내면 안 되잖아요.
0: 네.
1: 다 찾아내서 어카운트별로 크레딧 전체적으로 어떤지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고객이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0: 네.
1: 그 고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감당할 수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0: 네. 네.
1: 그런 솔루션이 그걸 뭐 보험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은 너무 의료비가 비싸니까
0: 네. 네.
1: 한국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수술은 또 별도인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잘은 모르지만 네.
0: 네.
1: 그러니까 그것도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솔루션을 찾아 드려야 되겠죠. 크레딧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다고 쳐요. 가정을 하면 수술하고 나면은 일정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사람의 근육도 많이 줄어들고
0: 네.
1: 수술 받고 나서 곧바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크레딧도 마찬가지라고요.
0: 아, 네. 예.
1: 그걸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크레딧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역시 찾아가지고 추적해서 계속 그 이의제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0: 네.
1: 그다음에 점수도 낮은 상태고 또 살아있는 오픈된 어카운트 하나도 없게 돼요. 상당수의 분들이
0: 예.
1: 그럼 그것도 어카운트를 오픈하고 크레딧 내용도 쌓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게 내 크레딧으로 내가 원하는 거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표를 도달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 프로세스를 전체를 병원을 상정하시면 쉬워요. 이런 거를 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차지하죠.
0: 네. 네. 그냥 네. 무턱대고 다 됩니다.
1: 네, 네. 그건 아니죠.
0: 수술비도 굉장히 네. 쌉니다.
1: 네.
0: 바로 다 끝납니다. 다 완치됩니다. 네네. 아니고요. 철저하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네. 함께 합니다.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돈킴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 오늘 얘기 나눴고요. 상담 전화 다시 알려드릴게요. 516-574-2577. 또 하나의 번호 718-878-3313번입니다. 대표님, 유튜브 하시죠?
1: 아니요, 유튜브는.
0: 재밌게 한번 하시죠.
1: 네.
0: 워낙 그 캐릭터가 있으시고 진실하시고 씩씩하고 거침없어서 그게 재밌는 어떤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1: 다른 테마로
0: 한번. 자,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돈킴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올 가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고의 가을 유럽 여행을 만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 그리고 낭만 가득한 이태리 7일, 알록달록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9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남유럽을 원하신다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코스도 만나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유럽 여행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한 동부관광과 함께하세요.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실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금태섭입니다. 어제 청와대의 중폭 개각에 이어 오늘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실장급 인사가 사퇴한 건 처음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민티 07 첫 방송을 내보냈고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사고 당협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용해인, 김승원 두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까지.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외교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일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한판 브리핑 함께해 주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정옥인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김수민 평론가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1: 예, 다들 눈에 익은 얼굴을 여기서 보니까 네, 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네.
1: 자, 오늘 나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개각과 청와대 인사교체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가 수리됐다고 하네요.
4: 네, 청와대는 오늘 어제 8월 31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 실장급 인사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실장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를 포함해서 부동산 등 각종 경제정책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되어 왔는데요. 청와대는 대미 투자 협상 등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교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8월 30일 발표된 개각 및 청와대 인사 교체에도 김 실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김 실장이 스스로 사표를 내는 과정을 밝게 됐습니다.
1: 네, 어제 오늘 매체마다 이 얘기인데 개각 폭이 예상보다 컸던 데다가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어쨌든 교체가 된 것은 아무래도 최근 나타난 대통령 지지율의 영향이 크겠죠?
4: 네,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09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ARS 조사를 실시했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8.9%로 40% 이하로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58.7%였습니다. 긍정평가율의 하락폭이 가장 컸던 계층을 살펴보면 권역별로는 대전, 세종, 충청 전주보다 8.5%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연령별로는 50대 3.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층에서 9.1%포인트 긍정평가가 하락했습니다.
1: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도 지지율 가지고 한마디 하시겠다.
5: 금태섭이 그 오랜만이구만. 근데 요즘 왜 인상을 하나?
1: 오늘 통화했잖아요.
5: 맞지? 아, 나 이중적인 줄 알았어. 우선 그 청와대가 민심을 못 잊고 있다고 봐요.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고집을 부리고서 가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는 그때는 정신 차려도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걸 나는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예. 오늘 통화할 때도 하도 오랜만에
5: 전화 좀 자주 그랬는데. 해.
1: 두 번씩 온다네.
5: 두 번씩 해.
1: 자, 개각 인사 하루 뒤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 김용범 실장이 교체가 안 돼서 사실상 개각이 아무 의미가 없다 막 이런 비판도 하셨는데 사태 배경 어떻게 보셨나요?
6: 지지율이죠 뭐.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예. 그 평론가들이 말한다 그래서 그렇게 다 듣고선 그대로 하겠어요? 예. 근데 대통령 본인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1: 예. 예.
6: 김용범 실장이 또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1: 그랬죠. 예.
6: 근데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걸 보고. 예. 아, 그러니까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그렇고. 이건 김용범이 한 게 아니구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1: 장 대변인님 어때요? 왜 그리고 저 개각 때 같이 했으면은 이번에 좀 바꾸나 보다 할 텐데. 네. 욕은 욕대로 먹고 오, 뒤에 한 겁니까?
3: 그래서 시간차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아마 추정하기로는 예. 경질성의 그런 인사였으면 같이 중폭 개각을 했을 때 넣어서 예. 이게 하나의 신호로 일으키도록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조금 지나서 한 거는 아마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한 걸 좀 예. 수리하는 형식으로 간 것 같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각 발표가 됐을 때 야당에서 제일 반발했던 건 오히려 개각 내용 자체보다는 예. 왜 김용범 실장이 이 교체 대상에서 빠졌냐 이 문제의식을 상당히 많이 드러내셨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특히나 아까 말씀 주신 단일 종목 ETF 관련해가지고 이걸 뭐 국정감사 나아가서 특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국면 속에서 예. 이 좀 사의 표명을 본인이 한 부분에 대한 수용을 안 할 도리가 없었다. 또 하나는 이 오늘도 이제 그 여러 기자들 뭐 보도 내용을 보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이제 당의 입장이 전적으로 수용이 된 부분이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은 다른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 아무래도 이번 정부의 지금 정책을 가장 앞에서 대변하고 했던 분이 이제 그 김용범 실장이었는데 정책실장 바뀌고 경제부총리도 바뀌었으니까 이재명 정부의 특히 경제정책, 정책, 부동산 정책 이런 게 다 바뀐다고

0: 예. 뭐 하면서 예. 그런데 아마 또 지지율이 올라가면 예. 자신의 정책 기조대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인가 또 SNS에 썼잖아요. 그 집값이 뭐 떨어질 것처럼 지금 집값이 올라가서 난리들인데 예, 예. 제가 볼 때 이건 김영범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서 처음에 김영범이 경질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1: 예.
0: 아 김영범 정책실장이 뭘 잘못한 게 아니다. 그 윗선이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 대표님 그 저 지금 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뭐 여권에서는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인사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개각을 되면은 지지율이 반등하는 것도 좀 바랐을 텐데 반등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세요?
2: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돼야만 네.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1: 한다 돼야만 하는 것 같을 건 좀
2: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저희가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에서도 이유 조사는 따로 안 하지만 그 평가를 내부적으로 한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가장 민심 위반의 큰 원인으로 진단되는 건 부동산 정책이고
1: 예.
2: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신호로 내걸 것인가. 물론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나 국토부 장관이나 후보자 모두 차관에서 승진 발탁을 한 부분이지만 젊은 피로 대체를 했고 김영범 실장까지 교체됐고 또 오늘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이제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을 국회로 넘겼는데 이게 정부에서 낸 게 만능이 아니다. 언제든지 수용 가능하고 수정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옥임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지지율에 대한 고심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고집하고 우리가 뭐 뭔가를 일관하게 하겠다라기보단 야당 입장도 듣고 여당도 민심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다 수용하겠다. 그 하나의 지표가 세제 개편하는 일가구 일주 특전은 사실상 원래대로 다 복귀가 됐거든요. 복원이 됐고 그런 거에서 하나의 좀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반등에 이런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뭐 개강 얘기도 나중에 뒤에 다 나오니까 조금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프로그램 민티공채를 선보였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직접 출연했죠.
3: 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는 오늘 아침 7시 프로그램으로 민티공채를 선보였습니다. 민주당은 2주간 화, 목 이렇게 화, 목요일 파일럿 방송을 내보내고 그 다음 주부터 5일 정규 편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출신 박영식 앵커가 진행한 이 프로그램의 첫 게스트는 김민석 대표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취지에 대해 새로운 소식은 저희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면서 이 방송이 기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영상 짧게 같이 보고 오시겠습니다.
4: 예. 사실은 아주 소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당인데 우리가 하는 일을 그 기조를
1: 네.
4: 그것은 매일매일 저희가 책임 있게 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좋은 방송들이 많이 있지만
1: 네.
4: 이제 여러 가지 해설도 하고 하시는데 헷갈릴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또 새로운 어떤 정보나 소식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3: 네, 방송 이후에 김민석 대표는 X에 글을 올려 합계 5만 8천 명 동접, 동시 접속자를 얘기하면서 민주당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대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늘은 최대 21만 8천 명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 예, 김민석 대표님 오늘 첫 방송 대결해보셨는데 소감이?
5: 예. 민티 유튜버 김민석입니다. 민티는 교과서, 다른 방송은 학습지요. 근데 제가 나와서 재미없다. 좀 발이 좀 빠져라 이런 댓글도 많이 받아 상처받았습니다.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석이었습니다.
1: 예, 오늘 첫 방송인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민주당에서 당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추미애 당대표 시절이었는데 그때 최민희 의원님이 그때는 원외셨거든요. 추미애 대표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전략기획위원장할 텐데 금의원 꼭 부탁이 있어 해서 뭡니까? 그랬더니 최민희 의원하고 저 이 팟캐스트 좀 해줘서 제가 6개월 이상 굉장히 노력했는데 지금만큼 각광을 받지는 못했어요. 정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미가 없다는 평이 많던데 상평한 말씀.
0: 네, 재미없더라고요. 그런데 5만 명 이상이 동시 접속을 해가지고
1: 예.
0: 거기 관계자들이 뭐 기립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랬다는 전언을 들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아마 이제 첫 방송이다 보니까
1: 예.
0: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게시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게시 방송을 시작하니까
6: 오픈빨
0: 개혁빨 개혁빨 그래가지고선 아마 그 뉴 이재명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근데

0: 오히려 지금 그 김어준 뉴스 공장이 예. 평소보다 동접도 많았고 예. 뭐 슈퍼챗이 많았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들 사이에는 그 경쟁심이 장난이 아닌가 보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는 이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예. 7시 전에. 그런데 막 수천 명이 해서 이거 시작했나? 나한테 영상이 이게 재생이 안 되는데 시작 전부터 엄청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 예. 제가 보는 중에도 5만 5천까지 찍고 해서 댓글을 읽을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 생방송은. 그런데 제가 제작진분들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그 제작진이 아니라 시사 제작진들 네. 엄청 모니터링을 이제 다들 하시는데
1: 맞겠죠,
2: 네. 네, 약간 이제 재미 요소를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1: 이상민 크리에이터님을 부르라고 하세요.
3: 네, 그러게요.
4: 아, 김민석 대표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정말 대기되어 있습니다. 부잉 부잉 고맙습니다. 부잉,
1: 부잉. 아니 당에 가서 그 좀 건의 좀 하세요.
2: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많이 이렇게 안 해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은 있습니다. 분들이 좀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좋았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을 견제한다. 근데 7시 때 너무 많은 이 시사 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꼭 김어준만을 견제하는 걸까? 근데 많은 언론에서 이건 직격용이다라고 하니까 더 대결 구도가 펼쳐지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 김수민 평론가님 방송 뭐 여기저기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으신데 아닙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 민주당 TV 네. 김어준 경공을 꺾고 더 많은 이제 네. 사랑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5: 그러니까 오늘도 뭐 재미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부분을 보강하려면 좀 의외성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오, 그 내용과 출연자들이 민주당 공식 TV 프로그램이었던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 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게 김민석 대표가 대놓고 홍보본부에 예. 민주당 TV 확대 개편을 지시를 하면서 예. 그러면은 이제 당에서 너무 좀 빨리 이거를 공식적으로 띄우게 된 것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좀 일단은 김어준 씨 프로그램이나 이쪽하고 동시 접속자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좀 부담을 안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예. 아마 여기서 좀 어떤 흥행성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깨에 예. 힘을 빼는 방송이랄까 이런 것들의 기획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당대표가 직접 출연하는 것보다는 또 이제 의외적인 패널을 포함해서. 근데 네. 문제는 이제 한편으로 불안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당의 기조 방송인데 예. 잘못 튀게 되면
1: 너무 가벼우면 안 되죠. 또.
5: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기조는 튀면 안 되는 것이고 예. 재미는 있어야 되는 예. 이게 이제 민주당 TV의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0: 아니 기조 방송이 어떻게 재미가 있어요?
1: 그래서 어제는 기조 방송은 점잖은 표현이고 어제는 관제 방송이라는 대한뉴스 얘기도 나. 자, 개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개각이 정말 화제인데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정말 화제의 중심입니다. 여러 방향에서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죠.
5: 네, 기본소득당 의원인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 처음에는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이 나왔지만 정작 여성운동 쪽에서 또 비판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국 여성정치 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안수사권 유지를 요구하는데도 예. 용 후보자가 완전 폐지에 앞장섰다고 비판했고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두 번이나 비례대표 의원이 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1: 네, 특히 야권의 비판이 거센데요. 저와 정말 정이 깊은 안철수 의원도 한 말씀 하셨네요.
6: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우선 금태서 맥커님의 데뷔를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용인 후보자는 용퇴하십시오. 사퇴하라는 말입니다. 용인 후보자는 민주당을 이용해서 두 번이나 두 차례 그 비례대표 배치를 단 허니스푼, 말 그대로 꿀수저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펑!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자포카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자, 김수민 평론가님, 여권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5: 네, 여권에서도 다소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예.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도한 특혜와 욕심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청년 세대 여론에 악영향을 끼칠 거란 취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도 비례대표직은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고요. 이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인의 마을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예. 반면에 옹호하는 민주당 인사도 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비례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 구속사항이 아니라고 했고요. 비례대표를 두 번 한 것에 대해서도 실력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1: 네, 실력이 있으니까 두 번 했다 이런 말씀 보고 네. 저도 정말 아 이렇게 평론을 해야 된다고 감탄했습니다. 자, 다들 이거 정말 할 얘기가 많을 텐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는 그 장관직을 안 하든지 예. 의원직을 내려놓든지 예.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예. 보니까 의원직 내려놓기도 쉽지 않겠어요. 국민의힘 때문에. 아. 왜냐하면 예. 11억 때문에 지금 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예. 만약에 이제 그 장관직을 내려놓으면 아 의원직이 아니라 장관직. 예. 그러면은 아 11억이라고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소위 그 딜레마에 빠진 게 아닌가. 예. 근데 본인이 이거 처음부터 결단을 내렸어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소득당을 보고 예. 비례대표로 뽑아준 건 아니잖아요.
1: 아니죠. 예, 예.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비례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내 개인의 의원직 유지를 위한 게 아니다. 예. 내가 기본소득당이라는 원내 정당으로서 그 존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의원직을 유지해야 된다. 양해해 주길 바란다라는 게 제가 이해한 SNS 글 내용이었어요. 예. 이게 그러면 양해가 될 것인가. 이제 국민 민심 거스르는 정치인은 이길 수가 없고 특히 청문회 국면에선 더 그게 극대 화되는데 예. 이게 국민들이 양해해달라고 하면 양해가 되는 수준인 것인지 일단 본인이 이 직을 내려놓으면 민주당 승계를 받는단 네, 그렇죠.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원외 정당이 되고 그러면 이거를 국민들이 용인함으로써 기본소득당에 이 세금 11억 원이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아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 것인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과하다라는 그리고 왜 발탁된 그 근저에 뭐가 있습니까? 2030 이 표심을 어떻게든 갖고 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거를 2030이 반길 것인가? 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아마 구성원들은 예. 아 이쯤에서 그러면 용혜인 의원이 조금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이런 맥락에서 하는 것 같고 예. 아마 비례대표를 두 번 왔다는 것도 법으로는 문제되지 않죠.
1: 아, 법으로야 문제될 겁니다.
2: 그런데 네,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 비례대표를 왜 두 번씩 하지 않는 거겠습니까? 여기에선 직능 대표성, 정치적 상징성과 관련해서 이게 재탕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부분이라서 정치를 계속하든지 아니면 뭐 지역구를 찾아가든지 이런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른바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 이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만약에 청년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꼬리는 잘라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 아, 꼬리를 잘라줘야 된다. 그게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 청와대는 오늘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입장도 굉장히 빨리 나온 건데요. 지금 처음에 이제 용혜인 후보자가 발표되고 나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분은 뭐 꼴패미 운운하는 비판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반박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비례대표직은 적어도 사퇴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장미 대변인이 얘기한 데도 그런 얘기가 좀 있지만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면은 야당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장관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정도로 해결이 될지.
0: 비례대표직을 사퇴했는데
1: 예.
0: 소명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 예.
0: 장관을 맡을 수 없는 그러한 결격 사유가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1: 예, 예.
0: 두 개를 쥐고 계속 욕을 먹든지
1: 예.
0: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1: 예.
0: 그것도 두 가지가 있죠. 장관직을 내려놓을 것인가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런데 예. 진짜 기본소득당에 대한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장관직을 내려놔야죠. 그리고 예. 지금 만약에 장관직을 위해서
1: 예.
0: 의원직 사퇴를 했는데 전혀 상상치도 못한 새로운 카드를 국민의힘에서 제시했다.
1: 예.
0: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도 구럭도 다 놓치는.
1: 예, 예, 예.
0: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 아마 모르겠어요.
1: 예.
0: 이 청문회라는 게
1: 예.
0: 생각지도, 본인도 생각지 못한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1: 청문회까지는 간다고 보시는 거네요.
0: 아니요. 지금 그 청와대가
1: 예, 예.
0: 강선우,
1: 예.
0: 이해운 다
1: 예.
0: 청문회 했어요. 그 소명 기회를 준다 그러잖아요. 예. 그거는 결국은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는 제3자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청년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했어요. 아. 네. 그 기본 소득당도 그렇고 예. 그 기억나세요? 과거에 그 단식으로 쓰러져 누워 있을 때 다른 당인데 용혜인이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1: 아 그때 강성 의원도 찾아갔었죠.
0: 당은 네. 자기 당이니까 아, 이불도 뭐 이렇게 예. 왜
1: 아니 그때 장윤미 대변인 가셨어요?
2: 어머 제가 못 갔어요.
1: 좀 갔어야 했어요.
0: 아니 내가
1: 그래서
0: 장윤미를 좋아하는 거야.
1: 굳이 시켰어. 아니 근데 그 같은 질문 던질 텐데 어떠세요? 그 장윤미 대변인 보실 때는 이제 오히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2030이고 가장 최연소 만약에 임명이 되면 최연소 장관이 되는 건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차라리 늙은 일을 시켜놓으면 관심도 없을 텐데 이게 이 자기들 나이 또래를 시켜놓으니까 더 관심 있고 더 싫을 수가 같아요. 있는데 만약에 비례의원을 사퇴하겠다 그러면 임명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장관직과 의원직이 있는데 본인이 한번 결단한 거 아닙니까? 인사 그 조회를 하고 평판 예. 같은 거 다 엄청나게 자료 같은 것도 많이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그렇죠.
2: 그러면 그걸 수용하겠다는 의지는 한번 보여준 거고 예. 그리고 여기서 아, 저 보니까 뭐 이게 원외 정당되면 뭐 이러저러한 문제 있으니까 장관직을 내려놓을 게 되게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장관직에 충실하게 인사청문을 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러면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고 인사청문회에 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장관이 된다면 예. 비례대표 의원직은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전례대로 강은희 의원님이라고 이제 국민의힘 계열에서 예. 그때도 비례 의원이신데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을 때 예. 이제 안 내려놓겠다고 하셨었대요. 처음에는 예. 뭐 보좌관들 뭐 이런 예. 문제 때문에
1: 예. 보좌관들 문제가 있죠.
2: 예. 예. 그랬는데 결국에는 내려놓으셨으니까 아마 장관이 되면 거기에 충실하게 임하고 그때는 제가 비례대표 의원직은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김수민 평론가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아마도 저 이번 개각을 하시면서 청와대에서 신경을 쓴 거는 그동안 너무 이제 뉴 이재명한다고 보수 인사 뭐 중도 인사하니까 왜 우리 편 안 챙기냐. 약간 조국 혁신당에서도 한 분 하고 이러면서 용혜인을 했는데 이걸 보는 순간 용혜인을 장관으로 지명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정말 예측을 못했을까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어떤 누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했을 것 같고 지금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5: 네, 일단 30대 여성을 전격 발탁을 한 거는 예. 그 나이 또래의 여성을 포함한 젊은이들에게 어느 정도는 그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인사를 했을 거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판단에 대해서 결국에 청와대나 대통령도 같이 시험대에 서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좀 평가를 해봐야 될 부분이 겸직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근데 원래 여러 정당이 같은 내각에 들어가는 걸 연정이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5: 근데 예. 보통 외국의 연정을 하는 걸 사례를 보면 당대 당으로 협상을 해서 예. 정책도 조율하고 어느 자리를 나누어 맡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용 의원 본인도 얘기했지만 자신이 임명되는지 지명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0: 그럼 말도 사실 안 되는 얘기야.
5: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예. 겸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예. 연정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1: 나왔겠죠.
5: 논의를 예. 해야 되는 예.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후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점 예. 이런 점들이 좀 이 절차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0: 2030 세대는
1: 예.
0: 공정의 문제.
1: 예.
0: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용혜인 의원의 이 장관 후보자로서의 이 등극에 대해서
1: 예.
0: 아 그러니까 이제 용혜인 후보가 능력이 있다고 취민이 사실은 저는 용혜인 의원보다 이 비례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건 구속사항이 아니고 실력 있다라고 평가한 최민희 최고위원이 훨씬 놀라워요. 최민희의 재발견이라고 할까? 지금 오히려 그 저기 뭐야 신현영
1: 예.
0: 또 박선원 이런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1: 조심하는데
0: 조심할 뿐만 아니라 예. 지금 그 내재된 비판 예. 의식이 있는데 예. 이렇게까지 지금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1: 예.
0: 지금 옹호하고 방어해주고 있잖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재발견. 한판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3: K라디오
7: 제1회 홀 19대 뉴욕 유저지 스피드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쉬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 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거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자, 2부에서는 외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이 만남의 과정이, 만남과 또 그 과정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또 양측의 입장을 해석을 해야 할 텐데요. 국회 외통위 소속이자 한반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국민의힘 김건 의원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0: 예, 의원님은 저기 외교부 계실 때도 아주 에이스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국회에서도 외교 전문가인데 고등학교도 좋은 데를 나오셨죠, 여의도 고등학교.
1: 예, 우리 저 금태섭 전 의원님하고 같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네.
0: 저희 1년 선배십니다. 예. 자,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공동으로 현지 미군 유해를 발굴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미군은 이 미군 유해 굉장히 중시하는데 국방부 산하 담당기관에 관련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물밀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뭐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0: 예.
1: 그 유해 발굴이라는 게 예. 북한한테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0: 아.
1: 한 구단 갈 때마다 뭐 한 7, 8만 부씩 이렇게 가니까.
0: 예, 예.
1: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국 입장에서는 예, 이것이 성과죠. 어떤 인도적인 성과이기 때문에 예, 예. 양쪽이 다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0: 예.
1: 그런 거에 대한 신호를 보낸다고 보면 되는데
0: 예.
1: 근데 과연 뭐 지금 북한이 지금 경제가 조금 괜찮기 때문에
0: 괜찮아졌다고.
1: 예,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
0: 예.
1: 북한이 지금 뭐 크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예. 그래서 뭐 우리를 핵보유국 인정해라 뭐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
0: 예.
1: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일단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미국도
0: 예.
1: 어떻게든 미북 대화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0: 예.
1: 뭐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0: 그런데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도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이 팩트가 확인된 건 없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면서 어느 때라도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1: 우리 정부의 예.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보 평가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0: 예.
1: 2017년 이후에
0: 예.
1: 언제라도 북한이 핵실험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예. 평가를 보고.
0: 예.
1: 저게 상당히 그 안전한 평가죠. 저렇게 얘기하면
0: 해도 그만 거고, 예. 안
1: 해도 괜찮고.
0: 예.
1: 그러니까
0: 예.
1: 그래서 별로 어떤 정보 평가라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저기 이 대화의 움직임을 포착한 건 없다고 지금 다 얘기하고 미국
0: 예.
1: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0: 예.
1: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 의원님 입장에서는 당장 가시적인 어떤 움직임이 안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시는 거네요.
1: 저는 뭐 지금 올해 안에 될 가능성은 10% 이하라고 보거든요.
0: 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러브콜을 소위 러브콜을 보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카드라고 평가를 받는데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1: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필요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0: 아, 예.
1: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란전의 실패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여론이 안 좋고 지지율이 막 떨어진 상황이었으니까,
0: 예.
1: 사실 그 미국 시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릴 필요가 있어서,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한 이틀 동안에 계속 뉴스 사이클 탔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일단 이란이 있고 지금은 또 캐나다하고 관세 전쟁 하느라고
0: 예.
1: 또 그게 뉴스를 뒤엎어가지고 사실 이란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확 줄어들어있는 상황이니까
0: 예, 예.
1: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 소개 목적은 달성한 거죠. 달성했지만
0: 예.
1: 이미 이제 미국 대통령 입에서
0: 예.
1: 올해 안에 미국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말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관료 기구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막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0: 노력을 해야 돼.
1: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중간 선거 이게 진짜 재선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고 여기서 이겨야 이제 또 마지막까지 뭘 할 수가 있을 텐데 중간 선거인 11월 3일 전에 뭔가 좀 또 내놔야 된다. 아까 국내 정치를 이식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1: 당연히 뭐 그렇겠죠.
0: 그런데 예.
1: 이제 다만 11월 3일 이전에 뭐가 일어나긴 좀 힘들고.
0: 예. 예.
1: 뭐 미국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또 한번 아시아로 날아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보통 이제 얘기는 아마 APEC 때 어차피 와야 되니까.
0: 예.
1: 그때가 기회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0: 예.
1: 제가 봤을 때는 APEC 때도 별로 뭐 찬스가 없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저기 왜냐하면 이 다자 정상회담 때
0: 예.
1: 만약에 미국 정상회담 같은 게 있게 되면
0: 예.
1: 다자 회담의 모든 그 관심이 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0: 북미 정상회담.
1: 북미 정상회담. 예. 그럼 뭐 그런 이제 주최국인 중국이 원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올해 안에 힘들지 않을까.
0: 아니 근데 그 저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관심 끄는데 굉장히 그 좋아 관심 끄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네. 정말 그 에이펙을 주최하는 중국을 좀 뭐랄까 도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 북미 정상회담 이런 거를 통해서
1: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그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예. 그 북한 입장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0: 예.
1: 근데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예. 지금 딱히 뭐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예.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있는 게 지금 보이지가 않으니까
0: 예.
1: 뭐냐면 지난번에 그 하노이에서 헤어졌을 때랑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보다는 또 자기가 훨씬 더 많이 얻어가야 되는데
0: 예.
1: 미국이 그런 과연 그런 양보를 해주느냐.
0: 해줄까?
1: 그게 확신이 아직 안 쓰는 것이고.
0: 예.
1: 그래서 확신이 안 쓴 상태에서 나왔다가.
0: 예.
1: 요번에 또 그렇게 가면. 한 번은 뭐 실수라 그러지만 두 번 그러면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0: 북한 입장에서도 예, 국내 정치를 신경 안 쓸 수가 없겠네요.
1: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뭐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북한,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평화회담 체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1: 예.
0: 미국이 북한은 뭐 트럼프도 이제 뭐 핵무기 몇 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북한이 미국한테 요구하는 것은 핵 보유국 대 핵 보유국으로 뭐 군축 거래나 이런 거를 하자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진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그걸 밝혔죠. 그러니까 북한은 또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겠다. 추호의 변화도 없다라고 반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또 굉장히 파격이 심하신 분이라 북한이 핵무기 있잖아 그러고 넘어가서 이렇게 북한 뜻을 들어주는 건 아닐까요?
1: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0: 예, 예.
1: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고
0: 예.
1: 지지율이라는 게 있고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또 파퓰리스트지 않습니까? 어떤
0: 예,
1: 의미에서는.
0: 예, 예.
1: 그러니까 본인이 한 어떤 것이 미국 국민의 지지를 결국 받아야 되는 것이고
0: 예.
1: 더구나 지금 중간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의 핵보고를 용인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0: 예.
1: 지금 최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렇게 했죠.
0: 예.
1: 기자들이 물었을 때
0: 예.
1: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랬지만 국무부나 이렇게
0: 예.
1: 정부 부서에 물어보면 미국의 입장이 있으니까 얘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0: 안 할 수도 없죠. 예.
1: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되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0: 예.
1: 아 이거 나가도 내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0: 예.
1: 좀 그 올해 안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자꾸 보게 됩니다.
0: 그래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이 이제 핵 가지고 그런 것도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도 있을 텐데요.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기도 저로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에 비해서 뭐랄까 여유롭다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는 걸까요?
1: 그 지금 2017년에
0: 예.
1: 이제 나왔을 때는
0: 예.
1: 2018년에 나왔죠 초에
0: 예.
1: 그때는 북한이 몰려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유엔에서
0: 예.
1: 강력한 제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0: 예.
1: 중국이 찬성해서
0: 예.
1: 그러고 나서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0: 예.
1: 그때 통남통미를 한 거잖아요.
0: 예.
1: 평창올림픽 오기 시작해서 미국하고 대화를 추구해서 이제 한 거니까
0: 예.
1: 급해서 나온 거였고
0: 예.
1: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없는 거죠. 지금은 일단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거기서
0: 예.
1: 받은 것도 있고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도 괜찮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여유가 있죠.
0: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북한이 그때는 어려웠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어떻게 보면 절박했기 때문에 평창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했는데 하노이에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1: 네.
0: 목적한 걸 이루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책도 저도 몇 권 읽어봤는데 해석에 따라서는 사실은 그때 북한하고 어떤 타협을 할 수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이 심해서 나온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1: 네.
0: 또 이게 어차피 북한에서 더 양보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면은 러시아 그 러우 전쟁에 참전하면서 러시아와 협조가 되고 있고 중국과 관계도 좋아졌다고 하면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미국과 대화에 나서거나 혹은 남한과 우리와 관계를 개선하거나 그럴 유인이 없어진 상태인가요?
1: 그렇죠. 지금은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0: 예, 예.
1: 아마 이제 북한이 이제 종국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원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북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거죠.
0: 예.
1: 미국이 이제 대북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포기하는 것.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예. 미국이 이제 적대적 관계가 아니니까
0: 예.
1: 미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0: 예.
1: 미북 간의 평화 조약을 맺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런 건 달리 말하면 뭐냐하면.
0: 예.
1: 더 이상 그러면 미국은
0: 예.
1: 북한을 적대하지 않기 때문에
0: 예.
1: 주한미군을 가질 필요가 없고
0: 철수해라. 예.
1: 그다음에 한미동맹을 할 필요가 없고
0: 예.
1: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게 이제 북한이 원하는 최종 목표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는 건데
0: 예.
1: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0: 예.
1: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도달하기에는 북한으로서는 예. 카드가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0: 아,
1: 2000년 예. 2018년보다
0: 예.
1: 더 나은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카드는 없으니까
0: 비핵화할 것도 아니고.
1: 예.
0: 예. 그럼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는 사실은 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희망적인 표현을 많이 하던데 북한하고 미국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별로 지금 만날 만한 조건이 서로 안 맞는 상황이고
1: 예.
0: 또 만나서 정말 뭐 적대시가 다 없어져서 미군 철수가 되고 진짜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1: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0: 예.
1: 이번에 이제 이란전을 한번 보면 됩니다.
0: 예.
1: 이란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세 가지 착오를 했거든요. 잘못된
0: 예.
1: 판단을 했거든요.
0: 예.
1: 첫째가 뭐냐면 그 참수 작전을 해서
0: 예.
1: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하면 이란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0: 거다.
1: 했고
0: 예.
1: 두 번째는 이란이 호르무즈에 대해서
0: 예.
1: 뭘 안 할 거라고 생각했고
0: 감히 못 할
1: 예.
0: 거다.
1: 그다음에 예. 세 번째는 뭐 공군력과 해군력만으로
0: 예.
1: 전쟁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을
0: 예.
1: 거다. 이렇게
0: 예.
1: 세 가지 잘못된 판단을 했는데
0: 예.
1: 그 세 가지 잘못된 판단을 왜 했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0: 예.
1: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0: 예.
1: 좀 잘못 리드한 측면이 많잖아요.
0: 예,
1: 트럼프
0: 예.
1: 대통령을
0: 예.
1: 그 뭐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0: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하면
0: 예.
1: 우리가 동맹국이니까
0: 예.
1: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0: 안도록.
1: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우리가
0: 예.
1: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0: 예.
1: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 그다음에
0: 예.
1: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곳 정세에 대해 잘 모르니까.
0: 예.
1: 근데 우리는 또 우리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그걸 거기에 대해서 잘 해서
0: 예.
1: 그 이 조율, 양국 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조율을 잘 해서 하나처럼 가야 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회사에서는 아니 외교부에서는 옛날부터 예. 이제 예인선 이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0: 예.
1: 뭐 국력이 미국보다 못하지만
0: 예.
1: 그래도 이 동북아 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을 예. 끌고 올 수 있다. 대북
0: 예.
1: 정책하고
0: 예.
1: 그런 예인선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바로 그런 걸 해야 될 때죠.
0: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 땅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데 대해서 뭐 우리도 당연히 안보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지만 미국의 이제 전 세계적인 안보 전략 면에서도 우리나라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켜 놓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계속 우리가 니네 지켜주는데 돈도 니네가 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인선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어렵죠.
0: 예.
1: 그러니까 지금 대미 외교의 난도가 뭐 아주 극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0: 예.
1: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걸렸으니까 무조건 잘해내야죠.
0: 네,
1: 정부는. 그다음에 그래서 그게 사실 비단 우리만의 도전은 아니거든요.
0: 예.
1: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들이
0: 예.
1: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우리는 잘해내야죠.
0: 예.
1: 뭐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가 더 실수할 여지가 적은 거거든요. 우리는
0: 예.
1: 지금 당장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고
0: 예.
1: 그다음에 이 지역의 안보 정세라는 게 뭐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고 그래서 우리 정부, 우리 외교는 뭐 그걸 해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이게 그저 과거에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를 보면 아주 기본적인 틀이 남북 관계는 남북이 당사자다.
1: 네.
0: 북한은 무슨 말이냐? 6.25 때 휴전협정을 북한하고 유엔군, 미국하고 했으니까 대한민국은 당사자가 아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직접 미국하고 북한이 마주 앉아서 협상하는 거를 아주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 때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커다란 성과이긴 하지만 그때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와서 김정은 만나고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말 애써서 끼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지금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의 운명이 걸린 건데 자칫하면은 북한은 미국하고 얘기하든지 말든지 하고 우리는 남한하고는 안 해. 이렇게 돼 있고 미국도 이제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빠질 위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참여하는 예. 그 형식이 제일 좋죠. 그게 사자회담이든 예. 육자회담이든.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이제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0: 예.
1: 그럼 저는 이제 페이스메이커란 말을 어떻게 예. 해석하냐 하면 예. 페이스를 조절하는 사람이잖아요.
0: 아, 그렇죠. 예. 그
1: 자기가 직접 뛰진 않아도 예, 예. 이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거는 자기가 다 조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거니까
0: 예.
1: 페이스메이커를 정말 해야죠.
0: 예.
1: 그런데 지금 나오는 현상을 보면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자꾸 패싱메이커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도록 예. 일단 미국하고 그 트럼프 행정부 물론 다루기 어렵고
0: 예.
1: 하지만 예. 그 트럼프 행정부를 잘 다뤄서
0: 예.
1: 이것이 우리의 국익에 손상이 안 되도록 하는 거 그런 과제가 예. 있다고 생각하고
0: 예.
1: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 다룰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거든요.
0: 누구라고 보죠?
1: 이재명 대통령이죠.
0: 이재명 대통령. 예.
1: 그래서 마치 그 트럼프 1기 때
0: 예.
1: 그 일본의 아베 총리가 예. 트럼프 대통령을 다뤘던 것처럼
0: 그랬죠. 예.
1: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승부를 봐서
0: 예.
1: 그래서 우리의 국익이 훼손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국민들도
0: 예.
1: 기대하고
0: 예.
1: 뭐 외교는 초당적으로 하는 거니까
0: 예. 예.
1: 여야가 다 기대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 불안감을 주고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외통위 때도 저도 예. 국민들이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
0: 예.
1: 그다음에 우리는 뭐 실패가 용납 안 된다. 우리는 예.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여유가 없다.
0: 예.
1: 그래서 뭐 와서 미국 정부 인사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는 그건 변명밖에 안 된다.
0: 아.
1: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예. 한미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정말 미국을 우리가 예인선처럼 끌고 가는 그런 역할도 참 필요할 텐데요.
1: 네.
0: 미국과는 그래도 뭐 교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레버리지가 있고 또 미국 대통령은 자주 만나는데 북한은 문재인 정부 때에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많았는데 그 이후로 하노이 이후로는 아주 우리를 적대시하고 최근에는 뭐 헌법까지 개정해가지고 딴 나라다 우리한테 참관하지 말아라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 남북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1: 남북 관계는 지금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0: 예.
1: 좀 우리가 뭐 약간 긴 호흡을 갖고
0: 예.
1: 대응을 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두 가지거든요.
0: 예.
1: 하나는 김정은의 그 국내 정치적 권력 확보죠.
0: 예.
1: 왜냐하면 지금 남북 관계를 이렇게 갖고 가다 보니까
0: 예.
1: 북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드라마도 많이 보고 한류를 보는 거 보니까 이게 자꾸 사상이 약해지니까
0: 예.
1: 북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계란에 사상을 주입하면 바위도 깬다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상만
0: 예.
1: 있으면
0: 예.
1: 우리 체제를 국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0: 예.
1: 그 사상이 약해진 게 보이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으려고
0: 예.
1: 뭐 무슨 반동 사상 문화 백약법부터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0: 예.
1: 그것도 백약이 무효하니까
0: 예.
1: 아예 그냥 아니 저기는 이제 우리랑 같은 민족 아니고 쟤네들은 그냥 적대적인 우리 두 국가일 뿐이야 하고
0: 예.
1: 나온 거거든요.
0: 예.
1: 국내 정치적인 것 때문에 또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예. 북한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안보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0: 예.
1: 전술핵무기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0: 예예.
1: 전선에 배치해놓고
0: 예.
1: 우리한테 선제 핵택 선제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예.
1: 예. 근데 그게 예. 북한 주민들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동족인데.
0: 그렇죠. 예.
1: 그다음에 그 전까지 북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0: 예.
1: 아, 우리가 가지는 핵무기는
0: 예.
1: 우리만의 보검이 아니야. 우리 민족의 보검이야. 그랬거든요.
0: 예.
1: 왜냐하면
0: 예.
1: 우리가 이거 갖고 있어. 이거는 미국을 겨냥하는 무기인데
0: 예.
1: 우리가 어떻게 우리 동족한테 이런 무기 쓰겠어.
0: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공격 못하니까 한 번에 평화 이루어지니까 민족의 보험이야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그런 무기를 지금 같은 민족한테 쓰겠다고 전선에 배치를 하고 만들고 하니까
0: 예.
1: 그게 정당화가 안 되잖아요.
0: 예.
1: 자기 주민들한테도.
0: 예.
1: 그러니까 이제 바꾼 거거든요.
0: 저기 그 이거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뭐 북한도 지금 딴 나라다 막 이렇게 뭐 남의 나라다 이러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고 했지만 특히 젊은 세대로 오면서 특히 만약에 김주의 그러니까 세습하면 정말 4대 세습이 되는 건데
1: 네.
0: 이러니까 관심도 없고
1: 예.
0: 좀 그냥 별개로 살았으면 좋겠다.
1: 예.
0: 그냥 사고만 안 치면 그런 인식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데 어떨까요? 그렇게 나갈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북한과?
1: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안 보고 예. 서로 말 안 하고 예. 안 섞고 살면은 좋겠지만 예.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족이란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 북한의 체제가 예. 뭐 변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지역 정세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예. 우리가 무관심하다가는 결국은 그게 다 우리한테 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은 또 이게 우리의 오랜 꿈이지 않습니까?
2: 예, 예.
1: 우리가 그 단일 민족으로서 한 국가를 이뤄서 예. 부강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꿈이니까
2: 예.
1: 그 이런 꿈과 비전을 계속 유지하면서
2: 예.
1: 어떻게든 이제 이 그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비핵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결국은 화해와 협력해서 통일로 가는 것. 그 비전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외교 얘기 그만하고 잠깐 한두 개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폭 개각을 단행하고 정말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부분은?
1: 뭐 특별히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2: 예.
1: 조금 혼란스러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 예. 예.
1: 국민들이 이제 바라는 거는
2: 예.
1: 조금 이제 이 혁신
2: 예.
1: 아니면 이제까지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2: 많이
1: 있는
2: 많이 떨어졌죠.
1: 그러니까 예. 정책적인 전환
2: 예.
1: 뭐 이런 거를 좀 바랬었는데 그런 거는 좀 보이지가 않고
2: 예.
1: 차라리 이제 뭐 자기 그쪽 진영 내에서의 어떤 공고함 뭐 이렇게 하면서
2: 예.
1: 근데 그렇게 뽑으신 분들도 일반 국민들 보기 좀 납득이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뭐 공소 취소 뭐 모임에 회장을 하신 분을 법무부 장관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좀 별로 좋은 개각이었다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
2: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뭐 저 그 전직 대통령님들 모시고 만나고 하던데 국민의힘은 좀 나아질까요? 국민들이 뭐 기댈 때가 있어야죠.
1: 그렇죠. 나아져야죠. 나아져야죠. 저 하여튼 저희 그 결국 국민의 지지를 얻고
2: 예.
1: 총선과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예. 거듭날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 네. 네, 야상에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2: 예. 네. 자, 한판 승부는 여기까지인데요. 본방송 후에는 조갑재 대표와 신지호 전 의원의 락커룸 연장방송이 이어집니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유튜브로 와주시면 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아보카도 99센트, 꿀 대추 파운드당 5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약속, 결혼을 준비하는 마음까지 조금 더 여유롭고 품격 있게 선선한 바람과 아름다운 계절, 가을, 두 분의 소중한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도 따뜻하고 설레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벤에셀 토탈 웨딩 서비스는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와 메이크업, 연회장, 피로연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결혼에 대한 모든 것, 한 곳에서 더 편리하게,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더 아름답게, 올 가을 가장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세요. 에벤에셀 토탈 웨딩 서비스 917-359-1578 917-359-1578 부담은 덜고 품격은 높이는 토탈 웨딩 에벤에셀.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1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1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1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올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은 해가 좀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한여름 그 뙤약볕 아래를 걷다가 보면 횡단보도 같은 데서 신호를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더럿.
1: 그렇죠.
0: 그다음은 막 햇빛은 뜨겁고 바람도 안 부는데
1: 네.
0: 그 가느다란 전신주의 그 얇은 그늘이
1: 네.
0: 거기 그늘이 생기면서 거기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1: 거기라도
0: 정말 놀라운 일은요. 네. 가끔씩
1: 네.
0: 내 뒤에 다른 사람이 하나 더 있다.
1: 아, 더울 때는 그 정도의 그늘도 너무 소중합니다.
0: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1: 그럼요. 네. 오아시스죠.
0: 평상시에는 그렇게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다가
1: 맞아요.
0: 이럴 때는 참 소중해지죠.
1: 아, 그리고 또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가물었을 때
0: 아.
1: 소나기 조금이라도 내리면
0: 네.
1: 그게 또 얼마나 이 뜨거웠던 아스팔트 식혀주고 공기도 정말 금방 깨끗해지고 시원해지잖아요. 순간적으로
0: 오죽하면 단비라고 말을 할까요?
1: 맞습니다. 네. 달콤하죠.
0: 자, 이렇게 바쁘고 치열하게 흘러가는 우리의 뉴욕 뉴저지 하루에도 그런 소나기 또 그런 전신주의 그늘 같은 존재가 필요하죠.
1: 맞습니다.
0: 오늘도 한시의 음악다방 잘 오셨습니다. 이해와 한웅치의 음악다방에서 오늘도 한숨 돌리고 전신주 그늘처럼 서있다 하세요.
1: 네, 저희가요 여러분의 땀을 식혀드릴 음악 그늘 어때요? 음악 그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저희가 네. 시원한 음악 그늘 되어드릴게요.
0: 네.
1: 모두 들어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0: 네. 또 마음과 카톡으로 예전에는 다방에 가면은 이렇게 성냥값 싸우면서 성냥값으로 막 박스를 사다리를 올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1: 아 그렇죠 이렇게 네. 네모 모양만 만들어서
0: 네. 네, 오늘 그 이야기 성냥탑으로
1: 네.
0: 저희 카톡도 많이 보내주시고 자 그나저나 주말이 한껏 끝까지 화요일인데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주말이 게다가
1: 네.
0: 다음 주 월요일이 노동절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은 금, 토, 일, 월 주말이 4일이에요
1: 금요일부터 주말에 서가지고,
0: 네.
1: 네. 정말 롱 위켄드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아니, 근데요.
0: 네.
1: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보통 그 다른 나라들 거의 전 세계 160개국이 넘는 나라들에서 5월 1일, 그러니까 메이데이라고 부르는 5월 1일을
0: 네.
1: 이렇게 노동절로 지키고 있는데
0: 맞아요.
1: 네, 왜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만
0: 네.
1: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기념을 해서 쉬는 걸까요? 이게 참 궁금해집니다.
0: 예, 문화 역사학적으로 말해요.
1: 네. 알려주세요.
0: 찾아보니까
1: 네.
0: 1894년
1: 네.
0: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이네요.
1: 아이고 오래전이에요.
0: 130년 전인데
1: 네.
0: 클리블랜드 대통령 시절에 당시 이 폴먼 파업이라고 유명한 이 노동절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대요.
1: 네.
0: 그래서 5월 1일 날 모이는 거를 약간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미국이.
1: 아,
0: 그러다 보니까
1: 그 기억 때문에.
0: 네, 네, 네. 그래서 계절이 좀 바뀌고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안정이 되는 9월 초를 노동자의 어떤 노고를 취하는 그런 평화로운 휴일로 만들자 해서 미국, 캐나다가 9월 1일 날 이렇게 됐습니다.
1: 아, 네. 그랬군요.
0: 캐나다는 10월 한 번째 미국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 아, 왜 이래요?
0: 같은 날 된 거.
1: 그래요? 욕 먹겠어요.
0: 나는 뉴스에서 들은 것 같은데. 캐나다 뉴스에서. 아, 죄송합니다.
1: 네. 성훈 씨의 이런 개인 의견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0: 일자가 네. 무식하다 보니까 그런 줄 알았네요. 네.
1: 아니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이렇게 9월에 첫 번째 월요일을 저희가 노동절로 기념하게 된 거군요.
0: 네, 그렇게 네. 됐다고 하네요. 네. 자, 아무튼 그 내년에 끝자락에 만나는 또 4일의 연휴가 얼마나 또 꿀 같은지 모르겠는데.
1: 아니 그리고 9월은 또 저희가 공휴일이 없잖아요. 요 노동절 빼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꿀맛 같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자, 이렇게 연휴가 주는 설렘이 가득한 화요일 오후. 네, 오늘도 1시에 음악담을 활기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스테판 비숍이 불러주는 On and On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0: 안내해드리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24시간 365일입니다.
1: 코코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코코.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코코가 코코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코코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대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4개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도 빼놓을 수 없네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야엘을 통해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 야엘이 함께합니다.
1: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의 골프존 2 비전 NX,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해드리고요.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있습니다. 또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그리고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실 수 있는 곳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번입니다.
0: 네, 이상 공동 제공으로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기발한 사연들을 모아 마음의 부호를 나누는 시간. 그렇죠. 이게 사연이 쌓이면은 아주 금요일날 요거 고르는 재미에 아주 한 주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주간베스트를 굉장히 사랑하는 1인입니다만. 자, 이번 주 주제를 또 알려드릴게요.
1: 저희가 미국에 살지만 참 이럴 때는 미국 문화 이해하기 어렵다. 네, 하는 그런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맞아요.
1: 아, 여러 가지가 있죠.
0: 네.
1: 성우 씨는 어떤 미국 문화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0: 제가 뭐 여러 가지가 뭐 여러 있지만.
1: 네.
0: 일단, 커피를 주는 데서 다 안 주고.
1: 네.
0: 가끔씩 그 설탕 이런 거, 케찹 이런 거를 숨겨놓고 줄 때. 한국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거를 가서 케찹을 두 봉지만 더 달라고. 아, 진짜 그럴 때 어려워요.
1: 그래요? 저는 반대로 케찹 좀 주세요 하면은 막 이렇게 뭉텅이로 주먹으로 그냥 이만큼씩 줘갖고 한 움큼씩 줄 때 그럴 때 당황스럽던데.
0: 거기 어느 매장이에요? 따로 케찹 안 사도
1: 그러니까
0: 되잖아요.
1: 비닉빈 부익부다.
0: 아,
1: 네,
0: 그래요?
1: 많이 주는 분은 너무 많이 주고 안 주시는 분은 꽁꽁 숨겨놓고요. 네.
0: 혹시 성령아 씨가 좋은 동네에 살거든요. 그래서. 좋은 동네 사람.
1: 아, 우리 동네 분들이 아, 좋으셨던 거군요. 네.
0: 네.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그런 동네입니다.
1: 아니, 그리고요. 또 저는 이렇게 지나치다가 눈 마주치면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해주세요.
0: 항상 인사하죠.
1: 네,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0: 그런 건 좋아요.
1: 맞아요.
0: 엘리베이터에서 탁 타더라도 빵긋 웃으면서.
1: 그러니까요.
0: How are you?
1: 뭐 맞아요.
0: 굿모닝 해주는 거.
1: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일단은 눈 마주치면 웃어주고 네. 인사해주는 거.
0: 네.
1: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 20여 년 넘다 보니까.
1: 네.
0: 아, 굿모닝 How are you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1: 네. 그렇죠. 누군가 How are you 하고 물어보면. 누군가 How are you. 아니 왜요?
0: 여기에 그렇죠는 뭐예요? 20년이 넘어서 굿모닝 하와이유 좋다는데 이게 아니, 매끄러운 아니, 대화입니까?
1: 왜냐면은요
0: 지금?
1: 처음에는 네. 누가 굿모닝 하와이유 하면은 그냥
0: 아우 겁났었죠. 처음에는 말을
1: you.
0: 거는 것 자체가
1: 엔드 유 이거 네 저희가
0: fine
1: 모두가 알고 있어요. 네.
0: 성문종합 연구 2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하와이유 파인 땡큐 엔드 유
1: 그거는 이제 하나로 묶어 있잖아요.

0: 일단
1: 다른 대답은 들어갈 수 없어요.
0: 다음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음도 없고. 예.
1: 네. 아니 지금 미국 와서 들어보니까 네. Fine, Thank you, and you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만요. 한국에서 속았어요. 아니 다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뭐, 네,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Fine, 네. Thank you, and you 저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0: 누구나 겪던 네, 레스토랑 가서 메뉴 고를 때 참 스트레스 받고요. 네. 미국 식당 가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 그냥 적당히 그냥 해서 그냥 고기 밑에 깔아서 알아서 주면 되는데 뭐 이렇게 뭐 이거 물어보고 막 익혀주냐 야채를 그렇죠. 주냐 뭘로 주냐
1: 얼만큼 또, 또 막 이렇게 조금 익혀주냐 많이 익혀주냐 네, 아주 자세히도 물어보죠.
0: 알아서 하라고.
1: 그런 거 없어요.
0: 그래서 돈 내고 먹잖아. 알아서 하라고.
1: 아유 잘못 났다가는 아주 새로 요리를 해야 되는 또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는 없어요.
0: 그래요? 안 그럼요. 돼요. 아, 알아서 좀... 해주고 안 되면 테이블 뒤집어 엎고 이런 게 정말 아름다운 문화지.
1: 일일이 일일이 다 물어보죠.
0: 아, 네. 정말 야채 줄 거냐 익혀주냐 어? 어느 정도 익혀주냐
1: 그러니까요.
0: 피가 뚝뚝 떨어지게 고기를 부어야 돼요. 아 정말 이런 거 이해 안 돼요. 자 얘기하다 길어졌는데 네.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미국 와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네, 이런 것들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1: 맞습니다.
0: 네, 이런 이야기들을 목요일 2시까지 보내주시는데 깜빡하다 보면 휙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그리고 내일 늦어도 수요일까지 미리미리 보내놔주시면 좋아요.
1: 네. 1등으로 장원 차지하신 분께는 H마트
0: 상품권.
1: 상품권 대구로 우송해드리고요.
0: 네. 8월은 또 2등도 있어요.
1: 맞아요.
0: 네, 2등 하신 분께는 직접 뽑는 면으로 만든 국수집.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 혈압 있으신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국수집 20불짜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저희 또 마찬가지로 심사에 참여해주시는 심사위원분들께도 네, 그분들 중에 한 분을 또 추첨해서
0: 네, 국수집 상품권을 드릴 예정이에요.
1: 네.
0: 확실한 건 금요일날 말씀을 드릴게요.
1: 금요일날 모두 와주십시오.
0: 자, 주간베스트 사연을 이렇게 딱 보내놓고 보내면 좋은 게
1: 네.
0: 한 주 동안 로또를 사서 금요일을 기다리시는 분들 다음 주 뭐 화요일인가요? 발표가 날이? 이제 그 날짜를 기다리실 때 참 한 주가 별거 아닌데 행복하잖아요.
1: 내가 이번에 됐느냐 안 됐느냐
0: 안 됐느냐 떠나서
1: 재밌잖아요.
0: 일단 될 수도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일상에 저희 K라디오의 로또 같은 우리 한시의 막다방 주간베스트에 사연을 보내놓으시면 한 주가 그냥 텐션이 달라져요.
1: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게 네. 주머니 속에 행운을 이렇게 싸놓은
0: 맞아요.
1: 주머니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있다가 네. 까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0: 자, 저희 K라디오 US로 예,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자세한 사정이나 아니면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718-352-1660으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카톡 연결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일기예보가 불렀던 노래인데 서영은 씨가 리메이크해서 부른 노래죠. 좋아 좋아 듣고 오겠습니다.
2: 얼마나 좋아.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2: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5: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 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 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8: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9: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8: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9: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10: 빔덴탈.
9: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10: 빔 덴탈.
11: New 택시.

0: 네, 뉴택시 공동제공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들 참 많지만 뉴택시 새로운 택시 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혹시 그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옮기실 때 택시 타실 일 있으면 한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 가게 열면은 왜 고기도 맛있고 그런 것처럼 꽤 몇 년 되신 회사긴 합니다만 새로 광고를 하셨으니까 우리 캐네더 애청자님들은 택시 타실 때 뉴택시 많이 이용해 주시면
1: 기억해
0: 좋겠습니다.
1: 주십시오. 네. 네. 강경님
0: 부장원 하셨죠.
1: 네, 이번에
0: 사서 가셨어요.
1: 맞습니다. 네. 지난주 주간 베스트의 첫 1호 부장원. 네. 맞아요. 네. 부장원 1호로 기록되는 거 맞습니까? 네.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네. 저희가 선정한 거 아니고요. 네. 심사위원님들이 이 사람 좋아요 거예요? 하고 뽑아주신 겁니다. 네. 보내주신 국수집 상품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국수 맛있게 드십시오.
0: 어머님이 굉장히 부담이 많으신데도 아이들을 네. 보내서 교육했던 그런 얘기였죠?
1: 맞아요.
0: 아름다운 얘기였어요.
1: 그럼요.
0: 어머님이 그렇게 힘드신데도.
1: 유치원. 네. 네. 한국 유치원 에이스 마르타 교육을 받고 네. 한글을 유창하게. 네. 오늘도 즐거운 한시의 음악다방에서 행복합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길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또 호연님도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기만 했는데 어느새 9월이에요.
1: 그러니까요. 벌써 9월이에요.
0: 이대로 여름이 물러나는 건가요? 천고마비라고 하는데 정말 오고 있나 봐요.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가을이라는 친구를 건강하게 맞이했으면 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천고마비가 아니라 천고영화비인가 봐요. 제가 살이 찌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그렇게 어렵다는 산책이.
1: 도라미님도 비오념 화요일에 살짝 갈아지는 오후. 아, 살짝 이렇게 가라앉죠.
0: 그렇죠.
1: 기분이 맞아요.
0: 네, 날씨가 이러면.
1: 네. 이런 날씨에 음악다방에서 흘러내리는 음악비가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0: 와, 음악비.
1: 야, 멋지다. 음악비.
0: 네. 음악비. 비. 음악비.
1: 지금 뭐 김종서 씨 흉내내신 거예요?
0: 누구게요? 음악비. 아, 그 봄비라는 노래 부르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박인수 씨. 예, 봄비.
1: 아,
0: 그분 흉내를 낸 건데.
1: 아, 그렇군요.
0: 상당히 어줍지 않았네요. 이렇게 김종서 씨가 되다 보니까 아주 어줍지 않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김종서 씨에 걸렸으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갑자기 이제 코너에 들어오셨죠. 추억박물관이라는 코너예요. 깜짝 놀랐죠.
1: 네, 화요일마다 저희가 추억박물관
0: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지 않으면 갑자기 그냥 코너가 시작돼요. 자, 화요일은 추억박물관. 예전에 빛바랜 기억의 서랍을 열듯이 따뜻한 향수를 불러오는 그런 코너 추억박물관 시간입니다.
1: 네, 저희가 타임 트래블을 해보는 시간이죠.
0: 네. 네.
1: 80년대, 90년대 여러분은 가을 이 과일이 나는
0: 네.
1: 과일 수확철이 되면 여러분은 이때 버스 타고 또 봉고차 타고 어디로 떠나셨는지 혹시 기억을
0: 기억나시나요? 하십니까? 네. 80년대, 90년대 아마 미국에 오신 분들 아마 또렷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1: 네.
0: 이 딸기하우스, 포도하우스라고 불리던 상당히 그 비닐하우스 과수원으로 많이들 갔어요.
1: 오, 여기도 비닐하우스가 있나요?
0: 여기가 아니고 한국에.
1: 네, 한국에서.
0: 한국에서. 네. 한국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원고에 분명히 한국이라고.
1: 아니, 지금 성우 씨가 네네. 여기에서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0: 아, 그래요?
1: 네네.
0: 저도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네요.
1: 헷갈려. 네.
0: 네, 여기 아니고.
1: 네.
0: 이 딸기하우스, 포도하우스는 한국 이야기예요.
1: 저는 한국에서 비닐하우스 이런 뭐 딸기하우스, 포도하우스 못 가봤거든요.
0: 못 가보셨어요?
1: 네, 저는 못 가봤어요.
0: 약간 세대가 젊어서 그러실 거예요.
1: 어떤 곳인가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0: 아, 일단 그 안에 들어갈 때
1: 네.
0: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0: 그때 당시로 2만 원?
1: 뭐 하우스를 1인당. 들어갈 때 그 문 네, 앞에서 네, 입장료를 지급하고
0: 네. 네.
1: 들어가서 마음껏 따먹는 건가요?
0: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거를 먹든 전혀 상관없어요.
1: 아하. 그러면 그 비닐하우스에는 여기는 딸기하우스에서 딸기만 쫙 있고
0: 네.
1: 포도하우스 가면 포도만 쫙 있고 이런 건가요?
0: 그렇죠. 그다음에 저 두 개 나중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1: 네.
0: 두 개를 이제 섞어가지고
1: 네.
0: 옛날에 2만 원 받던 거 2만 5천 원 받고 딸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도 먹을 수 있고
1: 아, 그러시구나.
0: 그 옆에 좀 뒤쪽으로 가면 부스마도 네. 있는 뭐 이런 아. 것들이 또 등장했어요.
1: 딸기 먹으려면 이제 여름철이겠어요?
0: 그럼요. 네네. 가서 그 왜 요맘때쯤 가을때쯤 되면
1: 네.
0: 우리 어머니도 그런데 딱 딸기 가지고 딸기가 물러진다 그러죠.
1: 아, 딸기잼?
0: 어, 그럼 또 잼을 만드셨어요.
1: 맞아요. 포도도 포도잼.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딸기하우스가 바닥이 굉장히 네. 좀 질퍽질퍽할 것 같은데.
0: 아니요, 그 앉는 데들이 있고요. 네네. 편안하게. 테이블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삼삼오 이렇게 둘러 앉아서 자기가 각자 이제 가면 여기가 애플 피킹 하듯이 따는 거예요.
1: 네.
0: 직접 본인이.
1: 그러면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여름에 그 아, 하우스로 들어가면.
0: 시원해요.
1: 아, 그래요?
0: 선풍기도 있고. 네.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누가 고생을 하러 가겠어요.
1: 그러게 말이에요.
0: 그 무더운데 앉아갖고 누가 딸기를 먹겠어요.
1: 오, 그렇군요.
0: 아니요, 시원해요.
1: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바깥에 밭으로 돼 있는 데만, 그러니까 야외 공간으로 돼 있는 데만 네. 딸기 피킹 이런 데 가봐가지고 네네. 네 이렇게 비닐하우스 경험은 못해봤네요.
0: 거기서 이제 따가지고 먹는 데는 따로 또 시원하게 있어서 아, 그쪽에서 그렇군요. 서로 모여서 많이 딸기도 먹고 하는데 여기가 네. 왜 이렇게들 많이 가냐면
1: 네.
0: 이곳에서 딸기만 따는 게 아니고
1: 뭘 따나요? 그러면?
0: 사랑도 따요.
1: 오, 사랑을 딴다.
0: 사랑을 따요.
1: 어, 그 말 참 재밌는데요.
0: 연애의 아주 완전 성지였습니다 여기가.
1: 아니 그러면 이곳에 그 젊은 청춘 남녀들이 모였나요?
0: 이 주말에 네. 소개팅이나 미팅을 네. 아예 이 당시는 딸기하우스 포도하우스에서 했어요.
1: 아, 그러니까 겨울철에 스키장 가듯이 네. 여름철에는 또 이곳으로 갔군요.
0: 그래가지고 또 네. 무엇을 좀 부린다는 친구들은 이 딸기하우스나 포도하우스 가는데 남자들이 정장을 하고 와가지고 아, 좀 웃겼다니까. 맛선 보는 것도 아닌데.
1: 아니, 설마요.
0: 잘 보고 싶어가지고.
1: 아니, 근데 너무 안 어울려서 이게 복장에도 티오페가 있는데.
0: 어, 노노노노노노. 그 와이셔츠 다 소매 걷어갖고 네. 여기 전완근이 좀 나오잖아요. 핏줄이랑.
1: 딸 때 이제 일부러 힘줄여서 그렇게 하나요?
0: 약간 울퉁불퉁할 때. 아니, 아, 아니, 매력이 있거든.
1: 힘 보여줄 데가 없어서 딸기 타는데 그걸 또 보여주나요?
0: 어, 80년대는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1: 아, 그랬군요.
0: 은근하게. 딱 그러면서 딸기 딱 가지고 어, 영화씨. 어이, 이 맛있어 아, 보이네요.
1: 그렇군요. 저희 잠깐 씹어 듣고 돌아와서 얘기 계속해 나눠볼게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아, 지난주 그 심사위원 상 받으신 정수님
0: 네, 네. 투표하셨다가 네. 저희가 이제 그 일일이 이름을 다 써놓고
1: 맞아요.
0: 저희가 이 뺑뺑이라 그러죠. 그거를 돌려요.
1: 네, 요즘에 앱이 잘 돼 있어서 네. 이렇게 참가자를 쫙 이름을 써놓고 돌리면은 네. 거기서 랜덤으로 딱 집어줍니다.
0: 네, 근데 이번 주에 정수님이 되셨어요.
1: 당첨이 되셨어요. 투표에 참여했는데 상품권까지 받을 수 있는 행운까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요 클로버 클로버 아이콘 딱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국수집 상품권 고맙습니다. 즐거운 한시 음악다방에서 행복한 오후 시간. 오늘도 두 분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길 해주셨어요.
0: 네. 네, 주간베스트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1: 아주 행복하십니다.
0: 한 주 동안 행복하다니까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사연을 일단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1: 네. 네. 그리고 투표.
0: 네, 아, 투표에도 참여해주시고.
1: 네, 투표에도 꼭 참여해주시고요.
0: 네, 매주 금요일마다 있습니다. 주간베스트 특집. 이번 주 주제는
1: 미국 문화 이럴 때 참 이해하기 힘들다.
0: 이해하기 어렵다. 네. 그 주제로 보내주시면 돼요.
1: 아니면 꼭 이해하기 어렵다 대신에 이건 참 좋다 해도 괜찮습니다.
0: 네. 네. 자, 당시에 그 대학생들 또 청춘 남녀들이 주말에 캠핑 가듯이 요즘에 캠핑 가고 네. MT 가듯이 당시에는 이곳이 정말 MT처였고 여기가 소개팅 장소였어요.
1: 아, 그랬군요.
0: 네, 여기서 참
1: 아, 제가 왜 이렇게 재밌는 곳을 몰랐을까요? 아, 좀 알았어야 되는데.
0: 네. 어, 아무 여기서 있었으면은 지금 신랑 네. 못 만났죠. 큰일 날 뻔했죠.
1: 딸기하우스, 포도하우스. 네. 어, 재밌었을 것 같아요.
0: 네, 그럼요. 네. 일단 손발 맞춰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포도도 따고 딸기도 따고 또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뭐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1: 네.
0: 그 안에서는 다 무료인 거예요.
1: 네.
0: 완전히 내 농장인 거죠.
1: 아니 입술 빨개지도록
0: 먹어요. 그렇게 네. 먹습니다.
1: 네. 네. 손 빨개지도록 네. 열심히 먹겠네요. 네.
0: 대신 싸가는 건 안
1: 된다.
0: 된다. 포장은 따로 또 돈을 내야 돼요.
1: 아니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0: 네.
1: 아 우리 커플 이런 과일 하우스에서 만났어요. 이런 와, 사연 있으신 분들
0: 있어요.
1: 보내주시면
0: 있을 수 있어요.
1: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0: 우리 누나 직장 동료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1: 네.
0: 실제로 심심찮게 여기 딸기밭이나 포도원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이 꽤 많이 됐었어요.
1: 그렇군요. 저는 그 예전에 겨울에 스키장 그 콘도 미팅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는지
0: 그러니까
1: 기억이 안 나는데.
0: 세대가 달라. 벌써 스키장이 나오는 거 보면.
1: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0: 만난다니까요. 네.
1: 그래서 스키장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유명한 예 그런 만남의 장소였죠. 네.
0: 그래서 터보가 또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1: 맞아요. 스키장에서. 맞아요. 네. 그랬죠.
0: 자, 우리 달콤했던 그 시절의 향수를 오늘 이야기해봤는데 오늘은 옛날 포도하우스,
1: 네.
0: 또 딸기하우스 네. 이야기 한번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진짜 그런 분 계실 텐데 방송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당신 얘기예요.
1: 그 사연씩 보내주세요.
0: 부끄러워 마시고.
1: 네.
0: 거기 가면 이렇게 이제 말랑말랑 해주면서 막 따주면서 네. 그 과당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달콤함이 네. 마치 초콜릿 먹듯이 사람 마음을 녹이니까 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1: 아, 달콤한 거 먹다 그러니까. 보면 마음까지 달콤해져서
0: 그러니까.
1: 네.
0: 마음이 그냥 몽글몽글
1: 열려버리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우리 그냥 오늘 일이라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메킹콜?

0: 자, 머리 또 네킹 콜의 러브를 함께 들었고요. 오늘 비닐하우스, 딸기하우스, 포도하우스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서 또 준비했는데, 자, 노동절이기도 하고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때쯤부터 이 한인 저희 청취자님들을 포함해서 전 미국이 아주 무슨 연례행사처럼 막 시작되는 행사가 하나 있어요.
1: 맞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아, 우리 가야지. 애플피킹 네. 가야지.
0: 바로 네. 애플피킹이 시작되는 맞아요. 시기가 바로 이 노동절부터예요.
1: 맞습니다.
0: 네. 바로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딸기하우스, 포도하우스라고도 할 수 있죠. 거의 똑같잖아요. 한국 거를 그대로 갖다 베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일정 분 내고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대신 미국은 다른 게 뭐냐면 네. 그 돈으로 싸가도 된다.
1: 맞아요. 또 어떤 데는 들어가는 입장료가 없고 그 사과를 사는 곳도 있죠.
0: 네. 네. 안에서 먹는 거는 무제한 무료예요. 네. 어쨌든. 네.
1: 맞아요. 네.
0: 자, 원예학적으로도 9월 초 노동절 연휴부터 10월 중순까지가 최고의 이 사과의 피크 시즌이라고 해요.
1: 네, 단체로도 굉장히 많이 가시잖아요.
0: 많이 가시죠.
1: 교회에서도 네, 가시고, 네.
0: 네. 네, 우리 또 뭐, 절에서도 같이 가시고. 또
1: 한글학교 이런 데서도 가시고. 이제 학생들 데리고 네. 가고요.
0: 또 데이케어 이런 데서도 많이들 가세요.
1: 맞습니다. 네.
0: 자, 9월 초에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과인데, 허니크리스피.
1: 아, 맛있죠. 정말 달콤하죠.
0: 또 제대로 잘 걸리면 허니크리스피보다 더 맛있다는 이 갈라.
1: 갈라.
0: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한인들이 연말만 되면 이 갈라쇼를 많이 해요. 근데 사과가 없더라고.
1: 아, 그렇게 가도. 연결이 되나요?
0: 네.
1: 아,
0: 네. 갈라가 또 적히고. 시올로 넘어가면은 네. 후지 굉장히 후지사가. 이름은 굉장히 후졌는데 맛은 괜찮아요.
1: 아, 그렇죠.
0: 아삭 아삭 아니 후지사과가 또 이거 갑니다.
1: 그리고 이 꿀사과 걸리면은 속에 정말 꿀이 박혀 있는 것처럼 아, 정말 달콤하죠. 네,
0: 정말 맛있어요. 네. 기분도 좋고. 네. 저 처음에 그게 이제 썩은 건지 알고 다 버렸었는데 그게 네. 꿀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이씨. 억울하던지.
1: 아니 딱 봐도 정말 꿀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썩은 줄 알았던 거예요?
0: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개인차로.
1: 아쉽다. 아쉽다.
0: 배움이 적으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런데요.
0: 그렇게 좀 배운 사람이 그런 걸 좀 미리미리 가르쳐주고 그건 꿀이다. 버리지 말아라. 뉴스 앵커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좀 그렇게 해줘야지. 진짜.
1: 아, 그거를 모르실 수 있었구나.
0: 그럴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냥 그럴 때는,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1: 그랬구나.
0: 그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1: 그랬구나. 그걸 몰랐구나.
0: 많이 힘들었다고요.
1: 그랬구나. 아니, 그런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애플피킹 얘기를 하면, 네. 아, 나 가고 싶은데, 네. 아, 저 버스로 타고 가는데 없나요?
0: 맞아요.
1: 대중교통 타고 가고 싶어요.
0: 맞아요.
1: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0: 차가 있으신 분들이야 제가 볼 때 한두 군데 정도씩은 네. 거의 다 가보셨고
1: 맞아요.
0: 또 본인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소식들을 들으시면서 미국 생활 한 10년 뭐 혹은 또 뭐 그 이상 되시다 보면
1: 네.
0: 되시다 보면 발음이 이러니 되시다 보면 웬만한 데 좋은 데들 다 알고 계세요.
1: 네.
0: 하지만 대중교통으로 가시는 분들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1: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애플피킹 장소가 할 수 있는 거.
0: 있어요.
1: 네.
0: 자, 우리 팰리세이스 팍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팰팍도 네. 포트리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니까 멀지 않습니다.
1: 오, 정말 가까운데요.
0: 네. 데마 레스트 팜즈라는 데가 있어요. 팜이니까 네. F 발음을 해줘야 되겠네요. 데마 레스트 팜즈.
1: 20분 정도면은요 정말 가깝네요.
0: 네.
1: 그러면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가나요?
0: 일단 포트 어소로티.
1: 네, 40과 42가 요쯤에 네. 있죠. 네.
0: 발음 아주 정말 어메리카나이즈가 되어 있는 발음이요. 포트 오소로티. 네. 여기에 가셔서
1: 네.
0: NJ 트랜싯 거기 바로 붙어 있어요.
1: 네.
0: NJ 트랜싯에 가시면 힐스데일 스테이션에서 내리시면 돼요.
1: 아, 그러니까 뉴저지 트랜싯 네. 열차를 타고
0: 네네.
1: 힐스데일 스테이션에서 내리면
0: 돼요.
1: 된다.
0: 이 라인이 어디냐면
1: 네.
0: 패스케이크 밸리 라인이에요. 그래서
1: 네.
0: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은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세요. 여기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1: 네.
0: 저희가 또 자세히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1: 네.
0: 할게요.
1: 요금은요 편도당 6달러 50센트라고 하고요.
0: 네네.
1: 여기서 이제 이 힐스데일 스테이션에서 내리시면은
0: 네네.
1: 도보로 15분 정도
0: 네,
1: 아니면
0: 맞습니다.
1: 우버를 타시면 3분 정도 거리에 네. 있다고 하니까 네. 오 꽤나
0: 네.
1: 가깝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뭐
0: 거기다가
1: 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0: 거기다가 사과를 드시는데
1: 네.
0: 입장료가
1: 네.
0: 8달러예요.
1: 아 여기에 또 그 헤이라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집 네. 지피 올려져 있는 그 마차 같은 거. 네, 네. 예, 그거 타는 것까지 포함해서 8달러라고 하니까.
0: 굉장히 싸죠?
1: 네, 괜찮은데요?
0: 거기다가 사가 보통 30불, 40불씩 하는 데가 많은데. 네? 여기는 16불 정도입니다.
1: 아, 그러면은.
0: 부담이 없어요.
1: 이 자루는 꼭 사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드시면 사는 거니까
0: 사시는 거예요.
1: 네, 입장료 8달러로 실컷 드실 수 있고
0: 오가면서 뭐 기차 밖으로 또 풍경도 가을 풍경도 느끼실
1: 맞습니다.
0: 수 있고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1: 그리고 사과가 너무 맛있어서 나는 한 번 달에 사겠다 하면 네. 16달러 정도 야 부담 없이 다녀오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0: 애플 피킹의 뭐니뭐니 해도 이 하이라이트로 가면 이 사과 맛인데
1: 네.
0: 일단 마트에서는 잘 만나기 어려운 그런 정말 아삭한 맛이 있어서
1: 네. 농장에서 또 직접 따면은
0: 따면 아, 올게닉이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지에 쓱쓱 문질러가지고 그냥 드셔도 돼요. 네.
1: 네. 그러면 뉴저지에만 가느냐? 아닙니다.
0: 뉴욕도 있습니다.
1: 뉴욕도 있습니다.
0: 뉴욕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희가요. 잠시 저희 당구장님들 만나고 와서 뉴욕 쪽은
0: 뉴욕 쪽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지금 대중교통으로 가실 수 있는 곳부터 저희가 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최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들을 위한 추석 선물까지 좋은 상품, 좋은 가격의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하세요. 718-886-3344.
0: 네, 올해는 9월 27일 정도가 제가 추석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추석 얘기가 나오고 오늘 애플 피킹 얘기 나오니까 정말 가을이 한껏 다가와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1: 그러네요.
0: 자, 반려동물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인 바로 그런 곳이죠.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 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 원과 함께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루바드 154-08 929-845-0958 올가닉 원.
0: 제1회 홀 19배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이 캐시로 5,000불입니다. 5,000불. 준우승 하셔도 1,000불. 홀인원을 하셔도 1,000불입니다. 네, 그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 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총 32개 팀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서 하셔야 되겠죠. 이게 32개 팀이 이제 딱 되면은 끝이에요.
1: 그렇습니다. 9월 30일까지 계속 기다렸다 하시면 안 됩니다.
0: 안 됩니다. 네. 바로 하셔야 돼요.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되고요. 참가 자격은 다른 건 없고 뉴욕 뉴저지에 거주하시는 남녀가 네. 4인을 이루셔서 한 팀으로.
1: 그러니까 남녀 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꼭 남녀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0: 그렇죠?
1: 남녀 불문 4인 한 팀입니다.
0: 네.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 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929-766-0088 929-766-00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시의 음악다방 추억박물관 화요일 코너 오늘 애플피킹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1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꼬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수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

0: 아시아의 음악도방 추억 박물관 화요일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애플 피킹 시기를 맞아서 저희가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을 뉴저지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제 뉴욕을 소개해드릴게요.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애플 피킹. 자, 소개해주세요.
1: 네, 뉴욕 호프웰 정션의 유기농 농장인 피시킬 팜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저희 그랜드 센츄럴에 메트로 노스 열차 스테이션 있잖아요.
0: 네, 허슨 라인을 타시고요.
1: 네, 거기에서 메트로 노스 허드슨 라인을 타시고 비컨 스테이션까지 가시면 됩니다.
0: 네.
1: 기차표는 편도가 17불 50센트 정도고요.
0: 괜찮네요.
1: 네, 네. 이 비컨역에서 농장까지는 택시나 우버 타셔서 15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네.
0: 아주 가을 강변에 기차 여행까지 겸하실 수 있어서 데이트 코스로도 또 가족이 모두 함께 여행하시는 코스로도 아마 최고의 여행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0: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자동차로 가실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 농장도 또 알려드릴게요.
1: 먼저 저희 그 한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시는 대형 농원 하면은 뉴욕 월위크, 뉴욕 월위크에 있는
0: 네.
1: 메스컬 오차르드,
0: 네.
1: 그리고 뉴저지 체스터의 알스테드 팜스를
0: 정말
1: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이곳은 이 포트리 조지 워싱턴 브릿지 기준으로 해서 50마일 정도 걸리는 네,
0: 거리에 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네. 1시간 정도. 그리고 약간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과속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 200마일 정도 달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20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1: 네, 그런데 이곳의 좀 네. 독특한 점은 차를 타고 과수원 내부까지 들어간다고요.
0: 안 들어가 보신 분은 네. 독특하잖아요.
1: 저희는 지금 멀리 좀 놓고 가는데
0: 네.
1: 여기는 그 과수원 내부까지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네. 드라이브 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0: 특이하죠?
1: 네. 네. 그런데 이곳은요 입장료하고 주차비가 완전 공짜라고 해요.
0: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1: 주차비로 꽤 비싸잖아요.
0: 네.
1: 그런데 입장료하고 주차비가 완전 공짜라고 합니다.
0: 야.
1: 여기서요.
0: 네.
1: 그 한 자루 굉장히 커요. 24파운드짜리 이 한 자루.
0: 24파운드면은 네. 진짜 크다.
1: 네. 네. 여기 30불짜리 요 대형 자루만 지불하면 되니까
0: 네.
1: 대가족이 함께 피크닉처럼 다녀오시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여덟 네. 가족이 보통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8인 가족이면은 한 두 자루 사오면은 충분히 먹겠는데요.
1: 네. 네. 그 대신 이곳에서는 이 자루는 꼭 사야 되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알스테드 팜스 여기는 포트리에서 45마일 약 50분 정도 거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가시는 분들 있죠. 로드러너처럼 약 150마일 이상 달리시는 분들에게는 한 20분 정도 거리고 뒤에 경찰차가 붙으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15불에서 20불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괜찮네요.
1: 근데 그리고 여기는
0: 재밌는 게
1: 헤이라이드가 아닌가 봐요.
0: 네, 여기는 또 재밌는 게 트랙터의 와곤을 탑승하실 수가 있고
1: 네.
0: 또 이 크레딧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어갖고
1: 네.
0: 뉴저지 한인분들이 또 즐겨 찾으시는 또 그런 곳이에요.
1: 네, 그러면 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은요. 주말 방문하실 때요. 웹사이트에서 미리 사전 예약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특히 주말에는.
1: 네.
0: 반드시.
1: 왜냐하면 무작정 가셨다가 입장에 지금 다 됐어요. 다 뿌리예요 하고서 그냥 돌아오셔야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 웹사이트에서 사전 예약 꼭 하고 가십시오.
0: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두 곳은 꼭 예약을 하고 가셔야 돼요.
1: 네.
0: 그리고 주말 채증을 피하시려면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일찍 출발하시는 게 꿀팁입니다.
1: 네. 반드시 일찍 가시면
0: 네.
1: 더 빨리 들어가실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시간 다 보냅니다.
0: 네.
1: 네.
0: 자, 사과를 딸 때 또 요령. 무조건 막 밑으로 무조건 막 잡아당기시는데 저희 집은 요만한 접이식 의자를 가져가요.
1: 아, 그래서 이제 올라서서.
0: 네.
1: 네.
0: 거기 사다리까지는 못 가들어가게 네, 하니까 네. 거기 위에 올라서면 제가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키가 훤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좋은 건데 높이 때문에 못 따는 과일들을
1: 네네.
0: 아주 다량 따가지고 옵니다.
1: 그러면 상태가 깨끗하고
0: 다량 따가지고 옵니다.
1: 아, 그거 굉장한 네. 꿀팁인데요.
0: 접이식 사다리 한번 챙겨가 보세요.
1: 네.
0: 꿀팁이에요.
1: 좋습니다. 이렇게 사과 따서 나오시다가 사과 도넛 또 사이다
0: 맛있죠.
1: 이거 한 잔 드시면은 아 정말 가을 감성 제대로 충전하실 네. 수 있습니다.
0: 네. 그곳에서 딴 사과로 만든 또 사과잼 또 사과 파이
1: 아 네 그렇죠
0: 애플 파이
1: 아, 네,
0: 그 애플 파이 드시고 오시는 것도 또 좋은 여름이 되실 거예요. 자 저희는 이렇게 인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수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민담도 많이 더 기대해 주세요.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령하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K-POP K-POP 당신의 K-STAR K-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올 가을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고의 가을 유럽 여행을 만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살아있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 그리고 낭만 가득한 이태리 7일, 알록달록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9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남유럽을 원하신다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코스도 만나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을, 유럽 여행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한 동부관광과 함께하세요.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 비타민 김전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작하기도 전에 신청곡이 벌써 와 있네요.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곡 피트김의 9월의 노래, 프로그램 오프닝 이후에 꼭 띄워드릴게요. 정말 9월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9월이 오늘 이렇게 촉촉하게 찾아오네요. 뜨거웠던 여름도 이제 조금씩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가을 재촉하듯 이렇게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 새 학기, 그리고 추석. 여름 동안 미뤄뒀던 일들도 하나 둘 다시 시작해보고, 거리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또 달력도 어느새 마지막 계절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또 어떤 바람이 불어올까요? 자, 이렇게 9월의 첫날 화요일 오후 2시 비타민 수분 가득 머금고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이런 뉴욕한 유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전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주실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껌뻑껌뻑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U-S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은 친구 추가 눌러주시면 되고요.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농구 스타 우지원 씨. 와, 진짜 엄청났었는데 우리 학창 시절에. 그 우지원 씨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겠죠? 그 아이가 컸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정말 잘 컸더라고요. 자, 미스 코리아 진에 당선됐다는 소식이 화제더라고요. 어릴 때 아빠와 함께 방송에 나왔던 모습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어머나 저 아이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정말 잘 자라줬네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미스 코리아는 우리 청취자분들 미스 코리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혹시 있으신가요? 사진 보내주세요. 엄청 궁금해요.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예전에 미스 코리아나 뭐 미스터 코리아 또는 뭐 지역이나 학교 선발대회 나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뭐 대학 시절에 뭐 5월의 여왕 이런 데 나가서 올해 여왕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계시지만 조용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대, 30대 사진 꼭 있잖아요. 결혼 전 사진, 또 친구들과 찍었던 사진, 또 아이들 어릴 때 가족 사진까지. 요즘 휴대폰에 사진이 넘쳐나지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딱 보고 있으면 그때 옷이며 뭐 헤어스타일이며 표정까지 이렇게 기억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아, 내가 저때 그랬구나. 왜 저랬을까? 왜 저러고 다녔을까 싶은 흑역사도 있고요. 또 미스코리아 진처럼 무대 위에서 빛났던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앨범 속에서만 빛나는 청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앨범에는 또 어떤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까? 이때 내가 참 예뻤지, 이때 내가 진짜 멋있었지, 그 시절의 사진 아직 잘 간직하고 계시죠?

9월의 첫날 투쟁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에스더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윗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0: 신청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신구를 최대 60%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시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시고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고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4: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3: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4: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3: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1: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카톡을 읽다가 네 우리 희진님 오래간만에 들어와 주셨어요. 혹시 가을 남자인가요? 보내주셨는데 우리 또 희진을 제가 희빈으로 오타를 쳤네요. 그랬더니 장희빈 여기 있사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자 프로그램 시작되자마자 또 청취자님께서 패티빔의 9월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무려 세 분이 함께 보내주셨어요. 사연은요. 가을이 되면 풍성해지는 건 마음뿐이 아니네요. 어릴 적 고향 마당에는 대추나무와 뒤뜰에 감나무며 배나무가 있었고 또 발끝 머리에는 밤나무도 여러 그루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이 과일들이 한꺼번에 각자 맛을 내는데 시원하고 달콤한 배맛, 새콤달큰 대추맛, 구수하고 달콤한 알밤맛, 세월이 오래되고 요즘처럼 먹거리가 풍요해도 그 옛날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9월이 되니 패티김의 노래, 9월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재밌습니다. 전 계절이 바뀌는 거를 우리 친구들 또 지인분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도 느낄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프로필 사진 고르는 방식이 참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연령대별로 묘하게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뭐 20대 때는 내가 제일 잘 나오는 사진을 찾습니다. 각도도 보고 조명도 보고 여러 가지 표정도 보고 정말 100장 찍어서 한 장 잘 나온 사진을 쫙 올리죠. 30대가 되면 조금 달라져요. 나도 괜찮게 나왔는데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도 좀 잘 나온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 나 반, 아이 반, 가족 반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40대, 50대쯤 되면은 사진을 고르는 면서 문득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굳이 내가 나오는 사진이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하신다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제 사진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풍경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다라든지 하늘, 꽃, 노을. 그러다가 60대쯤 되면 이제 프로필 사진에도 스토리가 생기기 시작하죠.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또 친구들과 찍은 사진, 또 가족들과 함께 했던 사진, 그리고 아주 가끔 10년 전, 20년 전 리즈 사진을 느닷없이 떡하니 박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바로 연락이 오는 거죠. 어나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야 야. 그럼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 이거 옛날 기억 안 나? 옛날 사진이지 뭐. 그쵸, 속으로는 괜찮지, 나 좀 괜찮았지, 이때 진짜 리즈 시절이었는데 하면서 또 친한 친구와 나이 들면서도 우리 잘 관리하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그래야 또 노년에 우리 만나가지고 여행도 다 가고 그러지, 두 다리 튼튼해야 된다, 스쿼트 열심히 연습해라 이러면서 건강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가을이니까 이제 카톡 배경에도 단풍이 등장할 것이고 또 집안도 슬슬 바뀌죠. 여름 테이블보도 치우고 또 쿠션 하나도 바꾸게 되고요. 또 꽃병도 좀 바꿔볼까 생각이 들고 옷장도 가을색으로 넘어갑니다. 여자분들은 거기서 또 끝이 아니죠. 립스틱 색깔도 바꾸고 네일 색도 바꾸고 섀도우 색깔도 바뀌게 되고 헤어 컬러도 살짝 바뀝니다. 여자들은 참 바쁩니다. 섬세하거든요. 계절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이 전부 색을 갈아입습니다. 카톡도 가을, 집도 가을, 옷도 가을, 머리도 가을.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카톡 프로필일까요? 옷의 색깔일까요? 헤어의 컬러일까요?

0: 가을이 되면 여성분들이 많이 변할 거예요. 변신을 하죠. 이때 남성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내분이. 아, 아직 싱글이신 분들은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자, 이렇게 갑자기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돌발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 머리를 풀까, 올릴까, 반머리를 할까, 어떻게 할까? 남자분들은 머릿속에 지진이 나죠. 이건 그냥 질문이 아니거든요. 시험입니다, 시험. 여기서부터 남편분들은 생존의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 방법은요, 고급 스킬이니까 잘 적으세요. 자, 연예인을 소환하는 거예요. 풀면은 전지현 같고, 올리면 송혜교 같은데? 요 정도 나와주면 뭐 여자 연예인들 두 명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건 모범 답안, 완전 퍼펙트, 100점짜리 답안입니다. 일단 두 명 다 불러놓으면 아내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둘 다 잘 어울린다. 와.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바로 훅 들어오거든요, 질문이. 아니, 그래서 뭐가 더 예쁘다고, 둘 다 잘 어울린다고, 하나만 말을 해달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준비된 남편은, 아, 오늘 옷에는 올린 게 더 예쁜 것 같아. 이렇게 디테일하게 딱 하나를 골라줘야 합니다. 그 정도만 돼도 아주 모범 답안이에요. 세 번째는요, 아내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이거 조금 위험해요. 바로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아니, 당신은 뭐가 좋냐고 내가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여기서 눈빛이, 동공이 흔들리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나는 보니까 조금 시간을 끄세요. 2, 3초. 풀 때가 낫네. 풀어. 푸는 게 예쁘다. 딱 여기까지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길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이거는. 네 번째는요, 구체적인 칭찬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 올리니까 우리 와이프 목선이 굉장히 예쁘네. 목에서부터 이 어깨 라인이 엄청 돋보이고 예쁘다. 푸니까 얼굴이 동글동글해 보이고 어려 보이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안 되시겠다고요?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되게 됩니다. 아, 다섯 번째는요, 정말 자신이 없을 때, 정말 난가 할 때, 잠깐만, 두 개 다 해봐봐. 내가 한번 볼게.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고, 아, 나는 이게 더 좋은데? 이것도 꽤 안전한 거예요. 두 개를 다 보고, 디테일 있게 여유롭게 시간을 좀 쭉 뺀 다음에 이게 낫네 하고 하나를 선택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관심을 가지고 비교했다는 증거로 남는 거잖아요. 아, 남편의 증거, 남편의 어떤 그 관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방법, 아무리 해도 정말 모르겠다, 어쩌라는 거지, 정말 답이 안 나올 때는, 당신은 머리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깜짝 놀라죠. 뭐라고?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그때 바로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따뜻한 느끼한 미소와 함께, 너무 예뻐서 내가 판단이 안 돼. 그게 문제야, 당신은. 많이 힘드실까요? 지금까지 아내가 나 머리를 풀어 올려 라고 물어볼 때 살아남는 남편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뻐서 내가 판단이 안 된다. 난 똑같은 예를요, 너무 똑같이 자주 쓰다 보면은 아내분이 화를 낼 거예요. 또 그 말이야? 또 그 말이야? 자, 다가올 가을 남편 여러분들의 권투를 빌어보겠습니다.

옷장을 열어보게 됩니다. 분명히 옷이 없어서 여름 내내 쇼핑을 했는데 옷장은 꽉 찼는데 가을이 되니까 입을 옷이 또 없어요. 이건 무슨 매직일까요? 한참을 뒤적거리다가 아 맞다 나 이거 있었지 하고 꺼내는 게 또 트렌치코트잖아요. 단절기 때 너무 좋죠. 몇 년 전에 입었던 건데 또 꺼내보면 괜찮아요. 뭐 이렇게 트렌디한 옷도 있지만 이 트렌치 코트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엄마가 입었던 걸 입어도 조금만 수선하면은 멋스럽게 잘 맞는 그런 게 또 트렌치 코트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유행은 빨리빨리 바뀌는데도 트렌치코트는 참 용케 살아남습니다. 20대가 입어도 멋있고 30대가 입어도 멋있고 시간이 조금 지나도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트렌치코트는 가을만 되면 다시 만나는 뭔가 오래된 친구 같죠? 그리고 어렵게 입을 것도 없죠. 그냥 청바지에 굉장히 그냥 스탠다드하게 청바지에 약간 흰색 티 흰티, 목이 너무 바짝 올라오는 거 말고 약간 브이넥, 거기다가 트렌치코트를 무심한 듯 툭 걸쳐주는 거죠. 거기에다가는 운동화를 신어도 예쁘고 청바지 힐도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플랫슈즈 같은 것도 너무 예쁘고요.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봅니다. 아, 나 오늘 좀 괜찮은데? 물론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옷을 입기까지 한 세, 네 번은 갈아 입게 되죠. 그러다 결국 처음 입었던 트렌치코트 입고 나옵니다. 역시 처음 게 제일 낫어 하면서.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트렌치코트가 있다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옷장에 하나쯤은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간절기 때 꺼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거. 정말 이것저것 다 믹스매치가 잘 되는 게 또 트렌치코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트렌치코트가 없다? 없다? 그럼 어떡하죠? 아 정말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또 없어. 아 난 진짜 늘 옷이 없어. 그래서 또 하나 사는 거죠. 그러다 또 옷장 하나 더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가을에 다시 옷장 문을 열면서 아, 난 정말 옷이 없어. 정말 옷이 없네라고 하는 거죠. 여자들의 옷장은 늘 가난해요. 남자분들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0: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우리 청취자님께서 신청곡을 해주셨어요. 아 이러면은 노래가 잘리잖아요. 그럼 제가 마음이 엄청 아프거든요. 보겠습니다. 시간을. 자,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아보카도 99센트, 꿀 대추 파운드당 5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2: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3: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QC Natural 714-870-7582.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자, 신청곡이 잘리지 않고 잘 나가길 바라면서 이 곡으로 오늘 클로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으시는 곡은 이홍기 사랑했었다. 자, 옷장도 가을, 카톡 프로필도 가을. 우리 마음도 살짝 가을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까지 내려서 더 촉촉한 9월의 첫날. 남은 오후도 선선한 가을처럼 기분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2시 비타민 김

0: 라디오.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약속, 결혼을 준비하는 마음까지 조금 더 여유롭고 품격 있게 선선한 바람과 아름다운 계절, 가을, 두 분의 소중한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도 따뜻하고 설레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토탈 웨딩 서비스는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와 메이크업, 연회장, 피로연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결혼에 대한 모든 것, 한 곳에서 더 편리하게,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더 아름답게, 올 가을 가장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세요. 에베네셀 토탈 웨딩 서비스 917-359-1578 917-359-1578 부담은 덜고 품격은 높이는 토탈 웨딩 에베네셀.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1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1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1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1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1.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1.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따져보면 1년의 절반은 6월까지인데 8월이 다 지나서야 아 이제 반이 지났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감상 오늘이야말로 2026년의 새로운 2막을 시작하는 거죠. 마라톤으로 따지면 반환점을 돈 거고요. 등산의 비유를 하면 정상 찍고 내려오는 겁니다. 체력적으로는 지치지만 뭔가 수월함도 느끼고요. 시간도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 하긴 당연히 빠를 수밖에요. 이제 넉 달밖에 안 남은 거니까 이러다 새해 인사할 날 오겠지요. 9월의 첫날 패티김이 부릅니다. 9월이 오는 소리.

0: 참 신기하죠. 달력 한 장을 넘겼을 뿐인데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뜨거웠던 8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가을이라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시간인데 분명 뭔가 달라지긴 했는데 햇볕은 왜 이렇게 아직도 뜨거운 거죠? 아, 가을인가 싶은데 밖은 아직도 햇볕이 내리쬐고 운전하면서 차창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 너무나도 따갑습니다. 아직도 여름인 척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미련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작년에도 여름이 끝까지 버텼던 것 같고요. 올해도 인디언 썸머 지대로 누리고 가려나 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일 화요일이고요. 잠시 후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신 글 소개해드리고요. 친절한 폴리스의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또 이번 주는 다소 어려운 듯한 랄랄라 퀴즈도 이어질 거고요.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커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정보하는 역시 자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703-354-1950 703-354-195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3: 우민호시 직후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케어도 다르게,
4: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케어로
3: 하루 20

정치 이야기. 인디언 썸머는 보통 9월에서 11월 사이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한여름처럼 반짝 더위나 유난히 온화한 날씨가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북미권에서는 2세기 이상 쓰인 말로 비유적으로 절망 가운데에 뜻하지 않은 희망적인 것을 뜻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그 어원에 대해서는 썰이 많습니다. 먼저 유래와 배경에 대해 알아보면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10월 말에서 11월 사이 쌀쌀한 날씨가 된 이후에 갑자기 여름처럼 따뜻하고 화창한 날이 며칠 동안 이어지는 현상을 썸머 타임이라고 하는데 당시 북미 원주민,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이 따뜻한 시기를 활용을 해 겨울을 대비한 사냥이나 낚시, 채집, 월동 준비 등을 하던 관습에서 유래됐으며 기록으로는 18세기 후반 약 1778년경 미국의 문헌 기록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유적으로는 인생의 황혼기를 뜻하기도 하는데 인생의 말년에 뜻밖의 행복이나 전성기가 찾아오는 것을 비유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또 추운 겨울이 오기 전 찾아오는 짧고 따뜻한 선물 같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배우 이미연과 박진양이 주연으로 나오는 한국 영화 인디언 썸머를 보면 거기서도 명대사가 나옵니다. 겨울이 오기 전 가을의 끝에 찾아오는 여름처럼 뜨거운 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그 모두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다만 겨울 앞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여름이 찾아와 주길 소망하는 사람만이 신이 선물한 짧은 기적 인디언 썸머를 기억한다 라는 그런 선물을 우린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날씨적으로 온화함을 넘어서 덥네요. 인디언 썸머는 북미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모두 다 인디언 썸머라고 부르지는 않고 각 나라별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물론이고 체코, 우크라이나, 폴란드 같은 슬라브 계열의 지역에서는 노부인의 여름이라고 하고요. 불가리아와 세르비아에서는 집시의 여름 또는 가난뱅이의 여름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비르짓다의 여름이라고 하고요. 아일랜드에서는 거위의 작은 여름이라고 부르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는 성 마르틴의 여름이라고 부르는데 이 밖에 늙은 아낙네의 여름 또는 물총새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남미에서는 비슷한 현상이 봄, 그러니까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작은 여름 내지는 5월의 작은 여름 또는 성요한의 작은 여름 등으로 부릅니다. 이처럼 사람 이름이 붙는 경우는 대부분 해당 시기와 축일이 겹치는 성자나 성녀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이 밖에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디언 썸머는 그 해의 첫 번째 설이, 좀 더 정확히는 첫 번째 된설이 이후에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런 기상현상에 하필이면 인디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미국 원주민을 뜻하는 걸까요? 이것도 썰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당시 유럽 사람들은 인디안 콘, 인디안 슈거, 인디안 타바코, 담배죠? 인디안 레터스, 상추, 또 인디안 햄, 인디안 암탉, 또 인디안 커런트 같이 인디언이 붙은 단어가 많았는데 공통점은 미국에서 유럽인들이 발견한 것이라는 겁니다. 인디언 옥수수는 미국에서 자라는 옥수수였고요. 인디언 설탕은 현대의 메이플 시럽이었고요. 인디언 담배와 인디언 상추 같은 건 미국에서 자라는 식물 중 겉보기에 담배와

상추를 닮은 식물이었고 인디언 암탉은 미국에서 살던 토종 새였다고 합니다. 현대에서 미국에 북미에라는 뜻으로 아메리칸이라는 단어를 쓰듯이 인디언이라는 단어는 당시 미국 원주민이라는 뜻도 있었지만 동시에 미국의 북미의 라는 뜻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모든 식물에 인디언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자연스럽게 날씨한테도 인디언이란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인디언 썸머는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잠깐 기분 좋을 정도로 따뜻한 시기를 가리키는 단어로 끝이 오기 전에 짧게 찾아드는 좋은 시간이나 시절을 의미하는 비유로 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블랙베리 윈터라는 말도 있습니다. 봄이 되기 전 잠깐 찾아드는 추운 시기를 가리키는 말로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꽃샘추위라고 해야 할까요? 기원에 대해서는 아메리카 원주민, 다시 말해 인디언들이 이 시기를 사냥시기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부 동물들의 사냥시기가 가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온화한 날씨로 동물들의 활동이 많아지고 안개가 낀 듯한 날씨 덕분에 사냥꾼들이 동물들에게 들키지 않고 몰래 접근하기가 좋아서 사냥하기에는 최적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특히 유럽인들이 이 현상을 목격한 것이 북미 원주민들의 거주 지역이었기 때문에 인디언들의 여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이 현상에 대해 유럽인들에게 설명해 준 이들이 북미 원주민들이었기 때문에 인디언의 여름이라는 이름이 붙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썰에 따르면은 인디언들이 건조하고 흐릿한 날을 백인들을 공격하는 시기로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과 이 시기가 되면 인디언들도 추수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부는 남동풍이 신의 축복으로 인디언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인디언의 이름이라는 이름이 인디언 기버이라는 표현에서 왔다는 의미인데요. 미국 영어에는 인디언 기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한번 선물로 준 것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는 사람 또는 보답을 바라고 선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북미 원주민들의 풍습을 이해하지 못한 유럽인들이 선물을 주고 보답을 바라는 북미 원주민들을 비꼬면서 만든 표현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런 식이면 뭐 뭘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사람들을 유러피안 리시버이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듭니다. Anyway, 선물을 주었다가 도로 가져가는 사람을 인디언 기버이라고 하니 잠깐 따뜻해졌다가 도로 추워지는 시기. 잠깐 선물처럼 주어졌다가 다시 거두어져 사라지는 시기를 인디언 썸머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의견도 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인디언 썸머가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잠깐 기분 좋을 정도로 따뜻한 시기를 가리키는 단어인 만큼 끝이 오기 전에 짧게 찾아드는 좋은 시간 또는 시절을 의미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니 비록 덥긴 하지만 충분히 만끽하고 싶어지네요. 어제부터 다시 시작된 더위에 모두들 인조이하고 계신가요? 새롭게 시작하는 9월 시작과 함께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폭염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최고 기온은 94도, 섭씨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거의 100도, 섭씨 38도에서 40도 사이를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특히 펜실베니아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워싱턴 DC 북쪽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늦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찬스 있습니다. 소나기는 강풍과 우박을 동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오늘 밤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예상됩니다.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오늘은 하루 종일 덥겠네요. 내일 수요일에도 위험할 정도로 폭염이 계속될 예정이며 오후와 저녁에 소나기가 내릴 찬스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으니 날씨에 유의해 주시고요. 밤 최저 기온은 72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랭 전선으로 인해 목요일도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후와 저녁에 소나기가 내리기 전 체감 온도는 다시 100도 이상을 웃도는 폭염에 휩싸일 것이고 여기에 일부 소나기는 강하거나 매우 더 강할 수 있지만 언제 발생할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는 국립기상청의 예보입니다. 그러다가 금요일부터 찬 공기 전선이 워싱턴 DC 지역을 통과하면서 소나기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가장 심했던 폭염은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한랭전선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소나기와 천둥번개 칠 가능성이 있지만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기온이 80도 초반으로 비교적 안정권 안에 찾아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노동절 연휴는 기온이 선선하고 쾌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습도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40분, 내일 수요일 해 뜨는 시각은 아침 6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포지션입니다. Summer.

0: 이 노래의 원곡은 영국 출신의 4인조 밴드 더 서처스가 1964년에 발표한 추억의 올드 팝송인 Love Potion No. 9입니다. 1959년 미국 밴드 그룹 클로버스가 처음 발표한 곡을 락 버전으로 편곡을 해 발표한 노래로 같은 해 R&B 차트 23위에 오른 곡이기도 한데요. 물론 미국에서도 원곡보다 더 큰 인기를 얻어서 1965년 미국 빌보드 히트곡 3위까지 올랐던 곡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학창시절의 가사의 뜻도 모른 채 열심히 따라 불렀던 추억 있으실 텐데요. 특히 Love Potion No. 9이라는 발음이 똥퍼서 남주나 요거와 좀 흡사했기 때문에 이 노래는 당시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놀림 노래로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래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은경 아버지는 똥퍼요, 하루도 쉬지 않고 똥퍼요, 하루에 품싹 쓴 50원인데 똥퍼요 똥퍼 똥퍼서 남주나. 당시 실제로 어깨에 짊어지고 똥 푸는 분들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선수들은 어깨에 착 걸치고 찰랑찰랑 리듬에 맞춰서 이 똥 푸시는 분들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 놀림을 받긴 했지만 그나마 그 일거리를 둔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은 실직자 아버지를 둔 아이들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는 훨씬 덜했습니다. 일거리도 없는 일명 롬팽이 아버지를 둔 아이들은 구두 닦이던 아이스케이키 장사던 신문 배달이던 우유 배달 등으로 직접 돈벌이를 해야 했으니 놀리는 놈이나 놀림을 받는 아이나 별 큰 차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Love Potion이라는 이 사랑의 묘약, 다시 말해 사랑의 감정을 자극하는 약이라는 뜻인데 이 약을 먹으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해 실연자들에게는 최고의 묘약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최음제 같은 약을 먹고 밤낮을 못 가릴 만큼 정신을 잃었다는 가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엉뚱한 가사와는 달리 신나는 멜로디로 인해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히트를 했고요. 바로 좀 전에 들으셨던 노래 위키리가 번안을 내서 부른 다음 가수 이태신, 또 뜨거운 안녕의 쟈니리, 또 정원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향수 제9번이라는 제목으로 번안을 해 불러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귀에 많이 익은 곡이죠. 또 이정재와 정우성 주연의 태양은 없다라는 영화의 삽입곡으로도 다시 한번 유명해졌는데요. 이 더 서처스는 비틀스와 같은 영국 리버풀 출신의 4인조 락앤롤 밴드 그룹으로 1956년에 개봉되었던 존 웨인 주연의 서부 영화 더 서처스, 수색자, 추적자라는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1960년대 초 영국 리버풀에서는 포크와 또 R&B, 초기 락앤롤이 교차하던 시기로 더 서처스는 깔끔한 하모니와 경쾌한 편곡을 앞세워 존재감을 확실히 남긴 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표곡 중 하나인 Love Potion No. 9이 유난히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 사랑의 묘약을 찾아가는 가벼운 모험담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낸다는 점인데요. 가사에서도 나오지만 주인공이 점쟁이를 찾아가 비약을 처방받는다는 기발한 설정은 50-60년대 팝송 특유의 소박한 판타지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더 서처스는 여기에 당시 영국 비트 그룹들이 즐겨 사용한 장글리 기타 사운드로 깔끔한 보컬 하모니를 얹어서 곡의 분위기를 더 경쾌하게 만들었는데 음악적으로 보면 곡은 단순한 구조를 기반으로 하지만 리듬의 밀도와 보컬의 분명한 어택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장된 감정을 앞세우지 않지만 그 담백함 속에서 오는 특유의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경쾌함이 여전히 신선하게 들리는 Love Potion No. 9. 복잡한 메시지보다는 가볍게 따라 부르고 즐길 수 있는 팝의 원형을 그대로 품고 있으며 유쾌한 스토리텔링과 소박한 팝의 즐거움을 가장 순수하게 보여주는 곡으로 시대의 변화를 뛰어넘어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명곡 The Searchers의 노래 Love Potion No. 9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The Searchers의 Love Potion No. 9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로, 우리나라에서는 위키리가 처음으로 사랑의 묘약이라는 노래로 번안에 불렀습니다. 처음 이 곡을 번안에 취입한 것은 1965년 컴필레이션 음반에 수록이 된 것으로, 당시 인기 가수들의 번안곡 퍼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2집에 위키리가 처음으로 불러 취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태신이라는 가수가 취입을 했는데, 이태신 하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름이지만 그는 1960년대 활동했던 가수입니다. 주로 번안곡과 팝송을 부른 가수로 대중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당시에 그래도 꽤 트렌디한 가수로 방송보다는 주로 무대에서 알아주던 가수였는데요. 서울 출신으로 한국 외국어대학 영어과를 졸업을 하고 군 복무 시 미 8군 쇼단에서 락앤롤을 주로 재즈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한국 콜롬비아 레코드사 전속 가수로 앨범을 발표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이 곡은 원곡의 가사를 그래도 충실하게 직역해낸 것이기도 한데요. 황금리 반짝이는 마담 루스, 손금을 보고 있는 집시 여인으로 시작을 하는 한국어 버전은 원곡의 코믹한 분위기를 아주 잘 살린 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는 황홀경에 도취돼 낮과 밤을 분간 못하고 시비 끝에 순경에게 키스했더니 향수병을 던져버렸네 같은 가사는 원곡의 경찰관에게 키스를 순경에게 키스로, 그 황당함이 한국어로도 완벽하게 살아났는데, The Searchers의 Love Potion No. 9의 번안곡, 오늘은 이태신의 사랑의 향수 제9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2: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So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팔과 중국 실장 자치구 일대를 덮친 대형 홍수로 참혹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 비축해둔 주검 가방마저 동이나 시신 수습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네팔 적십자사 재난위기관리국장은 피해 지역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했는데 대대로 이어진 문명이 쓸려나가 사막처럼 변한 현장에서 사망자를 존엄하게 수습하는 일이 가장 막막하다라며 이미 발견된 주검만 3,000구에 달해 전국에 비축해둔 버디백 2,000개마저 바닥이 났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현장은 본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며 건물과 마을, 대대로 농사를 짓던 농경지가 모두 쓸려나가 사막이나 무인지대처럼 변했다. 어떤 문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적십자 측은 수습된 시신을 주검 처리가 아니라 사망에 존엄한 관리라며 시신 관리하는 과제가 현재 가장 큰 난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신의 부패가 진행이 돼 육안으로 신원을 식별하기도 힘겨워지고 있는 가운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아버지를 찾아달라는 요청이 수백 통씩 쏟아지고 있다며 적십자사의 가족 간 연락 회복 서비스도 풀 가동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고립 지역을 중심으로 생존자 수색 작업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홍수를 피해 산으로 올라간 주민이나 파괴된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힌 사람들을 언급하며 여전히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끊어진 도로와 교량, 몬순 기후로 인한 안개가 헬기 운항을 막아 구호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재난위기 국장은 이번 재난을 기후변화에 따른 결과로 보고 인접 국가에 공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에 여권이 없듯 재난에도 국경이 없다라며 네팔만의 책임이 아니라 중국, 인도까지 세 나라의 공동 책임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국가 간 사전 정보 공유의 필요성도 거듭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쪽에서 홍수가 내려온다는 사전 정보를 받았더라면 더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세 나라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우리는 지구 온난화에 기여한 바가 없지만 네팔은 그 피해자가 됐다라며 기후변화가 진행되는 속도만큼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이 보낸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한국의 지원으로 비축해둔 구호물자가 현장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아니 뭐 꼭 받아서 맛이 아니다. 아 이렇게 고마움을 알아주면 아이고 우린 더하지 안 그려? 부부지간에도 말이오 서로 고마움을 표시해야 알지 안 하면 저 인간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나 서운할 때가 더 많아요니 안 그려? 심전도 결과만으로 심부전과 심장 판막 질환 의심 환자를 2초 만에 가려내는 인공지능 AI가 개발이 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환자 약 6만 7천 명의 기존 자료로 성능을 검증한 결과 AI는 실제 심부전 환자의 최대 81%, 판막 질환 환자의 최대 90%를 의심군으로 표시했는데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이 같은 AI 심전도 모델을 개발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지난 30일 독일 미넨에서 열린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됐는데 연구팀은 약 1,060만 건의 심전도 기록과 각 기록에 붙은 임상 판독 설명을 AI에 학습시켰고 AI는 사람이 일반적인 심전도 판독 과정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미세한 신호 패턴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신체에 필요한 만큼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이며 심장 판막 질환은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는 판막이 제대로 열리거나 닫히지 않는 질환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심전도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
활동과 박동 속도 리듬을 기록을 해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심부전이나 판막질환의 단서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심장의 구조와 기능 이상을 확진하려면 통상 심장 초음파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한데 연구진이 밝힌 이 초는 환자에게 전극을 붙여 심전도를 기록하는 전체 검사 시간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심전도 데이터를 AI가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심전도는 세계적으로 매년 약 10억 건씩 시행이 되는 흔한 검사인데요. 기존 심전도 결과에 AI 분석을 더하면 별도의 정밀 검사를 모든 환자에게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도 우선 검사할 환자를 가릴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인데 심부전과 판막질환은 증상이 심해진 뒤 발견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상 가능성이 큰 환자를 일찍 찾아내면 정밀 검사와 약물 치료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하네요. 갈수록 의료 기술은 좋아지는디 우어째 내 몸은 갈수록 아프디야. 여구저구 삭신이 쑤셔 안 아픈 곳이 없다니께. 심전도고 지랄이고 어디 내 몸 안 아프게 해주는 기술은 없는겨. 미국 뉴욕 시내 타임스퀘어에서 큰 칼을 휘둘러 두 명을 공격한 여성에게 피해를 입은 두 명 중 32세 여성이 병원에서 숨졌고 68세 남성은 중상으로 입원 중이지만 안전적인 상태라고 뉴욕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흉기 공격범 여성은 경찰관을 향해서도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관 등 여러 명의 권총 사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 발표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타임스퀘어 건물 바로 밖이었습니다. 해마다 연말 자정에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크리스탈 볼이 떨어지는 새해 맞이 축제 행사가 열리는 유명 관광지여서 평소에도 관광객과 경찰 순찰대 인력이 시내에서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인데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동영상 제보에 따르면 커다란 칼 두 개를 들고 있는 여성 주위로 10여 명 이상의 경찰관이 둘러서 있고 그중 한 명이 전기 충격기 테이저건으로 여성을 제압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여성은 충격기를 사용한 경찰관 쪽으로 칼을 휘두르며 빠르게 달려왔고 경찰관과 다른 두 명의 동료가 권총을 꺼내든 순간 여러 발의 총성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여성은 땅에 쓰러졌고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운 여성을 바닥에 돌려 눕힌 채 응급처치를 했는데 맨하튼 구의회 브래드 홀리먼 시걸 의장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그 여성의 흉기 공격 사건 장면을 공유했지만 그 칼에 누가 다쳐 얼마나 다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뉴욕 경찰은 7번가 일부 도로를 폐쇄하고 시민들에게 그 부근을 피해서 다니라고 권고했으며 사건 현장에는 경찰의 출입 금지 수사선이 쳐 있고 다수의 경찰관들이 부근을 지킨 채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하네요. 이런 소식 들으면 뉴욕은 참 천하에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은디. 아이 치가 거기서 15년을 살다 역으로 내려왔잖유. 아직도 치맴은 한때 뉴욕코라는 것이 참 자리 잡고 있는디. 시상 어딜 가도 사건 사고는 있는 법. 뉴욕 복잡여서 그렇지. 살기 그런대로 괜찮아요. 날마다 이런 사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아이고 괜히 이런 거 그냥 전하면 아이고 뉴욕은 못 살대요. 이럴까봐 또 걱정도 되고 말이죠. 미 육군 참전용사로 전투 중 부상을 입어 퍼플 하트 훈장을 받았으나 미 이민국에 의해 추방이 된 한국계 이민자 57세 박세준 씨가 캐시 호건 뉴욕 주지사의 사면으로 미국에 돌아갈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젊은 시절 미군으로 파나마에 파견됐다가 중상을 입었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가 코카인 중독에 빠진 뒤 마약 소지 혐의로 복역했으며 이후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 이민국이 지난해 6월 그에게 추방을 통보하자 자진해 미국
지역을 떠났었는데 뉴욕 주지사는 어제 박세준 등 6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면으로 박세준 씨가 미국에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아직 분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박세준 씨는 변호사를 통해 가족이 있고 내가 복무했던 나라로 돌아갈 기회를 얻기를 매일 기도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박세준이 지난해 6월 추방된 뒤 그의 사건은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었고 지난해 12월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민주당 하원의원이 당시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미국 참전용사를 추방한 적이 있는지 물었으나 놈이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을 하자 하원 의원은 아이패드를 들고 한국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박세준이 청문회를 방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왜 그를 추방했는지 말할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박세준 씨는 미국에서 49년을 살았으며 한국어를 말하거나 쓸 수 없으며 직계 가족은 현재 미국에 남아있다고 하네요. 이름이 안 좋아 안 좋아. 많고 많은 이름 중에 놈이 뭐여 놈이. 아이 국토부 장관 좋아하네. 너는 크리스티 놈이 아니라 빼라먹을 놈이여. 울릉도와 독도 동해가 표기된 프랑스 국립도서관 수장 라틴어본 조선전도가 전시가 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은 오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달의 고지도로 라틴어본 조선전도를 선정을 해 서울 영등포구 독도체험관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따르면 1860년 제작돼 프랑스 해군 수로국이 입수한 지도로 한반도 전역과 만주 일대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는데 다만 제주도는 지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캐톨릭 사제 김대건 신부가 1845년 제작한 조선전도와 해안선, 하천, 섬의 위치 등이 거의 일치한다고 하는데요. 또 라틴어본 조선전도에는 김 신부의 조선전도보다 지명이 약 170개 더 많은 570개가량이 표기되어 있으며 산악지형도 새롭게 표시됐다고 합니다. 특히 김 신부의 조선전도와 달리 동해는 메얼 오리엔탈 벨친하이 동쪽 바다, 서해는 서쪽 바다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울릉도는 울릉도, 독도는 우산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기존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기존 지도의 지명과 지형 정보를 보완해 더 상세하게 담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진실은 언젠가 다 드러난다니까. 아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갈 곳이 아니라 일본 예돌도 멋지게 초청을 여서 다 비춰주면 좋겠는데 가들은 안 오겠지요. 아이고 요 타임에서 독도 노래 안 들을 수가 없지요. 다 같이 독도는 우리 땅.

0: 독도는 우리 땅 들려드렸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말씀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동무지기 K-Care라인과 Q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Care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Q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이 되어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Care라인과 Q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으로 전화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당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오늘은 2026년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자, 2부 이 시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또 보내주신 글 소개해드릴 거고요. 이번 주는 퀴즈가 조금 어렵습니다.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은 또 공부를 좀 하시면 맞추실 수가 있는데요. 정답을 알고 나면 예, 그렇죠. 너무 쉽죠. 알기 전까지가 아리송합니다. 자, 아울러서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험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도 2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먼저 2부 첫 곡은요. 우리 송태국님 요새 참석률이 좋으십니다. 월요일에 잃어버렸던 나의 에너지를 화요일에는 꼭 되찾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토이의 좋은 사람 신청해 주셨네요.

0: 친절한 폴리스의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와, 드디어 웰컴 백작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잘 다녀오셨어요?
1: 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0: 안 보고 싶었어요.
1: 아니, 보고 싶었는데 저 대신 우리 회장이 뭐 너무 잘한다 그래갖고 제가 쫓겨나지 않는가.
0: 아이, 우리는 또 그런 의리는 있지.
1: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좀 한 몇 주 안 나오니까 예. 청취자분들도 좀 궁금도 하고.
0: 그래요. 예, 또 청취자분들이 예. 로이체 보안관님 그러면 이제 안 나오시는 거냐. 그래서 아니다. 워낙에 바쁘셔서 인기가 많으셔서 아유, 뭐. 한국으로 세계로 두루두루두루.
1: 그래서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0: 예예. 예. 가끔 아주 가끔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 만나는 것도 나쁜.
1: 그거 제가 와이프가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인데.
0: 아, 그래요? 예. 자, 어디에 갔다 오셨죠?
1: 아, 저 요번에 그 LA에 네. 1년에 한 번씩 가는 네. 아시안 경찰협회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한 일주일 하는 건데, 네네. 예, 거기에 가면은 이제 뭐 각 미국 전체주에서 이제 아시안 경찰들 와서 이제 서로 인포메이션도 공유하고 또 클래스도 들어가서 네. 좀 좋은 정보도 얻고, 저는 또 이제 간 김에 또 이제 리크루팅도 하고, 저녁 때 끝나면 저도 LA나 두 번째 가봤지만 밖에 나가서 재밌는 것도 좀 보고.
0: 아, 그러셨구나.
1: 예,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0: 겸사겸사.
1: 겸사겸사.
0: 아유. 예.
1: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일 때문에 간 거고.
0: 너무 좋으셨겠어요.
1: 예, 예, 좋았습니다, 되게.
0: 그러니까. 예. 경찰이라고 해서 늘 딱딱하거나 또 이 범죄자들만 또 교통 위반하는 사람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그렇죠. 컨퍼런스를 통해서 아, 또 여행도 갈 수 있고.
1: 맞아요. 자기 네. 리프레시도 할 수 있고.
0: 네네.
1: 예, 그 다음에 뭐 베케이션도 갈 수 있겠지만 이런 걸로 계기로 해서 네. 또 뭐 여러 다른 동료들도 만날 수 있고. 네. 제가 요번에 갔을 때 너무 좋았던 게 네. 제가 경찰 생활하면서 2010년도에 네. 그 한국에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0: 네네네. 네, 네.
1: 그때 이제 뭐 미국 뭐 각 주에서 이제 한인 경찰들 오고, 그 다음에 또 저 외국에 말하자면 네. 제가 2010년도에 갔을 때 뭐 브라질에서도 오고, 아르헨티나에서도 오고, 덴마크, 노르웨이, 뭐 와우. 독일, 젊은 예.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경찰이 한국 한인인데.
0: 아, 한국 사람인데 예.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 한국말을 그래도 조금씩 합니까?
1: 못합니다.
0: 그러면 다 영어를 합니까?
1: 예, 영어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만나서 예. 이제 그 한국 경찰청에서 초청을 하는 거죠.
0: 네.
1: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 동안 경험도 하고 뭐 디스커션도 하고 이랬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때 만난 친구가 하나 있어요. LA, 그때 그 친구는 LA 카운티 경찰이었는데 그분은 엄마가 한국 분이고 네. 아빠가 흑인이었는데 그때 만나고 한 16년 됐죠 지금. 그러니까 못 만났다 요번에 LA 가서 만난 거예요.
0: 우연히
1: 와. 근데 서로 놀란 거예요.
0: 서로
1: 예, 왜냐하면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이제
0: 그때하고는 그러니까, 다른
1: 그렇죠. 근데 그 친구는 지금 LA 공항 있죠. 그
0: 네네,
1: LAX
0: 네네네.
1: 예, 렉스 공항 거기에 지금 제일 높은 사람이다.
0: 오, 그분한테 좀 잘 좀 보여야겠다.
1: 아, 그 친구가 거기 치퍼 플리스로 있더라고요.
0: 와.
1: 예,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0: 예.

0: 되면은 어디든지 그거는 항상 똑같아요. 저희도 지금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 저희 동료들도 화음악 미칠라 그래요. 집에서 뭐 애 또 저기 뭐 학교도 데려다 줘야 되는 친구도 있고 이러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1: 그러십니까. 예. 특히 요새 우리 젊은 층 학생이나 아니면 또 취업을 준비하는 네네. 그런 분들이 고민이 상당히 많다라는 기사가 종종 뜨더라고요.
0: 네, 저도 그런 기사 많이 봤고요. 네. 지금 대학교에서 어느 과 옛날에 같으면은 내가 그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했다 네네. 뭐 IT 쪽에 공부했다 그러면 거의 뭐 졸업하고 직장이 보장이 됐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는 그거 그렇게 좋은 공부를 해도 직장을 못 잡아서 지금 집에서 거의 2, 3년씩 노는 친구들이 많아요.
1: 그리고 또 거기에 AI 때문에
0: 맞아요.
1: 걔네들한테 잡을 뺏기고
0: 그러니까요. 이제 AI가 이제 다 잡고 하더라고요.
1: 글쎄 말이에요. 예. 특히 AI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게 Y칼라들이 할 수 있는 잡들을 AI들이 다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이게 또 지금 요 정도 지금 상태지만 네. 내년 되면 또 이게 또 어떻게 또 변할지도 모르고
1: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서 어렵게 예. 대학을 졸업하고 맞아요. 대학원까지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AI에게 잡을 뺏기고 그리고 또 잡은 좀 줄어들고
0: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자식들이 전부 다 이제 다 컸으면 좀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1: 글쎄요.
0: 얘네들이 이제 그 정도 저희가 안 되니까 다들 기어 들어와 갖고 엄마 집, 아빠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뭐 렌트비도 안 내고. 그 미국 친구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쵸. 한국 부모는 자식들이 오면 너무 좋죠. 예. 예, 뭐 같이 있고 뭐 또 맛있는 거 해주고 이런데 미국 친구들은 안 그러거든요. 고등학교, 대학교 다 공부 가르쳤으면 나가야지.
1: 그렇죠.
0: 근데 얘네들이 지금 거의 다 다시 기어 들어오니까 이 어쩔 수도 없고.
1: 그러면 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이제 그때부터 잔소리가 들어가잖아요.
0: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이제 또 가정폭력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도메스틱이 많아져요.
1: 가서 봐요. 우리가 몇 번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꼭 부부지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이
0: 아닙니다.
1: 가정폭력은 아니다.
0: 아닙니다. 예, 네.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고 네네. 자녀들하고의 문제. 뭐 친척도 그게 또 도메스틱으로 됩니다.
1: 아, 그러면 또 형제자매들.
0: 형제자매도 되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자꾸 싸움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뭐 하는 것도 없이 이제 집에서 맨날 컴퓨터나 하고 게임만 하고 이러니까.
1: 그게 뭐 있겠어.
0: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1: 한심하지.
0: 예, 너무 한심하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1: 진짜 식충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속상하죠.
0: 그런 말 있잖아요. 삼시세끼는 안 돼야 되는데.
1: 그러니까. 예?
0: 이거는 지금 자식끼리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삼식이 쉐키가 돼가고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잡고 싶어도 못 잡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경찰 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1: 글쎄 우리가 그 얘기도 몇 번 했었잖아요. 나이 제한이 예, 있는 예. 걸로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0: 근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1: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0: 네, 경찰이 되고 싶은 사람은요. There is no age limit. Age limit이 없이 시작은 할 수 있고 네. 대신 저희 카운 같은 경우에는 age limit to retire 그러니까는 정년 퇴직은 70까지 할 수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다른 Fairfax County 같은 경우에는 age limit이 없습니다.
1: 없군요.
0: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건강만 하면 뭐 80도 할 수 있고 90도 할 수 있고 뭐 100세도 할 수 있고.
1: 옛날에는 빨리 리타이어하는 게 장땡으로 알았는데
0: 그렇죠.
1: 요새는 나이 들어서도 잡이 있는 걸 오히려 더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더라고요.
0: 왜냐하면 그게 본인 건강에도 좋아요.
1: 그럼요. 역시 그러니까. 리크루트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야기가 싹 리크루트 쪽으로 지금 가시는데
0: 그게 제 잡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0: 예, 예.
1: 그러면 리크루트과 관련해서 네. 잠깐 말씀을 하고 예. 그 시간 마무리하죠.
0: 그럴게요. 예. 저희 라우든 카운티는 항상 지금 사람을 구합니다.
1: 네.
0: 예, 모집하는데 이게 저희 카운티는 세 가지 분야에 다 달라요. 하나는 그 patrol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는 일반 경찰 patrol 그거 있고 그 다음이 이제 court security deputy 그러니까는 이제 법원에서 일하는 그런 경찰 있고
1: 네.
0: 또 하나는 이제 correction deputy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감옥에서 일하는 근데 세 가지가 다른데 세 가지가 한 번에 내가 신청을 해도 됩니까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적성 검사도 한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0: 다 합니다 그거는 뭐 누구든 뭐 background check 하고요
1: 네.
0: 그 다음에 polygraph 거짓말 탐지기 그 다음에 psychological test 그거는 이제 그 정신병 이 사람이 정말 또라이인가 아닌가 예, 그거 왜냐면 우리는 총을 주니까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사이킥 테스트 끝나고 나면 이제 제일 중요한 피지컬 테스트 왜냐면 본인 체력이 돼야지
1: 네네.
0: 경찰을 할 수 있죠
1: 그러면 너무 건강하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네요
0: 아니요 건강해도 뛰기만 잘하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건강해서 운동을 안 하면
1: 그러니까 주로 던킨 도넛에 계시는 분들
0: 그러니까요 배만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 우리나라 그 금복주라 그러나
1: 비어벨리?
0: 예, 맞아요 예. 비어벨리도 있고 뭐 그렇게 나왔어도

0: 의외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1: 아.
0: 네, 그 체질적으로인지 모르겠지만.
1: 아.
0: 왜냐하면 풋볼 선수들.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걔네들 맞아요. 얼마나 잘 뜁니까?
1: 예.
0: 그게 이게 이 몸에 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괜찮지만
1: 네.
0: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나 경찰 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1: 아,
0: 그다음에 메디컬 책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뭐 키 재고 몸무게 재고 그다음에 혈압 재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1: 키 제한도 있습니까?
0: 아, 키 제한은 없어요.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네. 없어요.
1: 아하.
0: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오래전에 페어팩스 카운티 있을 때 리크루팅을 할 때 한 친구가 VMI라는 데 아세요 혹시?
1: 모르겠는데요.
0: 버지니아 밀리터리 인스티튜트라고 그 군사 대학교예요.
1: 네.
0: 그 VMI라고 저쪽에 그 렉싱턴에 버지니아 렉싱턴에 있는데
1: 네.
0: 거기에서 4년 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소위로 입관을
1: 네.
0: 해요.
1: 네.
0: 근데 이 친구는 안 하고 이제 자기는 잡을 잡겠다 해서 경찰을 왔는데 메디컬 그 체크하다가 걔가 그게 암이 있다는 걸 발견 자기도 몰랐어요.
1: 젊은 친구인데.
0: 젊은. 지금 저 보고 갓 21살, 22살.
1: 어머.
0: 그래갖고 걔는 다 됐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 대신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가 발견을 해서.
1: 조기 발견이 됐군요.
0: 그렇죠.
1: 오.
0: 그래서 다행인 거죠.
1: 땡큐 얘기.
0: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1: 그렇게 해서 만약 암이 완치가 됐어요.
0: 다시 오면 되죠.
1: 아, 그럼 다시 오고 가면
0: 아, 그럼요.
1: 됩니까?
0: 예. 왜냐하면 그게 진행되고 있는 데선 저희가 뽑을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잘못될 수 있으니까.
1: 그런 경우도 또 있었네요.
0: 그러니까 이게 뭐 별의별 경우가 많죠.
1: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야말로 홀리스 스토리입니다.
0: 네.
1: 자, 오늘도 진짜 오랜만에 우리 로이츠의 보안관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역시.
0: 두관이란 관이요.
1: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스토리. 지금까지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3: 우민호 시즈쿠 호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4: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3: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호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4: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4: 우민호 시즈쿠 호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6: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7: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6: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7: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보내주셨어요. 우리 복별님. 삶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기도문 잘 읽었습니다. 늘 기도문을 저 혼자만 읽고 그냥 성경 구절만 소개를 해드려서 좀 죄송한데 또 간혹 또 이 기도문 듣는 거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이 점 양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하늘은 점점 높아지고 바람은 선선하게 불어오니 여름은 가고 가을이 오는 것 같네요. 무엇이든지 원하고 바라는 기도를 좋은 날과 함께 드리면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가 되셨기를 사랑해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하셨는데 이 글을 아침에 선선할 때 보내주셨어요. 지금 너무 더워요. 자, 이번 주 목요일까지 폭염입니다. 아무쪼록 막바지 무더위 주의하시고요.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요. 나훈아의 곡 해주셨어요. 흰구름 가는 길.

0: 새는 언제나 나를 부르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뉴저지 펠팍에 사시는 유아영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과 보내주신 글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천당도 지옥도 바로 이 세상에 있다. 어느 신부님이 강론 중에 청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에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천당에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천당이 좋으신가 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천당에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당보다 지금이 낫다는 말이네요. 그러니 지금 행복하게 잘 삽시다. 천당보다 나은 곳이 바로 지금입니다. 아무리 천당이 좋다고 해도 지금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승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저승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불만 그만하고 지금 즐겁게 삽시다. 불평불만이 많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요. 배려와 나눔이 많으면 그곳이 바로 천당이라는 것이다. 천당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요. 지옥도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잘 살면 이곳이 천당이요. 잘못 살면 이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다. 이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면서 천당과 지옥만 찾지 말고 잘 살면서 이곳을 천당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천당에서 멋진 하루, 신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와, 제가 가끔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맞아요. 내가 지금 행복하면 그곳이 천당이고 내가 지금 불편하고 힘들면 이곳이 지옥이죠. 천당과 지옥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가끔 그런 이야기를 이 시간에 들려드리는데 우리 뉴저지 펠팍에 사시는 유아영님 저랑 어쩌고 이렇게 생각이 같으신지 우리 유아영님은 지금 천당에서 잘 살고 계시겠죠? 좋은 글도 보내주셨고 새로운 친구도 맺어주셔서 저희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H마트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신청해주신 곡 김필입니다. 다시 사랑한다면

이번에는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글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질까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돌을 걸림돌로 볼지 디딤돌로 볼지는 순전히 내 마음에 달려있으니까요 하시면서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글 보내주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토마스 카를라일의 말입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은 신부님들의 강론 주제로도 자주 등장을 하는 말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삶의 돌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 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데요. 그 돌을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라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오는 모든 장애를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그것을 발판으로 재기와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과는 분명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장애의 요소와 같은 돌을 곳곳에서 만나게 되겠지요. 그런 돌들은 생활에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깔려있는 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뒤처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온 모든 걸림돌을 오늘부터는 역으로 발판을 삼아서 디딤돌로 생각할 수 있다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겠죠. 뉴저지 페팍에서 글 보내주신 유아영님의 글과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글 같은데, 와, 날은 좀 무덥지만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해주는 두 분의 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우리 골드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은요, 하연우의 돌덩이 들려드립니다.

0: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이번 주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다섯 곡 다 들어보시고요. 힌트 좀 더 드리면 가수는 아닙니다. 가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노래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된 점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자는 매주 월요일에 발표합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역시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고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인데요. 참고로 50불 이상 드셔야 20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페어팩스에도 있는 하오 가서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퀴즈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건데 퀴즈는요 제가 낸 게 아니에요.
1: 일러야지. 우리 뽀돌현도님께서 내주신 퀴즈입니다. 놀래게
0: 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 첫 번째 곡은 김정민이 부르는 슬픈 언약식.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조용필이 부르는 친구여. 가수보다는 노래에 신경을 써주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라라라.

0: gave my heart and soul to you, and dedicate my life to you. But you let me down.
1: 라라라 퀴즈를 끝으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먹구름이 슬슬 끼기 시작하는데요. 퇴근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까지 라라랜드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박희훈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버지니아 부동산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을 강의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무슨 일을 하나요?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나 렌트를 도와줍니다. 커머셜 프로퍼티를 사고 팔거나 마찬가지로 렌트나 리스를 도와드립니다. 간혹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하시지 않나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은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비즈니스 거래에 관련해서 해당 비즈니스가 속해 있는 건물의 리스도 해야 한다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의 부동산이 아니고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비즈니스 에셋이에요. 즉 비즈니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전문 회사들은 무슨 무슨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브로커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인사회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 일을 병행해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에이전트는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돕게 되고 이 일들은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외의 다른 일들은 부수적인 서비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융자, 보험, 인스펙션, 홈 워런티, 타일을 변호사, 집 수리나 유틸리티 등과 관련된 모든 일들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일은 왜 서비스라고 선을 긋고 설명을 드릴까요? 사고 팔거나 렌트의 일은 비교적 정해진 규칙과 공동으로 쓰여지는 양식이 있어서 에이전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작업을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서류가 다 사인이 되고 마무리된 이후의 과정들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 만족도가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래에 관련된 일뿐이니까 저는 서류 설명 드렸고 사인하신 후에 나머지 일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에이전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좋은 융자인 타일 변호사, 관련된 회계사 또는 이 지역이 처음이시라면 유틸리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 가면 주택 관련해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영역을 넓혀서 포괄적인 도움을 드린다면 더욱 신뢰가 가고 손님과 에이전트의 관계도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소소한 문제들을 귀찮아하거나 그 일은 제 소관이 아니니 다른 데 알아보세요 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쏟아내는 에이전이 있다면 그 분은 서류적인 일은 잘할 수도 있겠으나 에이전트, 즉 세일즈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롱런을 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된 모든 일은 에이전트와 편하게 의논하실 수 있어야 하고 아무 때든지 부담 없이 전화를 거실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 서로 신뢰하고 오랜 기간 일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음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픔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자기 땅에 소박한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며 살게 하소서. 소중한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위로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은 비바람이 칠 때와 CBS 합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좀 있는 나 남 위해 정규환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으로도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크게 쓰시는

0: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못 박혀 죽으신 소망교회 성가대 찬양 함께 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129번 87세이신 어머님이 지난 주일에 입원하셨습니다. 갑자기 알게 된 췌장암이 폐로 전이됐다고 합니다. 아직은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계속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준비할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집안일 하시면서 울어도 못하네 즐겨 부르시던 모습 생각납니다. 보내주셨어요. 어머님께서 주님 앞에 부름받으시기 전까지 고통 없이 감사와 기쁨의 시간 가족들과 많이 나누실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울어도 못하네 축복의 사람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네팔의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751번께서 조이포유 전역제 방송에서 실종된 한국인들 속히 발견돼 가족 품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시면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청해 주셨어요.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님, 단잠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심 또한 감사합니다. 또 하루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기쁘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딸기님께서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보내주셨어요. 두 남동생과 함께 간병을 번갈아가면서 하고 계시는군요. 또 남편에 대한 염려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가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또 간절한 마음님께서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두어 달 전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 보내고 지금도 경제적인 문제와 또 2년 전 협의 이혼하면서 아내와 아들에게 미안한 감정으로 죄책감에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 매일 반복된 하루가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고쳐주셔서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구합니다. 샬롬규님께서는 오늘 주어진 하루가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며 주님 가신 그 길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순종을 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은 신혜숙님께서도 청해 주셨던 찬양이죠. 송정미의 순종 준비했고요. 유동근님, 예수님만이 모든 이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로 시작이 되는 시편 40편 청해 주셨어요.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으로 먼저 듣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교회 주향한 성가대의 찬양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딸라미스 교회의 시간. 18억 5천만의 어린이 복음화를 통해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프라미스 교회의 시간으로 허연행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 제물의 영성.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프론트 라인에 나간 자나 아니면 뒤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선교의 동역자들인데 이번에 특별히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경험했던 이 산 제물 시작은 거기서 했지만 완성은 어디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물은 다 죽여서 드렸습니다.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제물보다는 그냥 살아있는 채로 너희 죽지 마라. 그냥 살아있는 채로 너희를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날 딱 한 번 이렇게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전에는 대충 살다가 어느 마지막 한순간에 딱 제물로 드리라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너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4000m가 넘는 곳에 갔더니요 산소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 몸의 상태도 어떻게 측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이게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뉴욕은요, 맨하탄은 해발 몇 미터쯤 될까요? 맨하탄. 바닷가잖아요. 2m에서 한 4m 정도 돼, 해발. 조지 워싱턴 브릿지 건너자마자 뉴저지의 포틀리는 해발 몇 m 정도 될까요? 88m. 언더 100m예요. 우리 늘 그렇게 얕은 지대에서 거의 바다와 거의 그냥 그 해수면 근처에서 살던 우리가 갑자기 4000m를 올라가니까 몸이 이제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딱 넣어보니까 숫자가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어휴 80, 어휴 70. 그러니까 바로 산소를 찾고 의료진들이 바로 산소를 공급해 주면서 이 영적인 작전을 거기서 잘 수행할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입니다. 우리는 이거 더 이상 꽂지 않아요. 왜? 아무 불편이 없으니까. 그리고 위기의식도 별로 못 느껴요. 이때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물어야 합니다. 아무개야, 너 그 꼭대기에 갔을 때 산소가 희박하고 그때 바로 산소 공급을 받았지, 의료진 바로 찾았지,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했지, 이제 너 편안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속에는 그 현장에서 내가 가졌던 그 간절함과 그리고 담대함은 아직 간직하고 있니? 아니면 그 산에다가 다 두고 왔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도 나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나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일상의 안락함은요, 우리에게 편리함은 많이 주지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고산지대에서는 툭하면 산소 호흡기를 찾던 우리가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영적 긴장이 풀어지고 영적인 산소 호흡기를 스스로 벗어 던지기 쉽습니다. 불편하다고, 깝깝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위에서 드린 선교적 삶은 산 아래의 일상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시작된 드려진 선교적 삶은 혹은 시작된 선교적 삶은 산 아래 일상에서 연결되어야 하고 이어져야 하고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명징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2절을 통해서 또 하나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덮고 있는 시대정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행동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뭐 아무런 가책도 못 느끼고 죄의식도 없고 아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만 그런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 세대 라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의 연어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모델입니다. 때가 되면 산란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의 상류를 찾아서 오직 후각에 의지해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밥도 안 먹고 며칠 동안의 그 길을 그 거센 물살을 뚫고 그렇다고 옆으로 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상류를 향하여 올라간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갔더니요. 예외 없이 느껴지는 게 저산소증이더라고요. 산소가 희박해요. 그래서 산소를 보충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거를 금방 느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느끼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더 좀 세게 느끼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저 산소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영적 산소를 듬뿍 받으면 활기가 생기고 기운이 나고 정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아멘 안 해도 저는 계속 합니다. 그런데 저산소증이 오면요. 기력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아 저렇게 살아야지 그냥 생각뿐이지 예배 마치고 나서면 뭐 기운이 없는데 뭐 의욕이 없는데 뭐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안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안 들은 거랑 똑같고 이렇게 한 주, 한 달, 1년
5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하는 이런 게 바로 영적인 저산소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몰라요. 왜? 이건 수치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의 저산소증은요, 손가락 한번 놔보면, 넣어보면 금방 80, 78, 77 이게 나와요. 그래서 본인도 깜짝 놀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휴 이 집사 그렇게 나왔네, 빨리 산소 받아야 되겠네 하고 서로서로 막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내면의 이 상태,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저산소증을 잘 이겨내려면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고 이게 기도고요. 그 다음에 코카티와 같은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말씀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중에 이렇게 지쳐있다가도 주일날 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뵈옵고 또 주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비춰주시고 또 우리 찬양팀과 함께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주님을 높이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시니까 정신 바짝 차리게 되고 또 새 힘을 얻게 되고 프라미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곳에서의 예배가 마치면 생활 속의 예배로 힘차게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인 저 산소증 이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아주 정말 활발하게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그냥 지쳐있어요. 영적으로 늘 침체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말이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고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판이 많고 자신이 힘드니까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은요 이렇게 잘 있었어 하고 이렇게 툭 치면 뭐 반갑다는 표시구나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인사 반갑게 나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가시가 박혀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누가 와가지고 반가워 잘 있었어? 그러면 어때요? 짜증나 진짜. 그리고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아니 아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잘 있었어? 하고 반갑다고 한 이 사람이 문제일까? 아니면 가시가 박혀있는 내 문제일까? 내 문제거든요. 내 문제. 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 여기 가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반가우니까 그렇게 행동한 건데 결국에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산소증으로 시달리고 있으면 만사가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고 침체되고 그냥 다 마음에 안 들고 열심히 뛰는 사람마저 다 가식으로 보이고 세상이 주는 편안함 속에서 영적인 산소가 조금씩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아유 뭐 기도 옛날만큼 나 못하지만 그래도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 내가 결혼 전에 청년 때는 정말 예배 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 뭐 결혼해서 애들 키우느라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그런데도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 애들 뭐 공부 잘하고 또 좋은 대학 가잖아. 이게 영적인 산소가 조금씩 조금씩 소리 없이 새 나가고 있는데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괜찮다는 것 때문에 무뎌지는 겁니다. 이걸 빨리 산소 공급도 받고 코카티도 마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파리해가는 내 영혼이 다시 활력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할 때 그러다가 어느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저산소 상태로 너무 오래 있으면 뇌세포가 다친다. 뇌세포가 한번 데미지를 입으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바로바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로 우리 영혼의 그런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공감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리라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말씀 읽으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내려면 이거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선교를 다녀오신 우리 선교팀들 물론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 자리에 여기저기 앉아계시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이번에 선교 다녀오신 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이번에 그 험지 볼리비아 특별히 라파스 거기에 다녀왔다고 해서 금년 선교가 다 끝난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선교는 꼭 멀리 가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꼭 거기 가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날 거기서 정말 목숨 걸고 산 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드렸다면 이제 지금 여기로 내려와서 이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죽은 제물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산 위에서의 그 선교적 삶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산 아래에서 더 열심히 그 삶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산소 결핍 속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어서라도 복음을 전했던 그 순교적 각오, 그 순교적 열정. 제가 볼 때는요, 너무 한 분 한 분이 진짜 존경스러웠어요. 교회 안에서 평소 때는 그냥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저분은 그저 성실하고 늘 꾸준하고 변함이 없는 분이고 뭐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런 극한 상황에 올라가니까 또 다른 면이 보이는 거예요. 좀 쉬어도 좋은데 그분이 꼭 나가서 뭐 할 일 있는 것도 아닌데 산소 공급받고는 다 나가는 거예요. 그 현지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목사인 제가 한편으로는 부끄러웠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은 저렇게 저력이 있구나. 저런 면이 있구나. 연세 드신 분들도 우리 86세 되신 우리 권사님도 국악팀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가셨는데 저 걱정 많이 했어요. 빙글빙글 돌다가 푹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또 강단 아래로 탁 떨어지시면 어떡하나. 저는 턱 받치고 그냥 혹시. 그런데 너무나 의연하게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서의 그 의연한 자세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거룩한 산 제물의 영성. 이제는 산으로 아래로 내려와서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와 있는 우리. 그러나 월요일 아침으로 그 자세 그대로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방에 남아서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또 중보 기도 모임마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가지 도전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숨쉬기 힘든 높은 험산 줄령은 남미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매일 숨가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거기에도 높은 산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산 꼭대기에 있다 보면 영적으로 저산소증에 시달립니다. 그때마다 기도라고 하는 산소호흡기를 바로 갖다 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리고 말씀이라는 코카티를 수시로 우리가 마시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AI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우리의 삶이 한층 편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분들은 뭐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네, 이런 자신감이 아마 가득할 것입니다. 어우, AI로 하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전에는 뭐 여러 사람이 여러 날 걸려서 하던 일을 얘는 그냥 뚝딱 해치우네. 와, 이런 시대가 벌써 이렇게 왔네. Take it easy. 모든 걸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벌써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테크놀로지는 우리에게 편리함은 줄 수 있지만 평안함까지 주지는 못해요. 편리함이 주는 영적인 저산소증에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산소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즉시 산소호흡기를 찾았던 그 간절함, 그리고 그 산소를 공급받았을 때 다시 원기가 회복되는 그 짜릿함, 그 야성, 그 순교적 영성,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날마다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프라미스 교회 허연행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130-30, 31 에비뉴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저지 레오니아의 지역 성전을 두고 4살부터 14살까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4-14 윈도우 선교 비전으로 지역과 세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과 교회 소식에 관한 궁금한 내용은 전화번호 718-321-7800, 718-321-7800이나 웹사이트 www.promise414.com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프라미스 교회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김만희 정석훈의 천종산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여러분께 건강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신만희 정석훈의 천종산삼의 장석훈 이사님이십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천종산삼이 좋은 건 알았지만 이런 가격에 판매하는 게 놀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천정산삼을 미국 내에서 채취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고 수량이라든가 또 캘 수 있는 어떤 법적 조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일단 무조건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고요. 라이센스를 받고 또 가을에 이제 9월 1일 날 농림부에서 발행하는 채취용 펄밋이 따로 있어요. 그 펄밋을 받아야 산에 들어가서 채취하고 판매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0: 네. 그러면 이 캘 수 있는 양도 무한정 캘 수 있는 게 아닌가요?
1: 아, 그건 아닙니다. 1인당 데일리로 또 매일 얼마를 캤는지 그거를 매주 한 번씩 농림부의 양과 위치 표기해서 네. 매주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티피켓을 받으면 네. 이제 저희가 이쪽 LA 매장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겁니다.
0: 네. 그럼 그 천종산삼을 채취한 그 장소까지 표기를 해서 제출해야 돼요?
1: 네. 어느 산에서 어느 정도를 캤는지. 왜냐하면 매년 어느 지역에서 산삼이 많이 나고 네. 또 그 지역은 산삼이 적게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네.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개체수가 줄어들고 떨어지면 네. 그 지역은 입산 금지를 시켜서 몇십 년 동안 또 자연 자생하는 그 번식력을 키워주기 위한 네. 조치들을 하죠. 그래서 매년 어느 산에서 얼만큼이 채취되는지가 농림부의 데이터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0: 네, 철저하게 천정산삼이 이제 소멸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연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1: 네네, 네, 그러니까 자연산을 보호하고 자손을 계속 번식시키고 네.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천정산삼은 그야말로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에서 키우기 때문에 어디 쪼르르 모여서 나란히 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깊은 산 속에서 여기저기 그걸 찾고 찾는 것도 어렵고 채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많이 돌아다녀야죠. 그래서 말 그대로 발이 부르도록 이렇게 돌아다니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산삼이 자라나는 형태를 보면요, 50년에서 60년 된 삼이 크게 모양을 자리를 잡고 그 아래쪽으로 자손들이 많이 자라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요거는 가족삼을 봤다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서 한 30뿌리씩 캘 때도 있고요.
0: 네.
1: 또 어떨 때는 혼자서 우뚝 서서 혼자 자라는 삼들이 있기도 해요.
0: 네.
1: 한 50년, 60년, 20년 된 산도 혼자서 단독으로 주변을 찾아봐도 아무도 없는 그런 외톨이형 산삼도 많이 있고요. 근데 지금 웨스트버지니아나 저희가 가는 아팔레치아 산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체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걸음을 걷지 않고도 한 뿌리 캐고 한 10m 반경 안에 또 다른 삼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발품은 많이 팔지만 그렇게 삼을 캐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0: 네. 덕분에 미국에서 천정산삼을 이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이제 그 전문적으로 캐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분들이 또 이제 유통에 맡기면 또 유통에서 다시 또 판매자한테 건네져가지고 판매되는 일이 사실은 일반적인 판매 루트인데 10만이 장석군의 천정산삼은 그게 다 중간에 생략이 돼서 이렇게 싸게 파시는 건가요?
1: 네, 저희들은 어디서 이렇게 캐는 사람들이 있어서 구매를 해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저희 사장님이 직접 또 저희 가족들, 저도 물론 포함해서 저희들이 직접 산에 가서 직접 한 두 달여를 직접 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채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유통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 받고 바로바로 또 그 매장으로 이렇게 발송을 해서 매장에서 냉장 보관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선하게 프레쉬하게 저희가 보관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0: 아, 네. 아, 생산지에서 채취를 해서 그걸 바로 또 운송하는 과정에서의 보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1: 아, 그럼요.
0: 네, 네. 자, 그렇다면 그 올해는 산삼을 언제 채취하나요?
1: 올해는 일단 펄밋은 9월 1일 날 아침에 주기 때문에요.
0: 네.
1: 9월 1일 날 아침부터 이제 채취가 시작이 될 텐데
0: 네.
1: 지금 아직 어느 지역으로 가실지 또 언제 사장님께서 산으로 움직이실지는 아직 날짜가 정확하게 아직은 나와 있지 않네요.
0: 네네네. 그러면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산삼 캐기 이후에는 또 생산삼을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겠네요.
1: 그렇죠.
0: 네네. 그러면 이 좋은 산삼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육안으로 참 가늠하기,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전문가 입장에서 좋은 산삼을 구별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1: 네. 간단하게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몸통에 주름이 많을 것. 몸통에 주름이 많은 삼이 생장 환경에서 정말 잘 자란 산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름이 없고 매끈한 삼은 단시간에 빨리 자란 그런 산삼이라고 보시면 되고 몸에 주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잘 자란 산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흔히 우리가 이제 뇌두라고 부르는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개수가 많을수록 산삼의 나이는 조금 많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고 육안으로 봐서 그게 길고 굵고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거의 틀림없이 좋은 산삼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0: 네. 그러면 오래되지 않은 아직 어린 삼들을 여러 개 먹는 것과 오래된 삶을 같은 중량으로 하나 먹는 것과 어떤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1: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오래된 삼, 예를 들어서 100g에 들어있는 사포닌의 성분 개수와
0: 네.
1: 30년 산이 가지고 있는 사포닌의 개수가 달라요.
0: 네.
1: 그러니까 30년 된 산삼의 사포닌은 예를 들어서 12, 13가지 정도가 생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0: 네.
1: 50년에서 60년 된 산삼은 사포닌의 개수가 그거의 한 두세 배 정도로 종류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사포닌의 종류가 많다면 몸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많겠죠. 따로 각자
0: 그렇죠.
1: 따로.
0: 네.
1: 그래서 좋은 산삼을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있는 산삼을 드시는 게 사포닌의 여러 종류의 사포닌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죠.
0: 네, 네. 네.
1: 그렇지만 기본적인 면역력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30년근이든 조금 나이가 어린 산삼도 꾸준히 잘 드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저번에도 드렸었잖아요.
0: 네네네.
1: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0: 아,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프로모션 소개해 주세요.
1: 아, 네. 오늘은 이제 여름, 지금 그 뉴욕도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해지고 있고, 가을, 겨울 준비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여름에 지친 몸도 조금 회복하셔야 하니까, 저희 또 건산삼도 이제 아마 거의 막바지 세일일 것 같고 그래서요. 300불짜리 건산삼 오늘 150불에 여전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500불짜리 건산삼 400불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천삼 저희가 천삼 그 30년근 캡슐에 담아놓은 천삼 그 500불짜리를 저번 주에 250불에 해드렸는데 아마 굉장히 그 문의 전화도 많고 구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250불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삼 엑기스 150불에 판매하는 거 저희가 오늘 75불에 반값 세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꿀산삼 300불짜리 꿀산삼 오늘 150불에 반값 세일 같이 해드릴게요. 저희 매장은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있고요.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 코너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는 718-879-2340번입니다.
0: 네,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궁금하신 게 있거나 문의하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또 오늘 할인 받으실 수 있는 품목들 또 예약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인 품목 중에서 뭐 건산삼은 늘 구입해 두셨다 이런 기회에 두고두고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올 가을 겨울 바라보고 요맘때쯤 시작해서 온 가족의 건강 한번 삼을 우러내서 한번 먹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품 할인하는 것 중에서요. 천삼은 어떤 제품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천삼은요. 저희들이 그 30년 정도 평균적으로 한 30년 정도 되는 산삼을 드라이를 해서 그거를 그 아주 미세할 정도로 이렇게 분말로 만든 겁니다.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드시기 좋게 캡슐에다가 넣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양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캡슐에 보통 30년근이 한 뿌리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30년근 한 뿌리를 한 캡슐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거는 이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뭐 산삼을 우려서 드시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좀 귀차니즘이 있어서 그러신 분들이 캡슐로 하나씩 이렇게 드시기 편하게 네.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0: 네. 아주 쉽게 표현하게 캡슐 안에 들어있어서 그냥 싹 물과 함께 드시면 네, 되지만 네, 네. 그 천종산삼의 그 좋은 유효 성분들이 그대로 캡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산삼불로초는요?
1: 산삼불로초라는 제품은 제가 방금 프로모션에서는 소개를 안 드렸지만
0: 네.
1: 산삼불로초는 이제 그 불로초라는 한의약이 있습니다. 한의약 중에 이제 불로초라는 그 닉네임으로 불리는 그 약초가 있는데 그 약초는 이제 노인성 변비라든지 또 신경통이라든지 그런 데 이렇게 탁월한 효과를 지닌 약초인데요. 그 약초와 저희가 산삼 30년근 산삼 분말을 50:50으로 섞어서 캡슐에 만들어 놓은 제품이에요. 요거는 이제 혈액순환이 안 좋아하신 분이나 또 신경통이나 허리에 만성 요통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나 또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나 그리고 나이가 있어서 노인성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탁월한 그런 제품이에요. 요것도 오늘 말 나온 김에 저희 300불에 판매하는 거 오늘 같이 150불에 같이 해드릴게요.
0: 네네. 와, 이 불로초 산삼 불로초 제품도 있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불로초 좋다는 거 알지만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정보가 없는데 너무나 편하게 그것도 오늘 할인된 가격에 너무나도 많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산삼 엑기스가 참 좋더라고요. 나 다 귀찮아. 그리고 나 이거 산삼 막 쓴맛도 싫어하시는 분은 그냥 단지 스포이드를 몇 방울 똑똑 떨어뜨려 먹으니까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네.
1: 여기, 한 번 오시면 한 10병씩 사가지고 가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나눠 드신다는 분이 계세요.
0: 아.
1: 대표로 사러 오십니다, 대표로.
0: 네. 제가 제 주변에는 오랫동안 좀 병환으로 좀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치료를 받으시니까 아무래도 기력도 약하고 입맛도 없고 만사가 귀찮고 이런 뭐 건강기능식품들을 먹는 것 자체도 힘드시다고 하는데 이분에게 그 엑기스를 선물해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1: 네.
0: 그냥 스포이드 몇 방울씩 매일매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몸이 달라지는 건 느끼나 먹는 데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고 하셔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꿀삼 세일도 해드렸는데 이 꿀삼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1: 네, 그건 뭐 네. 저희 어느 매장에든 베스트셀러죠.
0: 네, 이 아예 그냥 꿀에다가 천정산삼을 재워서 딱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시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럼 이게 할인을 많이 하시면 괜찮을까요?
1: 아, 또 만들어야 하니까요.
0: 네, 아무래도 이 대표님께서 직접 산삼을 채취하시느라고 산에 다니시다 보니까 좋은 꿀도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셔서 다량으로 구입한 꿀을 이렇게 좋은 삶에다 재워서 판매하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꿀도 이 천연의 꿀인가요?
1: 네, 그렇죠. 네. 그 저희가 이제 웨스트버지니아나 뭐 켄터키나 이쪽에 작은 그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벌통을 가지고 있는, 아니 뭐 벌통이라고 해봐야 뭐 10개, 20개, 뭐 많게 20개죠. 그리고 보통 개인 가정집에는 뭐 한 두세 개 정도 놔두고 이렇게 벌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0: 네.
1: 예, 그분들이 이제 모아놓고 판매를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걷어서 오는 겁니다. 그거를. 걷어가지고 매년 그 5갤런짜리 큰 통으로 뭐 한 40개 정도, 50개 정도 이렇게 네. 소유를 저희가 하고 있죠.
0: 네. 네, 네. 이 좋은 꿀에다 좋은 삶을 넣어서 꿀삶을 만들면 어디에 좋은가요, 꿀삶이?
1: 이 산삼의 효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발효가 된 산삼들은 우리가 다른 발효식품을 먹는 것처럼 산삼을 발효시키면 사포닌의 함량이 또 증폭이 되고 그 안에 미네랄부터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꿀에 있는 천연 그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위벽이나 이런 데를 보호해줘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이걸 드시면 그런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꿀과 함께 산삼이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들을 꿀차처럼 이렇게 타서 드시면 그런 감기 증상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신다고 많이 구매들을 하세요.
0: 네, 네. 지금 그 역류성 식도염에 꿀삼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위산 역류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거든요.
1: 그렇죠.
0: 일단 그 속 쓰리고 아픈 것도 있고 또 악순환으로 숙소 식사 잘 못하시고 소화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장애도 문제 생기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천정산삼이 위와 장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이겠죠?
1: 네. 네. 산삼 이렇게 차로 좀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0: 네.
1: 산삼을 드시면 그 산삼 안에 있는 그 많은 사포닌들이 뭐 기본적으로 신체 장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0: 네.
1: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간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피를 자꾸 생성하게 해주고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배설할 수 있게끔 신장 기능도 좋아지게 해주고
0: 네. 예,
1: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가 좋아지고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면역력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이 산삼을 드시는 것이. 그 어떤 면역력 키우는 제품보다 산삼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0: 네. 아주 오랫동안 천정산삼 가격을 올리지 않은 10만인 장사꾼의 천정산삼에서 여기에 또 여러분께 할인까지 대폭 해드린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천정산삼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이번 주에 프로모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 300불짜리 저희 건산삼 오늘 150불에 해드리고요. 500불짜리 건산삼 400불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삼 레귤러 제품 500불짜리 오늘 250불에 해드렸고요. 산삼 불로초 300불짜리 150불에 해드렸고요. 산삼 액기스 150불에 판매하는 거 오늘 75불에 50%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꿀산삼 300불짜리 오늘 진짜 이건 스페셜하게 예, 150불에 오늘 해드렸으니까 많이 전화들 주시고 건강하게 가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718-879-2340 718 1-877-279-234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저희 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가 만나는 곳으로 오시면 제가 따뜻한 산산차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단 지난 몇 년, 팬데믹 이후에도 엄청나게 미국의 물가가 올랐는데 천정 선생님은 왜 가격을 안 올리세요?
1: 그러니까요. 올리고 싶은데. 농담이고요. 저희까지 가격을 올리면 안 그래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 더 힘들어지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라도 꿋꿋하게 가격을 지켜야죠. 대신에 저희가 이제 그 외에 다른 코스트들을 조금 줄여서
0: 네.
1: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중이죠.
0: 네네. 네. 사실 천중산삼의 지금 생산과 또 판매 시스템을 봤을 때에는 유통 단계에서 이렇게 단축된 시스템으로 사실상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다른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을 더 올려도 이윤 더 많이 남기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꿋꿋하게 네. 가격을 안 올리시고 거기다가 그 판매 가격도 아주 낮게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 매주 또 프로모션까지 해주시니까 와 과연 이 모든 혜택들 소비자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지금 비즈니스 운영하고 계시고 저희도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산삼을 많이 찾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혹자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다 나이 들어서 이미 기능도 다 퇴화되고 이제 너무 회복력도 약한 상태에서 이거 좋은 거 먹는다고 크게 뭐 도움되겠어? 다 몸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글쎄요.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왜 이런 거를 드셔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꾸로 어른들한테 반문을 하죠. 아니 연세 드셔서 기력도 없는데 식사는 왜 하세요? 예, 이런 건강 제품을 챙겨서 드시는 거는 식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이 신체의 기능, 그러니까 내장 장기의 기능, 면역의 기능들을 최소한 속도를 늦춰주고 유지시켜주고 그래서 조금 더 노화도 슬로우하게 일어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산삼도 먹고 기타 영양제도 드시고 병원에도 가시는 거잖아요.
0: 네.
1: 저는 중요한 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 well dying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잘 죽는 것, 그런 것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는 것, 이게 well dying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준비를 하셔야죠. 잘 먹고 좋은 것 먹고 그래서 내 몸을 잘 유지하고 그런 것들이 시작이죠. 네. 웰 다잉의 시작이 아니겠어요?
0: 네.
1: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래 사느냐 보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천정산삼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는 이 방송이 네,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함께해 주신 장석헌 이사님 고맙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심하게 장석훈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시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드리는 이 정보가 네, 여러분에게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의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항상 늘 네, 챙기는 네,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심한이 장석군의 건강 플러스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하원이 임시 예산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면서 중간선거 이후인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북핵 위기관리를 위한 미북 간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두되 핵미사일 제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선박 공격에 맞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에 나섰습니다. 미군은 이란 정부 소속 유조선 두 척과 혁명수비대 시설 등 약 100곳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출신 이민자인 홍카우 해군 장관 대행을 정식 해군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상원 인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쿠팡 측은 한국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뉴욕 법원의 관할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선거자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데 약 88,600달러, 원탁회의 참석에는 25만 달러의 기부금이 책정됐습니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 흉기 난동으로 숨진 32살 여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부사장급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 정치인 벤 고가 매사추세츠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제주 고시인 고 후보는 바이든 전 행정부 출신으로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수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군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미군의 공습을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이란이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더욱 강력한 공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미군이 이란군의 표적 공습을 가한 것을 정당한 조처라고 주장하면서 이란이 추가 보복을 하면 더 강력한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대이란 공습 개시 직후에 SNS 트루스 소셜에 미국은 바로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이 공격은 대규모이며 강력하고 현재 기뢰가 전혀 없는 해협에 기뢰를 추가하려는 이란의 실패한 시도 그리고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된 요르단 미군 기지에 대한 8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실패한 국가인 이란이 매우 정당한 공격에 보복한다면 그들은 훨씬 더 세고 높은 수준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게 가장 큰 공격은 아닐 것이라며 가장 큰 공격은 아직 대기 중이며 그 공격이 끝나면 이란은 거의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라라크 섬을 타격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귀뢰를 장착한 미사일을 해협으로 발사하려 준비하는 것이 포착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달여 만에 무력 충돌 소강 상태를 깬 미군의 선제 공격에 이란은 곧바로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이날 미군의 공격은 이에 대한 보복 조처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어떤 형태로든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들과의 합의는 종이 조각만큼의 가치도 없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한 선별적 군사 공격과 이란의 자금줄을 옥죄는 경제적 왕따 작전 및 대이란 해상 봉쇄를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백악관은 1일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데 여전히 열려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세 차례 역사적인 회담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 비핵화인가라는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더는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을 협상장에 불러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분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며 비핵화를 배제한 논의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백악관은 작년부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함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 조건 없는 김 위원장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거듭내며 북한의 유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하지만 백악관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셈입니다. 백악관 입장에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백악관은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하순 시 주석의 방미 때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백악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빅터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미국과 북한의 한라인 개설이 북한을 실질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지만 소통수단이 없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2일 주장했습니다. 차석좌는 이날 아사히신문에 실린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룬 대담에서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핵을 둘러싼 위기를 피하고자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두되 북핵 위협의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과 군축 비확산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최근에는 한국군의 유사시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차석좌는 북한의 핵 개발이 상당히 진전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무기를 즉각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유지하되 핵물질 생산 저지, 미사일 배치 제한, 핵실험 금지 등에 관해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긴밀히 하는 점이 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큰 변화이자 시급한 과제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양국 관계를 약화할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히라이와 슌지 린잔대 교수도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던 2006년 이후 안타깝지만 북한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방치하는 편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며 차석자와 같은 북핵 관리론을 폈습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군축협상에 나설 때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조금은 특별하고 때로는 황당한 소식들.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에서 아주 뜻밖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등산객들의 소변이 빙하를 녹이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네팔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리저널 인바이런멘털 체인지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이 에베레스트 네팔 쪽 베이스 캠프가 있는 쿰부 빙하를 조사했더니 등반객과 가이드들이 하루에 배출하는 소변이 6,000리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변 가운데 상당량이 그대로 빙하 위에 버려지고 있고 소변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한 시즌 동안 약 154톤의 얼음이 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텐트 난방과 온수, 발전기 등을 가동하는 데 사용되는 연료까지 더하면 이야기가 더 커집니다. 등반객들의 활동으로 한 시즌 동안 녹는 얼음과 눈은 올림픽 규격 수영장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으로 약 2,500톤에 달합니다. 다만 연구팀도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에베레스트 빙하가 녹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기후변화이고 등반객들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등반객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연구팀은 베이스 캠프를 보다 안정적인 장소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세계 최고봉을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정상 정복만큼이나 내려올 때 남기는 흔적도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된 셈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네덜란드 틸비르호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빨간 머리 축제 레드헤드 데이즈가 열린 건데요. 전 세계 80개가 넘는 나라에서 자연산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축제 현장이 말 그대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올해 축제를 상징하는 색깔은 와인색, 버건디였습니다. 이미 기네스 세계기록도 갖고 있는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지난달 30일 열린 단체 사진 촬영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무려 1,672명의 빨간 머리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시작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2005년 한 사진작가가 미술 전시회에 사용할 빨간 머리 모델 15명을 구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무려 150명이나 지원하면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이후에 규모가 커지면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위 씨는 범행 당시 우비와 마스크를 쓰고 오토바이 헬멧까지 착용해 얼굴과 신원을 숨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식당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전 식당 직원과 말다툼을 벌였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위 씨에게 강요와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대신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보석금은 13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만에서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채무 문제로 다투던 사람이 식당과 건물 로비에 바퀴벌레 1만 마리를 풀어놓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주범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바퀴벌레로 시작해 바퀴벌레로 끝나는 정말 흔치 않은 사건들이 대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에베레스트 빙하를 녹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등산객들의 소변 이야기부터 전 세계의 빨간 머리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네덜란드의 이색축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던 대만 바퀴벌레 사건의 범인이 붙잡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조금은 특별하고 때로는 황당스러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KBL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뉴욕의 상징인 타임스스퀘어 한복판에서 백주대낮에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길을 지나던 68세와 32세 행인이 각각 흉기에 찔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석인 기자입니다.
2: 지난달 31일 월요일 오후 4시 27분쯤 맨해튼 타임스퀘어 웨스트 41번가와 7에베뉴 인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퀸즈에 사는 49살 여성 파멜라 시스네로스는 빨간색 쇼핑백에서 흉기 두 자루를 꺼내 행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아내와 함께 지하철역에서 나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68세 남성이었습니다. 시스네로스는 이 남성의 옆구리를 찌른 뒤 42번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20초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32살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인근에는 좌판을 운영하던 한 상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시스네로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여성에게 다가가 배를 찔렀다고 말했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복부를 찔렸습니다. 32세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68세 남성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두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마친 시스네로스는 43번가 인근 경찰 지구대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과 마주쳤고 경찰은 약 4분 동안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스네로스는 흉기를 내려놓지 않겠다며 경찰관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위협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관 두 명이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시스네로스가 경찰을 향해 달려들면서 결국 경찰이 총을 쐈습니다. 시스네로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엌 칼 두 자루가 발견됐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경찰관들이 훈련받은 대로 대응했다고 밝혔고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도 추가 피해를 막은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티시 국장은 또 시스네로스가 지난 2018년과 19년 정신건강과 관련해 두 차례 경찰과 접촉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와는 관련이 없으며 특별한 대상을 정하지 않은 무차별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름철 관광객이 몰리는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흉기를 이용한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마체테를 든 남성이 3명을 다치게 했고 6월에는 펜스테이션에서 한 남성이 2분 만에 7명을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생명의 위태로운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1: 이런 가운데 타임스스퀘어 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32살 여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부사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시경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거주하던 에린 피아첸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기업 투자은행 부문에서 부사장급 중간관리자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은 동료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과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유가족과 고인을 사랑했던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특정한 대상을 노린 범행이 아닌 무작위적이고 이유 없는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워싱턴 메나사스 공항이 상업용 여객 서비스 운항을 위한 연방항공청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버지니아주 공항이 해당 인증을 받은 건 53년 만인데요. 아직 취항 항공사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항 측은 2027년 말까지 여객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3: 버지니아주 메네서스에 위치한 워싱턴 메네서스 공항이 상업용 여객 서비스 운항을 위한 중요한 관문을 넘었습니다. 워싱턴 메네서스 공항은 31일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새로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증으로 공항에서 일정한 형태의 상업용 여객 서비스가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발급된 파트 139 공항운영 인증서는 상업용 항공편을 운항하는 공항이 연방항공청 FAA의 안전 및 운영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버지니아주 공항이 이 같은 새로운 공항운영 인증서를 받은 것은 53년 만에 처음입니다. 댄 에드워즈 연방항공청 공항 담당 부행정관은 성명을 통해 메나서스의 상업용 항공편이 들어오면 지역사회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워싱턴 DC 지역에 새로운 상업 공항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5년 동안 워싱턴 메나서스 공항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4,6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는 향후 새로운 항공교통 관제탑을 건설하고 활주로를 보수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매네서스시의 미셸 데이비스 시장도 상업용 여객 서비스가 지역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스 시장은 상업용 여객기 운항이 새로운 방문객과 경제활동을 유치하고 지역 사업체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여행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1일 기준으로 워싱턴 매네서스 공항 이용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항공사는 아직 없습니다. 공항 측은 항공사 유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말까지 여객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방항공청 인증 획득으로 워싱턴 매네서스 공항은 개인 및 일반 항공 중심의 공항에서 상업용 여객 서비스가 가능한 공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게 됐습니다. 상업용 항공편이 실제로 취항하게 되면 워싱턴 DC 수도권 주민들에게 새로운 항공 교통 선택지가 생기고 매네서스 지역의 경제 활동과 관광, 지역 사업체에도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가 1일 열리면서 재판 관할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쿠팡 측은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에서는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을 부각해왔지만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뉴욕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날 오후 미 뉴욕 동부 연방법원이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사전 변론회의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해당 법원이 심리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전 변론회의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판사가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짜는 자리입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장인 NM 도멜리 판사는 심리 내내 왜 이 사건을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서 다뤄야 하는지 이 사건을 한국 법원이 아니라 왜 해당 법원으로 가져온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앞서 쿠팡 고객들을 대리하는 한국 법무법인 대륜 및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동부 연방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쿠팡 고객 2명을 대표 원고로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까지 7,800명가량의 피해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쿠팡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미국 대형 로펌 커클랜드 앤드 앨리스 소속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된 건 관할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쿠팡 INC는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지주회사이며 한국 쿠팡은 하나의 자회사일 뿐 별개의 법적 실체라는 취지입니다. 쿠팡 측 변호인들은 한국 쿠팡 법인에 관해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며 이곳에서 재판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이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에서 미국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 등을 강조하고 미 의회 일각도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받는 미국 기업이라고 우려해온 것과 대조적으로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이라는 점을 내세워 소송 기각을 요청한 겁니다. 쿠팡 측 변호사들은 한국의 여러 기관이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원고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지와 적용 법률을 택하려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이용자 측 대리를 맡은 한국 법무법인 대륜 및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 INC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며 모회사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친다며 관할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쿠팡 INC가 자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도한 점도 관할권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도넬리 판사는 뉴욕 동부법원과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와의 관련성이나 원고들의 거주지들을 재차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연신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도넬리 판사는 다음 달 6일까지 추가 서면들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추가 재판 여부 및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륜 측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진행된 과정이나 서류들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3,370만 명의 한국 소비자들이 국경과 무관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쿠팡은 작년 11월 이용자 3,370만 명 이름과 연락처, 배송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번 소송으로 쿠팡에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관할지 쟁점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판단받지 못하고 재판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4: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5: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뉴욕 1원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아 햇볕은 다소 제한되겠고 초가을에 접어들었지만 기온은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지 않아 비교적 온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만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오전엔 구름이 끼겠지만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걷히면서 화창한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는 한낮 기온이 섭씨 30도를 웃돌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워싱턴 수도권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기온은 뉴욕보다 높아 한낮에는 여름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5도, 섭씨 24도로 전망됩니다. 기온이 높은 데다 습도가 더해질 경우 실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 외출하실 경우에는 수분 섭취에 신경 쓰시고 가급적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더위가 한층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 기온 75도, 섭씨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상당히 덥겠습니다. 초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지만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여름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뉴욕은 내일 오후 들어 맑아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워싱턴 수도권은 오늘과 내일 모두 높은 기온이 이어지는 만큼 지역에 따라 더위의 강도가 크게 다르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5: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이번 겨울 여행 어디로 갈까?
1: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0: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 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찬란한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 석회 온천 톨랑통보까지 $990 플러스 항공.
1: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0: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연방 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일단 오는 12월 11일까지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하원이 임시 예산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며 오는 9월 30일 현 회계연도 예산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부 운영이 계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란 전쟁 지원과 국방 예산 증액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산안 논의는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에게 행정부 출범 이후에 여야의 갈등으로 툭하면 빚어졌던 연방정부 일시적 기능정지 셧다운이 중간선거 이후인 12월 11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방하원은 3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상원에서 넘어온 임시 예산안을 찬성 370표, 반대 48표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습니다. 앞서 상원은 이 법안을 지난달 8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중간선거 한 달 뒤인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자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회계연도 예산은 9월 30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이후에 셧다운을 막으려면 의회는 2027 회계연도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아직 12개의 지출 법안 중에 하나도 처리가 되지 않자 임시방편을 택한 겁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첫 해인 지난해에는 의회가 9월 말까지 본 예산 통과뿐 아니라 임시 예산안 마련에도 실패하면서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월급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의 휴직이 이어지면서 항공 대란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혼란이 빚어졌고 셧다운은 역대 최장인 43일간 이어진 끝에 종료된 바 있습니다. 올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정책 등에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토안보부만 부분 셧다운에 들어갔고 이는 76일간 계속됐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모처럼 압도적 찬성표가 나온 것은 공화, 민주 양당 모두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됐을 경우에 제기될 책임론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시 셧다운이 발생하면 이란 전쟁으로 인한 휘발유값 등 에너지 가격 상승 또 관세 정책으로 인한 높은 물가 등으로 분노한 유권자들을 더욱 격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지만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유권자 ID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때까지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6월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대규모 주택공급 촉진 법안이 송부 열흘 후에 자동으로 발효된 것처럼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 예산안 통과로 이란 전쟁 지원을 위한 95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안 또 국방부 기본 예산을 3,500억 달러 증액하는 안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는 중간선거 이후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핵심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제동을 걸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보조금 승인 절차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과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을 시행하는 국경 순찰대가 법적 허점을 활용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홍카우 해군장관 대행을 정식 해군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해군장관 지명 사실을 발표하며 상원의 신속한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1970년대 가족과 함께 베트남에서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카우 지명자는 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는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속에 버지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이후 그는 해군 차관을 거쳐 지난 4월부터 해군 장관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전임자인 존 펠런 전 장관은 피테그세스 국방장관과 갈등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 장관 지명은 이란과의 전쟁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해군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놓고 대치하는 가운데 이란 항구들을 봉쇄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장기간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의 피로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경우 식량 부족 등의 문제와 함께 일부 승조원의 정신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지만 카우 지명자는 링컨호에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소수의 사례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가 최근 퀸즈의 한 이슬람 문화센터를 방문해 머리에 스카프를 착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인과 인사들이 호컬 주지사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반면 종교적 관습을 존중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3: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지난 금요일 퀸즈에 있는 뉴욕 이슬람 문화센터를 방문해 금요 예배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당시 호컬 주지사는 회색 정장에 검은색 스카프를 머리에 두른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성 스포츠 운동가 라일리 게인스는 호컬 주지사가 평소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내세우면서 무슬림 남성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자발적으로 머리를 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텍사스주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 브랜든 기를 비롯한 보수 인사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컬 주지사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슬람 문화센터 측은 호컬 주지사의 방문이 뉴욕의 다양한 지역사회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환영했습니다. 또 호컬 주지사가 이슬람 행사에서 머리를 가린 것이 처음도 아니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직한 무슬림 NYPD 경찰관의 장례식에서도 호컬 주지사가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자 비슷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호컬 측은 유가족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는 것은 지도자이자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과 미셸 오바마, 공화당의 니키 헤일리, 이방카 트럼프 등 미국의 전 현직 정치권 인사들도 이슬람 지도자들과의 행사에서 머리를 가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특히 9.11 테러 25주년을 앞두고 불거졌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더욱 민감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1: 올 여름 뉴욕 어퍼리스트 사이드에서 발생한 레조넬라병 집단 발병을 계기로 뉴욕시가 냉각탑 관리와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미등록 냉각탑을 찾아내고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한편 검사와 위반 단속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석인 기자입니다.
4: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뉴욕시 보건국이 오늘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교육과 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올 여름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 발생한 집단 발명을 계기로 냉각탑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겁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31일 기준 이번 집단 발병과 관련해 94명이 확진됐고 11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환자는 없습니다. 레지오넬라병은 건물 냉각탑 등에서 발생한 오염된 물방울이나 물안개를 통해 균이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열과 오한,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크게 냉각탑 관리와 검사, 단속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보건국과 건물국의 등록 추적 시스템을 연계해 등록되지 않은 냉각탑을 찾아내는 작업을 강화합니다. 뉴욕시에서는 냉각탑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지만 이번 어퍼이스트사이드 집단 발병과 지난해 센트럴 할렘 조사 과정에서 모두 미등록 냉각탑이 발견됐습니다. 시민들이 냉각탑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도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등록된 냉각탑의 위치와 점검 이력, 레지오넬라균의 시료, 채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홍보 캠페인은 내년 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검사 속도도 높입니다. 보건국은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배양 검사 방식과 신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규정을 위반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일정을 앞당겨 단속과 처벌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운 냉각 시스템과 냉각탑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검토하기 위한 과학자문단도 구성합니다. 한편 보건국은 이번 집단 발병의 정확한 감염원을 확인하기 위해 전장 유전체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서 검출된 레지오넬라균과 발병 지역 냉각탑에서 발견된 균주의 유전적 특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결과는 올 가을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뉴욕시 전역 냉각탑의 81%가 매월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익뉴입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소식은 뉴욕타임스의 헬스 기사 Is cannabis good or bad for sleep? 즉, 대마, 캐너비스가 수면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해로울까요?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밤중에 자주 깨서 고통받는 분들 많으시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성인의 3분의 1 이상이 수면 부족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면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대마 관련 제품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밝히는 대마의 수면 효과와 주의점에 대한 기사,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wo main active compounds in cannabis, THC and CBD, seem to affect sleep in different ways. 대마의 두 가지 주요 활성 성분인 THC와 CBD는 수면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Active compound, 유효 성분, 활성 화합물을 뜻하고요. Compound는 화학적으로 여러 원소가 결합한 화합물을 뜻합니다. In cannabis, cannabis는 대마초를 말하고요. THC and CBD는 대마초의 대표적인 두 개의 성분을 말하는데요. THC는 tetrahydrocannabinol의 줄임말로 대마초의 정신활성 성분, 즉 취하게 하는 효과를 일으키는 성분을 말하고요. CBD는 cannabidiol이라고 해서 THC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취하게 하는 효과가 없이 긴장을 완화시키거나 이완하는 효과를 일으키는 성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in different ways, 각기 다른 방식으로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대마의 두 주요 성분은 용량에 따라 반대의 효과를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THC는 적은 용량일 때 수면을 돋구고 높은 용량일 때 수면을 방해하는 반면 CBD는 그 반대의 경향을 나타냅니다. Oral forms like pills or edibles will take longer to kick in than inhaled forms, but their effects will last longer. 알약이나 먹는 제품 같은 구강 복용 형태는 흡입하는 형태보다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래 걸리지만 지속 시간은 더 깁니다. Oral은 입을 통한 경구에 라는 뜻이고요. Oral forms은 알약이나 먹는 제품처럼 먹어서 섭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Like pills or edibles, 알약이나 먹는 제품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Edibles는 대마 성분 등을 넣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 제품을 뜻합니다. Kick in, 약효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다, 발효되다 라는 의미이고 Inhaled form은 흡입형 방식으로 영화에서 보면 코로 약 성분을 들이마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Using THC too frequently can lead to a tolerance or dependency, which can reverse the benefits. THC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내성이나 의존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대마의 유익한 효과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Using THC too frequently. THC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Lead to, 무엇무엇으로 이어지다, 무엇을 초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olerance는 내성이란 뜻이고 dependency는 의존성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Reverse the benefits, 이점, 즉 유익한 효과를 뒤집다 또는 역전시키다 라는 표현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면을 위해 대마를 사용할 때 매일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 수면 유도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결핍 시 불면증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If you've never done it and you're looking for help with sleep, it should not be the first thing you turn to. 대마를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수면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대마가 가장 먼저 의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Turn to, 도움이나 조언을 얻기 위해 무엇무엇에 의지하다, 무엇무엇을 찾다 라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약물이나 대마를 찾기 전 규칙적인 수면 습관, 침실 환경 개선, 수면 전 기기 사용 줄이기, 그리고 수면 인지 행동 치료, CBT1 같은 검증된 방식을 먼저 시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고 보니 옛말에 잘 먹고 잘 자는 게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 잘 자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인뉴였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베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베델전자 718-445-2005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K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하원이 임시 예산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면서 중간선거 이후인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북핵 위기관리를 위한 미북 간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두되 핵미사일 제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선박 공격에 맞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에 나섰습니다. 미군은 이란 정부 소속 유조선 두 척과 혁명수비대 시설 등 약 100곳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출신 이민자인 홍카우 해군 장관 대행을 정식 해군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상원 인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미국 집단 소송의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쿠팡 측은 한국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뉴욕 법원의 관할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선거자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데 약 88,600달러, 원탁회의 참석에는 25만 달러의 기부금이 책정됐습니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 흉기 난동으로 숨진 32살 여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부사장급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 정치인 벤 고가 매사추세츠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제주 고시인 고 후보는 바이든 전 행정부 출신으로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새 직장을 구하거나 체류신분 변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온 최대 60일의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연방정부의 규정심사를 마친 상태로 앞으로 공개 의견 수렴과 최종 확정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 활용해온 60일 유예기간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DHS가 추진하는 재량적 60일 유예기간 폐지 규정안이 지난 8월 27일 백악관 산하 규제심사기관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연방규제 기록상 현재 단계는 여전히 제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 완료만으로 유예기간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연방관부의 규정안이 공개되고 일반인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 최종 규정으로 확정돼야 실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연방규제 기록상 현재 단계는 여전히 제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 완료만으로 유예기간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방관보의 규정안이 공개되고 일반인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 최종 규정으로 확정되면 실제 시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취업이 종료된 특정 비이민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최대 60일 또는 I-94에 적힌 체류기간이 끝나는 시점 중 더 이른 날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재량적 유예 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새로운 고용주를 찾거나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H-1B에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규정상 E-1과 E-2, E-3, H-1B, H-1B1, L-1, O-1, TN 비자 소지자와 일부 동반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해고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H-1B 근로자들에게는 직장을 잃은 뒤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고용주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활용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이 폐지되면 고용이 끝난 뒤에 이민 신분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새 고용주를 구하거나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미국 내 체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없어지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고용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불법 체류 상태가 된다고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취업비자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고용 종료 상황에 대비한 이민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추후 연방관보에 실제 제한 규정이 공개되면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예외, 시행 시점 등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공개 의견 수렴과 최종 규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한국계 미국 정치인 41세 댄 고가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 선거를 위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폴리티코가 1일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민주당 후보들이 텃밭 지역구에서조차 조 바이든 정부와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고 후보가 바이든 전 정부를 선거운동에 적극 등장시켜 승리를 거둔 드문 사례라고 짚었습니다. 고 후보는 세스물턴 의원이 상원의원 출마를 위해 비운 제6선거구에서 벌어진 5자 경선에서 가장 많은 자금 모금액을 기록하면서 이미 선두주자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는 부친을 따라 제주 고씨를 성으로 씁니다. 제주도 출신의 조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부친과 레바논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보스턴 시장의 시장실과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했으며 하버드대를 졸업해 고향인 매사추세츠주 제3선거구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지난 2018년 도전했다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 보조코치가 훈련 도중 16살 선수에게 헬멧을 던져 선수가 얼굴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얼굴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고 뇌진탕 증상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해당 코치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2: 롱아일랜드 커맥 고등학교 축구부 훈련 도중 보조 코치가 16살 선수에게 헬멧을 던져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26일 여름 훈련 도중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아들이 벤치에서 일어나던 순간 보조 코치가 아들을 향해 풋볼 헬멧을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헬멧에 얼굴을 맞은 학생은 오른쪽 눈 아래가 찢어져 세 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뇌진탕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포크 카운티 경찰은 고등학교 축구부 훈련 중 코치와 선수 사이에 발생한 충돌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보조 코치는 학교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원봉사자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당 축구부 감독의 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학교 측의 관리와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코치에 대한 자격 확인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커맥 교육부와 학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헬멧을 던진 경위와 당시 상황, 그리고 코치의 행동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아보카도 99센트, 꿀 대추 파운드당 5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고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소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레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중간선거 격전지에서 공화 민주당 후보들이 거칠게 맞붙으며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4: 1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미시간주 상원의원 선거 그리고 텍사스주 상원의원 선거가 대표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밤 미시간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J.D. 벤스 부통령이 참석해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압둘 엘사예드를 맹공격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행사 연설에서 엘사예드 후보를 아주아주 사악한 사람으로 부르며 내 아내의

0: 합니다. 그러자 엘사에드 후보는 JD가 과거로 돌아갈 때 벤스 부통령의 부인 오시아도 데리고 갈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는 오시아 벤스가 인도계라는 점을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지원 사격에 나선 미시간의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마이크 로저스는 엘사에드 후보를 협잡군으로 불렀습니다. 텍사스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켄 팩스턴 후보와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 진영에서 네거티브가 오가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공화당의 텃밭이지만 민주당의 탈라리코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입니다. 공화당의 팩스턴 후보 측 슈퍼팩이 집행한 광고는 중국 등 국가안보 위협 국가 출신의 텍사스 토지 구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민주당의 탈라리코 후보가 반대했다면서 탈라리코가 공산 중국에 우리를 팔아넘겼다고 공격했습니다. 탈라리코 후보 측은 팩스턴 후보가 2019년 주 법무장관 시절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소환하며 공화당원들이 그를 공산주의자 켄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탈라리코 후보 측 슈퍼팩은 광고에서 팩스턴 후보가 불륜과 공금 유용 의혹에 휘말렸던 점도 끄집어내며 그를 텍사스 최악의 부패 정치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 공격에 동일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새롭게 세우고 1일 이란 정부 소속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공격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유조선 대 유조선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격 이란 유조선들은 미국의 해상 봉쇄선 북쪽인 이란 해안에 정박해 있었으며 미군 드론이 발사한 미사일은 해당 선박 엔진실을 명중했다고 이들은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군이 이란의 선박 공격 보복 차원에서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란의 미국 해상 봉쇄 위반을 막기 위해 썼던 기존 대응법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미군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방공기지, 레이더 시스템, 기뢰 부설 시설, 통신 시설 등도 공격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앞서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는 X에 미군은 미 동부 시간으로 1일 정오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표적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 공격은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과 중동에 배치된 미군 장벽을 상대로 한 공격을 시도한 것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날 미군의 공격으로 약 100개의 목표물이 공격받았으며 이란의 보복 공격은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약 25발을 요르단으로 발사했지만 요르단 영공에 도달한 건 절반 정도였고 이 가운데 10발은 요격됐으며 나머지 3발은 요르단에 떨어졌지만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날 미군의 공격 후 미국을 겨냥한 이란군의 결정적 작전이 시작됐다며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가 영내 미군 기지와 주요 시설들을 표적으로 타격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격 능력이 크게 약화했다며 이란의 상선 위협 수준이 최소 한 달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발생한 대홍수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음이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곳곳에 거대한 빙하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네팔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대형 재난이 남미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감시와 대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최근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네팔 대홍수를 계기로 남미 안데스 산맥 일대 국가들에서도 기후 변화에 따른 대형 빙하호수 범람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안데스 빙원이 녹는 현상이 가속하면서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남미 3개국이 파괴적인 홍수와 산사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일 UPI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산악지대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빙하가 녹아내린 자리에 불안정한 호수가 대거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에 따라 빙하의 융해로 지반이 약해진 암석 사면이나 빙벽이 무너지며 호수를 덮칠 경우에 막대한 양의 물과 토사가 하류로 쏟아져 내리는 네팔형 빙하호, 범람 호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립과학기술연구위원회의 후안 파블로 밀라나 연구원은 현지 매체 인포바에와의 인터뷰에서

0: 협의에서 네팔에서 일어난 비극은 이미 남미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2005년 아르헨티나 산후안주에 에리소스 호수가 터지면서 단 67분 만에 3,100입방미터의 물이 쏟아져 나와서 250km 이상을 쓸고 내려간 바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지역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만 6천 개 이상의 빙하가 분포된 칠레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식수 인프라가 안데스 숲에 의존하고 있어서 빙하 붕괴 시 심각한 경제, 사회적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입니다. 칠레 정부기관들은 위성 영상과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서 국가 빙하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빙하 호수의 확장과 안데스 산맥 사면의 균열을 실시간 감지하는 등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경고등이 켜졌지만 가장 급박한 위기에 직면한 곳은 페루입니다. 페루 국립 빙하 산악 생태계 연구소에 따르면 페루 내에는 528개의 호수가 범람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 중에 58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이 같은 위험 속에서 남미 각국 정부는 위성 감시, 수문 센서를 동원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붕괴의 속도와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기존 방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뉴욕시 지하철역 내부에서 승객들을 위해 비상 출입문을 열어주던 30대 남성이 칼부림 공격을 받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 승강장에서 60대 여성 보안 요원이 선로로 추락하는 사건에 이어 강력 사건이 잇따르며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합니다.
2: 뉴욕 지역 언론 보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새벽 브롱스 마운트 이든의 웨스트백 70번가와 제롬 에비뉴에 위치한 4번 노선 지하철역 내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7세 피해 남성은 승객들을 위해 비상 출입문 Emergency Gate를 열어두고 있던 중 한 괴한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곧이어 흉기를 휘두른 괴한에게 온몸을 수차례 자해당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피해 남성을 인근 링컨 메디컬 센터로 긴급 이송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현재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불과 며칠 전 브롱스의 또 다른 지하철역에서 묻지마 선로 밀치기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나 시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낫 브롱스 밴 네스트의 이스트백 80번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는 출근길에 나섰던 65세 NYU 보안요원 리디아 준이가 시가 뒤에서 몰래 접근한 20대 괴한에 의해 선로로 밀려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사건 후 스스로 정신과 클리닉을 찾아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하철 내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승객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현대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 모두의 창업 글로벌 재외국민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의 현지 진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해외 거주 재외국민 예비 창업자, 업계 경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현지 선배 창업가 멘토링과 세미나, 또 약 4주간의 현지 보육 프로그램, 사무 공간과 법률 세무 등 전문가 연계가 제공됩니다. 또 예비 창업자는 최대 2천만 원, 창업기업은 최대 3천만 원의 창업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K컬처와 콘텐츠 분야 15개사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한국 시간으로 9월 14일 월요일 오후 6시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글로벌 베이스캠프 GBC와 프론투어가 한미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9월 1일 오전 11시 프론투어 뉴저지 본사에서 협약식을 갖고 GBC 참여기업과 바이어들의 한국과 미국 간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양측은 참여기업과 바이어를 대상으로 항공과 숙박, 차량 등 여행 서비스를 비롯해 전시회와 비즈니스 미팅, 산업 시찰, 단체 방문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기업들이 현지에서 보다 원활하게 비즈니스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여행 서비스와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공동 프로모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에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자격기준 변경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일부 비시민권 성인의 DC 메디케이드 자격기준이 변경됩니다. 2025년 통과된 연방법에 따른 조치로 현재 합법적인 입인 신분으로 메디케이드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기준에서는 영주권자와 일부 쿠바, IT 이민자 등이 계속 대상에 포함되겠지만 난민이나 망명 승인자, 인도적 가석방자 등 일부 이민 신분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1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에 대해서는 일부 보호 규정은 유지될 예정이며 일반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더라도 응급 상황에서는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메디케이드를 이용 중이라면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소와 전화번호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202-727-5355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2027년부터는 일부 19세에서 64세 성인에게 근로, 훈련, 자원봉사 요건이 적용될 수 있어서 본인의 자격과 갱신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뉴욕 일원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아 햇볕은 다소 제한되겠고 초가을에 접어들었지만 기온은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지 않아 비교적 온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만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오전엔 구름이 끼겠지만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걷히면서 화창한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는 한낮 기온이 섭씨 30도를 웃돌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 워싱턴 수도권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기온은 뉴욕보다 높아 한낮에는 여름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5도, 섭씨 24도로 전망됩니다. 기온이 높은 데다 습도가 더해질 경우 실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 외출하실 경우에는 수분 섭취에 신경 쓰시고 가급적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더위가 한층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 기온 75도, 섭씨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상당히 덥겠습니다. 초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지만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여름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뉴욕은 내일 오후 들어 맑아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워싱턴 수도권은 오늘과 내일 모두 높은 기온이 이어지는 만큼 지역에 따라 더위의 강도가 크게 다르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순간 홍수가 발생해 등산객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계곡을 가로지르던 다리도 대부분 파괴됐는데요. 관련 소식 정석은 기자가 전합니다.
2: 지난달 29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쯤 그랜드 캐니언의 브라이트 엔젤 캐니언과 팬텀 렌치 일대 순간 홍수가 덮쳤습니다. 6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비가 쏟아졌는데 순식간에 앞선 3차례 비로 땅이 흠뻑 젖은 상태에서 네 번째 폭우가 내리면서 걷잡을 수 없는 홍수로 번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협곡의 가파른 지형과 지난해 노스림에서 발생한 드래곤 브라보 산불이 남긴 화재 흔적이 이번 홍수를 키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캠핑장과 등산로가 파괴됐고 국립공원관리청은 브라이트 엔젤 크릭을 가로지르는 다리 부분이 파괴되면서 등산객들이 계곡을 건널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 강의 크리스탈 래피즈 인근에서 46살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텍사스 출신 카이로프랙터이자 새 아이의 아버지인 존 주스티 박사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당국은 협곡에 고립됐던 등산객 82명을 구조했습니다. 대부분 헬리콥터로 대피시켰고 일부는 걸어서 빠져나왔습니다. 국경순찰대 특수수색팀과 블루투스 추적 기술, 드론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1: 백악관은 1일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데 여전히 열려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세 차례 역사적인 회담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 비핵화인가라는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더는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을 협상장에 불러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분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며 비핵화를 배제한 논의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백악관은 작년부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함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 조건 없는 김 위원장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거듭내며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하지만 백악관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셈입니다. 백악관 입장에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백악관은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하순 시 주석의 방미 때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백악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빅터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미국과 북한의 한라인 개설이 북한을 실질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지만 소통수단이 없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2일 주장했습니다. 차석좌는 이날 아사히 신문에 실린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룬 대담에서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핵을 둘러싼 위기를 피하고자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두되 북핵 위협의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과 군축 비확산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최근에는 한국군의 유사시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차석좌는 북한의 핵 개발이 상당히 진전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무기를 즉각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유지하되 핵물질 생산 저지, 미사일 배치 제한, 핵실험 금지 등에 관해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긴밀히 하는 점이 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큰 변화이자 시급한 과제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양국 관계를 약화할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히라이와 슌지 린잔대 교수도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던 2006년 이후 안타깝지만 북한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당치 않은 편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며 차석자와 같은 북핵 관리론을 폈습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군축 협상에 나설 때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H매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거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1: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5: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다음 소식입니다. 미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모금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공화당 전당대회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 $88,600의 가격표가 붙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원탁회의 참가비는 1인당 25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탁회의는 오는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날 열리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 주재 원탁회의 참가비는 1인당 7만 5천 달러입니다. 벤스 부통령과 사진을 찍으려면 별도로 3만 5천 달러를 내야 합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당대회 모금 행사 초청장을 기부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미국 양대 정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공화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가 공화당 집권당에 불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공화당원이든 민주당원이든 좋은 대통령이든 나쁜 대통령이든 중간선거에서는 진다며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공화당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텍사스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공화당의 텃밭이지만 최근 일부 선거 분석기관들은 선거 판세를 공화당 우세에서 경합으로 변경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정치자금 모금 현황에서도 크게 앞선 상황입니다. 민주당 후보인 제임스 탈라리코는 6,800만 달러를 모았지만 공화당 후보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900만 달러를 모금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군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미군의 공습을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이란이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더욱 강력한 공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미군이 이란군의 표적 공습을 가한 것을 정당한 조처라고 주장하면서 이란이 추가 보복을 하면 더 강력한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대이란 공습 개시 직후에 SNS 트루스 소셜에 미국은 바로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이 공격은 대규모이며 강력하고 현재 기뢰가 전혀 없는 해협에 기뢰를 추가하려는 이란의 실패한 시도 그리고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된 요르단 미군 기지에 대한 8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실패한 국가인 이란이 매우 정당한 공격에 보복한다면 그들은 훨씬 더 세고 높은 수준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게 가장 큰 공격은 아닐 것이라며 가장 큰 공격은 아직 대기 중이며 그 공격이 끝나면 이란은 거의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라라크 섬을 타격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귀뢰를 장착한 미사일을 해협으로 발사하려 준비하는 것이 포착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달여 만에 무력 충돌 소강 상태를 깬 미군의 선제 공격에 이란은 곧바로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이날 미군의 공격은 이에 대한 보복 조처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어떤 형태로든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들과의 합의는 종이 조각만큼의 가치도 없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한 선별적 군사 공격과 이란의 자금줄을 옥죄는 경제적 왕따 작전 및 대이란 해상 봉쇄를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가 1일 열리면서 재판 관할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쿠팡 측은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에서는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을 부각해왔지만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뉴욕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날 오후 미 뉴욕 동부 연방법원이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사전 변론회의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해당 법원이 심리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전 변론회의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판사가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짜는 자리입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장인 NM 도멜리 판사는 심리 내내 왜 이 사건을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서 다뤄야 하는지 이 사건을 한국 법원이 아니라 왜 해당 법원으로 가져온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앞서 쿠팡 고객들을 대리하는 한국 법무법인 대륜 및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닝 2부 끝으로 성영화 기자의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오랜 숙제이자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심리적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탈모인데요. 과거에는 주로 중년층이나 장년층의 남성들의 고민으로만 여겨졌다면 최근에는 20대, 30대 같은 젊은 층은 물론이고요. 여성 환자의 비율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상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탈모 완치법이 나왔다 이런 자극적인 광고들이 넘쳐나서 환자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전 세계 의학계의 탈모 치료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의학적으로 완치가 정말 가능한 영역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 병원과 약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인이 돼서 널리 쓰이는 표준 치료법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학적으로 검증된 탈모 치료는요, 여전히 약물 치료 그리고 모발 이식 두 가지입니다.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부르는 남성형 탈모의 주된 원인은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특정 효소와 만나서 변형이 된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DHT가 모낭을 공격해서 머리카락을 가늘게 만들고 결국은 빠지게 만드는데요. 현재 의학계가 인정하는 먹는 약인 피나스테리드 그리고 두타스테리드가 이 DHT의 생성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모근을 강화해주는 바르는 약이 있죠. 미녹시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약이 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약물 치료는요, 모발이 새로 자라게 하는 치료라기보다는 빠지는 속도를 늦춰주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주는 방어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약을 끊게 되면 차단됐던 DHT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탈모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미 모낭이 완전히 파괴돼서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그런 빈 부위가 생겼다, 이럴 때 유일한 실질적 해결책은 모발 이식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예인들은 물론이고요. 일반인들도 많이 받더라고요. 이 DHT 호르몬의 공격을 받지 않는 뒷머리에 건강한 모낭을 채취해서 탈모 부위에 옮겨 심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옮겨 심은 모낭은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이식하지 않은 주변의 기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도 약물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약을 먹거나 이렇게 모발을 심는 것 외에 다른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최근 의학계에서는 세포 수준에서 모발을 재생시키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는 JAK 억제제를 활용한 원형 탈모 치료인데요. 면역세포가 자기 모낭을 공격을 하면서 발생하는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최근에 자가 면역 반응을 차단하는 JAK 억제제들이 FDA의 승인을 받아서 중증 환자들에게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형 탈모를 겨냥한 모낭세포 관련 연구, 예를 들면 모낭줄기세포 활성화 기술 같은 연구도요, 임상시험 단계에 와 있습니다. 환자의 모낭세포를 이용해서 증식하거나 활성화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현재 여러 연구소에서 또 제약사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낭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주사제, 약물 연구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플로스코테론이라는 새로운 국소 도포제가 남성형 탈모 치료를 위해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PP405 같은 후보 물질도 임상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약들은 기존 치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대중적으로 상용화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 알겠고 그렇다면 과연 탈모는 완치가 가능한가? 이것이 아마 지금 여러분께서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 대답 지금 해드릴게요.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남성형 탈모의 완벽한 근본적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의학에서 말하는 완치라는 것은 치료를 받은 후에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원래의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뜻하거든요. 하지만 이 탈모는 개인의 유전자 그리고 호르몬 성향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체질적 특성이기 때문에 치료를 멈추게 되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탈모 치료는 완치가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해 나가는 관리의 영역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시각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생활 습관도 탈모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스트레스 관리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중요하고요. 충분하게 수면을 하고 또 과도하게 두피를 자극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모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흡연 나쁘죠. 과음 역시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이렇게 좀 건강한 생활 패턴을 병행을 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과학기술은 머지않은 미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임상시험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모낭세포를 이용한 더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혁신적인 치료제가 대중화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남아있는 내 모낭을 끝까지 최대한 지켜내는 겁니다. 탈모는 치료 시기를 놓쳐서 모낭이 흉터처럼 변해버리면 그 어떤 치료로도 회복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최근에 빠지는 양이 늘어났다고 느낀다면 검증되지 않은 샴푸,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내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즉시 전문의를 찾아서 제대로 검증이 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내 소중한 모낭과 모발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지름길일 겁니다.

5월 2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The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지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번아웃 경험을 자주 해요. 대입 시험이 끝나고 입학을 하잖아요? 번아웃이 돼요. 입사를 하잖아요? 번아웃이 돼요. 하얗게 불태우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반사, 그렇게 해버리세요. 저도 그렇지만 행복보다는 새해에는.
5: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여러분은 공감 잘 하시는 편입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 위로하고 싶은데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될 때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공감에 대해서 오래도록 고민하고 또 따뜻한 답을 준비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공감에 관하여라는 신간호 또 우리를 찾아오신 이금희 작가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금희입니다. 오랫동안 방송을 하고 있고 이번에 책을 두 권을 내게 되었습니다. 더욱 반갑습니다.
5: 그러니까 이금희 하면은 이제 따뜻한 진행자라는 이제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제가 제일 못하는 거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6: 제가 학교에서 모교에서 겸임 교수로 22년 6개월 동안 강단에 섰는데요. 15년 동안 1,500명과 30분씩 티타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쉽지만은 않았어요.
5: 모든 일단, 학생들과?
6: 네, 모든 수강생과 다. 일단 시간을 내야 하고 또 제가 커피도 사줘야 하고 중간에 또 약속을 어기는 학생들도 있고. 그때 그만둘까 생각했는데 당시 아침 프로그램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정신과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커피 한잔 하면서 그거 계속 하는 게 좋을 거야. 그걸 하고 나면 이금희 씨 얼굴이 이렇게 바뀔 거야. 아, 저 사람이랑은 어떤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아. 이렇게 얼굴이 바뀔 거야. 그냥 하지 그래.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5: 아니, 원래 그런 분 아니셨어요?
6: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시간과 경험이 제 얼굴을 그렇게 바꿔 놓은 것 같아요.
5: 공감 피로사회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공감에 지쳐 있을까요?
6: 실은 한동안 힐링이라는 단어가 아주 유행을 했죠. 어디에나 힐링을 붙였어요. 그러다가 힐링이 필요해지기 시작했대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만큼 힐링이 필요한 사람이 많았구나.
5: 맞아요.
6: 그래서 여기저기 제목에 뭐 책에 다 힐링을 붙였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상처받고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많았구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감에 관하여를 출판사와 제가 협의해서 제목으로 내놓은 것도 공감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5: 맞아요.
6: 실제로 공감하거나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5: 좋습니다. 아, 잠깐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인데 오히려 상처가 됐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잖아요. 작가님은 그런 경우는 없죠?
6: 아유, 저도 많이 있죠. 실수를 하고 뒤늦게 깨닫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싶은 거죠. 뭐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지금 연세가 높은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아유, 이 정도면 호상이지 하는 실수예요. 그게 조문을 가는 사람으로서는 아유, 100세가 넘으셨네 호상이지 하지만 자손들로서는 100세가 넘으셨어도 110세까지 사실 수 있었는데 더 우리 곁에 계실 수 있었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떠나가셨다 이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말로 위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하지 않는 것이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문구가 신영복 선생님이 쓰셨던 함께 맞는 비라는 문구인데 비가 올 때 우산을 들어야 하지만 우산을 들 수 없는 상황도 있죠. 우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우산을 들어도 소용이 없을 만큼 비가 쏟아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의외로 그냥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냥 후배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가서 후배를 토닥토닥 안아주고 아유 힘들지 그냥 이거면 돼. 아이고 얼마나 이러지 않으셔도 돼. 그냥 아유 힘들지. 그리고 그냥 같이 슬퍼해 주는 거죠. 그럴 때도 사람들은 위로를 느낍니다. 제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퇴근 시간대이다 보니 하루 종일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사연으로 보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2016년 이전에는 퇴사하는 분의 사연이 오면 좀 당황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2016년에 제가 본의 아닌 퇴사를 한번 경험하게 되고 나니 무엇이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10년 동안 일했던 직장,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었어요. 지금 마지막 퇴근을 하는 길입니다. 사연이 오면 10년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10년 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그 회사에 기여한 바가 크셨을까요? 그동안 아프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했을 텐데 10년 동안 꼬박 직장을 나가셨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하세요. 정말 애쓰셨어요. 이 말 한마디부터 시작을 해요. 그거면 되거든요.
5: 그렇죠. 예.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사실 말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직업의 본질은 좀 잘 듣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6: 정확하십니다.
5: 우리가 질문을 잘하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잘 듣는 것이라면
6: 그렇습니다.
5: 어떻게 해야 잘 듣습니까?
6: 왜 노래 가사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 가사 있지 않습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서 상대방의 말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5: 생각이 많아서?
6: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너무 내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만큼은 왜 또 예전에 광고 문구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지금은 잠시 전원을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건 정말 교감과 소통의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한다면서 계속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의 말이 들어올 틈이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휴대전화를 덮어두거나 꺼두거나 무음으로 해두거나 하는 것처럼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을 잠시 비워둬야 꺼둬야 상대의 말이 들어올 여지가 있는데 의외로 그걸 잘 못하세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선사시대부터 이야기는 존재해왔어요. 이야기의 본질이 뭐예요? 내 얘기입니다.
5: 그렇죠.
6: 예. 그리고 사람들은 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만큼 남의 얘기에도 관심이 많아요. 천일야화의 주인공은 스토리텔러였거든요. 내 얘기도 하지만 남의 얘기도 하면서 천 개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듣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속성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속성이 둘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내 얘기를 하는데 급급한 건 뭐냐면 그만큼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5: 아...
6: 내 주변에, 지금.
5: 아... 그렇군요.
6: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예능 프로그램처럼 맨 처음 하는 게 근황 토크거든요.
5: 근황 토크.
6: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황 토크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팠던 얘기를 많이 합니다.
5: 우리 또래들은 건강 토크.
6: 건강 토크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감을 해줄 수도 있고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어? 전조 증상은 없었어? 그럼 그건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근황 토크라도 특히 이제 중년들이 친구들끼리 만나시면 근황 토크라도 좀 충실하게 해보시면
5: 맞아요.
6: 어떨까?
5: 맞아요. 자, 어떤 말은 불편해요. 하지만 어떤 말은 우리를 성장시키죠. 그게 3년 전에 세바시에 나오셔서
6: 네.
5: 지금 170만 넘게
6: 네,
5: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는 세바시 강연인데요. 자, 한마디 말로 성장한다. 뭐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잖아요. 최근에 또 어떤 말 때문에 내가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6: 그 동영상에 나왔던 말을 듣고 어떤 분이 쓰신 글을 제가 검색을 해서 보게 되었는데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제가 그 동영상에서 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60대 여성이 평생 공부를 하는 게 한이었고 무학으로 60 넘게 사시다가 중학교 교장이던 남편이 퇴직을 하고 나서야 뒤늦게 초등학교 과정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중학교 과정에 들어가니 배우지 않았던 영어를 배우게 되었고 영어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60 넘어 처음 알파벳을 배우시는데 그래서 포기할까 했었는데 남편이 공부란 콩나물시루에 물 주는 것처럼 그때 당장은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지만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물을 주다 보면 어느 날 실력이 쏙 늘어나는 것이니 포기만 하지 말고 콩나물시루에 물 주는 느낌으로 매일매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그 얘기 덕분에 대학 입학 까지 하게 되셨다. 그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해주는 말 같아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날마다 날마다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는데 아 그래 사는 것도 콩나물시루에 물 주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늘 제자리 같지만 어느 날 보면 나도 성장해 있고 나도 성숙하는 거겠지 하고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라고 쓰셔서 제가 아 정말 말 한마디가 이런 거구나 누군가에게 가닿을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5: 말의 힘을 이 현실이 억누를 때가 있잖아요.
6: 그렇죠.
5: 또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6: 왜 남의 말이 안 들어오고 어떤 좋은 말을 들어도 내가 반응하지 않냐면 지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쉬세요. 우리는 번아웃 경험을 자주 해요. 예를 들어 대입 시험이 끝나고 입학을 하잖아요. 그 순간에 이미 번아웃이 돼요.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를 하잖아요. 입사와 동시에 번아웃이 돼요.
5: 아.
6: 요즘 말로 하얗게 불태우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쉬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배가 부르면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쳐 있으면 누구 말도 들리지 않아요. 그럴 땐 그냥 나를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여력이 생길 때까지 충분히 쉬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면 다시 좋은 말이 들릴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5: 뭐 책에도 그 가장 잘 쉬는 방법 10가지 꼽으셨잖아요.
6: 네네네. 세계 35개국의 13,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은 어떻게 쉬는 게 제일 좋아요? 잘 쉬어요? 어떻게 쉴 때? 이렇게 물어봐서 나온 순이에요. 이게 10가지 쭉 읽어보시면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혼자 할 수 있어요.
5: 혼자 할 수 있는 것.
6: 둘째, 돈이 들지 않아요. 거의. 셋째, 매일 할 수 있어요. 넷째, 짧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중에 몇 개를 매일 짧게 혼자라도 하라는 거예요. 1위가 의외로 독서였어요.
5: 독서더라고요.
6: 독서 삼매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책 속에 빠져들면 잊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지금 현실도 있고 계절도 있고 잊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진정한 몰입이야말로 진정한 쾌감과 진정한 휴식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혹시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저는 적극 권합니다.
5: 그 1, 2, 3위를 조합하면은 최고의 휴식이 나오더라고요.
6: 그쵸,
5: 혼자
6: 그쵸.
5: 자연에 가서 독서하기.
6: 아, 그러네요. 딱 좋네요.
5: 맞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또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제 소통의 기술이잖아요. 요즘 뭐 직장에서 소통을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오늘날 직장인들의 이 소통의 네. 부재, 공감의 부재는 무엇 때문입니까?
6: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를 먼저 인지하셔야 하는데 그걸 의외로 인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세대가 회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표님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신입사원 때는 회식이 좋았어요.
5: 매일 했죠.
6: 매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팀 분위기가 좋으면 정말 날마다 회식을 하기도
5: 했어요. 그게 좋은 팀이었어요. 그렇죠?
6: 맞아요. 네. 그땐 왜 좋았냐면 사실 우리가 다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불고기라도 한번, 삼겹살이라도 한번 먹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0: 않고요. 내년에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회식까지 가면서 뭐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까지 친해질 이유도 없고요. 오히려 근무 외 시간에 내 귀한 시간을 내서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이렇게 회식 문화 자체, 회식에 대한 생각 자체, 경험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를 먼저 인지하셔야 해요.
1: 그러면은 신입사원들이나 좀 어린 사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0: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해요.
1: 아, 예?
0: 예. 그냥 들어줘요, 저는. 그리고 맛있는 걸 사드려요. 그리고 저한테 말 시키면 그때 해요. 그리고 그냥 존댓말을 써요. 다 존댓말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 때는 만약 선배들이 저한테 존댓말을 했으면 선배가 나를 너무 어려워하나 보다. 선배님 그러지 마세요. 맞아요. 선배님 저는 그리고 선배님이라고 안 했고 언니 그랬어요 그때는.
1: 그렇죠.
0: 언니.
1: 형님 뭐
0: 네,
1: 이렇게.
0: 네, 형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 직장에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 아니거든요. 지금은 후배들이 존중받고 싶어해요. 존댓말을 해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연차가 짧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1년차에도 그 사람은 1년차 전문가거든요. 그걸 인정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존댓말을 써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걸 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얘기하실 때 그냥 막 끼어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1: 아, 그래도 만약 그분들이 제가 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걸 좀 알고 생활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답을 좀 해주실 수 있을런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0: 인사만 잘하셔도 돼요.
1: 인사만? 아, 그건 좀 맞는 말이네요.
0: 네, 그건 어느 세대나 통용이 되고
1: 반갑게
0: 누구에게나 인사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나운서들이 입사를 하면 이제 지역에 가서 1년간 근무하고 이런 제도가 예전에 있었어요.
1: 맞아요.
0: 저희 땐 그게 없어서 저는 이제 다녀오지 않았는데 저희 아래 세대부터 그게 좀 생겼어요. 제가 후배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지역에 가면 본사보다 규모가 훨씬 작고 너는 거기 계신 선배님들을 다 모르지만 그 선배님들은 네가 누군지 다 아셔. 이번에 본사에서 몇 기 신입 아나운서 누가 내려온다. 그리고 1년 있다 간다. 2년 있다 간다를 알아. 그러면 네가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게 맞아. 너는 모르지만 너를 다 아시니까. 그리고 네가 후배니까. 그러면 너한테 득이 되면 됐지. 그게 흠이 될 일은 전혀 없어. 인사를 잘하지. 경비 서시는 선생님하고도 친해지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영양사 선생님이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하고도 친해져. 화장실 청소하시는 선생님들하고도 친해져. 그러면 득될 게 많아. 네가 화장실에 뭘 두고 온 것 같다? 그러면 물론 원래 챙겨주시겠지만 더 챙겨주실 수 있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지? 그러면 반찬이 떨어지면 원래 한두 그릇 남으면 그냥 새 반찬을 내놔, 다른 반찬을. 근데 예쁜 사람이 오면 요거 남았는데 요거 한 그릇 줄까? 이렇게 되시는 거야. 사람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도 돼. 인사만 잘하다 와, 1년 동안. 그런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그건 정말 어느 세대에나 또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말이지 싶어요.
1: 누구나에게 막 반갑게 인사하는 게 머리로는 아는데 또 어색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게 안 되니까.
0: 그러니까 좀 내향적인 분들은 특히 그게 좀 어려우시죠. 제가 내향인에 대해서 최근에 읽은 것 중에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 나라로 치면 핀란드 분들이 그렇게 내향적이시래요.
1: 아, 핀란드 네, 분들이?
0: 네. 책에서 읽었어요. 근데 핀란드에서는 오래된 말 중에 이런 게 있대요. 핀란드에서는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 구두를 보면서 얘기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상대방 구두를 보며 얘기한다. 그 정도로 핀란드 사람들이 다 내향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처럼 내향적인 분들은 인사하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꼭 안녕하십니까 큰 소리로 하실 필요 없고요. 고개를 숙이면서 눈길을 피하실 수 있잖아요. 상대방 구두를 보실 수 있죠. 그럼 그냥 나보다 선배다, 우리 회사 사람이다 싶으면 안녕하십니까도 꼭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목례를 하면서 상대방 구두 한번 보고 일어난다. 요 정도 마음으로 하시면 그러면 상대는 어느 부서 신입사원이 인사를 참 잘하더라. 그리고 예쁘거든요. 인사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예뻐요. 그리고 기억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냥 인사하기 어려우면 상대방 구두를 한번 쳐다본다. 요 정도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꿀팁이네요. 그 내향인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궁금한 게 이렇게 조용한

0: 자기들끼리 선언만 만나면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이 들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
1: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향인들이 약속 자리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내향인들은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퇴근하면 얼른 집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유혹을 이기고 약속 장소에 나온 것만으로도 훌륭하신 거예요. 정말 애쓰셨어요. 그리고 내향인들끼리는 침묵이 의외로 불편하지 않아요. 상대가 내향인인 걸 알고 나도 내향인인 걸 상대가 알고 그러면요. 그냥 가만히 참으시고 그냥 웃기만 해도 돼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둘이 같은 공간에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냥 내가 키우는 고양이 사진 보여주시면 돼요. 그냥 우리 고양이 많이 컸지. 최근에 내가 이 사진도 찍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고양이 사진 보여주고.
0: 어머.
1: 아니, 그것도 안 해도 돼요. 그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웃으면 돼요. 그냥 차 마시고 오면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럼요.
0: 이 책에 보면 또 이 관계 속에서 또 상처받는 일이 많잖아요. 마법의 한마디를 가진 사람은 자기를 지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법의 한마디라는 게 무엇입니까?
1: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오늘 내가 했던 언행도 그렇고 후회될 때가 많잖아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0: 맞아요.
1: 왜 그런 말을 했지? 아, 그때 그렇게 애매하게 웃는 게 아니었는데. 아, 내가 그건 아니라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난 왜 못했지? 그럴 때 제가 저에게 해주는 말이 저는 괜찮아예요. 그날 저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괜찮아. 내가 마음이 그렇지 않았으니까 상대가 알겠지. 그냥 말실수를 한 거니까 알지 않을까? 괜찮아. 괜찮지.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일단 저를 달래주고 마음 편하게 자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도 그 생각이 끊이지 않으면 다음날 AS를 하면 되죠. 어제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마음 불편하진 않았어? 저는 심지어 방송에서도 어제 했던 멘트가 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을 것 같다 하면 그 다음날 AS를 해드려요.
0: 그 말을 다시 꺼내서.
1: 어제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하루 동안 생각해봤는데 그분이 좀 마음이 상하셨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 뜻은 그건 아니었어요. 포인트는 이거지만 혹시 마음이 상하셨다면 마음 푸세요. 그러려면 제가 먼저 저를 달래줘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 그 생각만 가득할 거예요. 반성이나 사과 를 할 부분은 하고 그걸 내가 풀 수 있으면 풀고 아니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단계로 나아가요.
0: 일단 나를 달래주는 게 되게 중요하군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어. 내게 일어난 감정은 분노야.
1: 네네.
0: 화야. 그럼 어떻게 해?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1: 네. 일단 그거를 내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반사,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노는 것 중에 상대가 뭐라고 하면 반사해버리잖아요. 반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상대가 어떻게 말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아주 선배거나 상사가 아니면 그러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내 마음을 상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나의 상사거나 선배일 경우가 많거든요. 친구만 돼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높은 사람이나 윗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건 내가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말한 걸 내 안에 들여놓느냐 내 밖으로 내보내냐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 안에 들여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곰곰이 집안까지 끌어안고 가서 밤에 잘 때 베개 밑에까지 놔요. 그래서 내내 생각이 계속 나게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반사 그렇게 해버리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건데 하나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0: 그렇죠.
1: 근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했지만 나도 똑같이 대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 이건 내가 내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그럼에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0: 아, 이번엔 내가 나를 어떻게
1: 그렇죠.
0: 대하느냐.
1: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셋 중에 3분의 1은 내 영역이 아닌데 아니고. 내가 그렇게 두 가지나 지키려면 반사를 해버려야 해요. 끌어안지 마세요. 집에 들어오실 때 버리고 오세요. 비록 다음날 출근할 때 다시 생각을 해야 하더라도 그래서 집에 오실 때 뭘 하셔야 되냐면 관심을 다른 데로 쏠리게 해야 하는데 내가 치킨을 먹는 걸 좋아해요. 양념치킨 매운 거 아니면 닭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퇴근하면서 배달을 시키세요. 그런 날은 그런 걸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산책을 많이 합니다.
0: 산책을 하시죠?
1: 예, 산책을 하면서 좋은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산책하면서 좋은 음악 듣는데 그 사람 말이 내 귓가에 계속 남아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뭐 저 음악, 뭐 음악에 관한 추억이거나 아니면 날씨에 관한 생각이거나 아니면 내가 요즘 글을 쓰고 있다면 글에 관한 생각이거나 다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으로 그 안 좋은 기분을 대체시켜줘야 하는 거죠. 이렇게 산책을 하든 뭐 재미있는 OTT 드라마를 내가 내일 좀 피곤하지만 오늘 한 편만 보고 자자. 한 편을 보시든 목욕을 하시든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반사가 돼요. 그 자리에 내 걸 놔둬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이 나간 그 자리에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내가 나를 힐링시켜줄 수 있는 뭘 해야 돼요.
0: 내 자존감은 결국은 내가 나의 선택으로 지켜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대해지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에게 더 엄격해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나까지 나를 비난해야 될까요? 나라도 나를 안아줘야죠. 왜 그렇게 나를 비난하게 되냐면
0: 왜 비난할까요?
1: 남들이 나를 비난한 게 내면화돼서 그래요. 엄마가 아빠가 사실 비난한 건 더 잘 되라고 한 거예요. 너는 아침에 이렇게 늦잠을 자니.
0: 의도는?
1: 아침에 네가 10분만 일찍 일어나도 너는 지각을 안 할 텐데 내지는 뭐 선생님에게 또 상사에게 들은 말이 내면화되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걸 내면화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나의 좋은 점을 강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점이 좋지 하는 걸 스스로 인지시켜줘야 해요. 제가 후배에게 권했던 방법 중에는 자존감 다이어리 쓰기가 있었어요. 그 후배는 하여튼 집안 환경 때문에 자존감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힘으로 그 환경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런 방법이었어요. 요즘은 다이어리도 안 쓰고 그냥 스마트폰에 많이들 쓰시지만 스케줄을 다이어리 쓰시는 분도 그래도 있어요. 월별 스케줄러라 할지라도 다이어리에 그날 오른쪽 맨 아래 칸은 한 칸 정도는 비어 있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내 장점을 내가 찾아주는 거예요. 오늘은 나는 잠을 잘 잔다. 어떤 경우에도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짜 장점이거든요.
0: 그건 엄청난 강점이죠.
1: 그렇죠. 그러면 나는 잘 잔다. 이걸 쓰는 거야 자기 전에. 그리고 써놓고 보면 사실 우습죠. 아니 내가 초딩도 아니고 잘 자는 걸 장점이라고 픽 한번 웃고 자라고 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꼭 그걸 먼저 보라고 해요. 또 픽 한번 웃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뭐야, 잘 잔다. 두 번째 날도 어제 걸 보게 되잖아요. 나는 잘 잔다. 그리고 난 잘 먹는다. 이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위장에 장애 있는 분들은 잘 드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잘 싼다를 쓰셔도 돼요. 찾아보면 소소한 것 중에 내가 칭찬해 줄 만한 거 있고 난 일을 잘 닦는다. 일을 잘 닦는 사람도 있어요.
0: 나는 인사 잘한다.
1: 인사 잘한다. 손톱을 잘 깎는다. 나는 발을 잘 씻는다. 소소한 것 중에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나는 설거지를 잘한다. 나는 요리는 못하지만 설거지는 잘. 이렇게 매일매일 자기 전에 나의 장점 하나씩을 100일 동안 찾아주면요. 나는 100가지 장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나를 비난해요? 칭찬해줘야 돼요. 장점이 100가지나 있는데 그게 내면을 강화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들을 내면화하거나 내재화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내면을 내 장점이나 강점을 강조해주고 찾아주는 것으로 강화시켜주세요.
0: 그러면 자기 비난을 어느새 멈추고 네.
1: 자기 칭찬으로 가게 칭찬으로. 되고 그리고 나를 좋아하게 돼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장점이 100개나 있으면 나를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좋아해 주세요, 스스로.
0: 우리나라는 칭찬의 언어가 많이 없어. 뭐 누가 뭐 해주면 맛있다. 뭐 영화 어땠어? 그럼 재밌었어.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칭찬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이금 작가님은 그런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시는 분 같아요.
1: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얼마 전에 일 때문에 만났던 후배가 그 일을 하게 된 지 3년이 되었는데 저한테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우, 잘 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3년 차인데 잘하고 싶은데 정말.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문자를 보내줬어요.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하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거다. 왜냐하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해요.
0: 우리 이금희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는 오늘 이제 2026년 초인데 2026년이 저희가 세바시를 한 지 15년이 되는 거거든요. 15년. 제가 뭐 40년 가까이 방송하신 선배님 앞에서 자랑할 말은 아니지만.
1: 아닙니다. 자랑하셔도 되죠.
0: 근데 이 15년을 하면서 참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더 불안해지거든요.
1: 그러실 거예요.
0: 저에게 뭐 조언을 해주실 건 없으신가요?
1: 이미 훌륭하십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전 국민에게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 제작하는 매체, 뭐 채널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 최고예요. 그리고 요즘은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최고면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 최고를 이루셨고 저는 세계 최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으로도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15년간 국민을 많이 교육시켜 주셨거든요. 좋은 컨텐츠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15년 동안은 지난 15년 동안 세바시가 키워낸 사람들이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세바시의 문을 두드릴 거예요. 제가 세바시를 보면서 강사의 꿈을 키웠어요. 제가 세바시를 보면서 책을 쓰고 싶었어요. 제가 세바시를 보면서 제 미래를 꿈꿨어요. 이런 아주 좋은 컨텐츠를 가진 다음 세대가 세바시에 나오게 될 거예요.
0: 진짜. 오케이. 이렇게 구체적인 칭찬을 들으면 고래도 춤을 추고
1: 그럼요.
0: 저도 춤을 추게 됩니다.
1: 네, 정말 수고하셨고요. 정말 정말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금희 작가님의 공감에 관하여라는 이 신간을 또 매개로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책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고 첫 번째 제일 최고의 휴식은 독서다라고 책에도 쓰셨잖아요. 요즘 선생님을 지탱하는 문장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1: 요즘 제가 읽는 책 중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의외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0: 그리고 행복이 뭐냐? 행복에 관한 궁금증을 가진 게 오래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1: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중세까지는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집단의 시대였죠.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한 건 근대에 이르러서였고 실은 산업화 이후 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그것은 실은 끊임없이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광고주들이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너 이거 없잖아. 이거 있어야 행복할 텐데.
0: 그렇군요.
1: 이거 없지. 너 이거 있어야 행복할 텐데. 그래서 실은 행복은 무엇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보다 만족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해. 우리가 왜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주변에서 행복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근데 행복하지 않으면 좀 어때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에 만족하고 그냥 이 정도 밥 먹을 수 있는 거에 만족하고 이 정도 내가 산책할 수 있고 이 정도 건강이 있고 수입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진 않지만 당장 내일 한 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입이 있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로 만족스러울 수 있고 그래서 실은 저도 그렇지만 행복보다는 새해에는 이 정도면 만족하지에 초점을 둔다면 훨씬 우리 생활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모두 행복해지는 말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은 동화라기보다는 어린이 에세이 뭐 이런 느낌인데요. 제가 라디오 진행하면서 접했던 청취자들의 사연, 주변의 아나운서 후배 딸 아들의 이야기 이렇게 정말 실제 아이들이 뭐 두 돌부터 세 살, 네 살, 다섯, 여섯, 일곱 살, 열 살 아이들까지 실제 했던 말을 바탕으로 약간 각색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서른 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아이랑 부모가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해주면 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울컥하더라. 애들이 말하는 게 눈물이 나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새해 그냥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싶다 싶으시면 그림이 참 좋아요. 제 글보다 그림이 훨씬 좋아서 그림 보시면서 아이들이 했던 말 생각하시면서 그냥 말랑말랑한 한 해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0: 모두 행복해지는 말.
1: 감사합니다.
0: 이금희 작가님이 글을 하시고 김성나라는 분이 그림을
1: 네, 그리셨는데. 그림이 정말 좋습니다.
0: 자연스럽게 두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알리면서 마지막 질문 이제 좀 남았는데요. 작년에 성시경 채널
1: 아, 네네.
0: 만날 텐데인가 거기서 다정함이 세상을 구할 거다. 세상을 바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정함이 왜 세상을 구할까요?
1: 세상을 구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당장 내 곁에 한 사람은 구할 수 있죠.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세상은 너무 냉정하고 거기서 나는 혼자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고 있다고 느끼잖아요. 그럴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당신 곁에 내가 있어 라고 손잡아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그런 말 있잖아요. 낭떠러지인 줄 알았는데 그 낭떠러지에 난간을 만들어주면 거긴 전망대가 된다는 아하, 거예요.
0: 그러네요.
1: 네, 저는 그 낭떠러지에 만들어주는 그 난간이 사람의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한 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마음으로 그 멋진 절경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바로 사람이고 사람의 다정한 말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 절벽에 난간을 만들어주는 게 곧 다정함이다란 말이 되게 절묘한 비유 같고 공감이 되게 되네요. 다정함의 대표적인 방송인 너 경청과 이해의 노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아니 세계 최고의 작가이자 방송인이었습니다. 이금희 작가님과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책 잘 읽어보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네, 저는 지금까지 세바시 구범준 PD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4: 세금 문제, SBI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I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5: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6: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산수 같은 여자 오네게입니다. 심사위원분들이 도미노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거 됐다. 이거 되는 주식이다. 실제로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6개월 만에 신제품 매출만 27억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 주는 보상이 뭔지 아시나요? 일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한국에 오자마자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일이 하나둘씩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점검하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한국 생활 12년 차 오네게입니다. 여러분은 재능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앙송 대회에 참가하고 실제로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집에서는 볼펜을 입에 물고 이제 발음 연습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신문 방송학을 전공한 것도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인생은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분명한데 특별히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요. 더군다나 이 카자흐스탄의 방송국 생태계 자체가 저랑 결이 좀 안 맞고 정서가 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이 좀 카자흐스탄 정서가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생각 하나로 저는 오히려 내가 재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게 내 길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면서 상당히 위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푹 빠졌습니다. 정말 블록버스터급 전환이긴 한데 어느 날 한국문화원에 다니던 제 고등학교 후배가 저를 꼬셔서 어떤 콘서트를 같이 보러 가자고 엄청 조르고 졸라서 따라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문화교류 콘서트인 거예요. 그 콘서트에서는 이제 아주 유명한 송일국 배우님께서 축사도 좀 해주시고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 노래들이 나오고 또 장구와 가야금의 그런 전통 공연들이 펼쳐졌는데요. 저는 그 공연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좀 아려왔습니다. 여기가 내가 옛날부터 속해 있어야 했던 그런 데가 아닌가 하면서 상당히 좀 애틋하면서 애절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물론 공연 자체가 그런 애틋한 공연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이제 앉아 계셨던 고려인 두 분도 한국어로 대화를 하시고 또 한국어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와, 정말 한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바로 다음 날 한국문화원에 가서 한국어 수업을 등록해서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 한번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 길이 내 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한국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온 건 아니고요.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한 명 내지는 두 명씩 뽑는 정부초청 장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뽑혀서 운 좋게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 오는 도중에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신문방송학과를 2학년 1학기까지 다녔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그냥 졸업하고 석사를 차라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는 다 아예 안 듣고 포기하고 편입이 아닌 반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지 이제 3개월 만에 저한테 아주 뜻밖의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세계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학당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어학당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여기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한다는데 저 여기 나가서 대상 받을 것 같은데 혹시 제 스피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마음씨 잠깐 선생님께서 다행히도 저를 열심히 지도를 해주시고 둘이서 빈강의실을 찾아다니면서 막 발음 연습도 하고 내가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마음을 사로잡아야 될지 그런 스피치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아직까지도 생생한데요. 무대 위든 인생이든 절대 움츠러들면 안 된다. 전부 다 기세다. 기세 있게 나가라라고 해서 저는 무대 위에서 최대한 뻔뻔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제 상당히 평범한 자기소개를 하는 도중에 저는 나와서 딱 당당하게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산수 같은 여자 오네게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더니 심사위원분들이 거의 도미노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때 든 생각이 이거 됐다. 이거 되는 주식이다 하면서 정말 신나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 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도 똑같이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똑같은 오네게였지만 한국에 오자마자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일이 하나둘씩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저는 지금 화장품 회사에서 신제품 개발이라는 업무를 맡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 일을 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회사 자체 브랜드의 이제 홍보와 마케팅 일을 담당했는데요. 실제로 동남아 마켓을 운영하고 스토어 팔로우 수를 3명에서 900명까지 올리고 실적을 냈습니다. 역시 난 또 뭔가를 해냈다 하는 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제 일에 손을 많이 못 대게 됐습니다.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회사에 오가면서 그럼 뭐 사내 정치 뭐 약간 다양한 이제 이해 관계자들의 얽히고 설킨 그런 사연 때문에 제가 제 일에 권리를 많이 행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일이 현저히 낮아지다 보니까 나는 이제 뭐 하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점심 때까지는 어떻게든 좀 때우겠는데 점심 먹고 나서는 막 졸리고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럴 바에는 그냥 열심히 일하자 하면서 이제 대표님이나 제 상사들에게 이것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것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결제를 받으러 갔는데 다 반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삐뚤어진 마음에 나도 그냥 시키는 것만 해야겠다 하면서 상당히 좀 게으른 직원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회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제품 개발 부서의 담당자분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퇴사함과 동시에 그분이 맡던 업무가 고스란히 저한테 넘어왔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억울했습니다. 나는 브랜드 마케팅을 하러 들어온 사람인데 이런 업무를 나한테 맡기는 건 무슨 심보지? 하면서 별로 내키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재밌는 일이었고 특히나 저희 KBT가 지금 엄청 활발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아주 좋은 광경을 제 눈으로 보니까 사람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 새로운 도파민을 찾았다. 이 일이다 하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담당자분들이 안 해주던 것들을 저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품질은 상당히 고퀄리티의 품질은 원하는데 가격은 상당히 낮은 가격을 원하는 그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거기서는 바로 자르지 않고 이제 다양한 거래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좀 이렇게 매출을 열심히 좀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신제품 개발을 맡은 지 6개월 만에 신제품 개발 성사율은 98%를 넘었고요. 신제품 매출만 27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결과가 보이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나는 이런 일도 잘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좀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국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 주는 보상이 뭔지 아시나요? 일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일, 저 일 다 맡아서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는 제가 이런 일을 할 줄 아는 인간인 거를 몰랐습니다. 저희 대표님도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뼛속까지 문과였는데 이런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들의 이런 신비로운 과정이 저한테 재미있고 제가 그 일을 해서 실제로 성과까지 이뤄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하나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제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지니까 정말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자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와 관련된 아주 재미난 썰이 하나 또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에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만 19살에 왔는데 그 전까지는 약간 모태솔로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연애도 해보고 첫 이별도 좀 경험을 해보고 했는데 한국에서의 첫 이별은 저한테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기말고사 기간이었고 제가 이별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시험에도 집중 안 되고 학점도 떨어지고 살도 빠지고 학사 경고까지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밥도 안 넘어가고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한 두 달의 이제 그런 힘든 과정 끝에 이제 새로운 학기가 찾아왔고 저는 새로운 또 동아리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면접날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세상에 웬 천사 같은 차은우 같은 선배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별의 시련의 아픔이 정말 순식간에 치유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밥이 한 숟갈도 안 넘어가던 저였는데 그날은 제가 삼겹살에 소주에 김치찌개 밥 두 공기까지 비웠습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안 좋거나 힘들 때 자리를 바꾸거나 자신을 좀 색다른 환경에 노출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를 또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리의 중요성을 한국에서 살면서 상당히 많이 깨닫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대회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독도 사랑 말하기 대회입니다. 대회의 취지는 뭐냐면 독도에 대한 사랑을 글이나 스피치나 혹은 춤, 노래, 연극과 같은 그런 다양한 유형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저는 그때 팀으로 출전을 했고 저희 팀 이름은 BTS가 아니라 DTS였습니다. 독도 소녀단이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제 팀원들의 신뢰로 실제로 연극을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 연극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극의 내용을 아주 잠깐 이제 언급을 하자면 독도 근처에서 낚시를 하다가 어떤 일본 어부도 같이 낚시하시는 걸 보고 아 여기가 조선 땅인데 너는 왜 여기서 낚시하고 있냐? 너 여권 어딨냐? 약간 이렇게 해서 좀 일본 그 자치구에 잡혀가서 독도가 한국 땅이다, 조선 땅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그런 일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일화를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을 해서 안영복 선생님께서 인스타그램을 하던 와중에 어떤 일본 어부가 아 다케시 마스바라시 하고 올리는 그런 게시글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를 좀 표출을 했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노래에 독도는 우리 땅 이 노래 많이 아시죠? 이 노래에 이제 개사를 해서 실제로 최우수상까지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대회에서 최우수상도 좋았지만 저는 독도에 갈 수 있었던 게 정말 제 인생의 큰 선물이었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한국분들 중에서 독도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독도가 이 조상 3대가 덕을 쌓아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배가 뜰 수 있는 최적의 날씨가 다 뒷받침되어야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대회가 개최되던 이제 10년째 개최됐었는데 독도에 갈 수 있었던 기수는 두 기수뿐이었고 그중에 조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말하기 대회에서 또 대상을 받고 공연을 하고 또 시나리오를 쓰고 회사에서 신제품 17개를 만들고 하늘이 점지해줘야지만 갈 수 있다는 독도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도 저는 충분히 말하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고 무슨 일이 생겨도 열심히 하는 성격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겼습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말할 기회가 생기고 글을 좋아하니까 글 쓸 일이 생기고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시나리오를 쓰게 되고 일을 좋아하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회사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와 마케팅을 하던 자리에서 제 능력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 능력을 꺼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점점 작아졌죠. 그런데 신제품 개발이라는 일을 맡자 다시 달라졌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자리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노력은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나에게 맞는 자리가 없다면 그 능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점검하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내가 알맞는 장소, 알맞는 환경에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저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아주 철학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일이 생겨도 자기 자신을 너무 섣불리 판단하거나 그런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아, 이 자리가 정말 나의 능력을 꺼낼 수 있는 자리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여러분도 실컷 빛나실 수 있는 무대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들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7: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8: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7: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Within Korea Together, 한국을 함께 엮어간다. 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K-Art Song Cultural Bridge Project의 Collaborative Pianist, 저희 Austin Reed, 오늘 특별한 초대석으로 모셨는데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기억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다름이라는 지점에서 새로운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엮어보려고 합니다. And I believe that this difference is exactly what makes this conversation meaningful. 오히려 서로 다른 한국에 대한 기억을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stead, by sharing our different memories and experiences of Korea, we can begin to understand one another's lives. Today, we are going to explore the different lives, memories, and experiences that connect people to Korea.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을 연결하는 이야기. It is a story about connecting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about connecting people across different cultures. Korea Together, Bridging Lives Across Borders.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특별 초대석 게스트 Austin Reed님 모시기 전에 BTS와 Coldplay의 My Universe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너를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간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

여기 낡은 봉고차 한 대가 경주로 길을 나섭니다. 다 부서져가는 자동차 안에는 가족 단체 티까지 맞춰 입은 엄마 옥실과 세 딸들이 타고 있죠. 그런데 즐거워야 할 여행길에 오가는 말들이 영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놈만 죽이고 나면 우리 가족도 새 마음 새 뜻으로 살 수 있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 돌아가려면 돌아가.

딸을 잃은 엄마와 동생을 잃은 언니의 언니들의 복수 여행길. 계획은 자꾸 틀어지고 묻어든 상처들이 서로의 가슴을 찌르지만 여정의 끝이 가리키는 건 그럼에도 가족, 결국에는 가족이 아니었을까요? 세상 그 어떤 논리로도 이길 수 없는 일은 살벌하게 애틋한 내 편들의 안녕을 바라며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 9월 2일, 수요일, 오늘 첫 곡으로는 영화 경주기행. 영화 제목과 동명의 테마곡 경주기행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주기행 주변에서 말이 많아요. 보고 싶다, 본다, 봤다. 네. 지난 26일에 개봉한 아주 따끈따끈한 영화예요. 많이 후기도 보내주셨어요. 7819님. 또 또박이님 외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우선 7819님 강디 엊그제 경주기행 보고 왔어요. 가족관계와 각자의 입장들 무엇보다 엄마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서 눈물이 연신 흘렸답니다. 근래 본 영화 중에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또박이님도 경주기행 보고 오셨대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복수라는 주제를 유쾌하고 재밌게 풀어낸 점이 좋으셨대요. 호불호는 있겠지만 전 재밌게 봤네요 하고 웃어주셨어요. 네, 저희 작가님도 어제 보셨더라고요. 아직 대화는 많이 못 남아 봤는데 참고로 김미조 감독님이 실제로 네 자매 중 막내시래요. 비하인드 영상 보니까 자매끼리 쥐어뜯고 싸우는 장면에서 머리채는 앞머리가 아니라 옆머리를 잡고 뒤로 당기라고 막 시범도 보여주시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잡고 싸웠겠죠. 네. 근데 배우들이 싸우는 거 찍을 때 참 머리 잡기가 애매하거든요. 애매해요. 진짜로. 눈치도 보이고. 뭐 실제처럼 잡아주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프게 잡으면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머리를 붙인 분도 계시고. 머리 숱에 예민한 분도 계시고. 아, 진짜 어렵습니다. 싸우는 장면 찍을 때. 어려워요. 또 어떤 분은 슬쩍 오셔서 진짜로 때려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 연기가 잘 된다고. 근데 여러 명이 싸우면 이거 참 골라골라 하는 재미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앞머리가 아니라 옆머리를 잡고 뒤로 당기라는 이게 아마 이런 모양이 더 액팅이 더 잘 살아서 보여주신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재가 무거운 대신에 연출이나 배우들의 연기가 유쾌한 지점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장치를 아예 해놓으신 것 같아요. 캐스팅도 그렇고. 경주기행 외에도 최근에 본 영화 있으시면 듣고 싶은 영화음악과 함께 보내주세요. 영음씨들의 소소한 일상 사는 얘기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처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영화 듄 파트 2 중에서 A Time of Quiet Between the Storm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오디세이 중에서 Chasing the Escaping Sun 이었습니다. 오디세이 얘기 여전히 많이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천만 영화 타이틀이 얼마 멀지 않았는 것 같아요. 5041님 나를 성장시킨 것은 편안했던 시간이 아니라 견뎌낸 시간이었다는 것을 40년 교편 생활 잘 마치고 퇴직했는데 영화가 준 교훈이 제 삶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손. 네, 언제나 좋은 것들은 쉽게 찾아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안 좋은 것들은 그냥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과처럼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건데 좋은 것들은 내 시간을 내야 되고 아픔을 견뎌야 되고 겪어내야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얻어지는 것 같아요.

게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자막 있는 거 보시는 건데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쿨렐레 멜로디가 아름다운 영화 음악들 준비했어요. 먼저 조블랙의 사랑, 생애 마지막을 앞둔 검은 사업가 안소니 홉킨스와 그를 데리러 온 죽음의 사자 브래드 피트 기억하시죠? 우리 빵 아저씨, 아저씨 같았어요. 브래드 피트의 리즈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화라 더 자주 언급되는 작품인데요. 오, 정말 너무 잘생겨서 말이 되나 싶지만 서사의 완성은 얼굴이란 말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잘생긴 죽음의 사자 브래드 피트가 인간 세상에 와서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하는 얘긴데요. 그래서 급조한 이름이 조블랙이었죠. 이거 안 본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안 보셨다면 보세요. 좋으실 거예요. 호불호 없이. 네, 계절하고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사업가 딸인 수잔과 사랑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조블랙은 죽음의 사자니까 몸이 없잖아요.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청년의 몸을 빌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수잔이 사랑한 건 조블랙이었을까요? 아니면 조블랙이 몸을 빌렸던 그 브래드 피트의 얼굴, 그 수잔이 커피숍에서 처음 만났던 그 청년이었을까요? 네. 영화 보신 분들 생각 어떤지 노래 듣는 동안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화 조블랙의 사랑, Somewhere Over the Rainbow와 What a Wonderful World를 이은 연곡이에요. 이스라엘 카마카이올레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돌핀테일 중에서도 한 곡,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

아리아나 그란데와 키드 커디가 함께한 저스트 룩업, 영화 돈 룩업에서 들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재밌죠, 이런 질문.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죠? 저는 생각 못 해봤는데. 근데 생각해봐도 모르겠다. 영혼은 영혼일 뿐이지만 진짜 모르겠는데요. 누굴까? 수잔이 사랑에 빠진 건. 뭐 모르긴 몰라도 그냥 그 인간이 그냥 영혼을 담는 거니까 어떤 영혼이든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 아니었을까요? 인간이 품는 그 영이 영혼이라면? 모르겠다. 게시판에서 이야기해보자. 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025님, 작은 라디오를 샀어요. 돌려서 채널을 찾기도 하고 이방 저방 들고 다니면서 듣는 게 너무 좋네요. 아참, 그리고 저 10년 만에 면접 보러 가요. 나이가 드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졌지만 뭐든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응원도 많이 많이 많이 하고요. 꼭 가셔서 이렇게 작은 라디오를 들고 다니면서 채널을 찾기 좋아하는 우리 1025님과 너무 잘 맞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부디. 제가 연극하면서 요새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 막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최강의 영화음악 하게 됐을 때도 그래요. 다시 하니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분들, 나랑 잘,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분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에 내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25님도 그 많은 다양한 곳에 착륙할 수 있지만 좋은 곳에 부디 착륙하셔서 행복한 그 10년 만에 직장 생활 하셨으면 부디 저 기도해보고 바라볼게요. 남현선님, 강디, 이제 저녁 6시 반 조금 넘어서면 하늘이 어둑어둑해질 준비를 하면서 운전 중에 라이트를 켜게 되더라고요. 진짜 낭만적이야. 문자 글을 되게 잘 적으시네요. 제가 상상을 잘할 수 있게끔. 근데 확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해가 길어서 여름을 가장 좋아하는데 올해 여름도 보내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 아쉬워요. 남현선님 여름 좋아하세요? 저 공감할 사람이 없었는데 사실 저도 무지 아쉬워요. 저랑 아주 똑같으세요. 저도 이 긴 해를 아쉬워하고 벌써부터 그리워하고 있어요. 나랑 똑같네. 어떤 기분이냐면 전 어른스러운 여자야. 최강이는 어른스러운 여자. 나이도 어른, 완전 어른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내주는 법을 알아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죠? 우사님, 강희 누나는 가을에 어디에 여행 가고 싶은데 없나요? 하셨습니다. 저요? 글쎄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런 데 가고 싶어요. 그런 한라산, 설악산 이런 거 며칠 같이. 노래 듣겠습니다. 0504님, 얼마 전에 우연히 라라랜드의 시티 오브 스타즈를 들었는데 예전에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장면과 분위기가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지금도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이 음악 한 곡으로 다시 찾아오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네요. 엠마 스톤과 라이언 고슬링의 목소리, 시티 오브 스타즈, 그리고 에반게리온 중에서 플라이 미 투 더 문 두 곡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애송님, 영화 애프터선에 나오는 이 노래는 여름에 꼭 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의 마지막 댄스라는 가사가 늦여름 이맘때 분위기와 잘 맞아요 하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들으신 곡은 애프터선 중에서 퀸의 언더프레셔였습니다. 1738님, 아내가 중학생 딸과 같이 볼만한 영화를 고민하더라고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가 있을까요? 새 아이 키우면서 큰딸이 중학생이 되니 밤에 둘째, 셋째 재우고 나면 가끔 큰딸이랑 둘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나 봅니다. 하셨는데 따님이 혹시 SF나 애니메이션도 좋아하실까요? 알리타 배틀엔젤 어떠실까요? 사이보그 소녀 알리타가 자신의 정체성과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가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내용인데 네, 영화에 나오는 두아리파의 수환송 오늘의 끝곡으로 띄우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4: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3: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4: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4: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5: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6: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모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K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9: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버지니아 부동산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을 강의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무슨 일을 하나요?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나 렌트를 도와줍니다. 커머셜 프로퍼티를 사고 팔거나 마찬가지로 렌트나 리스를 도와드립니다. 간혹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하시지 않나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은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비즈니스 거래에 관련해서 해당 비즈니스가 속해 있는 건물의 리스도 해야 한다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의 부동산이 아니고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비즈니스 에셋이에요. 즉 비즈니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전문 회사들은 무슨 무슨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브로커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인사회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 일을 병행해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에이전트는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돕게 되고 이 일들은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외의 다른 일들은 부수적인 서비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융자, 보험, 인스펙션, 홈 워런티, 타일 변호사, 집 수리나 유틸리티 등과 관련된 모든 일들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일은 왜 서비스라고 선을 긋고 설명을 드릴까요? 사고 팔거나 렌트의 일은 비교적 정해진 규칙과 공동으로 쓰여지는 양식이 있어서 에이전트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작업을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서류가 다 사인이 되고 마무리된 이후의 과정들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 만족도가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래에 관련된 일뿐이니까 저는 서류 설명 드렸고 사인하신 후에 나머지 일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에이전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좋은 융자인 타일 변호사, 관련된 회계사 또는 이 지역이 처음이시라면 유틸리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 가면 주택 관련해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영역을 넓혀서 포괄적인 도움을 드린다면 더욱 신뢰가 가고 손님과 에이전트의 관계도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소소한 문제들을 귀찮아하거나 그 일은 제 소관이 아니니 다른 데 알아보세요 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쏟아내는 에이전이 있다면 그 분은 서류적인 일은 잘할 수도 있겠으나 에이전트, 즉 세일즈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롱런을 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된 모든 일은 에이전트와 편하게 의논하실 수 있어야 하고 아무 때든지 부담 없이 전화를 거실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 서로 신뢰하고 오랜 기간 일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0: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동무지기 K-Care라인과 Q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Care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Q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이 되어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Care라인과 Hugh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으로 전화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11: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 하원이 임시 예산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면서 중간선거 이후인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선박 공격에 맞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에 나섰습니다. 미군은 이란 정부 소속 유조선 두 척과 혁명수비대 시설 등 약 100곳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가 북핵 위기 관리를 위한 미국 간 소통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두되 핵미사일 제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출신 이민자인 홍카우 해군 장관 대행을 정식 해군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상원 인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쿠팡 측은 한국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뉴욕 법원의 관할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선거자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데 약 88,600달러, 원탁회의 참석에는 25만 달러의 기부금이 책정됐습니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 흉기 난동으로 숨진 32살 여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부사장급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 정치인 벤 고가 매사추세츠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제주 고시인 고 후보는 바이든 전 행정부 출신으로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수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뉴욕의 상징인 타임스스퀘어 한복판에서 백주대낮에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길을 지나던 68세와 32세 행인이 각각 흉기에 찔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석인 기자입니다.
1: 지난달 31일 월요일 오후 4시 27분쯤 맨해튼 타임스퀘어 웨스트 41번가와 7에베뉴 인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퀸즈에 사는 49살 여성 파멜라 시스네로스는 빨간색 쇼핑백에서 흉기 두 자루를 꺼내 행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아내와 함께 지하철역에서 나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68세 남성이었습니다. 시스네로스는 이 남성의 옆구리를 찌른 뒤 42번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20초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32살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인근에는 좌판을 운영하던 한 상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시스네로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여성에게 다가가 배를 찔렀다고 말했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복부를 찔렸습니다. 32세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68세 남성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두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마친 시스네로스는 43번가 인근 경찰 지구대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과 마주쳤고 경찰은 약 4분 동안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스네로스는 흉기를 내려놓지 않겠다며 경찰관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위협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관 두 명이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시스네로스가 경찰을 향해 달려들면서 결국 경찰이 총을 쐈습니다. 시스네로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엌칼 두 자루가 발견됐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경찰관들이 훈련받은 대로 대응했다고 밝혔고 조런 맘다니 뉴욕시장도 폭발 피해를 막은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티시 국장은 또 시스네로스가 지난 2018년과 19년 정신건강과 관련해 두 차례 경찰과 접촉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와는 관련이 없으며 특별한 대상을 정하지 않은 무차별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름철 관광객이 몰리는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흉기를 이용한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마체테를 든 남성이 3명을 다치게 했고 6월에는 펜스테이션에서 한 남성이 2분 만에 7명을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운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이런 가운데 타임스스퀘어 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32살 여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부사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시경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거주하던 에린 피아첸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기업 투자은행 부문에서 부사장급 중간관리자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은 동료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과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유가족과 고인을 사랑했던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특정한 대상을 노린 범행이 아닌 무작위적이고 이유 없는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일단 오는 12월 11일까지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하원이 임시 예산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며 오는 9월 30일 현 회계연도 예산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부 운영이 계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란전쟁 지원과 국방 예산 증액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산안 논의는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여야의 갈등으로 툭하면 빚어졌던 연방정부 일시적 기능정지 셧다운이 중간선거 이후인 12월 11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방하원은 3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상원에서 넘어온 임시 예산안을 찬성 370표, 반대 48표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습니다. 앞서 상원은 이 법안을 지난달 8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중간선거 한 달 뒤인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자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회계연도 예산은 9월 30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이후에 셧다운을 막으려면 의회는 2027 회계연도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아직 12개의 지출 법안 중에 하나도 처리가 되지 않자 임시방편을 택한 겁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첫 해인 지난해에는 의회가 9월 말까지 본 예산 통과뿐 아니라 임시 예산안 마련에도 실패하면서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월급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의 휴직이 이어지면서 항공대란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혼란이 빚어졌고 셧다운은 역대 최장인 43일간 이어진 끝에 종료된 바 있습니다. 올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정책 등에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토안보부만 부분 셧다운에 들어갔고 이는 76일간 계속됐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모처럼 압도적 찬성표가 나온 것은 공화, 민주 양당 모두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됐을 경우에 제기될 책임론에서 벗어나고 싶어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시 셧다운이 발생하면 이란 전쟁으로 인한 휘발유값 등 에너지 가격 상승 또 관세 정책으로 인한 높은 물가 등으로 분노한 유권자들을 더욱 격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지만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유권자 ID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때까지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6월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대규모 주택공급 촆진 법안이 송부 열흘 후에 자동으로 발효된 것처럼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 통과로 이란 전쟁 지원을 위한 95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안 또 국방부 기본 예산을 3,500억 달러 증액하는 안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는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핵심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제동을 걸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보조금 승인 절차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과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을 시행하는 국경 순찰대가 법적 허점을 활용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롱아일랜드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 보조코치가 훈련 도중 16살 선수에게 헬멧을 던져 선수가 얼굴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얼굴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고 뇌진탕 증상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해당 코치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합니다.
4: 롱아일랜드 커맥 고등학교 축구부 훈련 도중 보조 코치가 16살 선수에게 헬멧을 던져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26일 여름 훈련 도중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아들이 벤치에서 일어나던 순간 보조 코치가 아들을 향해 풋볼 헬멧을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헬멧에 얼굴을 맞은 학생은 오른쪽 눈 아래가 찢어져 세 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뇌진탕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포크 카운티 경찰은 고등학교 축구부 훈련 중 코치와 선수 사이에 발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보조 코치는 학교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원봉사자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당 축구부 감독의 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학교 측의 관리와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코치에 대한 자격 확인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커맥 교육부와 학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헬멧을 던진 경위와 당시 상황 그리고 코치의 행동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도 부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고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가 1일 열리면서 재판 관할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쿠팡 측은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에서는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을 부각해왔지만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뉴욕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날 오후 미 뉴욕 동부 연방법원이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사전 변론회의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해당 법원이 심리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전 변론회의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판사가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짜는 자리입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장인 NM 도멜리 판사는 심리 내내 왜 이 사건을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서 다뤄야 하는지, 이 사건을 한국 법원이 아니라 왜 해당 법원으로 가져온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앞서 쿠팡 고객들을 대리하는 한국 법무법인 대륜 및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동부 연방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쿠팡 고객 2명을 대표 원고로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까지 7,800명가량의 피해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쿠팡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미국 대형 로펌 커클랜드 앤드 앨리스 소속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된 건 관할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쿠팡 INC는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지주회사이며 한국 쿠팡은 하나의 자회사일 뿐 별개의 법적 실체라는 취지입니다. 쿠팡 측 변호인들은 한국 쿠팡 법인에 관해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며 이곳에서 재판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이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에서 미국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 등을 강조하고 미 의회 일각도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받는 미국 기업이라고 우려해온 것과 대조적으로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이라는 점을 내세워 소송 기각을 요청한 겁니다. 쿠팡 측 변호사들은 한국의 여러 기관이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원고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지와 적용 법률을 택하려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이용자 측 대리를 맡은 한국 법무법인 대륜 및 미국 협력 로펌

0: 것으로 보입니다. 대륜측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진행된 과정이나 서류들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3,370만 명의 한국 소비자들이 국경과 무관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쿠팡은 작년 11월 이용자 3,370만 명 이름과 연락처, 배송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번 소송으로 쿠팡에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관할지 쟁점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판단받지 못하고 재판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올 여름 뉴욕 어퍼리스트 사이드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병 집단 발병을 계기로 뉴욕시가 냉각탑 관리와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미등록 냉각탑을 찾아내고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한편 검사와 위반 단속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석인 기자입니다.
1: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뉴욕시 보건국이 오늘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교육과 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올 여름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 발생한 집단 발명을 계기로 냉각탑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겁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31일 기준 이번 집단 발병과 관련해 94명이 확진됐고 11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환자는 없습니다. 레지오넬라병은 건물 냉각탑 등에서 발생한 오염된 물방울이나 물안개를 통해 균이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열과 오한,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크게 냉각탑 관리와 검사, 단속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보건국과 건물국의 등록 추적 시스템을 연계해 등록되지 않은 냉각탑을 찾아내는 작업을 강화합니다. 뉴욕시에서는 냉각탑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지만 이번 어퍼이스트사이드 집단 발병과 지난해 센트럴 할렘 조사 과정에서 모두 미등록 냉각탑이 발견됐습니다. 시민들이 냉각탑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도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등록된 냉각탑의 위치와 점검 이력, 레지오넬라균의 시료 채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홍보 캠페인은 내년 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검사 속도도 높입니다. 보건국은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배양 검사 방식과 신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규정을 위반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일정을 앞당겨 단속과 처벌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운 냉각 시스템과 냉각탑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검토하기 위한 과학자문단도 구성합니다. 한편 보건국은 이번 집단 발병의 정확한 감염원을 확인하기 위해 전장 유전체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서 검출된 레지오넬라균과 발병 지역 냉각탑에서 발견된 균주의 유전적 특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결과는 올 가을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뉴욕시 전역 냉각탑의 81%가 매월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미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모금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공화당 전당대회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 $88,600의 가격표가 붙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원탁회의 참가비는 1인당 25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탁회의는 오는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개최됩니다. 다음날 열리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 주재 원탁회의 참가비는 1인당 7만 5천 달러입니다. 벤스 부통령과 사진을 찍으려면 별도로 3만 5천 달러를 내야 합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당대회 모금 행사 초청장을 기부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미국 양대 정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공화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가 공화당 집권당에 불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공화당원이든 민주당원이든 좋은 대통령이든 나쁜 대통령이든 중간선거에서는 진다며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공화당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텍사스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공화당의 텃밭이지만 최근 일부 선거 분석기관들은 선거 판세를 공화당 우세에서 경합으로 변경했습니다.

0: 민주당 후보는 정치자금 모금 현황에서도 크게 앞선 상황입니다. 민주당 후보인 제임스 탈라리코는 6,800만 달러를 모았지만 공화당 후보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900만 달러를 모금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새 직장을 구하거나 체류신분 변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온 최대 60일의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연방정부의 규정심사를 마친 상태로 앞으로 공개 의견 수렴과 최종 확정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 활용해온 60일 유예기간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DHS가 추진하는 재량적 60일 유예기간 폐지 규정안이 지난 8월 27일 백악관 산하 규제심사기관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연방규제기록상 현재 단계는 여전히 제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 완료만으로 유예기간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연방관부의 규정안이 공개되고 일반인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 최종 규정으로 확정돼야 실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연방규제 기록상 현재 단계는 여전히 제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 완료만으로 유예기간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방관보의 규정안이 공개되고 일반인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 최종 규정으로 확정되면 실제 시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취업이 종료된 특정 비이민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최대 60일 또는 I-94에 적힌 체류기간이 끝나는 시점 중 더 이른 날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재량적 유예 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새로운 고용주를 찾거나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H-1B에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규정상 E-1과 E-2, E-3, H-1B, H-1B1, L-1, O-1, TN비자 소지자와 일부 동반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해고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H-1B 근로자들에게는 직장을 잃은 뒤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고용주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활용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이 폐지되면 고용이 끝난 뒤에 이민 신분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새 고용주를 구하거나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미국 내 체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없어지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고용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불법 체류 상태가 된다고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취업비자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고용 종료 상황에 대비한 이민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추후 연방관보에 실제 제한 규정이 공개되면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예외, 시행 시점 등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공개 의견 수렴과 최종 규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뉴욕시 지하철역 내부에서 승객들을 위해 비상 출입문을 열어주던 30대 남성이 칼부림 공격을 받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 승강장에서 60대 여성 보안 요원이 선로로 추락하는 사건에 이어 강력 사건이 잇따르며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2: 뉴욕 지역 언론 보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새벽 브롱스 마운트 이든의 웨스트백 70번가와 제롬 에비뉴에 위치한 4번 노선 지하철역 내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7세 피해 남성은 승객들을 위해 비상출입문 Emergency Gate를 열어두고 있던 중 한 괴한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곧이어 흉기를 휘두른 괴한에게 온몸을 수차례 자해당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피해 남성을 인근 링컨 메디컬 센터로 긴급 이송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현재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불과 며칠 전 브롱스의 또 다른 지하철역에서 묻지마 선로 밀치기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나 시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낮 브롱스 밴 네스트의 이스트백 80번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는 출근길에 나섰던 65세 NYU 보안요원 리디아, 준이가 시가 뒤에서 몰래 접근한 20대 괴한에 의해 선로로 밀려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사건 후 스스로 정신과 클리닉을 찾아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하철 내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승객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뉴욕 1원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아 햇볕은 다소 제한되겠고 초가을에 접어들었지만 기온은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75도, 섭씨 24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지 않아 비교적 온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만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오전엔 구름이 끼겠지만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걷히면서 화창한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는 한낮 기온이 섭씨 30도를 웃돌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워싱턴 수도권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기온은 뉴욕보다 높아 한낮에는 여름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5도, 섭씨 24도로 전망됩니다. 기온이 높은 데다 습도가 더해질 경우 실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 외출하실 경우에는 수분 섭취에 신경 쓰시고 가급적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더위가 한층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5도, 섭씨 35도, 최저 기온 75도, 섭씨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상당히 덥겠습니다. 초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지만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여름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뉴욕은 내일 오후 들어 맑아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워싱턴 수도권은 오늘과 내일 모두 높은 기온이 이어지는 만큼 지역에 따라 더위의 강도가 크게 다르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미군의 공습을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이란이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더욱 강력한 공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미군이 이란군의 표적 공습을 가한 것을 정당한 조처라고 주장하면서 이란이 추가 보복을 하면 더 강력한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대이란 공습 개시 직후에 SNS 트루스 소셜에 미국은 바로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이 공격은 대규모이며 강력하고 현재 기뢰가 전혀 없는 해협에 기뢰를 추가하려는 이란의 실패한 시도 그리고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된 요르단 미군 기지에 대한 8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실패한 국가인 이란이 매우 정당한 공격에 보복한다면 그들은 훨씬 더 세고 높은 수준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게 가장 큰 공격은 아닐 것이라며 가장 큰 공격은 아직 대기 중이며 그 공격이 끝나면 이란은 거의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라라크 섬을 타격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귀뢰를 장착한 미사일을 해협으로 발사하려 준비하는 것이 포착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달여 만에 무력 충돌 소강 상태를 깬 미군의 선제 공격에 이란은 곧바로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이날 미군의 공격은 이에 대한 보복 조처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어떤 형태로든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들과의 합의는 종이 조각만큼의 가치도 없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한 선별적 군사 공격과 이란의 자금줄을 옥죄는 경제적 왕따 작전 및 대이란 해상 봉쇄를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백악관은 1일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데 여전히 열려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세 차례 역사적인 회담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 비핵화인가라는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더는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을 협상장에 불러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분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며 비핵화를 배제한 논의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백악관은 작년부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함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 조건 없는 김 위원장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거듭내며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하지만 백악관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셈입니다. 백악관 입장에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백악관은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하순 시 주석의 방미 때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백악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빅터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미국과 북한의 한라인 개설이 북한을 실질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지만 소통수단이 없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2일 주장했습니다. 차석좌는 이날 아사히 신문에 실린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룬 대담에서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핵을 둘러싼 위기를 피하고자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두되 북핵 위협의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과 군축 비확산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최근에는 한국군의 유사시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차석좌는 북한의 핵 개발이 상당히 진전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무기를 즉각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유지하되 핵물질 생산 저지, 미사일 배치 제한, 핵실험 금지 등에 관해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긴밀히 하는 점이 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큰 변화이자 시급한 과제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양국 관계를 약화할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히라이와 슌지 닌잔대 교수도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던 2006년 이후 안타깝지만 북한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방치하는 편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며 차석자와 같은 북핵 관리론을 폈습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군축 협상에 나설 때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가 최근 퀸즈의 한 이슬람 문화센터를 방문해 머리에 스카프를 착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인과 인사들이 호컬 주지사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반면 종교적 관습을 존중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2: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지난 금요일 퀸즈에 있는 뉴욕 이슬람 문화센터를 방문해 금요 예배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당시 호컬 주지사는 회색 정장에 검은색 스카프를 머리에 두른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성 스포츠 운동가 라일이 게인스는 호컬 주지사가 평소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내세우면서 무슬림 남성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자발적으로 머리를 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텍사스주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 브랜든 길을 비롯한 보수 인사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컬 주지사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슬람 문화센터 측은 호컬 주지사의 방문이 뉴욕의 다양한 지역사회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환영했습니다. 또 호컬 주지사가 이슬람 행사에서 머리를 가린 것이 처음도 아니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직한 무슬림 NYPD 경찰관의 장례식에서도 호컬 주지사가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자 비슷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호컬 측은 유가족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는 것은 지도자이자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과 미셸 오바마, 공화당의 니키 헤일리, 이방카 트럼프 등 미국의 전 현직 정치권 인사들도 이슬람 지도자들과의 행사에서 머리를 가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특히 9.11 테러 25주년을 앞두고 불거졌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더욱 민감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중간선거 격전지에서 공화 민주당 후보들이 거칠게 맞붙으며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1: 1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미시간주 상원의원 선거 그리고 텍사스주 상원의원 선거가 대표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밤 미시간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JD 벤스 부통령이 참석해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압둘 엘사예드를 맹공격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행사 연설에서 엘사예드 후보를 아주아주 사악한 사람으로 부르며 내 아내의 이름을 내 입에 절대 들먹이지 말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엘사예드 후보는 성명에서 미시간은 오하이오에서 온 꼭두각시에게 훈계를 들을 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는 사악한 것은 억만장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는 대가로 노동자들에게서 의료 보장을 빼앗는 것이다. 사악한 것은 무역전쟁과 실제 전쟁을 밀어붙이면서 사람들이 식료품과 휘발유에 더 많은 돈을 내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겨냥했습니다. 앞서 벤스 부통령은 자신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옛 민주당원들이 엘사에드가 만들어가는 민주당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엘사에드 후보가 무슬림 출신의 급진 좌파 성향이라는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그러자 엘사에드 후보는 JD가 과거로 돌아갈 때 벤스 부통령의 부인 오시아도 데리고 갈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는 우시아 벤스가 인도계라는 점을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지원 사격에 나선 미시간의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마이크 로저스는 엘사에드 후보를 협잡군으로 불렀습니다. 텍사스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켄 팩스턴 후보와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 진영에서 네거티브가 오가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공화당의 텃밭이지만 민주당의 탈라리코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입니다. 공화당의 팩스턴 후보 측 슈퍼팩이 집행한 광고는 중국 등 국가안보 위협 국가 출신의 텍사스 토지 구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민주당의 탈라리코 후보가 반대했다면서 탈라리코가 공산 중국에 우리를 팔아넘겼다고 공격했습니다. 탈라리코 후보 측은 팩스턴 후보가 2019년 주 법무장관 시절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소환하며 공화당원들이 그를 공산주의자 켄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탈라리코 후보 측 슈퍼팩은 광고에서 팩스턴 후보가 불륜과 공금 유용 의혹에 휘말렸던 점도 끄집어내며 그를 텍사스 최악의 부패 정치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버지니아주 워싱턴 메나서스 공항이 상업용 여객 서비스 운항을 위한 연방항공청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버지니아주 공항이 해당 인증을 받은 건 53년 만인데요. 아직 취항 항공사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항 측은 2027년 말까지 여객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3: 버지니아주 메네소스에 위치한 워싱턴 메네소스 공항이 상업용 여객 서비스 운항을 위한 중요한 관문을 넘었습니다. 워싱턴 메네소스 공항은 31일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새로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증으로 공항에서 일정한 형태의 상업용 여객 서비스가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발급된 파트 139 공항운영 인증서는 상업용 항공편을 운항하는 공항이 연방항공청 FAA의 안전 및 운영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버지니아주 공항이 이 같은 새로운 공항운영 인증서를 받은 것은 53년 만에 처음입니다. 댄 에드워즈 연방항공청 공항 담당 부행정관은 성명을 통해 메너서스의 상업용 항공편이 들어오면 지역사회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워싱턴 DC 지역에 새로운 상업 공항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5년 동안 워싱턴 메너서스 공항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4,6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는 향후 새로운 항공교통 관제탑을 건설하고 활주로를 보수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메너서스시의 미셸 데이비스 시장도 상업용 여객 서비스가 지역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스 시장은 상업용 여객기 운항이 새로운 방문객과 경제활동을 유치하고 지역 사업체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여행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1일 기준으로 워싱턴 메네서스 공항 이용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항공사는 아직 없습니다. 공항 측은 항공사 유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말까지 여객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방항공청 인증 획득으로 워싱턴 메네서스 공항은 개인 및 일반 항공 중심의 공항에서 상업용 여객 서비스가 가능한 공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게 됐습니다. 상업용 항공편이 실제로 취항하게 되면 워싱턴 DC 수도권 주민들에게 새로운 항공 교통 선택지가 생기고 메네서스 지역의 경제활동과 관광, 지역 사업체에도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히말라야에서 발생한 대홍수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음이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곳곳에 거대한 빙하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네팔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대형 재난이 남미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감시와 대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최근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생한 네팔 대홍수를 계기로 남미 안데스 산맥 일대 국가들에서도 기후 변화에 따른 대형 빙하호수 범람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안데스 빙원이 녹는 현상이 가속하면서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남미 3개국이 파괴적인 홍수와 산사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일 UPI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산악지대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빙하가 녹아내린 자리에 불안정한 호수가 대거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에 따라 빙하의 융해로 지반이 약해진 암석 사면이나 빙벽이 무너지며 호수를 덮칠 경우에 막대한 양의 물과 토사가 하류로 쏟아져 내리는 네팔형 빙하호 범람 호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립과학기술연구위원회의 후안 파블로 밀라나 연구원은 현지 매체 인포바에와의 인터뷰에서 네팔에서 일어난 비극은 이미 남미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2005년 아르헨티나 산후안주에 에리소스 호수가 터지면서 단 67분 만에 3,100입방미터의 물이 쏟아져 나와서 250km 이상을 쓸고 내려간 바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지역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만 6천 개 이상의 빙하가 분포된 칠레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식수 인프라가 안데스 수계에 의존하고 있어서 빙하 붕괴 시 심각한 경제, 사회적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입니다. 칠레 정부기관들은 위성 영상과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서 국가 빙하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빙하 호수의 확장과 안데스 산맥 사면의 균열을 실시간 감지하는 등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경고등이 켜졌지만 가장 급박한 위기에 직면한 곳은 페루입니다. 페루 국립 빙하 산악 생태계 연구소에 따르면 페루 내에는 528개의 호수가 범람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 중에 58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이 같은 위험 속에서 남미 각국 정부는 위성 감시, 수문 센서를 동원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붕괴의 속도와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기존 방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 공격에 동일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새롭게 세우고 1일 이란 정부 소속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공격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유조선 대 유조선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격 이란 유조선들은 미국의 해상 봉쇄선 북쪽인 이란 해안에 정박해 있었으며 미군 드론이 발사한 미사일은 해당 선박 엔진실을 명중했다고 이들은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군이 이란의 선박 공격 보복 차원에서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란의 미국 해상 봉쇄 위반을 막기 위해 썼던 기존 대응법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미군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방공기지, 레이더 시스템, 기뢰 부설 시설, 통신 시설 등도 공격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앞서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는 X에 미군은 미 동부 시간으로 1일 정오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표적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 공격은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과 중동에 배치된 미군 장벽을 상대로 한 공격을 시도한 것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날 미군의 공격으로 약 100개의 목표물이 공격받았으며 이란의 보복 공격은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약 25발을 요르단으로 발사했지만 요르단 영공에 도달한 건 절반 정도였고 이 가운데 10발은 요격됐으며 나머지 3발은 요르단에 떨어졌지만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날 미군의 공격 후 미국을 겨냥한 이란군의 결정적 작전이 시작됐다며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가 영내 미군 기지와 주요 시설들을 표적으로 타격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격 능력이 크게 약화했다며 이란의 상선 위협 수준이 최소 한 달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아보카도 99센트, 꿀 대추 파운드당 5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1: Back to the School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4: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레디오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벤과 패신저벤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디얼 셋 온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 볼까요? 여행하는 건축가이시죠? 오영욱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오영욱입니다.
3: 아, 잘 지내셨습니까?
4: 네, 그냥 또 여행 다니면서 있다가 왔습니다.
3: 지난 시간에 이제 고대 로마 건축 얘기해 주셨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또 모셔달라 이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4: 아, 저는 몰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출연한 이후로 잡지사의 수많은 방송들 봤더니 너무 재밌고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제가 여기 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딱 들 정도인데 네. 요즘은 자장가로 틀어놓고
3: 있습니다. 아예 저희가 영광이죠.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모실 수 있어서 좋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모셨을 때랑 결이 조금 다른 주제입니다. 좀 관련해서 제가 퀴즈처럼 내보면 오늘 저는 이곳을 거쳐서 예, 잡지사 회사에 출근을 했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또 이제 집에 이곳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썸네일을 통해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정답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많은 분들이 매일 찾는 공간이지만 이게 뭐 구조적으로 또 이제 건축가의 시선에서 어떤 유심히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 오 작가님과 함께 건축가의 눈으로 주차장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부터 들려볼게요. 작가님은 주차장이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4: 아, over the car, by the car, for the car.
3: 차에 위한 차를 위한.
4: 네, 그런 기계를 위한 건축이다. 자동차를 위한 건축, 기계를 위한 건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인간을 위한 건축이었고, 뭐 신을 위한 건축이 있었고 했는데 네. 이제 진정 건축을 만드는 논리가 기계를 잘 사용하기 위한 예, 그런 건축으로 건축이 시작됐고 주차장이 대표적인 예일 것 같아요.
3: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기계를 위한 건축이긴 해도 우리가 주차장에 따라서 이 주차장은 되게 편하네, 잘 만들었네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차장 가면 막 욕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4: 네.
3: 사람이 왜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4: 일단 주차장은 기계를 위해서 그 기계가 움직이는 원리에 의해서 그 모든 게 정해지거든요.
3: 네.
4: 그러니까 주체의 문제인데 자동차의 회전 반경, 자동차가 어떻게 되면 주차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3: 네.
4: 그런데 이제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잠시.
3: 그렇지.
4: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 행동 방식과 자동차의 방식이 다른데 그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너무 불편하지 않기 위해 법을 제정했어요.
3: 아.
4: 코너를 돌 때는 얼마큼 폭을 유지해야 되고 네네. 회전 반경을 만들어야 된다 막 그런 식이 있는데
3: 네.
4: 법은 결국 그게 가능한 최소한의 사이즈 규격만을 네. 이렇게 규정하는 거잖아요.
3: 그렇죠.
4: 그러다 보니까 법에 딱 맞춘 주차장은 약간 불편할 거고.
3: 그렇지.
4: 예, 좀 여유 있게 법은 이렇게 정했지만은
3: 대표적으로 주차 면만 봐도 네. 그 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4: 지금 2019년부터 네. 2.5m로 늘었어요.
3: 전에는
4: 폭이. 그러면 그 전에는 2.3m였어요.
3: 아, 2019년부터 2.5.
4: 네.
3: 근데 2.3, 2.5도 좁아요.
4: 미국 같은 경우는 좀 2.7 이상 되죠. 그러니까 사실 2.7이 되면 제일 좋은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거의 자본과 권력의 논리로 흐르거든요. 특히 돈의 문제가 가장 큰데 면적을 20cm 늘려서 2.5로 늘리는 것만 해도 돈이 엄청 들어가는 일이에요.
3: 아.
4: 2.7로 늘리는 거는 이제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3: 예.
4: 우리가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이제 지하 주차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잖아요.
3: 그렇죠.
4: 예. 이게 2.3m에서 2.5m로 물론 법에 의해서 강제됐지만은 예. 20cm를 늘리는데 돈이 얼마 들까요? 분양가가 얼마큼 늘어날까요?
3: 아 분양가가 얼마나 늘어나냐?
4: 돈의 문제죠. 다. 네.
3: 분양가면은 세대별로 따져야겠네요. 세대당.
4: 그렇죠.
3: 세대당.
4: 예.
3: 와,
4: 보면은 이게 2.5m에 5m 크기거든요, 주차칸이.
3: 예.
4: 그러면은 20cm 늘었다고 치면은 네. 1제곱미터 는 거예요.
3: 아, 그쵸? 옆으로 20cm 늘면 네. 1제곱미터가 는 거예요.
4: 근데 통로 부분도 그만큼 길어지잖아요.
3: 아, 그렇지, 그렇지.
4: 통로가 6m거든요.
3: 예.
4: 한 세대당 보통 주차 대수가 한 1.5대라고 계산한다면
3: 예, 예.
4: 약 한 평이 안 되는 예. 공간이 늘어나게 돼요.
3: 늘어난 건데.
4: 그럼 지하 주차장 공사하는 비용이 늘잖아요.
3: 그렇죠.
4: 지하주차장은 사실 이제 그 주변 집안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좀 천차만별이에요.
3: 네.
4: 밑에 암 단단한 게 있으면 더 돈이 많이 들고 막 그런 식인데 어쨌든 한 평 정도가 늘어나서 그걸 공사비를 생각하면은 한 세대당 500에서 10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3: 그러면은, 와, 화도가 화가
4: 그러면은 지금 맨날 그 좁은 주차 때문에 문 간신히 열고 나와가지고 예. 막 짜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3: 예.
4: 그럼 그걸 풀어줄게. 1000만 원만 내라.
3: 아, 이걸.
4: 그 질문에, 우리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 1000만 원 내고 내가 다시는 이제 좀 스트레스 안 받겠다.
3: 네.
4: 하면 되는 거지.
3: 하면 되는 거지. 아, 쉽지 않죠. 무척재고 개선해달라고 할 수가 없네. 야, 2.3에서 2.5로 20cm 옆으로 늘어날 때 분양가가 세대당 그 정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4: 그러니까 2.7로 가는 건 또 쉽지가 않죠.
3: 그렇겠죠. 예.
4: 그래서 잘 만든 주차장의 경우, 네. 낭비를 많이 한 돈을 좀 많이 쓴 주차장이 결국은 우리가 좀 편하게 느끼는 주차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자본주의의 논리가 아주 정확하게 들이맞는 들어맞는 공간이 주차장인 것 같은데 그럼 작가님께서 보시는 잘 만든 주차장은 어떤 주차장인가요?
4: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여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싸우지 않게 만드는 주차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 빌런이 나오지 않는 주차 빌런이
4: 네,
3: 나오지
4: 않는 주차 빌런 안 나오고 스트레스 안 받는 주차장인데 물론 설계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일렬로 쭉 대놓고 이중 주차 뭐 불가능하게 하고 좀 머리를 써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건 최소한 혹은 되게 특수한 경우에 가능한 거고. 결국은 돈을 써야 돼요.
3: 돈 많이 쓰는 주차장. 아, 이거 어쩔 수 없는 논리네. 예. 아, 그래도 좀 내릴 때 너무 제가 굴욕적인 자세로만 안 내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제 주차장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는 뭘까요?
4: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는 게 원래 지상 주차장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하는 건 지하 주차장 네. 혹은 이제 그 건물로 된 주차 빌딩 네. 같은 경우잖아요. 네. 그럼 차가 일단 올라가야 돼요.
3: 그렇죠.
4: 위로 혹은 내려가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차가 똑바로 내려갈 수 있는 넓은 땅이면 괜찮은데 또 좁은 땅에서는 돌아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핸들을 완전히 막 돌렸을 때 돌아가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잡아야 되잖아요.
3: 그렇죠. 예.
4: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걸 내경 6m, 폭은 한 3m 정도 잡고 있어요.
3: 네.
4: 근데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 조금 긴장되네? 라는 생각을 하게
3: 그
4: 되는 거죠.
3: 예. 내경이란 건 반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4: 아니요. 그 회전의 안쪽.
3: 회전의 중심, 안쪽.
4: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자동차가 안을 끼고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 안쪽 벽.
3: 아, 그게 6m.
4: 네. 예. 그렇게 하고 그 경사도 네. 한 6분의 1 네. 정도의 경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딱 6분의 1로 한다면은 좀 빡빡하다 하는 느낌이 들고 네. 그거를 또 어떻게 좀 공간을 더 많이 써서 공사비를
3: 그렇죠.
4: 많이 써서
3: 그렇죠.
4: 네. 한 8분의 1, 9분의 네. 1 되면은 아, 좀 편안하다 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3: 그러네요. 또 설계 시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4: 일단 주차 공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네. 주차장을 이제 꾸미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3: 주차장을 꾸미는
4: 네.
3: 부분.
4: 네. 물론 꾸밀 필요가 없다고는 해도 기능적으로 네. 바닥도 좀 도색을 할 수도 있고
3: 네.
4: 방수 일단 방수를 해야 되거든요. 아. 방수 기능을 붙인 도색을 할 수 있고 네. 또 기분이 좋아진 주차장이 벽을 좀 신경 쓴 데들이 예쁘잖아요. 근데
3: 예, 그렇죠.
4: 그게 막 다양한 색깔, 다양한 그림으로 한다고 예쁜 게 아니라
3: 네, 네.
4: 좀 세련된 주차장 가보면은 네. 그냥 회색빛이 쫙 펼쳐지는데
3: 맞아요, 맞아요.
4: 조명이 다 이렇게 다 펼쳐지고
3: 좀 환영받는 느낌.
4: 예, 환영받는
3: 네.
4: 느낌.
3: 네.
4: 예, 그런 것들이 비용인데 사실 그걸 다 돈이잖아요.
3: 그렇죠.
4: 이게 상업시설에서는 그나마 좀 사용되는데 이게 또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네 브랜드가 좀 이렇게 선전되는 정도까지의 최소한만 사용하게 되죠, 보통.
3: 그렇죠. 근데 보통 대체적으로는 기둥 같은 건 약간 노란 계열이 들어가는 것 같고, 바닥 같은 건 초록색인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4: 아, 이게요. 네. 그러니까 저 사진 보시면은
3: 네,
4: 초록색이잖아요.
3: 네.
4: 노란색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그냥 약간 주의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박지 마라.
3: 뭐 연석 같은 데도 저런 색으로 되어 있고.
4: 예. 노란색, 검은색이 좀 섞여 있으면은 주의 표시가 되는데 초록색이 바닥인 거는 우리가 바닥에 다 방수를 해야 돼요.
3: 예.
4: 차가 물, 그러니까 물 쏟아지면 아래층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3: 안 되죠, 안 되죠.
4: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레탄 방수를 많이 써요.
3: 우레탄.
4: 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녹색을 좋아하거든요.
3: 네.
4: 쓸데없는 것도 다 녹색으로 만들어요.
3: 아, 왜 그러지? 눈이 편해서 그런가?
4: 이게 뭐지? 우리가 옛날에 산에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일 필요가 없는 것들이 녹색인 게 되게 많은데,
3: 예.
4: 물론 뭐 눈이 덜 필요하다 막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초록색도 또 수십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쓰는 그 약간 촌스러운 초록색일 필요가 없는데, 색깔, 쨍한 색깔의
3: 그렇죠, 그렇죠.
4: 초록색일 필요가 없는데, 그냥 그걸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그게 제일 많이 양산돼요. 그래서 철물점에 가서 우레탄 지금 재고 남은 것 중에 뭐 있어요 하면, 초록색만 있습니다.
3: 아.
4: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3: 야, 이거 좀 분석해 보고 싶다.
4: 요즘 주차장들은 네. 좀 회색 쓰는데 좀 많을
3: 회색도
4: 거예요.
3: 회색도 많이 네. 본 것 같긴 해요. 예. 마침 또 작가님 뒤도 녹색이네요, 스튜디오에. 예.
4: 아, 저 그러니까 네. 톤이 다르죠.
3: 요거는 좀 약간 파스텔 네. 녹색이잖아. 네. 예.
4: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우레탄 초록색에도 네. 검은 페인트 조금 넣고 흰색 좀 넣고 하면 이런 색깔 나올 수 있거든요.
3: 세련된 느낌 날 것 같기도 하죠.
4: 노란색 한 방울. 조금 되는데.
3: 참 그러네. 예, 좀 다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아, 요새 그래도 대형 주차장 가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많이 보편화돼서 좋다고 느낀 게
4: 네.
3: 이제 빈 공간에 초록색으로 이제 등으로 표시해주기도 하고 이제 몇 자리 남았는지 이제 숫자로 보여주기도 하고
4: 그러니까,
3: 이런 건 참 네. 좋더라고요.
4: 드디어 기술이 네. 발전해서 네. 옛날에는 정말 기계 아날로그적으로 주차를 어떻게든 편하게 하려고 동선도 짜고 막 건축가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 기술 덕분에 주차장은 그냥 가장 기능적인 공간이 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편한 장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좀 하나씩 보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영욱 작가님께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지금은 없어진 이곳의 10층 주차장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주차장으로 꼽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공간인지 소개와 함께 왜 마음에 드셨는지도 궁금하고요.
4: 이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이게 개장한 게 1981년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네. 강북에 뭐 종로, 남대문 뭐 이런 곳들에 버스 터미널들이 이렇게 분산돼 있었어요. 네. 다른 나라 가면 아직도 그게 사용되고 있는데 중앙 터미널이 아니라 회사별로 고속버스 회사별로 자기네 터미널을 따로 두고 있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서울에 자꾸 강북의 인구가 유입되고 집중되니까 정부에서 강남으로 사람을 좀 빼자.
3: 영동개발.
4: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강남에 많은 것들을 막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고속버스 터미널도 그냥 그 반포 그 땅에다가 딱 해서 통합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지하철도 이제 좀 그 이후에 이어지게 해서 이제 강북을 그때는 강북 땅값이 훨씬 더 비쌌으니까요. 네. 네. 강북을 좀 빼자라고 하면서 네. 이제 지어졌는데 네.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을 지금 여기 주차할 때 가져온 이유는 네. 주차장도 결국은 차를 위한 건축이잖아요.
3: 그렇죠. 예. 네.
4: 차를 위한 건축 중에 한국에서 제일 멋있었던 건물.
3: 과거네요, 과거. 예, 멋있었던.
4: 예, 네, 멋있었던. 이게 왜냐면은 네. 터미널을 보시면 저 꼭대기 옥상에가 승용차 주차장이에요.
3: 아, 옥상 부분은 사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옥상 부분은 승용차?
4: 예. 네. 네. 그리고 저기 구름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고속버스가 1층에 승강장이 있고 3층에 승강장이 있고 5층에도 승강장이 있었어요. 와. 버스가 엄청 거대하잖아요. 네. 그 버스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저렇게 슉 가는 거예요.
3: 아, 저게 일반 도로랑 연결된 거예요?
4: 어, 그렇죠. 네.
3: 와,
4: 그래서
3: 그랬구나.
4: 마치 네. 설계는 70년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이강식이라는 분, 건축가분이 하셨는데 네. 저게 설계될 당시는 자동차를 위한 미래 건축을 생각하면서 지으신 그 설계하신 거예요.
3: 야.
4: 그러니까 미래 도시죠.
3: 네.
4: 미래 수직 도시.
3: 네, 네, 네. 그 지금은 버스가 다 그냥 지상에 있잖아요.
4: 근데 예. 그 당시 구조 계산을 좀 잘못했대요. 그래가지고 구름다리를 만들 때 예. 교량 기준으로 했어야 했는데 예. 좀 예쁘게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건축물 기준으로 했었나 봐요. 아. 그러면서 조금 내구성에 문제가 생겨서 5층 먼저 못 쓰게 되고 아. 3층도 못 쓰게 되고 아. 지금 1층만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3: 와, 이제는 3층, 5층으로 버스가 다녔구나. 야.
4: 저는 어렸을 때 예. 저는 어렸을 때 강남 출신이거든요.
3: 아, 예. 네네.
4: 저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막 학원 다니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버스에서 60원 내고 네. 시내버스를 타고 쭉 지나가고 있으면은 네. 갑자기 거대한 버스가 하늘을 슉
3: 그랬겠다. 그런 느낌이었겠다.
4: 하는 거예요. 예. 어, 저 그때 와 저게 진짜 멋있다. 막 그런 생각이 있죠.
3: 해리포터. 예. 예. 그렇군요.
4: 그리고 이제 옥상에 주차장이 있는데 네. 처음 아까 조감도를 보시면은 한쪽 끝에 10층을 빙글빙글빙글 돌아 올라가서 차가 올라가서 꼭대기에 대게 설계를 해놨어요.
3: 아, 차가 빙글빙글 돌아가서 이제 올라가게 네. 됐어요.
4: 근데 그게 사실 10층을 빙글빙글 돌아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술도 발전을 해서 네. 최종적으로 설계된 거는 3개의 주차 엘리베이터, 차량용 엘리베이터를 두는 걸로 바뀌었어요.
3: 차량용 엘리베이터가 네. 있었어요?
4: 지금 터미널의 남쪽에 가면 3대 엘리베이터가 있고 사람들은 거기다가 차를 집어넣고 다시 타고 올라가서 네. 10층에 도착한 다음에 옥상에 도착한 다음에 옥상에서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는.
3: 우와, 10층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이동하는 거예요?
4: 네, 완전 와. 미래도시인 거죠.
3: 신기하다.
4: 거기에 네. 저 터미널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에스컬레이터가 많거든요. 네. 엘리베이터도 정확하게 좀 기억 안 나는데 20몇 대?
3: 막 많았군요.
4: 에스컬레이터가 26대. 네. 엘리베이터가 23대가 있었대요. 야. 그 당시는 사실 에스컬레이터 타는 게 사람들의 가장 큰 놀이거리일 정도로 신기한 시대였는데 그게 20몇 대씩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많고 하니까 네. 완전 미래 도시의 이미지였을 거예요. 거기에 그러네. 저 안에 지금 꽃시장인 곳에 네. 뭐 터미널도 있었지만은 온갖 문화시설들이 다 들어있었던
3: 그렇지,
4: 거죠.
3: 그렇지. 아, 지금 꽃시장인 그 자리구나. 네. 예. 어, 그러네. 미래 도시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뭔가 사람보다 차가 더 대접받는 공간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4: 네. 그러니까 차의 움직임을 베이스로 설계하고 네. 그게 거기에 인간이 같이 가는 네, 그런 건물이었던 거죠.
3: 야, 상상도 못했네.
4: 지금은 저게 처음 설계할 때 네.
5: 노출 콘크리트, 그러니까 콘크리트 회색으로 보이는 약간 야성적인 건물이었어요.
4: 아, 그래요?
5: 네. 예. 그걸 뭐 건축사조로 굳이 얘기하면 브루탈리즘, 이렇게 하는데 구조 자체로 그냥 그 어떤.
4: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거잖아요.
5: 예. 예. 네, 지금 그거는 사실 우리 높으신 분들한테는 또
4: 흉물스럽다
5: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또 황토색 페인트를 칠하고 지금 또 나무도 막 붙여놓고 막 했는데
4: 그때 느낌 괜찮은 것 같은데
5: 저는 네. 한국에서 제일 멋있는 건물 중에 하나가 저 고속버스 터미널이에요.
4: 아쉬우셨겠다. 예.
5: 그 지금 이제 저거 부수고 재개발한다는 말이 듣는데
4: 뭐 몇 층 엄청 높이 또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5: 뭐 저 같은 일개 서생이 말한다고 이게 뭐 적용되지는 않을 거겠지만은 정말 저거는 우리의 그 성장 시대, 산업화 성장 시대를 상징하는 어떤 중요한 건물이거든요. 예. 그걸 부수지 않고도 주변을 재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부수고 하는 게 좀 아쉬워요. 놔두고. 네. 리노베이션하고 네. 그 옆에 빈 땅 많잖아요. 그렇지. 주차장을 쓰이던. 네. 거기다 건물 세우면서 옛날 것과 현재 게 이렇게 좀 합해져 있으면은 서울이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쉽죠.
4: 어렸을 때 많이 그쪽을 다니셨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이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 60층 주상복합 빌딩으로 재개발된다는 이제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주차 빌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라스베가스 호텔 주차 빌딩이 또 인상적이셨다고 하는데 소개를 해주시죠.
5: 예. 저는 미국 주차장이 진짜 감동인데 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미국 주차 빌딩을 말하는

0: 생산 콘크리트 여수중 가능한 게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미리 콘크리트 부재에 네. 압축력을 가하는 거예요. 네. 눌리는 힘을 네. 공장에서. 네. 그리고 저거를 이제 위에 보 바닥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눌리는 힘이 있으면서 이렇게 늘어나려고 하잖아요. 아, 네. 근데 미리 눌러놓은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늘어나는 힘이 좀 상쇄되면서 아. 더 긴 면적을 넓이를 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한국은 네. 이제 저렇게 큰 주차장이 별로 없으니까 아, 네. 그리고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안 되는데 미국은 저런 주차장을 많이 해요. 그럼 왜 18m로 했냐?
1: 18m는 또 무슨 의미죠? 몇 대 들어가는 거죠?
0: 우리가 네. 주차를 할 때 네. 생각하시면은 네. 보통 6m 폭의 통로를 통해서 양쪽을 주차를 하거든요. 네. 5m 폭을 갖는 또 네. 깊이를 받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기둥을 끼고 이렇게 싹 들어가면서 주차를 하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초보 운전자는 거기서 싹 긁거나
1: 그렇죠. 예.
0: 꽝 박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주차를 할 때 기둥이 방해가 되는데
1: 아, 그렇지.
0: 차 두 대 길이와 통로를 다 포함한 거리를 기둥 없이 두고 네. 그 뒤에 기둥을 두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예. 기둥, 그러니까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죠.
1: 그러네.
0: 네. 한국 기준으로는 이게 16m만 되는데 미국은 좀 더 넓게 18m.
1: 18m. 예. 한국 기준 16m.
0: 예. 예.
1: 우리가 저렇게까지 못하는 건 아까 그 뭐 피시 콘크리트 그게 어려운 건가요?
0: 우리나라는 좀 땅이 작잖아요. 그래서 주차장들도 보통 구겨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땅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는 아. 정말 빈 땅 위에 정사각, 아. 직사각형으로 네. 땅땅땅땅 박을 때 가능한.
1: 아, 애초에 구겨 넣기 때문에 공간을. 네. 아, 그렇군요. 오영욱 작가님이 직접 다녀오신 주차 빌딩 중에 가장 애먹으셨던 주차장과 또 가장 만족하셨던, 좋아하셨던 주차장을 또 꼽으셨던데 하나씩 풀어주시죠.
0: 저는 외국에 나가서 운전을 할 일도 꽤 있는데 네. 일본에 가서도 주차를 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1: 네.
0: 시내 운전 잘 안 하는 편인데 한 번은 후쿠오카 규슈 후쿠오카에 가서 하카다역 중앙역에 하카다. 주차를 할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주차장을 보시면은 엄청 무서워요.
1: 저 뭐요? 규슈 주차 빌딩.
0: 네. 네. 그냥 떠 있는 길 하늘로 날아가는 또 느낌이 드는 거죠. 일본은 또 방향이 반대잖아요.
1: 반대지. 네,
0: 반대인데다가 제가 주차를 할 때 그날 빌렸던 차가 좀 큰 차였어요. 일행들이 있어가지고.
1: 예.
0: 그래서 되게 살살 가는데 예. 그냥 약간 심장 쿵쿵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곳이고요.
1: 약간 실제로 저기 차 안에 있으면은 옆쪽이 약간 절벽처럼 느껴지나요?
0: 그죠.
1: 아, 그래요?
0: 지금 보시면은 차 네. 방향이 있잖아요.
1: 네네네.
0: 저 오른쪽이 운전석이잖아요.
1: 네. 그렇지, 오른쪽이죠. 네. 아, 그러네. 저 약간 그 부산 요새 악명 높은 예. 그 도로 느낌 나겠다.
0: 네.
1: 예, 예, 예.
0: 그런데 이제 이 철근 콘크리트가 발명되고, 그 다음에 철골 구조가 일반화되고 하면서 건축가들, 근대 건축가들에게 어떤 꿈이 있었어요.
1: 네. 뭐죠?
0: 그 전까지는 만들 수 없는 구조, 캔틸레버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1: 그게 뭡니까?
0: 그러니까 한쪽만 붙잡고 이렇게 바지처럼 튀어나온 구조예요. 그러니까 옛날 돌을 쌓거나 벽돌을 네. 쌓을 땐 절대 불가능한 발코니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데
1: 네네네.
0: 그게 재료가 발전하면서 네. 한 5m 이상 튀어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1: 예, 예. 그러니까
0: 주차 빌딩 같은 것도 보시면 아까 가운데 기둥이 있고 네. 툭툭 튀어나와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예. 그러니까
0: 떠 있는 느낌. 우리 건축은 숙명이 중력에 대응하면서 이렇게 수직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1: 네.
0: 근데 분명 수직력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힘으로 네. 이게 떠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1: 네.
0: 그런 주차장이기 때문에 더 스릴을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여드릴 시카고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뭐 유명한 건물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봤던 건물인데.
1: 미국 시카고입니다.
0: 네.
1: 예.
0: 그냥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이고 1, 2층 지었다가 3, 4층은 약간 증축한 것 같아요.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1: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뭔가 대칭
0: 건물에 저런 네. 건물이 있으면 기둥이 보여야 되는데 기둥이 안 보이잖아요.
1: 기둥 위만 보여요.
0: 네. 네. 기둥이 한 7m, 8m 뒤에 있어요.
1: 아, 앞쪽이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건물이?
0: 네. 앞쪽이 주차를 하는 곳인데 네. 차가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기둥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허공에 주차를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1: 와, 아니 7m, 8m면 저 무거운 게 되네요, 그게.
0: 그러니까 구조 계산상으로는 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예. 그 구조 안전율을 많이 곱해가지고
1: 예.
0: 이게 좀 최대한 안정하게 건물을 짓는 편이라서 저런 게 보기 힘든데
1: 예.
0: 저건 이제 뭐 유명한 건물도 아니고 그냥 동네 주차 빌딩인데
1: 네.
0: 저런 걸 구현했더라고요. 저 너무 신나가지고 시카고에 정말 유명한 건물이 많은데 저 건물에서 시간을 오히려 한 20분 썼던 것 같아요.
1: 와, 뭐. 주차도 해보시고. 예예. 그렇군요. 미래의 주차장은 어떻게 변화할지도 좀 궁금한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가님이 그 힌트를 살짝 얻으신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 저 뭐야?
0: 저게 폭스바겐이라는 차 회사.

0: 아예 신차 보관소거든요.
1: 아, 예.
0: 그걸 약간 쇼잉을 하는 장소로 예. 저는 주차 타워를 만들었어요.
1: 아니, 이게 기계식 주차인데 차원이 다른 기계식 주차네.
0: 예. 우리가, 야, 예. 우리가 기계식 주차 별로 불편해 하잖아요.
1: 불편해하죠.
0: 그 안에 예. 들어가서 비집고 나와가지고 예. 그냥 차 돌리고 예. 나오려면 딱 기다리고.
1: 뺄 때도 귀찮고.
0: 근데 여기는 그냥 딱 정 위치에 놔두기만 하면 알아서 가져가서 돌려가지고 올리는 그런 시스템. 인 거죠.
1: 아, 이게 그러니까 360도로도 이렇게 이동이 되나 봐요. 네. 그죠.
0: 자동, 주차장이 자동차, 기계를 위한 어떤 건축이라고 했을 때 그 미래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지어진 지 꽤 됐거든요. 네. 거의 20년 됐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 이미 네. 독일에서 아, 차를 위한 건축이란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보여줬던 그런 건물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그래서. 같은 면적이라고 했을 때 차를 가장 많이 댈 수 있는 거는 저거 따라가기 어렵겠는데요?
0: 근데 저거는 이제 사실 빈 땅 위에 허 벌판 위에 지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도시에서는 저렇게 원형을 두면은 네. 또 버려지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도시형 건물은 아니고.
1: 그러네요. 진짜 신기하다. 저 몇 층이야 대체?
0: 저게 한 20층 되나요?
1: 어마어마합니다. 예. 신차 보관하는 데고 있고요. 자, 이렇게 오늘 주차장, 예, 여러 곳에 생각지도 못했던 주차장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뭐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0: 빌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76년생이거든요.
1: 네.
0: 제 세대 분들 중에는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네. 아파트 단지가 처음 지었을 때, 지금은 아파트 단지마다 모두 주차난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80년대 초에 막 지금식으로 아파트 단지가 지어질 때는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1: 아, 그랬구나.
0: 텅 비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큰 놀이공간이 될 수 있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그 텅 빈 주차칸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게임이 38선이라고 있어요.
1: 아, 38선 놀이? 좀 모르죠.
0: 아,
1: 네. 38선 놀이 어떻게 하는 건가요?
0: 주차칸 한 10칸 정도 예. 잡고 예. 끝에서 술래가 있고 공격이 있는데 예. 공격은 줄을 못 밟아요.
1: 예.
0: 그래서 주차 안쪽만 딛으면서 끝에까지 갔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술래는 줄만 밟을 수 있어요.
1: 아, 예.
0: 그 줄에서 그 지나가는 공격을 손을 딱 치면
1: 줄 타고 이동하면서. 네. 약간 방공교육의 영향인가요? 왜 이름을 38선?
0: 그건 저도 모릅니다.
1: 아, 그렇구나. 네. 경비 아저씨들이 싫어했을 것 같은 놀이네요.
0: 아, 뭐, 그,
1: 아닌가?
0: 그때는 워낙 주차에 차가 정말 아파트 단 전체에 뭐 한 두세 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낮에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나서 좋았습니다. 주차장 얘기를 하니까.
1: 추억이 방울방울. 예, 저희도 좋았습니다. 주차장의 건축학에 대해서 오늘 오영욱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들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 전쟁하면 임용환, 임용환 하면 전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학자죠. 임용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5: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제가 모시고 싶었는데.
1: 웃는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저희가 이제 임용환 박사님과 함께 이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병법서 아니겠습니까? 손자병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전쟁을 통해서 손자병법 속 병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손자병법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박사님께서 쓰신 책도 앞에 있습니다만, 이 뭐 워낙 유명하지만 또 이렇게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 책인
4: 네,
1: 것 같은데.
4: 그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인데 의외로 읽을 사람 없는 책들이 뭐 지금도 싸우죠. 이게 많다 없다로 싸우는데 손자병법은 뭐 싸울 필요도 없이 다 아는데 읽어본 사람은 극히 드문 그런 책입니다. 네.
1: 아, 박사님 책으로 읽어야겠다.
4: 네, 일단 손자는 전국시대 사람은 아닌데 네. 뛰어난 분답게 춘추시대 말기에 네. 변해가는 걸 본 거죠.
1: 아, 앞으로 큰 게 온다.
4: 앞으로 네, 큰 게 온다.
1: 큰 게 온다.
4: 앞으로 니들같이 지금 이런 패러다임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다.
1: 아.
4: 앞으로 전쟁은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자병법에서 제일 놓치는 게 너무 옛날 책이니까 네. 고대의 그냥 어떤 그 고대의 뭔가 지혜를 모은
1: 책이다. 저도 예, 경험이 축적돼서 정리한 건 줄 알았어요.
4: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네. 경험의 반복이 아니라 경험은 당연히 했죠. 네. 그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전쟁이
1: 내다본 거야. 거네.
4: 이제 바뀌어야 된다. 사실 이게 굉장히 개혁적인 책이고 선도구적인 책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게 많았을 거예요.
1: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 네.
4: 두 번째는 이제 속전속결인데 네.
1: 아.
4: 이게 이제 속전속결이라는 말 속에는 결국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 네, 네, 네. 그러니까
4: 그전에는 효율보다는 승부가 중요하죠.
1: 아, 무조건 이기는 거.
4: 그리고 전쟁은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 네. 뭐 인해전설 뭐 이러면서. 네. 내가 다 때려 넣어도 네. 이기면 그만이다 네. 라고 생각하는데 네. 정복전쟁이에요. 자 앞으로 10개 나라를 정복해야 되는데
1: 네.
4: 앞에 한 나라를 정복하는데 내가 모든 걸 다 때려 부었어요.
1: 이기면 뭐하냐?
4: 이기면 뭐하냐?
1: 그렇죠.
4: 그러니까 손자는 끝없이 효율을 강조합니다.
1: 아, 그러네. 손자병법이 쓰여졌을 당시에 시대상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행간을 파악하는데. 저희가 이제 박사님 모시고 많은이들 좋아하시는 삼국지 속 전쟁에 과연 손자병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먼저 조조의 서주 침공,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서주 침공, 이제 연희를 어렸을 때 읽은 제 기억에는 조조가 굉장히 잔인한 이미지로 굳어졌던 순간인 것 같은데 좀 서주 침공 사건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4: 조조 서주 침공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에서 인권이라든가 이런 게 뭐 옛날에 비하면 엄청 발전했잖아요.
1: 네.
4: 지금 뭐 학살하고나 뭐 항복한 사람 쏘고 그런 뭐 영상으로 찍혀갖고 세계적으로 도니까.
1: 네. 네.
4: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착해진 게 아니고
1: 네.
4: 피해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입으니까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고되게 당해봤습니다.
4: 네, 그런데 물론 옛날에도 착한 사람은 착하고 이런 짓 안 하려고 노력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굶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1: 네.
4: 그러면 누가 굶어 죽더라도 우리가 백성을 죽이면 되겠냐 하는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 네.
4: 그런 분은 다 소수고
1: 예.
4: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상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런데
1: 네.
4: 이제 지금은 또 그랬다가는 이제 또 이중의 피해를 입으니까 옛날보다는 더 조심하게 된 거죠.
1: 네.
4: 뭐 어쨌든 발전은 발전인데, 옛날 전쟁에서는 또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극한 상황이 오면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극단적인 행동이 두 종류가 있는데,
1: 네.
4: 그냥 본능적 행동.
1: 본능적 행동.
4: 네, 그냥 굶었어.
1: 네.
4: 저기 마을이 있어.
1: 그냥 약탈해.
4: 약탈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 네.
4: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군량이 얼마다. 그러면 어디를 설자. 계획을 세우고 터는 거죠.
1: 예, 예.
4: 뭐 그게 덜 잔인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계획 세우고 터는 게 더 잔인해요.
1: 그렇죠. 철저하게 네,
4: 철저하게 터니까. 예, 예. 그리고 뭐 기왕에 털 거 어떤 메시지.
1: 네.
4: 기왕이면 어떻게 제대로 된 데를 털어가지고 네. 예를 들면 뉴욕에서도 제일 높은 빌딩을 태우면
1: 네.
4: 그만큼 상징성이 높아지잖아요.
1: 네.
4: 왜 그 9.12 테러도 아무 빌딩에다 하지 않고 왜 가장 높은 빌딩에다 했겠냐고요.
1: 그렇죠.
4: 기왕이 할 거 이렇게 하자. 뭐 또는 어떤 방식으로 하자. 이런 이제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4: 조조의 서주 침공과 서주 약탈은 요즘 말로 하면 초토화 전술의 어떤 교과서였죠.
1: 그러니까 도겸이 있던 서주를 친 건데
4: 네.
1: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려고 한 거죠.
4: 근데 그 얘기는 네. 사실은 조조를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1: 네, 네.
4: 조조 정사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연도가 분명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것도 그 전에 벌어진가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짜맞춘 거야 그게. 그러니까
1: 아 그래요? 도겸의 장수가 조조 아버지를 죽인 것도 알 수
4: 그거는 맞는데
1: 그건 맞고.
4: 맞는데 네, 네. 이거 연도가 시기가 좀 맞질 않는데 서주 침공 자체가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닌데 지금 분들은 이거를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집단에다 복수했으니까
1: 예.
4: 이게 조조를 비난하는, 야, 네. 이 사람 이렇게 감정적이고 네. 잔인한 사람이다 네. 라는 걸로 쓰는데 네. 오히려 당시에는 예. 효라는 게 이게 모든 것의 근원이니까
1: 아들로서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4: 그렇죠. 이게 또 권력자니까 권력을 남용하더라도 효 때문에 그랬다 이러면 오히려 이건 변호가 되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려고 쓴 것 같은데 예. 그게 지금은 이제 와전이 된 것이고 네.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를 한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그리고 조조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우리가
1: 그렇죠.
4: 그거 알고 네. 있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복수를 하게 할 사람이냐고. 아버지가 아까, 네. 돌아가셨으면 오히려 그거를 슬픈 건 슬픈 거고 네. 이 사건을 자기한테 제일 유리하게 쓸 사람이지. 아,
1: 공과사는 구분해서. 네,
4: 공과사를 구별 못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1: 그럼 박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본능적인 경우와 전략적인 경우가 있는데
4: 후자, 조조는 전략적인
1: 후자라는 경우다. 거죠. 예.
4: 근데 소설에서는 네. 그동안 세간이 알려지기는 네. 그런 감정적인.
1: 아, 저도 뭐 닭소 할 것 없이 동물이고 아이고 다 죽여라 막 이렇게 네. 저도 봤던 기억인데. 네.
4: 그런데 사실은 이게 손자병법에도 나와요. 네. 약향분중이라고 적의 고호를 약탈하고 주민을 분산시킨다. 오. 이게 단순히 그냥 약탈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 예, 예. 아마 당시 사람들은 이게 사람을 적게 죽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1: 왜죠?
4: 그러니까 어차피 죽여야 되고 예. 약탈해야 된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하자. 제가 아까 효율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어디를 정복하는데, 그곳에 있는 군량까지 다 차지해야 되겠어. 거기 사람들도 다 좀 없애고, 우리 주민이 들어가 살아야겠어.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가서 다 죽이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비효율이고,
1: 그렇죠.
4: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도 쉽지 그렇죠. 않아요. 예. 그리고 군대는 흩어질 거고. 예. 그리고 너무 악착같이 쫓아가서 죽인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저기 반격할 수도 있고요.
1: 보복을 나중에.
4: 네. 아니면 그 소문이 나갔고 잘못하면 사람들이 더 분노해서 앞으로 정복 전쟁이 어려워질 수도
1: 그럴
4: 있죠.
1: 그럴 수도 있죠. 예.
4: 네. 그래서 효율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네.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쫓아내서 먹을 거는 없고 네. 땅은 차지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사람을 꼭 죽일 필요는 없고
4: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긴 좀... 죽이지만
1: 네. 아,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서,
4: 많이 죽이는 것보다는 사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그 공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1: 그 과정이다.
4: 그 몰아내는 게 훨씬 빠르죠. 예. 하늘에다 대고 총 한 번 땅 쏴갖고 네. 사람들이 막 흩어지게
1: 그럼 가장 효율적이죠.
4: 한 발로 끝나고 네. 자리에 한 명을 죽였는데 네. 막 아무 데나 쏴버렸어요.
1: 그렇죠. 예.
4: 그랬더니 권총 6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덤벼요.
1: 아, 그럴 수 있죠.
4: 예. 예. 근데 사람이 1,000명 있어도 권총으로, 6발짜리 권총으로 사람 몰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하늘에도 한 방 쏘는 거예요.
1: 예.
4: 그러니까 사실은 착해고 이걸, 이게 아니라 예. 이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자도 이런 말 했지만 예. 이거는 유목부족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1: 약향분중.
4: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 같이 내륙 땅에 들어왔을 때는 네. 이게 조조의 서주에서 쓰는 방법이 이건데 네. 당시 군대는 상비군도 있지만 네. 농촌 조직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민 조직에서 군대가 만들어져요.
1: 황토군 이런 거.
4: 네, 그렇죠. 예. 그런 셈이죠. 왜냐하면 토호들이 많으니까 예. 삼국지 나오는 사람들이 소설에서는 다 예를 들면 허죠. 네. 어느 날 혼자 찾아오는 것 같지만 예. 사실 그 사람은 허씨 집안에 다 집은 빽 있고 곽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1: 자기 유비
4: 장비도 예, 다 자기 세력들 갖고 오는 거예요.
1: 예. 그러네.
4: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제 그런 마을을 우리가 소대 중대라고 하자고요.
1: 네.
4: 그러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도 그렇죠. 예비군 조직 그렇잖아요. 네. 동대가 중대고. 네. 커지면 대대 있고 연대 있고 네. 그래서 사단을 만들어서 네. 이제 사단 규모의 전쟁을 하는 거죠. 서울에서 일개 사단이 나오려면 서울의 절반이에요.
1: 네.
4: 그러면 얘들이 막 밀고 들어가서 네. 어디를 불지르고 다 죽인다라고 또 실제로 죽이기도 하지. 아. 그러면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도망치게 되죠.
1: 그렇죠. 그렇죠.
4: 그러고 그런 식으로 기병을 동원해서 기동력을 가지고 빨리 하면은 예. 옛날에는 동대가 모이려고 그래도 전령이 가야 되고
1: 아.
4: 사람 모이는 게 지금처럼 자전거도 없는데요.
1: 그렇죠. 예.
4: 근데 말 타고 가면서 빨리 동사무소를 점령해 버리면 이 모병 시스템이 붕괴가 돼요.
1: 아, 그럼 조조가 서주 침공 때 한 게 주민을 분산시킨다고 이제 손자병법에 나온 게 그런 거예요. 네.
4: 그리고 조인하고 조조가 길을 나눠서 네. 6일 만에 이제
1: 예, 조교회 장수 조인이랑 나눠서 이렇게 예. 가죠. 예.
4: 기록 본 거의 6일 만에 가는.
1: 6일 만에? 아, 그 진짜 빨리 했구나.
4: 그런데 뭐 기록 보면 이제 나중엔 좀 과장이 되니까 예. 뭐 무덤도 파헤치고 예. 마을을 다 불태우고 예. 개와 닭도 죽였다. 그런데 예. 이제 그거는 나중에 아마 이게 얘가 섞였을 겁니다. 옛날 전쟁 하면은 그 이렇게 뭐랄까 나중에 하는 약탈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예. 또 정규군만 있나 불량배 따라다니고 뒤에 오는 애들 그러고 하는데
1: 그렇죠. 예.
4: 일단 이 기병이 가면서 네. 6일 만에 가면서
1: 동사무소 다 점령하니까
4: 네, 그래야 되는 게 목적인데 예. 무덤도 파야죠. 무덤 파는데
1: 오래 걸리죠.
4: 그럼 언제 6일까지 가
1: 거기까지 앞뒤가 안 맞네. 앞뒤가 안 맞네.
4: 그러니까 도겸에 하고 싸웠을 팽성에서 싸울 때까지 온 기간을 보면은 거의 전속력으로 온 건데요. 어떻게 마을을 개와 닭까지 쫓아가면 죽여 그럴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 지르고 태우면서 네. 겁줘서 흩어주면서 온 거예요.
1: 아, 네. 그러네요. 그렇게 근데, 봐야겠네요. 네.
4: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네. 당신은 왜 자꾸 학살을 미워하려고 그러냐.
1: 그런 느낌은
4: 근데 아니에요. 이거 예. 오해하시는 게 네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조조군이 실제로 별로 안 죽였다 그런 뜻이냐. 그거 아니고요. 네. 지금 작전적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닭까지 쫓아가고 무덤 팔 시간 없다. 그럼 무덤 파고 닭까지 죽였다는 건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라 네. 군량도 태우고 접수하고 그러면 후속 부대가 와서 이제 하겠죠.
1: 그렇죠, 그렇죠.
4: 이럴 때 약탈이 나고 네. 그리고 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은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마을 불 지르고 창고 털어가면 사람들이 다 굶주림에 죽습니다.
1: 아.
4: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네. 창고는 농촌에 농가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1: 예, 그렇죠.
4: 그러면 도시를 불태우면 사람들이 지방으로 흩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몇 명 죽었는지 모르지만 네, 네. 군대는 조직된 게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흩어서 조직력을 깨트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1: 중요한 건 조조가 이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막 눈 뒤집혀서 막 본능적으로 일부러 더 못된
4: 그러니까 목표가 사람이고
1: 네,
4: 목표가
1: 거죠.
4: 약탈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사람들 행복하게 살았냐 그게 아니라 흩어지면서 예, 그렇죠. 이제 굶주리게 되고
1: 아
4: 지금 서울 시민들이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면 네네. 몇 분은 살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먹겠냐고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4: 그래도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이 과정의 포인트를 자꾸 이상하게 보셔가지고
1: 그렇군요.
4: 그때 닭까지 쫓아가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
1: 네.
4: 당신 안 죽였다는 거야. 네. 안 죽였어도 닭들이 다 죽지.
1: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진짜. 말씀하신 약형 분중 손자병법 7편 군쟁에 있는 병법이었는데요. 예, 조조의 서주 침공과 엮어서 또 설명을 해주셨고
4: 이거는 원래 유목민족들이 많이 썼고요.
1: 유목민족의
4: 징기스칸도 이 방법 많이 썼죠.
1: 어.
4: 우리나라도 이제 거란전쟁 병자호란 때 기병, 그러니까 청나라 기병들, 거란 기병들이 이런 전술을 씁니다. 아주 표준적인 전술이에요.
1: 쫓아내고, 예, 네, 모이지 거란, 못하게 하고.
4: 네.
1: 네.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삼국지에서 뭐 3대 대전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관도대전 아니겠습니까? 관도대전에는 과연 조조가 손자병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일단 지도가 저기 있는데요. 관도대전이 제가 알기로는 조조랑 원소랑 한판 붙은 전쟁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관도를 두고 그렇게 둘이 맞붙었는지 좀 배경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 네, 이제 저 지도는 이제 삼국 나중에 위호초로 그렇죠. 정립된 네. 다음에 지도기 때문에 네. 당시의 조조 세력권은 아니죠. 당시의 조조의 영역은 저기 관도라는 데 중심으로 지금 위라고 된 부분에 한, 네. 한 8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북쪽 지금 타위안에서부터 저 개라고 네. 나오는 부분까지
1: 네.
4: 원소는 4개 줄을 가지고 있었어요.
1: 예, 더 북쪽에 있는 거.
4: 네.
1: 예.
4: 그리고 이제 조조는 한 개 줄을 가지고 있었고
1: 어.
4: 그리고 조조는 오른쪽에 서겸 아,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도겸, 남쪽에 손책이지. 그때는 손책, 원술, 뭐, 유표, 서쪽에 예. 한수, 마 등, 이런 강한 세력들이 잔뜩 있는데, 원소는 그래도 주변을 다 통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1: 네네네.
4: 비교적 안정적이
1: 경제 세력이 좀 덜했고. 네.
4: 그러니까, 병력이 5만이냐 10만이냐가 중요한 것만이 아니고요.
1: 누구의 병력이요?
4: 서로 예병력.
1: 서로,
4: 예. 예를 들면 조조 병력 사실 만 명밖에 안 되고 원소가 동원하는 게 10만인데 예를 들면 그 또 중요한 게 원소는 경계에 투여할 병력이 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국경 경비에 투여할 병력이.
1: 아.
4: 조조는 360도 방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1: 네네네.
4: 그러니 전선에다 병력을 집중하는 병력이 훨씬 적다고요.
1: 조조가요.
4: 예,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병력상으로는 10분의 1인데 집중할 수 있는 병력 조건까지 합하면 20분의 1.
1: 격차가 더 벌어진다.
4: 50분의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조가 불리한 상황이었죠. 네.
1: 그런데 중앙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니까 붙은 네. 거 아니에요. 조조.
4: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조조가 예주를 차지, 조조가 연주를 차지하고 자기 세력을 가지게 되니까
1: 네.
4: 원소 입장에서는 조조를 깨뜨려야 되는 것이고.
1: 그렇죠. 예.
4: 이게 조조 입장에서는 원소를 깨뜨리면 졸지의 1인자로 올라설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관도대장이죠.
1: 근데 병력이 많이 열세인데 조조가 어떤 식으로 이걸 극복했나요? 예.
4: 이게 손자병법에 딱 한 구절을 떼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근데 조조가 손자병법 애독자 아니었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4: 그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4: 그러니까 어디 한 구절을 따서 했겠어요?
1: 아,
4: 이런 저런 거를 이제 합쳐서 예. 종합적인 뜻을 이해해서 하는 건데.
1: 그렇겠죠.
4: 예. 말씀드린 제가 뭐 속전속결이라든가 이런 거를 무조건 빨리 한다가 아니라 예. 속전속결을 왜 하자고 하느냐. 이제 그런 효율이 왜 중요하냐. 그럼 군대를 효율적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생각해서
1: 맥락을,
4: 예. 효율과 속전속결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게 되는데
1: 네.
4: 원소의 문제는 네. 삼국지에도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1: 원소의
4: 보통
1: 문제.
4: 이제 우유부단하다고 말을 하는데 네. 우유부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유부단은 우유부단인데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모험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1: 아, 모험을 못한다?
4: 네. 뭐, 그러니까 네.
1: 배짱이 없나?
4: 우리가 흔히 헝그리 정신 얘기하지 않습니까?
1: 아.
4: 근데 저는 이제 헝그리 정신이라는 단어는 좀 안 쓰려고. 사실은 헝그리 정신은 굉장히 이제 그 위에 있는 귀족들이 네. 밑에서 옛날에 부르주아 같은 애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네. 자기가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 네. 헝그리 정신이라고 표현한 건데.
1: 아, 그래요?
4: 그거는 정말 자기 쪽에서 본 얘기고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진짜 헝그리한 네. 사람들은.
4: 그 헝그리 하다는 뜻은 네. 모험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1: 지금 엄청난 비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4: 그렇죠.
1: 관도대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4: 예.
1: 아, 예. 조조가 그러면 헝그리한 입장인가요?
4: 사실 조조는 예. 삼국지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예, 예, 예.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밑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1: 예.
4: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예. 빈민 서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 라운드 올라올 때
1: 원소랑 비교해보세요.
4: 예, 1000명, 1500명 갖고 삼국지를 시작한다고.
1: 아.
4: 그래서 이제 만 명 만들어서 10만 되고 나고 싸우는 거예요.
1: 네.
4: 그러니 조조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내 이 만 명의 병력을 어떻게 모험적으로 써야 되느냐 아는 거고. 그래서 조조의 첫 번째 정략은 네. 쪼개기예요.
1: 상대를 쪼갠다.
4: 네, 쪼갠다. 자기는 목숨을 걸 쪼개요. 오른쪽에 있는 병력을 네. 과감하게 빼서 왼쪽으로 돌려요.
1: 아.
4: 그러면 원소는 병력이 많으니까 중앙으로 치고 나오면 되는데
1: 네.
4: 그렇게 안 한, 나 병력 많은데 네. 조조가 절반이 절로 간대요. 그럼 난 세 배를 보내.
1: 그렇지, 그렇지.
4: 또 이쪽은 변대. 그 이쪽으로 또 세 배 보내.
1: 조조가 의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
4: 이렇게 다 병력을 분산시키니까.
1: 예, 예, 예.
4: 같은 세 배라고 해도
1: 예.
4: 100명이 300명하고 싸우는 거하고
1: 예.
4: 한 명이 세 명하고 싸우는 건
1: 한 명이
4: 다릅니다.
1: 불안하죠.
4: 그렇죠.
1: 예.
4: 그런데 관우가 한 명 관우면
1: 안 되죠.
4: 이런
1: 한 명 관우면 되는 거죠.
4: 그렇죠. 예, 되는 그래서 예. 알량 죽이게 되고 나중에. 문추는 관우가 안 죽였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서 자신들의 엘리트 장수를 집어넣어서 격파시켜서 네. 소모시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이건데
1: 네.
4: 그 뭐를 익힐 때 네. 고기를 통으로 넣는 거하고 썰어서 넣는 거하고 어느 게 빨리 익냐고요.
1: 썰어서
4: 넣는 게 빨리 익죠. 예. 원소도 썰어놨더니 빨리 녹는 거야.
1: 아, 손자병법에 그럼 이런 내용이 있나요?
4: 손자병법에서도 이제 이런 원리들은 있어요.
1: 예.
4: 뭐 적은 나누어 나눠라.
1: 나눠라.
4: 뭐 또는 지형을 어떻게 봐라. 속전속결을 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전속결을 속전속결이라는 단어로 듣지 않고
1: 예.
4: 보면은 이런 게 다 나오게 됩니다. 효율성의 문제. 적을 끌고 다니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를 뭐 지피지기 이런 게 다 적용이 돼서
1: 그러네요.
4: 원소의 행동을 예측하고
1: 예.
4: 주도권을 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도권을 지는 거예요.
1: 그러네요.
4: 적을 끌고 다니면서 네. 주도권을 지고 상대가 실수할 때 기다린다. 이거는 손자병법만 아니고 롬멜이고 뭐 패턴이고 지금까지 다 하는 말이에요.
1: 시대를 관통하는.
4: 네, 시대를 관통하는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잘 못해요.
1: 어려운 거예요.
4: 지금도 명장들 아니면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내가 끌고 다닐 모험을 못해요.
1: 아.
4: 그래서 손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다.
1: 아, 근데
4: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시행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방법도 안 가르쳐줘. 옛날 분들은 그게 문제야.
1: 그 모험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되게 어떤 뭐
4: 그게 아까 말씀드린 뭐. 헝그리 정신 같아요.
1: 헝그리 정신.
4: 네. 헝그리 정신이 안 좋은데 헝그리 정신이라고 써야겠네.
1: 안 좋다고 하시면서 계속 쓰시네요.
4: 다른 용어를 아직 못 만들어가지고.
1: 근데 이제 관도대전에서 또 이제 중요한 장면은 이제 조조가 어쨌든 병력적으로는 이제 열세인데 저쪽 원소 쪽에서 허유라고 조조의 친구였죠, 어릴 때.
4: 네.
1: 예, 허유가 갑자기 와가지고 고급 정보 알려주고 막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좀 이제 얻을 만한 뭐 지혜나 뭐 병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예.
4: 그러니까 손자병법에 이제 보필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1: 보필.
4: 장수의 보필. 예. 그리고 또 왕은 장수를 믿어야 된다. 말은 쉬운데 어떻게 믿습니까?
1: 믿음이 가야 믿죠.
4: 믿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1: 자기 장수 중에. 뭐.
4: 전쟁이 안 날 때는요.
1: 예, 예, 예.
4: 예를 들면 뭐 삼군사령부도 있고 합동참모본부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 예.
4: 거기도 실병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 이렇게 앉혀놨어요. 그리고 뭐 맨날 보고받고 조회하고 그래요.
1: 예.
4: 전쟁 났어요.
1: 예.
4: 막 전국에서 병력을 동원해서 최종의 병력을 모았어.
1: 네.
4: 얘들과 전쟁하러 가.
1: 네.
4: 그러면 수도에 있는 내 경비병은 쟤들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이게 전쟁이 나야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평소에 이럴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4: 네. 저기 나가 싸워요.
1: 네.
4: 그럼 이제 의심이 안 생겨요.
1: 아, 그렇구나.
4: 의심이 안 생길 수가 없지.
1: 네.
4: 그러니까 장수의 지휘권 쪼개고 별별 게 다 나오죠.
1: 예.
4: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오는 겁니다.
1: 네.
4: 내일 이제 싸워야 되는데. 저건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어떤 특별한 작전을 써야 되는데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은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지휘권을 취하고 이 사람한테 몰아줘야 됩니다.
1: 네.
4: 못 몰아주지.
1: 못 몰아준다. 원소가 그걸 못한 건가요?
4: 그러니까 원소 같은 사람은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항상 수가 많고 자기는 늘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앞에 와서 이렇게 뭐랄까 같이 힘들 일이 없는 거예요.
1: 아.
4: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력을 세 걸 하나에다 몰아줄 일이 없어요.
1: 그러네요. 그러네요.
4: 적들이 나보다 적은데 예. 그럼 2개 사단 양쪽에 놓고
1: 세 개로 나눠도
4: 1개 사단은 네가 나가라. 아.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1: 예, 예.
4: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해보는 거지.
1: 그러네.
4: 그런데 이제 뭐 여기 썰리고 저기 썰리고 이제 우리도 죽게 살기로 그렇죠. 전력을 모아서 싸워야
1: 해야
4: 됩니다.
1: 돼. 해야 돼.
4: 해본
1: 적이 없어.
4: 어떻게 믿어 이거? 이런 날이 온 줄 누가 알았나?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그때 군량 창고 털 때도 예. 오소 공격할 때도
1: 조조가 이제 원소의 군량 창고를 털 거죠.
4: 오소 할 때도
1: 예.
4: 그때 조조는 본영을 비워놓고 들어가요.
1: 네.
4: 원소는 이렇게도 못하겠고
1: 아.
4: 이것도 돌리고 근데 병력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켜라. 그리고 그때 이제 장합이라고 나중에 이제 조조의 장수가 되는.
1: 예.
4: 장합이다 옳은 말을 하거든요. 장합이 원래 가장 전술통이에요.
1: 네.
4: A라는 작전을 써야 됩니다. 아, 네. 맞는 것 같은데 네. 못 믿겠는 거죠.
1: 예.
4: 그러면 A를 하지 말고 B를 해.
1: 어.
4: 그래서 공격 순서를 바꾸고 위치를 바꿔버려요. 근데 이게 여기서 대응사고를 치는 거죠. 멀리 있는 빈 진지를 공격하는데 중장기병을 보내고
1: 아, 예.
4: 급한 데를 경기병을 보내는
1: 아, 바뀌었네요.
4: 이렇게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1: 네.
4: 그러니까 결국 장합이 가다가 나중에 항복해버리고
1: 아.
4: 도저히 이 아저씨 밑에는 못 살겠다.
1: 어디에 총 결집을 해서 힘을 줘야 될지 이런 거를 못 해봤으니까 그걸 원수가 잘못.
4: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니까
1: 아.
4: 결정적 상황이 오면 꼭 쓸데없이 잔머리를 쓰면서 일을 꼬이게 한다.
1: 네.
4: 사실 그거는 실제 원수가 진짜 그렇게 하는데
1: 네.
4: 우리가 이제 저가 이제 책을 쓰거나 할 때는 그런다라고 지적하면 안 되고
1: 네.
4: 왜 그렇게 하느냐. 원수가 왜 그렇게밖에 못 하느냐. 이게 늘 가진 사람들이
1: 네.
4: 헝그리 하질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있는 것 중에 골라 먹으면 되지
1: 예, 예.
4: 둘 중에 하나 골라 드셔야 됩니다. 하나가 상한 건데 네. 잘 골라 드세요. 상한 게 내 밥상에 오냐고요.
1: 아, 안 오죠.
4: 안 오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해본 거예요.
1: 구별할 수 있는 눈도
4: 없고 해본 적도 없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조는 원소의 대군을 무찌르고 중원을 좀 장악할 수 있는 판세를 마련하게 됩니다. 아,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예. 손자병법을 실천에 활용했던 삼국지 조조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임용환 박사님, 다음 주에 또 예, 뵙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네, 임용환 박사님과의 삼국지 속 손자병법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너튜브에서 잡지사 춘추 전국시대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50만 뷰를 기록한 저희 중국사 영상 감상하실 수가 있고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번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금태섭입니다. 정부가 821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동시에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했는데요. 한판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가 핵심 내관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노컷 대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자,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김유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1: 강전혜 변호사님도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1: 자, 2027년도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편성한 첫 예산인데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됐나요?
3: 네, 이 내년 예산안을 정부가 820조 9천억 원, 약 821조를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보다 12.8%가 늘어난 역 때 최대 규모였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고 이 가운데 45조 5천억 원을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분야에 투입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저출생 대책으로 혼인, 출산, 양육 3대 패키지를 묶었습니다. 결혼 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 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부터 셋째 이상 1,500만 원까지 줍니다. 아동수당도 0세에서 12세까지 월 20만 원으로 확대를 하는데요. 아직 정부안이기 때문에 국회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1: 자, 예산안이 400몇 조던 게 뭐 얼마 전인 것 같은데 820조로 일단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미래 대응 기금인데요. 투자를 위한 비상통장이라는 의견도 있고 또 빚부터 갚아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4: 미래대응기금 한 162조 원가량 되는데요. 예. 이 중에서 55조는 우리가 예산 편성합 821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나머지 한 107조 정도를 이제 그 대규모 투자나 또 미래를 위한 어떤 비상금처럼, 예. 국가 비상금처럼, 적금 통장처럼 남겨놓는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또 추경 없이 이걸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이 생겼으면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또 이제 그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언제까지 반도체 호황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 이 반도체와 AI 성장 동력이 언제까지 우리를 뭐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투자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미래 대응 기금 마련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좀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차원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또 언제까지 반도체 호황이냐 이 부분도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채무 다 갚아버리면 또 필요할 때 또 국채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나라 빚이 지금 한 1,400조 또 내년 예산 기준 하면 1,500조 정도 되는데 우리가 뭐 빚이 500만 원 있다고 100만 원 생기면 그거 다 갚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돈이 없는 것보다는 어쨌든 생긴 게 좋긴 좋은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기금 만드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162조 규모.
5: 사실 이제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반대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은 1,500조 원 국가 채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짚어주셨어요.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는요, 이 미래 대응 기금이 그러니까 162조 중에서 이제 100조 정도는 일단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 상황 봐서 예. 탄력적으로 쓰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또 이제 현금성 살포라든지 이런 것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아까 뭐 아기 낳으면은 뭐 결혼할 때 100만 원 주고 출산지원금도 첫째 1000만 원부터 계속 이런 형태로 올라가는 거는 복지에다 예산을 지금 계속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힘들어졌을 때 줄이기도 어렵고 최근에 그 한동안 커뮤니티에서 시끄러웠던 게 동학농민운동 했었던 분들의 후손분들에게 전북에서 120만 원씩 연 1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란 말이에요. 최하위예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깨알같이 섬 반값 여행 지원에 12억 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섬이라는 것은 또 호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할 때 현금성 살포를 하려는 어떤 쌈짓돈이 아니냐. 처음부터 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도 말씀하신 45조처럼 어느 정도 용도가 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100조 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 1500조 원 국가채무 시대에 맞지 않는 형태가 아니냐. 아마도 이번에 정부안 올라왔을 때 국회에서 좀 치열하게 싸우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심의 과정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 일부를 원상 복귀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3: 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 공제와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반면 실거주 1주택자 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 그리고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큰 틀은 그대로 가게 됐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부터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 투기 수요로 단정 지을 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입장이 바뀐 건데 그 여야 반응은 선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3: 네, 어쨌든 민주당에서 소통이 잘 된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야권의 네. 반응이 어떻냐 보면 조국혁신당의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민주당과 정부가 상위 1%의 이익을 지킨 거라면서 총선을 의식해 과세 원칙에서 후퇴한 거라는 결로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3: 반대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수소폭탄이 원자폭탄 정도가 된 것이라면서 수정폭이 부족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을 실험실 쥐로 생각하는 정권이라면서 정책이 한 달 만에 바뀐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1: 자, 이번엔 강 변호사님께 먼저 네.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수정을 두고 이제 그 뭐 여론을 받아들인 거다, 피드백을 받아들인 거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고 원칙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5: 국민의 여론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의 생각, 이거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아, 예.
5: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시고서 돌아온 날 저녁 6시에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때 증시가 너무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증시에 대한 사과 메시지나 안정화시키려는 메시지 나오려나 싶었는데 그날이 세제 개편안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1: 예.
5: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게 공급 대책 같은 게 먼저 나오고 나왔어야 됐는데 이 세제 개편안은 다음번 총선 이후에 하자 이런 얘기가 오히려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발로 나오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당시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 이제 아직 당대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당정청 간에도 협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1: 네.
5: 당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를 보면은 결국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풀렸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러한 지적은 피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1: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에서 이제 여러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좋게 보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처음부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는데요.
4: 예, 뭐 그런 비판도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4: 애초에 공급 대책을 먼저 정확하게 발표를 하고
1: 예.
4: 그다음에 금융 세제 이야기를 했으면
1: 예.
4: 아마 이런 혼란 또는 혼선 이런 게 조금 줄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 예.
4: 순서가 좀 뒤바뀌는 바람에 그걸 좀 야기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정부의 원칙은 1주택자의 실거주와 비거주는 차등이 원칙입니다. 정부 안은. 그런데 이제 세제에 다시 원복된 부분은
1: 예.
4: 비거주자에 대해서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해서 페널티 주는 것을 이제 원상 복귀한 거죠.
1: 예, 예.
4: 이게 이제 아까 강전의 변호사님이 의원들의 총선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만은 결국에 그게 지역 민심의 반영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민심이 와구락을 들끓고 이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걸 수용하는 자세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를테면 당대표 후보였던 뭐 김혜석 대표도 뭐 물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송영길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초과세수가 50조 60조 되는데 예. 부동산 세제 이거 해가지고 1조 걷어들이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맞아요. 민심만 잃어버리는 결과 아니냐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다고 보고 이런 당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요. 정부에서도 그 입장 그런 거였잖아요. 이게 정부 아니지 완전히 확정된 안은 아니고 얼마든지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점이 잘 찾아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로 넘어가면 좀 치열하게 아마 또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5: 아니 내년에
1: 예, 예, 말씀하세요.
5: 내년에 사실 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저희 국민의힘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 서울시장 선거 예, 이것도 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내년에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때 민주당이 지금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오히려 내년 선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김민석 대표 체제로 만약에 선거를 졌을 때 지도부도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또다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저희는 네,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예. 지금은 서울 시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에 귀를 기울일 때고 그런 같은 선상에서 용산공원에 대해서도 이번에 공급 대책에서 빠졌잖아요. 예. 그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빼는 거예요. 예. 이러한 지점들이 좀 맞닿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원래는 내년에 이제 선거가 없는 2027년에 했는데 만약에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올해 안에 뭐 저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하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서 아마 그럴 텐데 두 분 모두 이제 어쨌든 그 민심과 이제 서울시 국회의원들의 이제 의견들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원장님이세요. 오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상위 1%의 이익을 지켰다. 막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는 우리 의견 들어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4: 그러니까 요즘에 그 조국 원장의 발언, 이 예. 지금 세제 문제뿐만 아니라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도요. 예. 마치 그 이름만 지우면 예. 국민의힘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 이제 이 세제 문제는 뭐 그 상위 1%, 예, 그렇죠. 상위 1% 이익을 지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이제 국민의힘과는 조금 결이 다른 비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급해 보인다. 예. 조국 그 전 대표가 예. 그리고 총선 이후에는 당대표직 물러나고. 그 지방선거, 보궐선거 예.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잠시 숨고르기 하는 것 같았는데 예. 역시 길게는 못 가는 것 같다. 여기저기 이런저런 이슈들에 대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숨고르기 하고 쉬어갈 때는 조금 시간을 가지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1: 곽우신 기자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뭐 정치인이라는 거는 뭐 관심 받아야 되니까 계속 이슈를 만드는 게 좋긴 좋은데 조국 원장이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뭐 이 저 임기 끝나고 재판 받으면 유죄 판결 나올 거다 이 얘기는 무슨 맥락에서 한 얘기인지 좀 의아하다는 반응도 많았는데 정치권에서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3: 그러니까 사실 원래 조국 원장이 의도를 했던 거는 그러니까 공소취소 관련해서 뭐 입장이 계속 일관되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SNS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예.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는 우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사실 그 이야기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언론에서 주목한 것과는 좀 다르게 아 그러니까 좀 할 거면 잘해야 된다.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이거를 잘못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식의 일종의 충언 내지는 고언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추가적인 SNS에도 그렇게 고사성어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분들도 그거를 예. 고언이다 충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제 소통이 되는 건데 예. 지금 정무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통합 관련 얘기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견제구가 오는 거는 결국 합당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놓치기 싫다. 지난번 합당 때와 비슷한 그림으로 끌려가진 않겠다. 이런 판단이 깔려있는 게 아니냐. 해석들이 좀 돌고 있긴 하죠.
5: 그러니까 이번에 네. 신임 김경수 예. 정무특보 예. 하실 일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할 하라고 뭐 어쨌든 대법원 판단에 교도소까지 같이 갔다 온 사람을 대통령이 정무특보로 지금 이번에 임명을 하신 거잖아요.
1: 예, 예.
5: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 같아요. 결국 유시민 작가랑 그냥 바톤 터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등판을 하고 이제는 결국 다음번에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딱 부러지는 대선 주자급 인물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플레이어로 뛰겠다라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가 등판할 때가 됐다.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하락 국면으로 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부분도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대법원장의 그 재청권과 관련한 부분도 결국에는 대법관들을 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뭐 경찰에 대한 문제라든지 검찰개혁 문제들 이런 것들이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중도 확장적인 스탠스도 그동안에 마음에 안 들었고 이 기회에 예. 분명히 내가 평택에서 3등은 했지만 그래도 내가 대선주자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동안 이렇게 좀 말씀 강하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충고, 충원이다.
4: 근데 뭐든 예. 과유불급이죠. 예. 그러니까 뭐 진정한 레드팀의 역할도 뭐 충원, 고원도 좋습니다만은 예. 판을 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1: 예.
4: 지금 당 내부에서는 아, 괜히 사면해 줬다라는 예. 말이 나오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무리한 사면이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취임하자마자 두 달 만에 그리고 얼마나 지지율이 갑자기 그때 떨어졌습니까?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았죠, 반응은.
1: 예.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혜민 AI 수석 임명하고 지금 뭐 통합이든 연대든 그 무엇이건 간에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노력을 하는 중인데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판을 깨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점에서 충원 고원이 아닌 어깃장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1: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 노컷 대련에서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김민성 민주당 대표 강민구 윤리감찰단 부단장을 긴급 해임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3: 네, 어제 국회에서 박선원 최고위원의 핸드폰 화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1: 예.
3: 강민구 부단장이 보낸 이 텔레그램 메시지였는데 여기에 정청 내 세력들이 김기표 의원 작업 들어온 듯하다라며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메시지가 공개가 되자 김민석 대표가 강 부단장의 즉시 해임을 지시를 했고요.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도 오늘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정청 내 세력 운운하며 인사 이야기를 쓴 상황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전당대 이후 봉합되는가 했었던 개파 갈등이 다시 좀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1: 저는 이 뉴스 보고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세력이다 뭐 이 작업이 들어온다는 걸 보고 정말 유치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김 의원님?
4: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그 윤리감찰단을 이를테면 당대표 그를 포함한 예. 당권파의 소위에서
1: 예.
4: 장악을 해야 된다는 건지
1: 예예.
4: 이게 뭔지 뭐 국민의힘의 윤리감찰 윤리위원회처럼 되고 싶은 건지 예. 모르겠.

0: 의원이 아마 이 일감찰단 단장이시죠? 네. 근데 작업이 들어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1: 뭐 민주당 내 어쨌든 불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이걸 보면서 김민석 대표가 빠르게 꼬리 자르기를 한 거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박선원 최고한테도 저는 문제 제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자 메시지는 이 그 강민구 의원 그 박선원 최고위원 안 그 휴대전화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보면은요. 사무총장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라고 부탁하는 글이 있어요.
0: 청탁이네요.
1: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모의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0: 그냥 부탁을 일단 들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1: 물론 그렇게 네, 저는 네, 근데 네. 이 정도 상황이면 그동안 우리가 전당대회 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게 어쨌든 일파만파 커지기 전에 김민석 대표 측에서는 빠르게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그 의원들 뒤에서 휴대폰 사진 찍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0: 예.
1: 그 기자들이 워낙 그런 것들 단독 보도로 많이 내고 있는데
0: 그래도 찍혀요.
1: 예. 아니 근데 이거 일부러 흘린 건가? 좀 이런 생각들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0: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전당대회 동안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죠. 근데 이제 뭐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들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상황은 좀 갈등이 계속 이어지나요? 아니면 좀 봉합이 되나요?
2: 아니 이제 밥을 두 번 먹었잖아요. 청와대에서. 예, 예. 그리고 이제 의원들 전체는 네팔 홍수 때문에 조금 순연이 됐는데
0: 예.
2: 이런 모습이면 이제 밥을 백날 먹으면 뭐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많이 봉합 혹은 통합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소위 친천계로 분류됐던 최고위원들의 모습도 함께 조금 통합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감정의 골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저희 경험상.
0: 예.
2: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김민석 대표가 잘하셔야죠.
0: 알겠습니다. 자,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 부산을 직접 찾아서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 공천.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 여기서 사죄했죠?
3: 네. 오늘 오전 정의한 전 후보가 피습 자작극을 벌였던 이 부산 금정구 현장을 찾아서 잘못된 부산시장 공천, 부산시민께 깊이 사죄드린다라는 팻말을 들고 3시간가량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0: 예.
3: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또 천 권한대행이 맡았는데 부산시장 후보를 내는데 너무 집중해서 검증이 미흡했다라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 전 후보가 구속기소가 돼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직접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0: 박명쌤, 지금 정의한 후보 자작극이 보도된 게 네. 6월이고 이제 한 세 달 지났는데 갑자기 또 천하람 원내대표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무래도 지금 당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0: 예,
1: 그리고
0: 예.
1: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권한대행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는 당대표로서 이런 생각을 좀 굳힌 것이 아닌가. 이 당의 중심을 내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지금 부산에 간 이유에 대해서는 당에서 당 TF에서 당 내부 조사를 해봤는데 사건의 전모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당내에서의 조사는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뭐가 더 드러나면은 더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내고 있거든요.
0: 예.
1: 결국에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당의 내부 분열 이런 모습들이 부산시장 후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촉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0: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쨌든 가서 이렇게 사과한 모습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2: 기초는 한 명 당선되고
0: 예.
2: 그 지방선거는 참패했고 그다음에 이런 기상천외한 그러니까 예. 청년이라고 그냥 다 청년 정치가 아니구나
0: 예.
2: 이걸 보여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굉장한 타격이었는데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굉장히 소위 납작 엎드려서 혹은 석고되지 않은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하고 지금 10월 아마 26일인가 그때까지 아마 당대표 뽑아야 될 거예요.
0: 예, 예.
2: 두 달 안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이 다시 회색의 길을 모색하려면
0: 예.
2: 뭔가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그런 낮은 자세가 필요한데
0: 예.
2: 그런 것의 일환으로서 뒤늦게라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알겠습니다. 개혁신당도 또 다른 당도 좀 이 제대로 된 모습이 됐으면 좋겠네요.
4: 더 이상의 약속 되려는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0: 토론토노컷대련
1: 자매주수요일여야두분모시고토론하는노컷대련시간입니다서영주전더불어민주당상금부대변인맥소장님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서영주입니다
1: 그리고국민의힘송파병당협위원장을맡고계시는김근식교수님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2: 아직도맡고계세요
3: 아그만뒀습니다 석자교수로모시십시오
1: 그리고김유정의원님강전혜변호사님계속계시고 、네、평소존경하는네분을이렇게모시고얘기를나누게돼서정말영광입니다
2: 네저도영광입니다
1: 자 가장관심이많이가는항목부터좀해보겠습니다앞서브리핑에서도얘기가나왔었는데조국원장이오늘이재명대통령의레드팀이되겠다고입장을밝혔습니다뭐저어젠가요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2심에서유죄판결이내려질가능성이크다이런얘기도했는데서장님어떻게보셨습니까
2: 그러니까이제조국원장이죠
1: 예
2: 조국원장같은경우이런발언이어떤파장을불러일으킬것정도는알거는같아요
1: 그래요
2: 그러지않았을까요그러니까이제이게내용을쭉저도읽어봤는데뭐내용에서는본인이뭐레드팀으로서의변명할만한건들이있긴하나
1: 예
2: 단어는굉장히고약하다
1: 예
2: 어공소취소라는단어를꺼내들었고
1: 예
2: 어앞으로대통령이임기이후에있을수도있는재판에대한2심의유죄
1: 예
2: 이거를본인이예측했잖아요
1: 그렇죠예
2: 뭐2심에유죄가나올지무죄가나올지어떻게알아요
1: 예
2: 근데유죄가나올것이다라는것이저는사실상만국론을얘기했던유시민작가의시즌2다
1: 예
2: 유시민시즌2를하는건데이게참아주우려스러운게유시민작가는이이재명정부정권에대한평가를했어요
1: 예
2: 필연적실패로갈것이고
1: 예예
2: 오만한정부이고그렇기때문에지지율이 30% 로하락할것이다뭐이런정권에대한평가를했다면
1: 예
2: 조국원장은요이재명이라는정치인에대한평가를했어요
1: 그렇죠개인적인얘기죠
2: 그렇죠
1: 예예
2: 그러니까이게유시민조국이두분이단테를하나텔레를따로하시나 아니면거기에이제등장인물이김어준씨가또생각이나는게최근에이조국원장이이제주인공으로있는조국혁신당과민주당의합당에대해서굉장히최근을합니다
1: 그렇죠
2: 올해안에안되면이거시기를놓치면안되고올해까지끝내야되고합당을해야만우리가다음총선에서라든지재집권에도움이된다이게삼박자가뭔가조금심상치않다
1: 예
2: 근데이제조국원장평가하자면참정치를함에있어서오래하면사람이좀경륜도늘고실력도느는데퇴임적정치인의어떤그런느낌이있어요
1: 예예
2: 좀되게정부적판단이안된사람이고왜이런모습을보일까저는그래도나름대로뭐학식을갖췄고책도많이쓰셨고뭐정치적으로도지도자가되겠다고하고당도창당을했는데지금그의발언자체는지금변명으로얘기하는레드팀이라고보긴힘들어요그냥저주에가깝다
4: K 라디오
1: 김근식 교수님은어떻게보셨습니까
3: 저도뭐서영주소장이말씀을뭐같은진영에계시지만그신랄하게해주셨기때문에그빠진부분만좀보태면일단그런이런좀기이한행태잖아요일단같은진영에있는데공소취소란단어그다음에유죄가확실히된다뭐 만약에본인이재명대통령이들었으면무슨생각이들었겠어요그리고뭐부동산세제법이런것에대해서도지금비판을하고그러는데그저변의심리를저는좀말씀을드리고싶어요그러니까지금소영주소장은이제그자체이제평론을해주신거라면저변의심리가무지하게지금화가나서꼬여있는거예요그러니까심리상태를보면지난평택의보궐선거에가서일단망신을당했잖아요망신살이뻗친거죠대선주자급인데가서3등을했고그리고그로인해서조국혁신당과민주당이라는본인들이생각하는같은진영내연대나합당은이제는조금힘들어지는상황이고가더라도그냥다털고끌려들어가는형국이되기때문에뭔가좀꼬여있는데그꼬여있는걸푸는방식이정치적이지못한면에서는소수장생각과똑같아요그러니까이분이정치판에들어온지좀상당히됐고민정수석의법무장관했고그렇게정치적영향력을가지고있는사람이면정치를할수록좀늘어야되잖아요
1: 예예
3: 우리금태수의원님이나저같은김용윤은정치가늘잖아요계속
1: 저는원래잘했어요
3: 예그러니까 잘하거나계속늘거나이렇게되는데이사람은제가볼때10년넘게하는데정치가계속내공이약해지는것같아그러니까참정무감각제로고정치적내공제로고 같은 말을 해도 이런 시기에 이런 타이밍에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우리를 무시했던 이 뉴 이재명 세력이나 이 이른바 이재명 친명 세력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 있으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주겠다면 예리한 각을 세워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아이템을 잡거나 이슈를 잡아서 세게 싸우든가.
4: 예.
3: 이건 그냥 한풀이 분풀이 그냥 속이 꼬여가지고 한바탕 화를 내고 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내공 약하다.
1: 김근식 교수님도 교수하시지만 교수는 이렇게 말을 자유롭게 하는 제가 그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실 직장 생활하거나 변호사 하면 당신 유죄 나올 거야. 이게 참 어려운데. 자,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아직도 교수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조국혁신당 당대표만 몇 번 했지 않습니까?
1: 예, 예.
5: 여전히 지금 당직도 가지고 있는 거고.
1: 예.
5: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나 조국 전 대표의 공통점은 책 많이 쓴 지식인인데 지금 소위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그냥 레드인 것 같아요.
1: 예, 예.
5: 왜냐?
1: 예.
5: 보수 매체나 혹은 국민의힘에서 이분들의 어떤 발언이나 유튜브 나가서 했던 이야기들을 얼씨구나 좋다고 다 차용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네.
5: 누구를 위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편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1: 예.
5: 그게 진짜 충언과 어떤 진심을 담은 마음일까? 진정한 레드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그냥 레드로 보인단 말이에요.
1: 예.
5: 그런 점에서 정치를 계속하겠다면 좀 대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1: 예.
5: 그리고 그 사면했을 때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았다는 말씀 아까 드렸지만
1: 예.
5: 지지율이 추락할 것을 예상하고서도 대통령이 전격 사면을 했으면
1: 예.
5: 그러고 나와서 된장찌개 논란 바로 일어났잖아요.
1: 사면을 받은 사람인데도
5: 그렇죠.
1: 불구하고.
5: 예. 예. 그 고기 다 먹고 했다는 거 다 드러났었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불현듯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좀 대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6: 저는 이게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아까도, 이게 정치인의 모습이다.
6: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에서 딱 보이는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조 대표가
1: 김민석 대표.
6: 죄송한데 저는 네, 조금 조국 전 대표만큼의 네임드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6: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1: 예.
6: 어쨌든 본인이 여기에서 나서야겠다. 평택에서 3등한 거를 이번에 좀 씻고 다시 중앙정치를 복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1: 예.
6: 그동안에 이분 말씀 되게 많으시잖아요. 특히 SNS를 통해서. 근데 이제 지방선거 끝난 지 거의 3달 됐거든요. 3달 정도 자중하셨으면 이분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중하신 거다. 이제 날개를 펴실 때가 된 것 같다라는
1: 예.
6: 생각이 들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 뭐 지명을 한 거라든지
1: 예.
6: 그리고 이혜민 의원도 이제 청와대로 이제 들어가신 거잖아요. AI
1: 예.
6: 수석으로 들어가시고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내각 쇄신을 하시면서 왼쪽으로 가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시려는 노력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난번 지도부랑 식사하면서 왼쪽 내가 너무 안 챙긴 것 같다 얘기했잖아요.
1: 예.
6: 근데 지금 나온 이 개각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전당대회 이후에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토라진 게 돌아오지 않은 것 같다 싶습니다.
1: 아니 근데 오늘 당장 이제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걸 인용해가지고 아 이재명 대통령 그 네임덕이었다 이러고 있잖아요.
5: 네,
1: 사실은
5: 그러니까요.
1: 조국 대표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플 텐데
2: 네.
1: 이 계속 또 주장하는 게 공소시효 밀어붙이다가 2심 유죄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2: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빨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
1: 예.
2: 조적조라는 말이 있었어요.
1: 예,
2: 조국의
1: 예.
2: 적은 조국이다.
1: 예.
2: 근데 발언을 또 파멸을 해보면
1: 예.
2: 2025년 9월 24일 조국 원장은 이재명 윤정권 최대 피해자 모든
1: 예.
2: 재판 공소시효해야 된다.
1: 예.
2: 이게 25년이에요. 그리고 26년 5월 4일날 이게
1: 예.
2: 이제 6.3 지방선거 한 달 전인데 이 대통령 공소취소 마땅.
1: 예.
2: 누가 정부 성공 도울지 봐달라.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앞장서서 나서겠다고
1: 예, 그렇죠.
2: 한 거예요.
1: 예.
2: 이때까지. 근데 전당대회를 끝난 2020년 9월 1일 어제죠.
1: 예.
2: 이 대통령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고 그 2심 유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1: 예.
2: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건 이제 질문이잖아요.
1: 예.
2: 무엇을 위해서? 사실상 진보 진영의 분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의 보수 측에 먹잇감을 던져주는 발언을 해요. 그것도 조국 원장이라는
1: 예.
2: 그런 상징성 있는 인물이
1: 예.
2: 유시민 작가도 그랬잖아요.
1: 예.
2: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게 하나는
1: 예.
2: 밥그릇 싸움이다. 지금 지분 요구로 전당대회 때부터 네. 유시민, 조국, 김어준 씨가 계속했어요. 코어를 내가 가지고 있고 네. 코어 버리면 지지율 하락하고 필연적인 실패를 하죠.
1: 대접해줘라.
2: 이거는 네. 반협박이었어요.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네. 우리 대우해주고 네. 우리 진영 내의 중심으로 뭉쳐라. 안 그러면 큰일 날걸? 네. 했는데 결국에 전당대회가 김민석 지도부가 들어섰고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께서는 최대한 그래도 예우를 그쪽 얘기를 들어서 예. 이번 인사는 이쪽 우리 진보 진영 쪽을 챙겼어요.
1: 예.
2: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혜민 그렇죠. 수석이죠. 네,
1: 조국 혁신당 의원.
2: 그런데 거기에 불쾌감을 조국 원장은 느낀 거죠. 겨우 이걸로 아. 내가 바라는 게 이런 게 아니야. 나이가 바라는 것은 총선 때의 권한을 갖는 합당이야.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는 흡수합당을 얘기해버렸어요. 예, 신장식 예. 대표를 만나서 예. 자강하세요.
1: 예.
2: 그 자강하란 말은 뭔 말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흡수합당 할 겁니다. 이 얘기로 이제 되는 거니까.
1: 신고하자. 예.
2: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 인사는 이혜민 수석으로 속된 말로 퉁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1: 예.
2: 이런 느낌으로서 저는 조국 원장의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닌가. 결국에는 이제 벼랑 끝 전술 같아요.
1: 예, 예.
2: 12월까지 합당을 해야겠고,
1: 예.
2: 우리는 이제 여기서, 손을, 그 정도 손이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공천권에 준하는
1: 예.
2: 총선에서 우리에게 지분을 주지 않으면, 우리 완전히 돌아설 거다.
1: 그러면은
2: 이제 이재명 정부는 거의 뭐, 나락으로 떨어진다. 저는 이런 선언이 아닌가.
1: 예.
2: 근데 이거 좋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1: 예, 김 교수님, 저기, 제가 사실은 정치권에서 교수 하시다가 교수 출신 정치인들하고 참 두 분하고 굉장히 큰 인연인데 안철수 의원님하고 네. 또 조국 교수님 이제 네. 지도 교수였는데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들으니까 조금씩 이해는 가면서 지금 이분들은 해석이 필요한 말씀하세요.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보셨어요?
3: 그러니까 교수 출신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1: 아 김근희 교수님
3: 저처럼 아예 처음부터 폴리패스라고 선언하고 교수직을 하고 있어서 전문직도 있고 정치적 내공이 있지만
1: 예.
3: 내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유권자들의 선출로 당당히 부름을 받고 정치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임명직파라고 하거나
1: 네.
3: 아니면 오늘 갑자기 그냥 귀공자처럼 뜬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떠가지고 감당 못할 지도자급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1: 네.
3: 이제 안철수 대표랑 또 조국 대표를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조국 대표가 아까 제가 내공 이야기를 했는데 아, 조국 대표 말을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 또 있어요.
1: 예.
3: 그렇잖아요. 국민들도 납득할 만한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메신저가 조국이니까 뜨아한 거죠.
1: 예. 대표님은 양쪽 얘기를 다 하시니까요.
3: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 전 대표의 내공 부족이라는 것은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지금 뭐 서영주 소장이 설명하는 것처럼 진보진영 내, 민주진보진영 내 자기들끼리 세력다툼이든 아니면 뭐 지분싸움이든 아니면 무슨 감정이 꼬인 게 있어가지고 투정을 부리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좀 정치인답게
1: 예.
3: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1: 예, 예.
3: 그냥 갑자기 삐져가지고 엄마한테 한번 화풀이 하려고 이것도 징징 저것도 징징 이렇게 되는 꼴로 보이면 하수 중에 하수란 말이에요.
1: 예, 예.
3: 그러면 정말 이제는 이른바 친명과 친척이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서 제갓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숙의하고 전략을 짜서 이후에 어떻게 이 민주진보진영을 자기들 전략들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생각한 다음에 그 전략적 구상을 가지고 각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한번 삐져가지고 징징거리고 저쪽 가서 때 한번 쓰고 이런 모습을 비치면 굉장히 어린 애 같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조국 전 대표의 이 이야기가 시기적으로나 여기 모양새로는 굉장히 하수다. 그러나 내용으로는 일부 국민들이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또 맞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국 전 대표 말 내용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의 전략적 내용을 생각하면 정말 하수라는 걸 말씀드리는
6: 거죠. 그런데 조국 전 대표랑 이제 구주류 쪽에서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 이게 네. 뿌리 깊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6: 2년 전에
1: 그 조국 교수님 존경하는 조국 대표님 얘기는 너무 오래 했는데 일단 향후 행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6: 저는 뭐 한동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께서 결자해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1: 예.
6: 좀 아까 얘기하던 거의 연장인데 예. 대통령께서 2년 전에 비명행사 공천하시면서 그때 이제 민주당 내 구주류 세력들이 뭐 컷오프 거의 막 되는 수준이었잖아요. 하위 예. 10% 20% 예. 그리고 그 무렵에 조국혁신당이 이제 창당을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시는 모양새가 됐죠.
1: 예.
6: 이런 구도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이라는 게 탄생했고 또 비례로서 12명이 들어가게 된 거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뵙고 오찬도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김 의원님은 조국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5: 글쎄요. 어떤 행보를 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 아, 뭐
5: 그러니까 합당이든 그 무엇이건 간에 예. 어떤 형태의 합당이든지 간에
1: 예.
5: 최소 뭐 연말까지 기한을 두고 이렇게 오히려 마음을 다 상하게 하는
1: 예.
5: 그런 발언의 연속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는 과연 그게 순조롭게 순풍에 돛단 듯이 갈 수 있을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미래가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 아니 뭐 두 분이 평가 위주를 좀 해주셨는데 서소장님 어떻게 네. 보세요? 향후 네. 행보를 좀 예측해 보신다면 조국 어쨌든 야권에 이제 아 여권에 지금 대선 주자급 정치인인데 네.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2: 일단 이제 그 사실 네. 이 조국 원장은 수습에 나섰어요. 나 레드팀 할 거야.
1: 예.
2: 내 말은 레드팀 역할이야.
1: 예.
2: 그리고 내 말에 대해서 비판하는 친명 뭐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한 사람은 지금 대통령 망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말에 토달면.
1: 예.
2: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 망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수습에 나서긴 했는데 레드팀이라면 최소한 이걸 공개적으로 망신주듯이 하는 건 레드팀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저주하는
1: 예.
2: 비난갑니다.
1: 예.
2: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아무리 얘기해 도 레드팀 안 될 것 같고
1: 예.
2: 조국 원장한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조국 혁신당의 입장인지가 궁금해요.
1: 예.
2: 신장식 대표한테 물어봐야겠다.
1: 신장식
2: 대표나 다른 구성원들도 조국 원장의 말에 동의를 하는지
1: 예예.
2: 그게 저는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1: 조국이라는 정치인 개인의 생각인지
2: 그렇죠.
1: 조국 혁신당의 입장인지
2: 입장인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조국 혁신당의 레드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1: 예.
2: 두 번째는 이제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씨의 그 다음 넥스트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관계 설정이 명확해질 것 같아요.
1: 아.
2: 예를 들어 조국 예. 원장이 거의 저주를 퍼붓는 그런 아니 목린대 선을 넘었기 때문에
1: 예.
2: 또 여기에 김어준 씨가 참전해서 합당을 종용하고
1: 예.
2: 의제 설정을 그쪽에서 하는 거죠.
1: 예.
2: 합당이라는.
1: 예. 예.
2: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참전해서 또 합당하지 않으면 총선 도망하고 지지권도
1: 예.
2: 없다.
1: 예. 예.
2: 이렇게 되는 순간 예전에 합당을 하다가 망친 게 조국 당시 대표예요.
1: 아, 예,
2: 왜냐하면
1: 예.
2: 기한 전에 통보했어요. 민주당에. 며칠까지 합당에서 말 안 하면 우리 안 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네. 민주당 내에서 그때 정청래 지도부가 하려고 했는데 당원 너무 이런 게 안 좋았어요. 아, 조국신들 뭔데 왜 우리가 끌려가야 돼? 이거였거든요.
1: 예.
2: 저는 그런 뭐 결말을 맞이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같이 못 갈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은 느낌이다.
3: 제가 30초만 전망을 좀 해보면,
1: 예, 예.
3: 아까 교수 출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존경하는 안철수 의원님도 요즘에 조금 이제 행보가 좀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1: 예.
3: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은 교수 출신이 갖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자존심이 세고, 그 다음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과잉 자신감이 좀 강해요.
1: 예, 예.
3: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1: 예.
3: 조국 대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길을 가면서
1: 예.
3: 한번 이렇게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요.
1: 예.
3: 사실은 돌이키지 않아요.
1: 예, 예.
3: 그냥 갑니다. 가고
1: 아.
3: 제가 보건대는 이미 지난 보궐선거에서 평택에 가서 망신을 당하고 오고
1: 예, 예.
3: 자꾸 지도자급이라고 하지만 국민들 평가에서는 지도자급으로서는 이제 함량 미달이라는 게 사실 입증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안달이 나고 더 화가 나고 더 삐지는 거거든요.
1: 예.
3: 이제 그런 왜냐하면 그 전에 검증된 바가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선출직 선거는 처음 한 거 아닙니까 조국이
5: 그렇죠.
3: 자기 선거는
1: 예.
3: 그래서 개방신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천이 없는 게 미천이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막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도 정무적인 감각 없고 정치적인 전략 없이 했다가는. 그냥 끝간데 모르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로 이게 뭐 친명 친문 사이, 친명과 친청 사이에 무슨 큰 한판승부가 돼가지고 정리될 건 아닌 것 같고 조국 개인의 저는 그냥 그 뭐라고 할까 나락, 개인의 일탈, 개인의 그냥 추락 저는 이런 정도로 그냥 좀 하나 한동안 그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1: 요거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일단 조국 대표의 이런 반응이 나온 게 이제 김민석 대표가 김용남 전 의원 평택에서 이제 경쟁했던 김용남 전 의원한테 그 정책위 상임 부의장을 줘서 그렇다는 설도 있고 또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전 의원을 이제 장관으로 발탁했을 때 보수 쪽에서 의원 정치인 빼각이라고 이제 반발했잖아요. 말하자면 의논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번에 이제 이혜민 의원을 그 이제 발탁을 했는데 과연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하고 이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의논을 했을까? 뭐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이거 합당 얘기 나오니까 사람 빼가는 식으로 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6: 그건 조국혁신당에서 예. 이혜민 의원이 이제 청와대 가는 거는 당에서도 동의했다.
1: 아, 그래요?
6: 네. 네.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번에 김경수 신임 정무특보 있잖아요. 예. 좀 바빠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5: 아니, 이혜민 의원을 AI 수석한 거는 잘한 일이고 예. 전문가를 예. 적재적소에 배치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통합과 화해의 제스처라는 예. 측면에서도 전 좋은 인사였다고 생각하는데 예. 뭐 이거 가지고 뭐 사람 빼가기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치 그만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김용남 정책위 상임 부의장
1: 예.
5: 제가 알기로 이제 정책위 의장은 권진승 의원이 하잖아요. 예. 수석 부의장이 보통 의원들이 맡거든요. 예. 상임 부의장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새로운 자리를 만든 건지.
1: 저도 이번에 새로 예. 들었습니다. 예.
5: 그리고 이제 부의장들이 쭉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정책조정위원장들이 1부터 6까지 있는 예. 것인데 정책의 상임 부의장을 김영남 의원에게 전 의원에게 줬다고 해서 예.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
1: 아니, 그러니까 본인하고 경쟁을 했으니까. 예.
5: 그거 가지고 반발하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읽혀요.
1: 예.
5: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정책의 상임부의장 한 자리 가지고 그게 뭐라고 도대체 그 많은 부의장 중에 한 명인 건데 상임자 예. 붙은 거예요. 예. 그 역할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임 붙은 게.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럼 당직도 안 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 아닙니까?
1: 예.
5: 그런데 조국 전 대표는 그 보궐선거 내내 뭐라고 외쳤어요. 슬로건 자체가 예.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원은 아니지만 더 민주당스러운 분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1: 입당하면 되겠네요.
5: 입당하시든지 네. 좋은 얘기 해야죠. 네.
6: 그냥 하는 거 다 미운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석 대표 체제가 들어오고 특별히 팀 정청래 이쪽 분들에 대해서 챙겨준다거나 예. 뭐 그쪽 분들을 중용하는 모습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 TV 이제 시작했는데 그것도 결국 김어준 씨 방송이랑 같은 시간대에 하는 거잖아요. 뭐 시간을 뭐 37분 정도만 한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동안에 김어준 씨가 전당대회에서 팀 정청래 도왔던 거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 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1: 예.
6: 뭐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좀 한동안 해결하기 어려운 골이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1: 자 조국 대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제 그 짧게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티가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이거 다들 우리처럼 고관여층들은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미있던가요?
2: 네, 뭐 처음에 그 개업 빨이라고 해야 되나?
1: 예.
2: 정말 좋았어요. 5만 한 4천, 5만 5천.
1: 예.
2: 저도 이제 들었는데,
1: 예.
2: 뭐 이제 그 정당에서 하는 TV가 굉장히 재밌다. 뭐 예. 이렇게 평가하긴 그렇지만, 뭐 나쁘지 않았다. 처음 시작치고는. 그리고 이 당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다음에 이 당에서 예. 정책에 대한 집권여당의 원소스 플랫폼을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그래도 저는 그 효과가 있을 법한
1: 예.
2: 시작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1: 예.
2: 다만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것들이 예. 아니 왜 민티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 예.
2: 뉴스 공장 아니 그 저 경공이랑
1: 예.
2: 메이블쇼가 난리가 났어요.
1: 예.
2: 근데 미어 터지더라고요.
1: 예.
2: 그러니까 그쪽 진영에 있는 분들이 뭔가 경쟁 심리를 느끼고 막 슈퍼챗도 던지고 막 집중적으로 동접을 하는 것 같은데
1: 예.
2: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양쪽에 놀러 갈 수 있는 놀이터가 두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1: 예.
2: 우리 진영 내의 그런 지지층들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떤 말이 맞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1: 예.
2: 과연
1: 예.
2: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 TV도 놀러 와서 봐라. 근데 이게 경쟁이 되잖아요.
1: 예.
2: 그쪽 놀이터 안 가. 우리 놀이터가 최고야 하는 순간 이게 봉합보다는 갈등을
1: 예.
2: 유지시키는 하나의 또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는
1: 아니 지금 그렇게 있어요. 말씀하시지만 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밖에서는 경쟁하는 거 아닌가?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거기 가지 말라고 맞는 거 그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대표가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스럽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1: 예.
3: 당대표 됐잖아요. 어쨌든 뭐 압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됐는데 된 다음에 벌써 지난번에도 한 번 그 논란이 됐던 게 본인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 앉혀놓고 정청래 이름 거론하면서 예. 당신하고는 같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정치라는 건. 예. 뭐 다 아는 거고 결과는 나왔고 예. 그럼 자기 페이스대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을 텐데 예. 그렇게 하는 것 저는 그런 맥락에 또 다른 저는 오바라고 봐요. 굳이 같은 시간대에 굳이 매일 방송을 하면서 이제는 민주당의 기준은 여기서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니 물론 소조장 입장에서 보면은 저쪽 겸공이나 저 매불수에서 조금 오바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경쟁 심리를 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문저털레움 뭐 더 새똥대죽일 뭐 이렇게 하면서 친명친청이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은데 그 한복판에 유튜브 시장에서는 겸공이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네. 당대표 되자마자 이걸 내가 직접 나서서 이제 우리 당의 기조는 우리 민티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쟁이 아니고 양쪽 다 쇼핑을 다 해봐라라는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걸 보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붙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잘못한 거다. 굳이 당의 기조를 좀 알리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려면 다른 시간대 하거나 예. 아니면 매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조금 해도 되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좀
5: 새벽부터
3: 사람들이 다 쫄아보여.
1: 예, 하여튼 일단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 오늘 네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노컷 대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1: 자, 지금까지 박재영 앵커를 대신해서 사흘간 진행을 맡았던 금태섭이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박재영 앵커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판 승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유독 때를 쓰고 목청을 높이고 과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마음, 그 마음 안에는 관심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숨어 있답니다. 그렇게 시선을 끌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인데,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런 심정은 어른들도 있죠. 어떤 심리학 박사는 남들에게 관심이 받고 싶다면 먼저 관심을 주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눈 맞추고 들어주고 웃어주고 그럼 스스로 더 빛나고요. 알아서 관심이 모이는 거죠. 관심종자, 일명 관종이라고 하는데,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거나 이를 위해 무리하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신조어인데, 내 안의 세상과 사람에 대한 관심의 씨앗 하나 잘 심어두면 어떨까요?

0: 심리학 박사가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찬이 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을 해라.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해라. 같은 말이죠. 또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베스트 프렌드가 필요하다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되라고. 마찬가지로 존경을 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먼저 존경하고 대접을 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을 해야 하고요. 사실 존경 같은 거는 해달라고 애걸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먼저 우러나줘야 하는 건데 누군가에게 존경까지 받는다는 거 내가 먼저 많이 참아야 하고요. 아, 근데 그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인격이라는 거 그거 하루 이틀 만에 쌓여지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을 배려해야 하고 내 것을 많이 손해도 봐야 하고 하고픈 말도 좀 아껴야 하고 정말 성질 많이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이 성질이라는 것이 내가 죽이고 싶다고 해서 이게 죽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도 많이 트라이를 해봤지만 번번이 예, 집니다. 근데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성질 안 죽이고 당한 그런 일들 되돌아보면 너무 창피해요. 민망하고. 그래서 그냥 입 딱 닫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제일 편한 것 같지만 또 이 욱하는 것도 요게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또 성품이 온화하신 분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그거 해야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타고난 성품이라는 게 있는데. 아, 오늘 진짜 비가 한바탕 한 시간 전부터 좀 내렸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그친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낮 체감 온도가 거의 100도에 가까웠거든요. 제가 한 11시쯤에 차를 탔는데 차 너무너무 뜨겁고요. 핸들을 잡을 수도 없었고 계기판을 보니까 102도. 와, 에어컨을 한참 틀었는데도 이 핸들이 쉽게 식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잠시 후에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여러분들도 오늘 요맘때쯤 들으면 딱 좋은 코너죠. 바로 수요일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 2부에서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뒷담화를 해주실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는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4: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3: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4: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4: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5: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날씨 이야기. 네팔 정부가 이번 대홍수를 기후 변화에 따른 재앙으로 규정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을 촉구하고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의 보상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발렌드라샤 네팔 총리는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의 결과로 겪고 있는 재난 문제를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제기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이번 홍수가 평범한 홍수가 아니었다. 이 지역의 주요 재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히말라야 지역에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 기후변화와 함께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고 따라서 이 지역은 계속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네팔 외교부 장관 또한 현지 TV 인터뷰에서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실상 미미한데도 우리가 초래하지 않은 지구적 위기에 궁극적인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며 정부가 기후변화 보상을 청구하는 공식 서한을 국제 파트너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련 외교의 틀을 원조에서 정의와 보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는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도덕적 책임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국제 무대에서 이 문제를 절대적인 단호함과 명확성을 가지고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덧붙여 히말라야 빙하가 사라진다면 겐지스강, 트리슐리강 같은 강에 의존하는 남아시아 20억 명 이상의 물 안보가 영구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단지 네팔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문명 전체의 생존을 위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3천만 명의 농촌 국가인 네팔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화한 주요국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미하지만 이번 대홍수로 네팔은 기후변화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 하나로 부각이 됐습니다. 미얀마부터 아프가니스탄까지 약 3,500km에 걸쳐 뻗은 히말라야, 카라코람, 힌두쿠시 산맥은 6만 3,700여 개의 빙하를 통해 양쯔강, 겐지스강, 메콩강 등 아시아 10대 강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인도 등 약 20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이 지역 빙하에서 나오는 수자원과 전력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유엔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 히말라야 빙하의 소멸 속도가 이전 10년 동안보다 65%나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히말라야 카라코람, 힌두쿠시 산맥 전역에서 빙하 호수 관련 홍수 위험성은 21세기 말까지 약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네팔 카트만두 트리브반데의 빙하학자는 히말라야 빙하가 매년 1m씩 녹고 있다며 히말라야 전체가 녹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네팔 전국 산악가이드협회 회장도 히말라야와 카라코람 산맥 전역에서 눈과 얼음이 사라지고 있다며 산들이 검게 변하고 있다. 모든 산이 낙성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848m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비롯한 모든 산에서 눈과 얼음이 사라지면서 기존 등반 코스가 뒤바뀌고 있고 산악인들의 인명 손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난 7월 말 네팔의 아주 유명한 산악인을 포함해 1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브로드피크의 눈사태도 비교적 안정적인 등반 구간으로 여겨지던 곳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홍수가 파고가 20에서 30m에 달했고요. 시속 180km의 토네이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히말라야 쓰나미였다며 네팔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재난이라고 하는데 빙하의 급격한 융해와 이런 파괴적인 산악 쓰나미는 지구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2위인 미국, 3위 인도 같은 주요 산업국가 온실가스 배출국은 네팔처럼 취약한 국가에 보상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인도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DMB 지역 요일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DMB 지역 부분적으로 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덥고 습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거의 100도에 가까웠고요. 현재 기온은 91도, 섭씨 33도, 바람은 북동풍으로 불고 있고요. 습도는 70%, 꽤 높은 편입니다. 뇌우 발생 시간은 오전까지만 해도 불확실했었는데 좀 전에 정말 한 2시경부터인가요?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졌어요. 천둥, 번개는 일지 않았지만 아마 몇몇 지역은 일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후와 저녁에도 다시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예측센터는 DMB 지역을 5단계 중 2단계인 약간 위험 단계로 분류했고요. 뇌우가 발생할 경우 강풍과 우박, 폭우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과 밤 사이 비와 뇌우 가능성 계속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뇌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는 기온이 70도대 초반까지 떨어지겠고 습도는 높게 유지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한랭전선이 접근함에 따라 악천후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90도 초반까지 오르겠고 체감 온도 또한 10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산발적인 뇌우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펜실베니아에서 워싱턴 DC 및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뇌우 무리는 강한 뇌우로 발전할

이번 연휴 동안 훨씬 쾌적한 날씨 보이겠다는 기상청의 예보인데요. 토요일은 기온이 낮아지고 습도도 낮아져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여전히 덥겠습니다만은 찌는 듯한 그런 무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일요일도 토요일과 비슷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노동절 또한 기온이 약 80도까지 오르고 습도도 주 초반보다는 훨씬 낮아져서 계절에 맞는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주말 대부분 비가 오지 않겠지만 노동절 무렵에는 소나기가 내릴 찬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음악과 함께 샹송, 깐소네, 팝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클로치아리아의 멋진 기타 연주인 첫 발자국

이 곡은 1970년대 말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 기타리스트 클로드 치아리가 기타곡으로 발표를 해 대히트를 친 기타 연주곡인 첫 발자국입니다. 물 위의 암스테르담, 엘 빔보 등으로 각종 음악 라디오 방송의 시그널 음악, 또 TV 프로그램 배경음악으로 친숙한 프랑스의 기타리스트로서 차분하게 읊조리는 듯한 클로드 치아리의 기타 멜로디를 듣다 보면 그가 왜 세계 최고의 무드 기타리스트로 추앙을 받는지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곡은 12음 기법의 창시자인 숀 베르그의 손자이자 프로듀서 또 작사가로 유명한 클로드 미셸 숀 베르그로 1973년 자신이 작곡한 노래와 가극을 담은 첫 앨범 중에 실린 곡입니다. 프랭크 프루셸 악단의 기품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반주 분위기에 마치 첫눈 내린 새하얀 길 위를 혼자 걸어가며 음미하는 듯한 보컬이 아주 일품인 샹송곡인데요. 샹송곡 제가 잠시 후에 들려드릴 텐데 가사를 먼저 살펴보면 Le Premier Pas, 첫 발자국. 저는 그녀가 먼저 접근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녀가 저에게로 와 주기를 바란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그녀를 만나고 그녀의 환심을 사는 그런 방법을 찾을 용기가 없으니까요. 그녀 곁으로 가서 그녀에게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를 거칠게 다루지 않고 사랑의 말을 그녀에게 전할 용기도 없답니다. 그 대신에 그녀가 저를 사랑할지 아니면 먼저 접근을 거절할지도 몰라요. Le premier pas, 첫 발자국. 저는 그녀가 먼저 접근해 주기를 바란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동안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저는 계단 아래에서 그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Bonjour, 안녕. 오직 그 순간만 그녀는 저를 안아줄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집으로 혹은 우리가 살게 될 집으로 저를 이끌 거예요. 사랑의 첫 발자국. 날마다 침대에서 그녀는 저에게 그녀의 몸을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더 일찍 첫 마디를 하지 않았던 모든 회한을 저에게 말할 거예요. 첫 마디. 저는 그녀가 먼저 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밤이면 저는 그녀의 꿈을 꾸어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만일 그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의사 표시를 해주신다면 저는 믿는답니다. 첫 발자국을요.

0: refusera ce premier pas. Le premier pas.
1: 이 곡을 부른 클로드 미셸 션베르그는 1944년 헝가리인 부모에 의해 태어났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중음악 가수이자 작곡가이며 그리고 프로듀서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을 작곡했으며 이후 이 작품들의 캐스트 음반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마틴 기어의 귀향은 그가 맥켄토시와 함께한 세 번째 작품으로 1996년 7월 10일 런던의 프린스 에드워드 극장에서 초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곡은 클로드 치아리의 연주곡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프랑스 출신의 팝 기타리스트인 클로드 치아리는 1961년 첫 솔로작을 발표한 후 일약 스타로 뛰어오른 후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을 주 무대로 활동해 왔고요. 1970년대 말 멋과 낭만이 깃든 감미로운 연주곡 르 포미르파 첫 발자국을 비롯해서 라모나 등 많은 곡을 발표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대중적인 찬사를 받았던 연주인이자 연주곡입니다. 1944년 프랑스 태생으로 21살 때 라 블라이냐라는 곡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밤안개 속의 데이트라는 제목으로 알고들 계실 텐데요. 여기서 잠시 들어볼까요?

너무 좋죠. 어떡할 거야. 오늘 날씨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곡을 연주에 크게 각광을 받은 어쿠스틱 기타리스트입니다. 특히 클로드 치아리의 연주곡은 특유의 낭만적인 선율과 간결한 기타 톤으로 70년대 중후반 각종 방송을 통해 많이 연주되고 리퀘스트 되었고 또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 시그널 뮤직 등으로 쓰이면서 수많은 올드 팬들의 감성을 사로잡았던 작품입니다. 원곡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로드 미셸 쉔베르그가 1974년 자신이 작곡한 노래와 가곡을 담은 첫 앨범 중에 실린 샹송으로 같은 해에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바로 클로드 치아리가 연주해 발표했는데 그야말로 70년대 중후반 웬만한 음악다방, 카페에서 차 한 잔 또는 술 한 잔과 담배 한 모금 섞어 마시며 이 음악 감상하지 않았던 사람 있었을까요? 사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시바의 여왕 다음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음악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아빠랑 낚시를 갔었어요. 뭐 자주 가는 건 아니었지만 낚시를 유난히 좋아하시는 아빠랑 낚시를 가끔 같이 다녔거든요. 그날도 낚시를 끝내고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는데 경음악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린 나이였지만 오 노래가 참 다 좋다 이랬는데 갑자기 너무나도 감미로운 기타 선율이 나오는 겁니다. 순간 오 이 곡 너무 좋은데? 했더니 아빠가 그치 너무 좋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그때 아빠가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첫 발자국이란 곡이야 라고 하십니다. 그때 들었던 여운이 정말 꽤 오래 갔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첫 발자국을 들을 때마다 제 아빠의 평온한 얼굴과 함께 한남동 제3한강교 바로 옆에 있는 그 낚시가게들이 있거든요. 예, 그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집에 오면서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버스 운전기사가 음악을 좀 아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음악이 아니라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갖고 있던 테이프였대요.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첫 발자국이라는 곡이 나오길래 잽싸게 녹음을 했고요. 나중에 앞뒤로 이 곡만 꽉꽉 녹음해서 듣고 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첫눈 오는 날 들으면 뭐 좋은 곡이기도 하지만 여름의 막바지, 무더위에 지친 어느 늦은 오후에 들어도 너무나도 좋은 곡. 더군다나 한 차례 비가 쏟아졌잖아요. 아, 요 타임에서도 요 곡 들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선곡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클로드 치아리의 연주곡 첫 발자국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들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4: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5: You see, paid family leave,
6: that prevents child abuse.
4: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5: prevents child abuse, too.
7: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6: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3: we prevent child abuse
5: from ever happening.
7: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8: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팔과 중국 국경 인근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기록적인 대홍수와 산사태 속에서 마을 전체가 휩쓸려 나가는 와중에도 꿋꿋이 버텨낸 2층 주택 한 채와 그 안에 갇혔던 일가족의 생활 소식이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 거대한 흙탕물과 토사가 마을을 집어삼키는 재난 현장을 담은 영상이 확산이 됐는데 공개된 영상 속 급류는 진흙과 거대한 암석, 부러진 목재를 무서운 속도로 실어나르며 경로에 있던 건물들을 잇따라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물길 한가운데 서 있던 민트 색상의 2층 주택 한 채는 거센 물살의 충격을 버텨내며 원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당시 발코니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가족들이 모여 거센 물살을 바라보며 고립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 보는 이들의 애를 태우기도 했는데 이후 수위가 낮아지면서 집안에 고립됐던 일가족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는 후속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영상은 누적 조회수 2천만 회를 넘어서며 초록색 집의 기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 건물들과 달리 이 주택이 거센 급류를 버텨낸 비결로 견고한 철근 콘크리트 프레임 구조를 꼽았는데 기둥과 보, 기초가 일체형으로 연결이 돼 측면에서 가해지는 강한 수압과 토사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주택의 형태와 배치가 물살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양옆으로 흘려보내는 유선형 역할을 했으며 주택이 위치한 지형이 주변보다 다소 높았던 점도 생존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참사 현장에서는 잔해더미에 갇혔던 5세 여아가 약 6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는 등 사투 끝에 전해지는 생환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네팔 구조대는 라수와 지역의 샤브루베시 인근 수색 중 잔해 속에서 미약한 소리를 감지하고 2시간 만에 걸친 작업 끝에 5세 여아를 구조했는데 오랜 시간 고립돼 탈수와 탈진 등 탈진 증세를 보였던 아이는 응급처치 후 카트만두 교육병원으로 이송이 돼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빙하 붕괴와 폭우 등으로 촉발이 된 이번 대홍수로 네팔과 중국, 티벳 지역의 인명피해는 사망자 900여 명이 훨씬 넘어섰고 실종자 또한 수천 명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전쟁도 이런 난리는 없는 교이 삽시간에 아이 큰디 아이 우치게 또 이런 건 다 없는 사람들한테만 생기는지 참 그것이 야속하고 억울하고 이 이래서 죽어도 잘 살아야 하고 억울여서도 잘 살아야 이 대만의 한 유명 식당에 있는 바퀴벌레 100여 마리를 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29세 남성은 한 식당에 입장을 해 주인과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살아있는 바퀴벌레 100여 마리를 카운터에 뿌리고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사건을 벌인 남성은 자택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고 하는데 검찰은 식당의 명성을 훼손하고 직원과 고객을 위협하려는 의도였다며 형법상 강압과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각 1,000달러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바퀴벌레 100마리 모으는 것도 참 대단하네. 아니,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다 모았디야. 걔들이 모여있을 애들이 아닌디. 참나, 그것이 더 대단하네.
이스라엘 검찰이 어제 매우 이례적으로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구타해 숨지게 한 교도관 12명을 기소했다는 뉴스가 보도가 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은 서한지구 출신 수감자의 사망과 관련을 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검찰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교정청 직원 12명이 2023년 11월 저녁 인원 점검을 하던 중 다른 수감자 8명과 함께 쓰던 방에 들어가 주먹과 발로 수감자들을 때렸으며 일부 수감자들은 곤봉으로 구타당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38세였던 수감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으며 그곳에서 사망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그가 구타로 사망했으며 구타로 인해 심장과 호흡기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구구 성향의 국가안보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보안 수감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했는데 이전에 이스라엘 인권단체인 고문방지 공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0월 이후 1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이스라엘에 구금된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사망과 관련을 해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사망한 수십 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체포됐을 당시에는 건강했지만 굶주림과 의료 방치 또는 맞아 죽은 수감자 경우처럼 고문과 구타로 인해 시신으로 실려 나왔다고 합니다. 이 수감자가 사망하기 직전 교도소의 교도관에게 가자전쟁 휴전이 이루어졌는지를 물었으며 이 교도관이 그의 질문을 교대 책임자에게 전달했고 책임자는 인원 점검 중 교도관들에게 수감자들의 방에 들어가 휴전은 없다는 것을 수감자들에게 보여주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 성명에 따르면은 교대 책임자는 직접 구타를 감독했으며 한 명 이상의 수감자를 때렸다고 말했고 특히 이번에 기소가 된 교도관들은 죽은 수감자 외에도 다른 수감자들을 중상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이 수감자들 말이오, 아니 죄를 범해서 들어간교, 포로로 들어간교, 그것이 좀 정확치가 않네. 이 아니 그러고 도대체 이스라엘은 왕따 당하고 싶어 환장을였나 말이오. 아 얘들이 믿는 야훼라는 분. 사랑이 있으신 분은 맞아요? 이? 애들 교육 좀 잘 시키셔야지. 이러다 애들 전 세계적으로다가 왕따 당할 판이오. 스위스 레이브 파티장 총기 난사 용의자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는 소식입니다. 스위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전날 새벽에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을 해서 43세 스위스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날 새벽 2시 30분경 한 경마장에서 열린 레이브 파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해 22살의 이탈리아 여성 한 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24에서 31세 스위스 남성 4명과 독일 여성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은 파티가 마무리되던 시점에 발생을 했는데 공개된 영상에서는 10여 발의 총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배경,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단독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다만 범행 현장에서는 두 종류의 탄약이 발견이 됐는데 하나는 권총, 또 다른 하나는 돌격 소총으로 사용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유럽에서 총기 보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지만 총격 사건은 그에 비해 드문 편입니다. 마지막 대형 총격 사건은 지난 2001년 루첼은 인근 추크에서 한 무장괴한이 의회와 지방정부 관계자 14명을 살해한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아이 드물면 뭐요? 한 방에 그냥 몇 년치를 죽여들 버리는디. 아이고. 이놈의 총. 아니 우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겨? 이?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의 한 10대 여성이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거액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고 있는 10대 나탈리 로드리게스 곤잘레스는 협박 및 공갈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사건은 한 식당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식당 웨이트레스로 일하던 여성은 손님으로 온 사업가를 만났고 두 사람은 이내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는데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업가 남성에게 숨겨둔 진짜 여자친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여성은 복수극을 계획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생활 사진을 여자친구와 동업자에게 보내겠다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사업가 남성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여성은 바로 실행에 옮겼는데 실제로 사업가인 동업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하며 이걸 내 SNS에 올리고 모두를 태그할까? 라며 압박을 하는가 하면 사업가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정말로 SNS에 올릴 것이라고 위협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남성의 일부 사진을 가린 뒤 자신의 SNS 계정에 직접 게시하기까지 했는데 원래 이 남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했다. 이제야 진짜 시작하는 것, 돈을 주지 않으면 얼굴을 공개하겠다 등 수위 높은 협박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사업가 남성은 경찰서를 찾아가 여성을 고소했고 여성은 경찰에 체포가 된 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현재 보석금 7,500달러가 책정이 된 채 마이애미 국제공항 인근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으나 현재는 석방된 상태라고 하네요. 아니 뭐요? 보석금 낸겨? 아이고 곳에 또 딴 남자 꼬시가지고 그냥 그 돈 받아내서 거기가 쓴겨? 이? 요새 10대들 말이오. 예전에 10대들이 아니오. 그게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디. 아니 요새 5,6월에 이상기온으로 서리가 좀 내리긴 내리더라고요. 뭐 이런 서리는 아니지만서도 여자나 남자나 그놈의 끝, 이? 혀끝, 손끝, 이? 그 시기 끝, 그것이 문제여, 이 끝, 끝. 마지막 소식으로 가수이자 배우인 김민종이 불법 도박에 연루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려 자신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MC몽을 경찰에 고소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MC몽은 자신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2차 폭로를 이어갔는데 전날 자신의 본 계정에서 극단 선택과 관련된 단어를 언급을 해 계정이 7일간 정지된 탓에 다음날 부 계정을 새로 만들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연예인들이 연루가 된 불법 도박 단체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며 김민종을 그 멤버 중 한 명으로 지목을 한 것입니다. 이에 김민종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김민종은 이런 의혹이 퍼지면서 1988년 데뷔 이후 38년간 쌓아온 명성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말하며 당시 특정 협상 중이던 헐리우드 영화 출연 논의 중단과 두 건의 광고 계약 중단 등 실질적인 손실이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그를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참 이 MC몽 인이는 구설수가 끊이질 않네. 이 티 나온 이 모양새로 볼 쪽에는 좀 무겁게 생겼더니만 그도 아닌 게 병. 얘도 그놈의 주댕이 입끝을 잘못 놀려 조만간 폐가 망신 당하게 생겼어. 이. 무엇이가 죽을 만큼 아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주둥이 나불대는 거 보니까 덜 아픈 것 같은디. 죽을 만큼 아파서 MC몽입니다.

멋이가 이쁘다고 뭐 끝까지 들을 필요 있어. 노래는 좋은 것 같은데. 미안해, 난 참 욕심이 많아.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아울러서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동무지기 K-Care라인과 Hill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Care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Hill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이 되어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Care라인과 Hill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으로 전화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2026년 9월 2일 수요일 한 주의 중간 펌프데이. 자, 오늘 2부 첫 곡은요, 새롭게 카톡 친구를 매주 주신 우리 써니님의 신청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내려온 써니라고 합니다. 카톡 친구 맺기 했어요. 앞으로 자주 들리겠습니다. 카톡 친구 맺은 기념으로 신청곡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홍도야 우지 마라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인들과 나누는 좋은 글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올려주세요. 저희가 아주 가끔씩은 상품권도 드리고 있답니다.
1: 안녕하세요. 기남이 애기 백일섭이에요.
0: 백일섭이 부르는 홍도야 우지 마라로 들려드립니다.
1: 꼬마, 나 놀라.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고 아주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이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아닌 마음이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마음이라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명옥님. 어제도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미처 들려드리지를 못했어요. 늘 듣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바빠서 그냥 살짝이 신청곡만 넣고 갑니다 하셨는데 아무리 바쁘셔도 라디오는 계속 듣고 계시는 거죠. 김영님의 인생시계 신청해 주셨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보내주셨습니다. 잘 읽었고요.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오늘을 살펴보고 돌아보며 예전에 하지 못하고 실수했던 날들을 회상하며 왜 그랬는지 실소가 납니다. 그때 그 시절을 미리 알았으면 지금은 굉장히 앞서 나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나의 정상적인 삶이라 생각하고 감사의 삶을 살고 있지요. 모두 모두 자기의 자리에 감사하시길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반전 없이 너무나도 좋은 곡 신청해 주셨어요. 빌리 조엘입니다. Honesty.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들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8: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9: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8: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0: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11: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12: You see, paid family leave?
13: That prevents child abuse.
11: And high 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12: Prevents child abuse too.
14: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13: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10: we prevent child abuse
12: from ever happening.
14: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15: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16: 베데스다에 있는 몽고메리 모래 명품.

0: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1: 가볼거리며
0: 오지게 이 노래는 맨날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지 목포에 눈물 못지않게 매일같이 듣고 싶은 목소리 우리의 수지씨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2: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또 기다려까지 주시고 말이야. 아이고 감사해서. 지금 우리 여기는요 비가 그냥 억수로 한 차례 오더니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아 근데 한번
2: 여기는
0: 예.
2: 여기도 쟁일 비가 와요 지금.
0: 아 쟁일.
2: 쟁일 어저께부터.
0: 아유 그거는 또 어디 사투리야 쟁일은. 아유 어제부터 오셨구나. 여기는 한 2시인가 1시서부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해서 좀 개었고요. 또 아직도 뭐 군데군데 오는 곳도 있고 먹구름은 아직 끼어 있습니다. 날씨 어때요? 여기 저 인디안 썸머 와갖고요. 아유 100도까지 올라갔어요. 체감 온도가.
2: 오 여기는 70몇 도인데도요.
0: 네네.
2: 이 휴미리 때문에
0: 아...
2: 아유 아주 기분 나빠.
0: 그렇게 뉴욕서 살고 오신 분이 이 친구를 맺으셔갖고 카톡을 보냈는데

0: 그러게 막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한번 좀 좀 더 또 따져봐야겠네. 오신다니까 또. 예.
1: 가셨어요 벌써.
0: 어 그러시구나.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한번 제가 들리는 네. 보겠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럼 지금도 만들어주고 계시나요? 그 유튜브를?
1: 아 지금은 이제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안수. 그래서 또. 내가 세상 오래를 그냥 하시다가 해녀 구설수에 휘말릴까봐.
0: 네네네.
1: 안타깝지만 제가 그냥
0: 다른 분으로 하시고 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바로 업로드를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지난주 조용필 1, 2편으로 나뉘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뭐 조용필은 노래만 들어도 뭐 1년 12달을 해도 모자랄 텐데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뒷담화인지
1: 아, 오늘은요, 방지연 씨.
0: 아, 방지연 씨.
1: 네.
0: 나는 바닷가. 내가. 아, 또 어떻게 노래가 또 여기서 다르네.
1: 나는 내가 좋아서는 저기 이수민가 그렇죠. 아,
0: 미안해요.
1: 방지연은 바닷가, 모래밭에 이빨을 들들들들 달면서. 우리 아버지가 네. 방지연만 나오면 아니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이를 들들들들 가러?
0: 아 그런 식으로 노래를 하셔서
1: 네
0: 아유 아주 그래서. 잘 잡아내시네.
1: 아유 우리 아버지 특징이야 그게.
0: 연세가
1: 한 살.
0: 아유 백한 살이세요. 네. 아직도 지팡이는 짚고 다니시나요?
1: No way.
0: 오 마이.
1: 지팡이 그런 거 전혀 안 짚으세요.
0: 와 대단하십니다. 예. 자, 방주연 네. 노래 히트곡이 그래도 꽤 있어요.
1: 꽤 많아요.
0: 네.
1: 네. 방주연 씨가요. 1951년생이에요. 1월 25일 경상북도 상주군에서 태어났는데 본명이 방일매래요. 특이하죠, 이름이?
0: 아니, 일매가 뭐예요? 그럼 둘째는 이매인가? 아니, 실제로 저희 어머님 아시는 지인분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요.
1: 있어요.
0: 남자 아이 삼형제인데 어우 잘생겼어. 근데 이름이 1순위, 2순위, 3순위야.
1: 아휴.
0: 그런 분이 있더라고.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
1: 아이, 그 생각 없는겨.
0: 그러게 말이야. 예.
1: 버나딘 대학교와 대학원에 다녔어요.
0: 네.
1: 버나딘 대학교가 뭐냐면요. 네. 미국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대표적인 유령 대학이래요.
0: 아 있기는 있어요, 근데?
1: 이슈, 근데 가짜 학위 판매 대학이래요.
0: 아유, 그거 옛날에 많았어.
1: 응,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교가 있다고 주장을 했으나
0: 네.
1: 실제 주소를 확인해 보면은 대학 캠퍼스가 아닌 단독 주택이나 호숫가였대요. 공식 웹사이트나 실효성이 있는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다고 실체가 없는 학교. 국내외에서 그 돈을 받고 학사, 석사, 박사 학위증명서를 무더기로 발급해온 사실이 여러 차례 언론과 경찰 수사를 통해 적발되기도 했어요.
0: 어허.
1: 네, 이 대학원에서 자연치유 박사 과정 및 모스크바 대학 의과대학원 파동의학 명예박사 과정을 수료했대요. 근데 또 이 모스크바 대학은 수많은 노벨 수상자와 석사를 배출한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이거든요. 근데 그곳엔 부설 어학원이 있는데 외국인을 위한 러시아어 연수 및 정규 입학 대비 과정인 예비학 가 유명하대요.
0: 아, 그러니까 지금
1: 아마 랭기지수
0: 그렇지, 그렇지.
1: 그런 것 같아요. 1970년 슬픈 연가라는 곡을 발표했으며 데뷔 후 상을 4회 연속 수상하고 197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활발히 활동을 했어요.
0: 네.
1: 당시 여고 시절을 부른 가수 이수미와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여자 남진과 나오나라고도 불렸어요.
0: 오, 그랬어요.
1: 네. 그 방주연의 곡 중 당신의 마음, 자주색 가방, 슬픈 연가 등등등 참 많아요. 네. 그거를 대성공을 거두면서 본인의 인지도를 더욱 높여주었고 오늘날에도 방주연의 대표곡으로 나왔습니다.

0: 하나 있어요. 197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그 가수 방주윤은 음악을 향한 남다른 열정과 우연한 기회 그리고 독특한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학창시절부터 가수를 꿈꿨던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부모 몰래 가요 학원을 다니면서 노래와 음악, 드럼을 또 공부했대요. 부모님은 그녀가 여류학자가 되길 바라면서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입학시켰으나 대학교 등록금을 음반 제작비로 쓴 것이 들통이 나서 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이에 나흘간 단식을 하면서 강력하게 저항한 끝에 결국 허락을 받아냈고 아버지는 직접 방주연이라는 이름 그 예명을 지어주면서 조력자가 되었대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방주연이.
1: 그러게, 이름 괜찮아요, not bad.
0: 네. 아유, 일매보다 나아지요.
1: 암만.
0: 문화공보부 전국 노래자랑 대회에 출전을 한 그녀는 결승전에서 생각지도 못한 지정곡 이미자의 정동대감을 받았대요.
1: 그거 어렵지 않나요?
0: 그거 완전 뽕짝이죠. 그게 1965년에 나온 노래인데 그 노래가 영을 넘고 강을 건너 남도 천리를 이렇게 나오는 노래거든요.
1: 아이고 듣기만 해도 어렵네.
0: 여자 영화 주제가예요. 이게 65년 내가 어릴 때 노래를 많이 불러봤었어요.
1: 아이고 나 티나지도 않았을 때네.
0: LP판으로.
1: 오.
0: 밤새도록 이거를 연습을 거듭하다가 결국 목이 쉬어버렸어요.
1: 아이고 저런.
0: 그런데 그 무대에서 그 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심사위원들로부터 목소리가 특이하다라는 호평을 받으면서 가창 대상을 거머쥐었어요.
1: 어이구, 그 개운숙 씨도 원래는 목이 허스키하잖아요.
0: 그렇죠. 대학 중퇴 후 가수로 활동을 모색하던 중 1969년 제1동포 위문공연단의 일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무대에 섰어요. 당시 공연을 지켜보던 평론가 서경술의 눈에 띄어서 발탁이 되었고 70년 신세기 레코드를 통해서 그 컴필레이션, 그게 뭐 일종의 뭐 모음집이라는 말이래요. 앨범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슬픈 연가로 가요계에 정식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슬픈 연가 들어볼까요?
1: 아, 데뷔곡 방주연 씨의.
0: 네. 네. 네.

0: 별로 안 슬픈 것 같은데. 예, 애잔함이 없어 보여. 예.
1: 그래요? 예. 이게 첫 번째니까는 아무래도 감정이 덜 하겠죠.
0: 네.
1: 그러나 활동 중에 방지현은 두 번이나 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30대 정도의 나이에 임파선 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건강 문제로 유산을 권유하였지만 거부하고 프랑스에서 단식을 하는 등의 온갖 민간 요법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암도 완치됐어요.
0: 할렐루야.
1: 그러다가 1991년에 또 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위암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저번 임파선 암 때의 그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도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 치유해서 완치를 했대요.
0: 아이고 감사하네요.
1: 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그 두 번의 암 판정 경험 때문에 아주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서 원래 골골 80이라고 아프신 분들이 지 몸 더 챙겨가지고 오래 사신다니까.
1: 그건 맞아요. 방지현 남편의 직업은 사업가이자 치과의사였어요. 결혼 전 방지현을 치과로 데려가서 니코틴 검사를 하기도 했대요. 담배를 피나 안 피나였나 봐요.
0: 니코틴 검사를 하면 또 그것도 나오나 보죠.
1: 그런가 봐요. 해외를 오가며 사업을 주로 운영한 그 사업가로 알려졌는데 사업으로 인해 외국을 오가는데 외유가 점점 길어지는데 처음에는 한 달, 그 다음엔 4개월, 그 다음엔 6개월, 8개월 이랬는데 뭐 그렇다고 늘 따라다닐 수도 없고 혹시나 하고 있었대요.
0: 냄새가 나는데.
1: 그렇죠?
0: 네.
1: 그런데 외국에서 비보가 날라왔어요.
0: 무슨 비보?
1: 남편의 죽음과 함께 드러난 진실, 그녀의 의심은 사실이 되고 말았어요.
0: 바람 폈구나.
1: 그곳에 가보니 여자와 살림을 차려서 전지처가 있음을 알은 거예요.
0: 예.
1: 그로 인해 거기서 오는 그 배신감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0: 나오던 눈물이 쏙 들어갔겠네.
1: 아유, 나왔던 거 그냥 도로 집어넣지.
0: 그러니까 말이야.
1: 사별한 남편의 외도 사실에 화병이 생길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우울증에도 빠졌대요. 그래서 외국의 현지처와는 어린이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0: 애가정? 아유, 세상에.
1: 그러니까는 방지현 씨가 이제 늦게 알았잖아요.
0: 네.
1: 살아있으면 씨야대기라도 한 대 때렸으면 좋겠는데, 네. 화풀이라도 할 텐데,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라고.
0: 그러니까.
1: 그 억울함을 어디다가 고소하겠어요.
0: 그러게, 아유.
1: 그런 것이 화병이 된 거예요.
0: 그렇겠네요.
1: 그래서 하루는 남편의 무덤이 보이는 언덕에 찾아간 방지현은,
0: 네.
1: 용서를 하기 위해 왔다라고 했지만
0: 네.
1: 결국 용서를 하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이후 그는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는 등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기도 했어요.
0: 남편을 사랑했나 보네 그럼. 아니
1: 사랑해?
0: 예.
1: 응. 좋겠죠.
0: 아니 미웠으면 그냥 대충고치게 이렇게 배반을하나 이러고 이제 그냥 잘 가셨다 하고 그냥 마음 잡고 살면 되지. 야, 우울증까지 걸리시고.
1: 근데 이분이 보기보다 굉장히 맹추요.
0: 그러게 말이요. 그러시네.
1: 그러니까 그 난리를 저도 모르고 눈치도 못 채고 있었잖아요.
0: 일단 출장을 자주 가는 거가 냄새가 조금 나는데 그것이 한 달에서 두 달, 두 달에서 석 달, 석 달에서 이제 여섯 달까지 되면 그것은 100%지, 100%.
1: 나중 여덟 달.
0: 아유, 참.
1: 그걸 뭘 들어오라 그래야 그냥 나가지, 나가라 그랬지.
0: 게라리 히어.
1: 방지현은 1970년에 슬픈 연가를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고
0: 네.
1: 이후 꽃과 나비, 자주색 가방 등 수많은 명곡을 발매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 당신의 마음 한번 들어볼까요?
0: 아유, 저 방지현 하면 당신의 마음. 당신의
1: 그렇죠.
0: 마음은 방지현.

0: 예전에 이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지금 들으니까 노래가 좋네.
1: 그렇죠. 이미의 특징은 눈이 도락붙하고 심리는 들어가야 찾을 수 있어.
0: 맞아요.
1: 처음엔 안 그랬어요.
0: 근데 눈이 왜 갈수록 이렇게 들어가지?
1: 그 자꾸 뭐 손질을 하나 봐요.
0: 뭘 쑤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오. 그러게.
1: 남편은 능력 있고 자상했었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전화를 했던 사람이래요.
0: 그러니까 여자 같고요. 그러니까.
1: 맞아. 그러나 사후에 현지 처와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청천벽력 같았다고 하네요.
0: 그치.
1: 그 이런 심적 고통은 본인의 그 본업인 노래에도 영향을 미쳤대요. 13년 만에 신곡 녹음을 위해서 녹음실을 찾은 방주연은 특정 음계인 도레미미 있잖아요. 그 미 소리를 내지를 못해서 녹음을 중단을 했대요.
0: 뭐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1: 아니 그러니까는 아유 그런 거 이슈.
0: 아 유난히 그 안 되는 그 음계.
1: 그러니까는 피아노 도레미 파이파인데 어떤 거 왜 소리 안 나는 거 있죠 건반이 눌러도.
0: 그것은 조율을 안 한 것이고. 네. 있지요 있지요.
1: 명치끝과 상복부 쪽이 아파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온다면서 가슴에 맺힌 우라통, 우울증 증세가 목소리까지 막아버린다고 그래요. 사실 가수 방주연은 명문가 종갓집에 시집을 간 뒤 시어머니로부터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었어요. 그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엔 딴따라는 안 된다 그러면서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고 결혼 후에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옷차림 등을 지적하면서 독서를 퍼부었대요.
0: 아이고.
1: 둘째 아들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가보니까 장남이더래요.
0: 아우 옛날엔 왜 그런 걸 속였나 몰라.
1: 아유 누가 아니랴. 그래서 다시 집어넣었다가 세컨 줄 꺼내놔야 돼. 예. 그래서 장남이라서 시부모를 모시게 되었는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복을 차려입고 시할머니께 무난 인사를 드려야 했대요.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일할 때 기분이 나쁘면 냄비나 밥솥 소리를 막 내동댕이 치는 거 있죠. 우당탕탕. 그렇게 해갖고 공포감을 주었는데 시아버지가 방주연을 이뻐하자 질투와 피해의식까지 드러냈대요.
0: 그거 시어머니들이 질투한다니까.
1: 아유 참말로.
0: 진짜예요.
1: 심지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네가 귀신에 씌어서 시아버지를 잡아먹었다.
0: 어머 어머.
1: 그렇게 모진 말을 하기도 했대요.
0: 아이고 그건 좀 심하셨네.
1: 참 마음고생 많이 한 분이더라고요.
0: 그러게 말이야.
1: 이처럼 지옥같은 시집살이와 남편의 외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30살 나이에 임신 중 임파선 암 선고를 받기도 한 거예요. 거기에 생전에 남편이 심각한 의처증을 보여서 감시와 도청에 시달렸다고 고백을 하네요.
0: 아이 치는?
1: 그러니까 남편은 방주연을 감시하려고 운전기사를 따로 두고 매일 활동 내용을 적은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대요, 운전수한테.
0: 어머머머머머머머. 그건 병인데.
1: 병이죠. 직전하기에는 몰래 녹음 장치를 설치해서 통화 내용을 감시하면서 방송 활동이나 외출 시에도 지나친 그 의심과 통제를 받았대요.
0: 그 정도로 미모가 뛰어나신 분은 아닌데.
1: 그런데 그런가 봐요. 근데 나이 72세 때 그 가수 방주연이 자신을 힘들게 했던 시댁과 남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당신 이러는 거 정말 숨 막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당신은 남편은 의처증 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인 기사까지 붙여서 자신을 밀착 감시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몰래 다른 살림까지 차린 남편은 도둑이 집알이 저리는 격으로 자신을 감시했고 상살 없는 감옥에서 살았던 아주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고백했어요.
0: 아유, 박재란이 노래를 이니가 불렀어야 됐네.
1: 목숨보다
0: 짜잔짠짠.
1: 네, 남편이 외국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찍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엄마 큰일 났어. 아빠가 돌아가셨대. 그렇게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아들한테서. 예, 예, 예. 현지 사업하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었는데 네. 싸우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벽에다가 머리를 쾅 부딪혀서 그냥
0: 아치가?
1: 아까 상대방이 밀었죠.
0: 아니 좀 아까 얘기하려던 거 그냥 하세요. 멋지게?
1: 응? 아니 급사를 맞았죠 그냥.
0: 아우 그 우리 엄마 18번 욕인데.
1: 아우 지가 그냥 편히 죽을 수 있거니요 이렇게 속을 새기고.
0: 어머 근데 야 참.
1: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아들하고 현지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화장을 해서 이제 분골함을 메고 공항에서 내리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래요. 왜냐면 아들 아직 장가도 안 갔으니까 이걸 어떡하나 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러자 아들이 한참 있다가 아빠가 외국에 현지철을 뒀다고 하면서
0: 아들도 알고구나.
1: 아들은 아는 거야. 아이까지도 있다고 하더래요. 그때 알려준 거예요. 아들이 그곳에 가서 아는 거죠. 아들이 엄마 이제 가슴 아프지 말고 잊고 살라고 그러더래요.
0: 그래도 아들은 아빠 편이라 그러더만 뭐.
1: 그래도 하도 이런 짓을 했으니까.
0: 예.
1: 방주현은 본인이 둔한 사람이었다며 내 마음만 믿었다고 하네요. 남편의 의처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 행동 합리화하려고. 그러니까 방주현이 조금 삐끗하면은 너도 그러는데
0: 나라고
1: 못하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방주현을 의심한 거라며 남편의 사고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괘씸하고 그렇다고 하네. 뭘 안타까워 잘 갔지.
0: 아니 가신 분이 뭐 들으실 리는 없고.
1: 아마 방주현 씨가 들으면 시원할 거야 속.
0: 예.
1: 대신 해주시니까.
0: 근데 우리 이렇게 해도 돼?
1: 죄송합니다.
0: 예. 아 오늘 방주현 씨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근데 소소하게 웃음이 있어서 아주 좋았어요.
1: 은혜 씨요? 그래서 네. 이 방주현 씨에 대해서 여기까지예요.
0: 아, 좀 아쉽네. 좀 아쉬워.
1: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 모두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그 여학교 시절을 생각하면서 자주 새 가방 들어보면서
0: 끝곡입니까?
1: 네.
0: 자, 오늘 방주현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아주 잘 들었고요. 끝곡은 자주색 가방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수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다섯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아직까지 한 분도 뭐 틀린 답은 고사하고 예 정답이고 뭐 아무것도 올려주시지를 않았어요. 진짜 이번 주 퀴즈 어려운가 봅니다. 보들현도님께서 내주신 퀴즈예요. 제가 낸 거 아닙니다. 자, 퀴즈 들으시면서요. 아, 요런 것도 있는데 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 드립니다. 단 50불 이상 드신 분에 한해서 20불 쿠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곡부터 한곡 들려드릴 텐데요. 들어보시고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데 힌트를 어떻게 딱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노래를 잘 들어보시고 이 다섯 노래를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일관되게 공통된 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 첫 번째 곡은 김정민이 부르는 슬픈 언약식.

이제 보니까 골드님께서 정답을 보내주셨었네요. 그런데 정답이 아니었어요. 노랫말이랑 상관없지요? 예, 상관 전혀 없이요. 노랫말하고도 전혀 상관없이요. 아리까리하지요? 예. 우리 연미님께서 노랫말이랑은 상관없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노랫말도 상관없습니다. 가수도 아닙니다. 친구요. 어제 제 방송을 처음부터 잘 들으신 분이라면은 매주 화요일날 인사드리는 제 코너 중에 하나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조용필의 친구여 이렇게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들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노래들이 다 좋습니다.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메가 히트곡들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겠네요. 다 좋아합니다, 이 노래. 다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들으시면서요. 라라랜드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우리 연민이 끝까지 댓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내일 만나요.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아직도 모기지 이자는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크게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면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더 많은 월 페이먼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때문에 생각했던 집보다 밸류를 좀 낮춰서 집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매물도 별로 없고 집값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해서 더 기다려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마켓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운영이 됩니다. 즉, 많은 돈을 안전하게 빌려주어야 실적이 좋은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은행은 이자를 낮춰서라도 돈을 빌려주던가 이자를 낮출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고객들이 돈을 안심하고 빌릴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다른 상품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 덕분에 30년, 15년 고정 이자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았었지만 앞으로 모기지 이자가 계속 이렇게 오른 상태로 유지된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다시 인트레스트 온리 프로그램이나 어저스터블 레이트 모기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정이자 프로그램,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 그리고 이자만 지불하는 Interest Only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혹은 15년 고정 프로그램은 Amortization 테이블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2,000불씩 내고 계신다면 첫 해는 100불이 원금이고 1,900불이 이자, 둘째 해에는 200불이 원금이고 1,800불이 이자, 이런 식으로 30년 중에서 앞부분은 대부분 이자의 비중이 훨씬 크고 점점 원금이 상환되어지는 하향 곡선에 그리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2-3년 열심히 지불했는데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까 원금이 조금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지만 계약한 이자는 30년 또는 15년 동안 바뀌지 않고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은 수평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즉, 2,000불을 지불한다면 2,000불 전부가 이자인 것입니다. 원금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이 혹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지불해야 하는 원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업사이드 다운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30년 고정 프로그램보다 조금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게 되는 어저스트 되는 경우입니다. 5-1-ARM이라고 한다면 처음 5년은 고정이자를,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금리 변동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팬데믹 때처럼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택 구입의 장애물이 되거나 마켓의 폭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시장은 결국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급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문인들과 상담하고 여러 융자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주택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2: K-Radio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름을 또다시 트럼프 해협으로 바꿔 부를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 연방당국이 한 달간 뉴욕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여 2,100명 이상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당국의 감시용 전자발찌를 착용한 뒤에 수치심과 굴욕감을 호소해온 20대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부사장인 30대 여성이 숨지고 60대 남성이 다친 사건을 저지른 가해 여성의 가족이 경찰의 총기 사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엔이 지구 온난화 1.5도 제한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과 뉴저지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강한 폭풍과 폭염이 잇따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절을 앞둔 금요일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미 건국 250주년 기념 1달러 금빛 동전이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미 성인의 약 25%가 생성형 AI와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란 만단이 뉴욕시장이 약 200명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정 관련 메시지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다음 주부터 공 및 초중학생의 교내 AI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검찰과 플리바겐에 합의하면서 5년 면허 정지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에서 차량 번호 인식과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플럭 세이프티 카메라를 둘러싸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또 한 번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통제 아래에 있으니 우리는 그 이름을 트럼프 해협으로 바꿀까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를 담당하던 해상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란이 이 해역을 지나는 민간 유조선을 공격하는 등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국제 유가급 등의 원인이 됐고 이는 미국의 가장 큰 약점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이란이 이 해협에 심어놓은 기뢰를 모두 제거하거나 폭파했다면서 완전히 미국의 통제 아래 놓여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30일 한 달여의 소강 상태를 깨고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라라크섬에 미사일 발사대 두 대를 공격, 양측 무력 충돌이 재개된 것도 이란이 기뢰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하려 준비하고 있는 것을 포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바꿔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2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연설 도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언급했다가 내 말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곧바로 정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뉴욕포스트는 우리가 호르무즈를 지켜내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자유항행을 보장하게 된다면 그곳을 왜 계속해 호르무즈라고 불러야 하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믿고 있다며 미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해협을 트럼프 해협 또는 아메리카 해협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에도 이스라엘 채널 14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이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이후에 상징적 지명이나 역사적 장소 명칭을 본인의 이름이나 아메리카를 넣어 개명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만의 공식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꿨고 최근 캐나다와의 무역전쟁 와중에는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 호수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의 이름을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바꿨다가 연방법원에 의해 금지당하자 명칭 앞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복원 및 개보수된이라는 문구 추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당국이 한 달간 뉴욕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여 2,100명 이상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캐티 호컬 뉴욕주 지사는 연방정부가 실제 중범죄자뿐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까지 단속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연방 국토안보부가 뉴욕주 전역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여 2,100명 이상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퍼레이션 론튼 애플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연방당국은 구체적인 단속 대상과 지역을 공개하면서 이번 작전이 뉴욕주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을 이른바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갱단 조직원과 강간범, 살인범, 아동 성범죄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강력한 이민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캐티 호컬 뉴욕주 지사는 연방당국의 설명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 중범죄자들을 충분히 단속했다면 이제는 실적이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사람들까지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당국이 계속해서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멀린 장관은 범죄 전력이 있는지는 이민 단속의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범죄 전력이 있든 없든 불법 체류자이며 연방정부의 역할은 이들을 찾아내 추방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뉴욕의 이른바 피난처 도시주 정책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멀린 장관은 뉴욕시와 뉴욕주가 연방이민당국과 현지 경찰의 협력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연방요원들의 단속이 더 어렵고 위험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뉴욕의 연방자금을 지원하는 것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에 8,700만 달러 규모의 경찰 및 대테러 관련 지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3년 동안 이 자금을 활용한 수사팀들이 뉴욕을 포함해 10개 주에서 145건의 주요 체포와 범죄 차단, 수사 단서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며 결국 이는 주민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미 이민당국의 감시용 전자발찌를 착용한 뒤 수치심과 굴욕감을 호소해온 20대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교 학생이자 축구선수였던 피에르 다마스벨은 지난달 29일 이민 세관단속국 아이스로부터 이민자 구금 대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감시용 전자발찌를 착용했습니다. 벨은 이후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심경을 직접 밝혔습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왔을 뿐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면서 GPS 장치를 찬 채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월요일 오전 8시쯤 벨은 고속도로변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몇 시간 뒤 경찰로부터 벨이 달려오던 트럭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이후 벨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가족과 지역 이민자 지원단체는 이번 사건이 이민정책과 단속 과정에서 느낀 심리적 압박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벨은 지난 2024년 미국에 입국한 뒤 스프링필드에 부모와 두 형제와 함께 정착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등생으로 학교 장학금을 받았으며 축구 선수로도 활약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의대에 진학하는 것이 꿈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말 IT 출신 이민자들의 임시보호 신분, 즉 TPS가 종료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졸업 후에는 원래 윈튼버그 대학교 축구팀에 영입됐지만 아이스 전자발찌 문제로 선수활동이 어려워졌고 이후 라이트 주립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측에 따르면 라이트 주립대에 입학한 뒤에도 감시용 전자발찌 착용을 이유로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는 약 12,000명의 IT계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최근 이민단속 강화 또 TPS 종료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임시보호 신분을 잃은 IT인 가운데 상당수가 구금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금 시설이 부족해 일부에게는 감시용 전자발찌 장치를 부착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민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하이오 주지사 마이크 드와인도 이번 사건에 대해 끔찍한 비극이라며 이민 단속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이민자 지원단체는 벨의 죽음이 이민 단속으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는 이민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아이스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이민자들의 단속과 신분 문제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나 지역사회의 차별 문제까지 또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고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사건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부사장인 30대 여성이 숨지고 60대 남성이 다친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가해 여성의 가족이 경찰의 총기 사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흉기를 든 가해자가 경찰을 향해 돌진하는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1: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현장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진 49살 파멜라 시스네로스의 어머니가 경찰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스네로스의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현장에 많은 경찰관이 있었던 만큼 딸의 팔을 제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았느냐며 왜 총을 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시 시스네로스는 양손에 부엌칼을 들고 경찰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스네로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이후 시스네로스가 칼을 휘두르며 경찰을 향해 돌진하자 경찰관 두 명이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스네로스의 가족은 딸이 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안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평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며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스네로스는 과거에도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 시도와 관련해 경찰과 접촉한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숨진 또 다른 피해자 32살 에린 피아첸티 씨의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피아첸티 씨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부사장으로 출산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엄마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숨지기 불과 나흘 전에는 남편과 어린 아기와 함께 찍은 행복한 가족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격을 받은 68살 탁 감 씨는 로드 아일랜드 출신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 가족이 경찰의 총기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입니다.
0: 미 성인의 약 25%가 생성형 AI와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I가 이제 우리 삶의 감정 영역까지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성용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미 성인 4명 중 1명꼴로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대화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앨론대학교 연구진과 협력해 미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가 개인적

0: 할 때 기분을 좋게 해준다고 답했습니다. AI와의 관계를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일부 응답자는 AI를 친구나 동반자라고 불렀습니다. 한 응답자는 AI는 내 삶의 외로운 순간을 견디게 해준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이끈 엘론대의 디지털 미래 상상센터의 책임자 리 레이니는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얼마나 다양한 미국인이 감정적 지원과 개인적 조언을 위해 AI에 의지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풀이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유고부를 통해 지난 5월 미성인 4천 명을 인터뷰한 뒤 AI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1천 명을 대표 표본으로 선정해 이루어졌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목소리)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영뉴입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소식은 뉴욕타임스의 오피니언 기사 To save my home, I fly the American flag. 즉, 내 집을 지키기 위해 나는 미국 국기를 내겁니다. 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이자 팔레스타인 출신의 필자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웨스트뱅크 쿠스라 마을에 있는 고향집이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위협받자 가족과 집을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날아가 집 지붕에 미국 국기를 내걸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이라는 신분만으로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미국 국기를 호신책으로 삼아야만 했던 비극적인 현실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 hope that my American identity might afford me a degree of protection that my Palestinian identity could not. 나는 내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팔레스타인인이라는 정체성만으로는 받을 수 없는 어느 정도의 보호가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Afford a B, A에게 B를 제공하다, 부여하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afford는 돈을 지불할 여유를 주다가 아니라 무언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A degree of protection, 어느 정도의 보호, 약간의 보호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a degree of은 어느 정도의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 군사법의 통제를 받는 팔레스타인인과 민법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정착민 간의 극심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필자는 정착민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유일한 수단으로 미국 시민권자라는 신분을 증명할 성조기를 선택했습니다. Walking in your front yard is a death wish for others. 앞마당을 산책하는 것조차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Death wish, 직역하면 죽음을 바라는 마음이지만 기사에서는 죽음을 바라는 행위,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과격파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마을의 도로를 통제하고 수시로 위협을 가하면서 주민들은 자신의 집 앞마당을 거니는 아주 평범한 일조차 목숨을 건 위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비인간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They build outposts that become springboards from which settlers menace Palestinian communities. 그들은 전초기지를 세우고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공동체를 위협하도록 합니다. Build outpost, 전초기지를 세우다. 여기서 outpost는 일반적으로 초소라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맥락에서는 정착촌 외곽의 전초 정착지를 가리킵니다. Springboard, 물리에 쓰이는 springboard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어떤 행동을 시작하기 위한 발판, 도약대라는 뜻입니다. Menace, 위협하다, 협박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Threaten보다 다소 강하고 문어적인 표현입니다. 정착민들은 이스라엘 법으로도 불법인 전초기지를 먼저 세운 뒤 이를 springboard, 발판 삼아 주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압박해 쫓아내고 추후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해당 영토를 사후 승인받는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No Palestinians should need a foreign flag above their home for their humanity to be recognized. 팔레스타인인들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기 위해 집에 외국 국기까지 내걸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humanity, 인간성, 인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뜻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be recognized, 권리나 가치가 인정받다 라는 의미입니다. 필자는 미 대사관과 의회의 도움으로 겨우 식량을 공급받았지만 단지 외국 여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더 존중받는 현실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겪는 비인간화의 증거라며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국적이나 피부색, 언어나 종교,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앵뉴였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이번 주 뉴욕과 뉴저지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밤사이 강한 폭풍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폭풍이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가장 큰 악천후 위험은 뉴욕주 서부와 펜실베니아 지역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과 집중호우는 물론 우박과 토네이도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은 대부분 사람들이 잠든 시간대인 3일 새벽 시간에 지날 것으로 예보되지만 목요일 아침 출근 시간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또 한 차례 강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악천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온이 가장 높게 오르는 지역에서 오후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시간대에 강한 폭풍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80도 이상까지 오르며 습도가 높아 실제 체감 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뉴저지 남부 지역은 목요일 오후 열 지수가 화씨 95도에서 10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노동절 연휴가 다가오면서 악천후 가능성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오후를 지나면서 토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 트라이스테이트 전역에서 비교적 쾌청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한인사회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 4개 보루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인체 감염 사례 5건이 확인됐습니다. 맨해튼과 브루클린, 스테이튼아일랜드에서 각각 1명, 퀸즈에서 2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뇌염이나 수막염, 급성 이완성 마비 같은 신경계 증상을 보일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바이러스 활동이 확인된 지역에 모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브루클린과 맨해튼, 더 브롱스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인 모기 방제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감염된 모기에 물려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따라서 외출할 때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소매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 주변에 물이 고여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 모기가 번식할 환경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발열이나 심한 두통, 몸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의료기관에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뉴욕시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새로운 주차 규정을 마련하고 도로변에 있는 상업용 유료 주차 공간을 택시와 차량 호출 서비스 차량에게 개방키로 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약 13,000개의 상업용 유료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와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자들은 이 공간에서 일반 유료 주차 규정에 따라 한 블록에서 최대 3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택시와 우버 운전자들은 승객을 기다리거나 잠시 쉬고 화장실을 이용할 때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렵다는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옐로캡 약 1,500대,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호출 서비스 차량이 10만 대 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선 1년간 시범 운행되며 뉴욕시는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영구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택시와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자들에게는 주차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에서 SNAP, 즉 식품 지원이나 현금 지원 혜택을 EBT 카드로 받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주가 기존 마그네틱 방식의 EBT 카드를 보안성이 강화된 칩앤탭 카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카드 복제나 스키밍 같은 금융사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기존 카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카드를 우편으로 받으셨다면 반드시 활성화하고 새로운 핀 번호도 설정해야 합니다. 새 카드가 활성화되면 기존 카드는 자동으로 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남아있던 스냅이나 현금 지원 잔액이 없어지는 건 아니며 세카드로 그대로 이전됩니다. 혜택 지급 일정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카드를 받지 못했거나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면 EBT 고객 서비스 1-800-997-22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 전에 새 EBT 카드를 반드시 활성화하시고 가족이나 주변 어르신 가운데 EBT를 사용하는 분이 있다면 새 카드가 도착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특독이었습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5: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6: 뱅크오브홉 이젠 이퀄 하우징 렌더.

0: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2분인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미 건국 250주년 기념 1달러 금빛 동전 판매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미 조폐국이 책정한 동전 판매가는 25개짜리 한 놀이 61달러로 개당 2.44달러, 100개짜리 한 자루는 154.5달러로 개당 1.55달러입니다. 이 동전은 안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고 주변을 둘러 자유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리버티 그리고 In God We Trust라는 문구와 1776년 미국의 건국연도에서 2026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올리브 가지와 화살다발을 든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 수리를 묘사한 대통령의 문장에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250이라는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주란 맘단인 뉴욕시장이 약 200명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시정 관련 메시지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맘단인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플루언서 조직이 시청의 공식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선거운동과 공적인 시정 홍보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4: 뉴욕시청이 약 200명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에게 시정 관련 정보를 전달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 CJR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청은 시그널이라는 메신저 앱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인플루언서들에게 주요 시정 메시지와 관련 기사 내용을 매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시청이 전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리거나 관련 내용을 소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가 된 건 이 인플루언서 네트워크의 출발점입니다. 이 조직은 지난해 선거 당시 맘다니 시장을 지지했던 Creators'a Joran이라는 단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맘다니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청의 뉴미디어와 문화소통을 담당하는 직원이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CJR의 설명입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CJR 보고서는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특정 홍보 활동을 하는 대가로 뉴욕시 예산, 즉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청이 시그널 같은 암호화 메신저를 이용해 업무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 뉴욕시의 공공기록 보존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 인플루언서의 거주 지역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는 뉴욕시가 아닌 코네티컷이나 오하이오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맘다니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영상을 올렸고 일부 영상은 뉴욕시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유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시청이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공식 홍보 활동과 맘다니 시장의 개인적인 정치적 지지 기반 사이에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인플루언서 조직이 시장 취임 이후 시청의 공식 홍보 네트워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적 자원 사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청은 현재까지 CJR 보고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3: 뉴욕시가 다음 주부터 공립 초중학생의 교내 AI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약 60만 명의 학생에게 적용되며 고등학생도 AI 사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5: 뉴욕시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교내 인공지능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에 나섭니다. 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 교육청은 개학하는 다음 주부터 지역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의 AI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술 사용 규칙을 2일 발표합니다. 이 규칙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60만 명의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학교에서 AI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교실 내 개별 디지털 기기 화면 사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은 AI를 제한적으로 쓸 수 있지만 정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이른바 동반자 챗봇 사용은 초중고 전학년에서 금지됩니다. 교사들은 AI를 수업 계획 작성, 자료 번역 등의 목적으로 업무에 활용해도 됩니다. 다만 과제 채점, 학생의 졸업 여부나 상담 방법 결정 등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학년에 걸쳐 전자책과 코딩 소프트웨어 등 중앙당국이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 일부 학생평가시험과 장애학습자 도구 등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마르 세미얼스 뉴욕시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인간적 교감, 호기심, 창의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소라 맘다니 뉴욕시장도 성명에서 기술업계는 AI 기반 조기 교육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필수라고 우리가 믿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일부 교육구에서 학교 내 디지털 기기 사용에 관한 규제 시행에 나선 바 있습니다. 또 노르웨이가 지난달 새학기부터 초등학생들에게 생성형 AI 도구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도 AI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도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3: 뉴저지 주민들의 소득세 부담을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이 다시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세 과세 구간을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앤소니 부코 뉴저지주 상원 공화당 대표가 발의한 S2370 법안은 물가가 오르면 각 소득세 구간의 기준 금액도 함께 올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뉴저지주 상원 예산 세출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코 대표는 지난 2016년부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왜 이런 법안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브래킷 크리프, 즉 세율 구간 상승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회사가 직원들의 임금을 생활비 상승에 맞춰 조금 올려줬다고 가정하면 실제 구매력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소득이 기존 과세 구간의 경계를 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목상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생활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세금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연방소득세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과세 구간을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연방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소득세 구간을 조정했습니다. 반면 뉴저지는 2026년 현재 개인 소득세율이 1.4%에서 최고 10.75%까지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세 소득 구간은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S2370 법안은 연방정부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물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를 기준으로 과세 구간을 조정토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금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과세 구간도 조정되는 만큼 납세자들이 이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의회의 추가 심사와 입법 절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뉴저지 주민들의 세금 부담 문제를 두고 추후 주의회가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에서 차량 번호 인식과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블록 세이프티 카메라를 둘러싸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수색과 도난 차량 회수 등 공공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지만 한 주민이 카메라 위치를 직접 기록하면서 감시 기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에서 플록 세이프티 카메라를 둘러싼 사생활 보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록 세이프티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 등을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감시 장비입니다. 알링턴 주민 디지렐 로머 클라크는 최근 이 카메라가 카운티 곳곳에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로머 클라크 씨는 지난 7월 Flow Cameras of Arlington이라는 이름으로 틱톡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직접 카메라 위치를 찾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감시 기술에 반대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며 주민들이 카메라가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인지 직접 알고 실제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록 세이프티 카메라를 둘러싼 우려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데이터 오남용 사례가 알려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한 경찰관이 플록 카메라 데이터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움직임을 추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알링턴 카운티에는 플록 세이프티 카메라 4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26대는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 LPR이고 나머지 15대는 원격으로 방향과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PTZ, Point Tilt Zoom 카메라입니다. 알링턴 카운티 경찰은 카메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을 이수한 승인된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데이터 보관 기간과 접근 권한, 사용 기록에 대한 감사 절차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책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단순히 범죄 해결을 넘어 다양한 공공안전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종되거나 위험에 처한 성인과 미성년자를 찾고 도난당한 재산을 회수하며 지역사회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수배자를 찾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플록 세이프티 측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책임있는 기술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과 관리장치를 지지한다며 동시에 법 집행기관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능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머 클라크 씨는 플록 카메라 자체의 사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카메라를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방식의 대응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실제로 카메라가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머 클라크 씨는 우리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카메라를 훼손할 경우 오히려 당국이 지역사회에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는 9월 19일 열리는 알링턴 카운티 감독위원회 회의에서 플로크 카메라 사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논란은 한편으로는 실종자 수색과 도난 차량 회수 등 공공안전을 위한 기술 활용이라는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적인 차량 이동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되고 보관되는지에 대한 시민의 사생활 보호 문제가 맞물린 사안입니다. 앞으로 알링턴 카운티가 플로크 카메라의 운영 기준과 데이터 관리 정책을 어떻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감시와 개인정보 보호 우려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3: 차량 전복 사고를 낸 골프 왕자 타이거 우즈가 검찰과 플리바겐에 합의했습니다. 성경화 기자입니다.
7: 차량 전복 사고를 내 기소된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2일 검찰과 더 낮은 형량의 혐의를 적용받는 플리바겐에 합의했습니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우즈는 이날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의 주 법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애초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기소됐던 우주는 이보다 혐의가 낮은 난폭 운전 혐의를 적용받는데 동의했습니다. 우주는 다만 유죄를 시인하지도 않지만 무죄라고 항변하지도 않으면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의미하는 불항쟁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우주의 운전 면허를 5년간 정지하고 $1,500의 벌금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우주는 지난 3월 28일 자택 인근인 플로리다주 주피터 아일랜드의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소형 트레일러를 연결한 픽업 트럭을 추월하려다 충돌하면서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우주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기 검사에 응해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소변 검사를 거부해 체포된 뒤 구금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당시 보안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사고 현장에 있던 우주의 주머니에서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오피오이드 계열 흰색 알약 2개를 발견했습니다.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의 범주를 일컫습니다. 이에 우주는 음주 또는 약물 운전 DUI 및 합법적 검사 거부 혐의로 기소됐지만 DUI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이날 우주는 연인인 버네사 트럼프와 함께 법원에 나왔습니다. 버네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며느리로 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2005년에 결혼해 2018년 이혼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3: 증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지난 3거래일간의 하락세를 끊고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증시를 짓눌렀던 미 국채금리의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56% 오른 53,061.95, S&P500지수는 전장보다 0.46% 오른 7,666.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45% 오른 26,217.83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상 증시였습니다.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배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배델전자 718-445-2005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Turn the radio up. 이제 다 off하고 listen.

여러분, 친구 여러분, 도대체 오늘 하루 뭘 그렇게 심각하고 고민하고 계셨어요? 집에 틀어막혀서 스마트폰만 스크롤 하고 계신 분들.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방구석에 누워서 생각만 꼬리를 물면 절대 답 안 나옵니다. 그 꼬인 실타래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 돼요. 신발 대충 구겨 신고 딱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천천히 발바닥으로 땅을 딛고 시원한 밤 공기, 저녁 공기, 낮 공기, 따뜻한 공기 깊게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지금 당장 right now 엉덩이 털고 일어나서 현관문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바람이 뺨을 찰싹 때려주고 밤 공기가 코끝을 찡하게 뚫어주는데 왜 방구석에만 있냐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파워워킹 발바닥에 불이 나게 뚜벅뚜벅 걷다 보면요.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발걸음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갈 때마다 골치 아팠던 걱정거리들은 저 뒤로 한 걸음씩 멀어진다는 거. 걷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오늘 하루 무너졌던 내 리듬을 다시 맞춰주는 가장 확실한 특효약입니다. 자, 걸으면서 들어볼까요? 뚜벅뚜벅. 지금은 노는 시간. K-Play DMB 시작합니다. 지금 이곳은요,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 대표 방송국 K 라디오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제이든의 K-플레이 D&B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요. 제가 다녀왔던 투어, 마마무 투어.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 이제 그 노래가 윈드플라워가 있고 폴플라워가 있어요. 근데 어제는 폴플라워 들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윈드플라워 네, 듣고 있습니다. 노래가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갑자기? 소리? 잘 들리는데? 혹시 소리 안 들리신 분들 세이호 잘 들리고 있는 거겠죠? 네, 많이 여러분들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찌뿌둥하면서 그렇게 뭐 그렇다가 노래 그 비가 올 것 갈 것 같으면서도 비가 내리지 않고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맞아요 윈드플라워가 저희 공연할 때 거의 끝자락에 나오는 노래긴 하는데 그 빅뱅에서 노래 있어요. 그 GD랑 자우림의 그 여자분 누구죠? 윤아? 아닌가? 네, 자우림 그 여자분이 부른 노래. 그 노래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도입부가. 그래서 좀 그 뭔가 되게 힙하고 선선한 그런 바람이 불면은 기분 좋아지는 그런 노래. 윈드플라워. 처음에는 몰랐다가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지는 노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네. 아직도 그 투어의 콘서트의 감동이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소름도 돋고 뭐 다른 아이돌 분들이 잘 그 뭐 못한다는 게 아니라 워낙 이분들은 노래를 잘 하셔 가지고 진짜 귀를 호강했어요. 제가 원래 감독을 하면서 오버헤드 그 귀를 덮는 헤드셋을 두 개를 꽂고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마마무 같은 경우는 노래를 좀 듣고 싶어서 한쪽만 되는 이어폰을 헤드셋을 예, 그렇게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귀호강. 엘프님이 방송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저분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새우깡 같은 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리프레시 하시고요. 예, 안경 쓰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오늘 굉장히 또 더웠잖아요. 오늘 아침에 산책하러 또 강아지랑 나갔는데 한 10분만 걸어도 땀이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휴민다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갔다 와서 그리고 기분 좋게 샤워를 하니까 기분이 또 상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발자국 걸으면서 머리에 정리 안 됐던 것들이 굉장히 정리가 돼요. 영수증, 해야 할 것, 심부름. 네,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하면 나가서 조금 걸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녁 때는 그 전화를 하면서 놀이터에서 근처에서 그냥 정처 없이 앞으로 몇 발자국 뒤로 몇 발자국 그렇게 전화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게 뭔가 약간 피제토이 요즘 말하는 그 뭐죠? 그 딸깍딸깍 키보드 같은 거 키캡 누르는 그런 느낌. 아니 이번에 정말 키캡을 사려고 했는데 어디 팔지를 않더라고요. 아시는 분 있으면 아 맞다 아는 분 있구나. 정신이 없습니다. 산책하러 갔다 와야 될까요? 아무튼 네 그 산책하는 게요 뭔가 지구는 가만히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지구를 밀어내면서 지구를 움직이는 느낌 뭔가 내 세상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 그렇게 생각하면 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럴 때는 그냥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안 편합니다. 네, 세상을 저희가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죠? 네, 저희는 가만히 있고 밀어내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서 산책을 많이 하시나요? 뭐, 보통 똑같은 것 같긴 한데, 뭐, 산책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집 앞에? 근데 궁금하긴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투어를 돌아와서 그런지 이사를 해서 그런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게스트들한테 전화를 많이 못 돌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방송을 합니다. 혼자 방송을 하는 만큼 좋은 노래들도 많이 틀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드릴 거고 제 이야기도 원하시면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통화 열려있어요. 디스코드. 예, 디스코드 그리고 미국 오픈톡. 그리고 카카오톡. 예, 여러분들이 많이 주셔야 제가 또 신나서 약간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데 친구가 찾아온 느낌. 띵동, 띵동. 철수야 뭐하니? 제이드나 뭐하니? 옛날엔 그런 느낌 되게 많았는데 너무 올드 감성이었나요? 친구 핸드폰 없는 시대였을 때 친구 집에 가서 초인종 누르면 엄마가 나오든지 그 친구가 나오든지 그 친구 잔단다. 그 옛날에는 왜 이렇게 뻔뻔했죠 저희? 가가지고 그냥 눌렀어요. 그냥 눌러서 있니? 엄마가 나와. 그 오늘 친구 있나요? 아 학원 갔어? 그러면 그냥 네. 지금 같으면 굉장히 창피하고 뭔가 얼굴 붉혀지는 그런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했을까요? 그렇게 마케팅 일을 하면 참 잘 됐을 텐데, 그죠? 뻔뻔하게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연 보내주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그런 거 보면요. 굉장히 내향적인 것 같아요. 눈치도 많이 보고. 사람들 눈치도 보고 약간 뭔가 내향적이어서 아, 이거를 얘기할까 말까? 볼까? 네, 코코몽님이 띵동띵동, DJ님 놀자 띵동 이런 느낌으로 그 설레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저 같은 경우는 구몬학습이라고 있었거든요. 눈높이 교육, 구몬학습. 이게 그 거실에서 그 상 있잖아요. 귤 까먹는 상. 그거 딱 펼쳐지고 거기서 이제 구몬학습을 하고 보면 친구가 띵동띵동 친구야. 그러면은 되게 설레면서 안 설렌 티켓. 왜냐면 엄마한테 뭔가 설레는 걸 보이면 뭔가 못 놀게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기가 시작되죠. 빌보드 연기. 그래서 친구가 놀러 오면 그래도 학습지는 다 끝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학습지 끝내고 나서 친구랑 같이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설렜던. 요즘 친구들은 뭐하고 놀려나 궁금하네요. 요즘 친구들과 그러니까 제가 소위 말하는 요즘 친구들 00년생 뒤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라디오라는 거를 잘 모른대요. 한국에서는 그냥 지하철에서 앉아가지고 그 유튜브나 뭐 릴스 이런 거 보면서 라디오 안 듣고 예. 어떻게 하면 라디오를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할까요? 화면을 없애버려야 돼. 너무 이기적이었나? 예, 많이 들어주세요. 딴짓하면서 들을 수 있게. 일하면서 듣게. 그죠? 맞아요. 예, 노을님도 일하면서 듣는다고 하셨었는데. 다른 분들도, 네, 이 딴짓하고 일하면서 어깨 너머로.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이제, 오그라드는 드라마 있잖아요. 내용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주인공이 엄청 못 사는 주인공인데, 어떤 왕자 같은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는 막 재수 없어, 막 대기업 아들 막 이런 건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엮여 둘이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이제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고서 둘이 약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어깨 너머로 이제 보다가 친구가 보면 이거 같이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도 이제 끼어들게 되죠.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픈톡 모든 거 다 열려 있어요. 방송 듣는 방법은요, 뭐였죠? K라디오라고 이렇게 구글에 치면 바로 나와요. 뭐, 들어오셔서 웹사이트 오른쪽 위에 온웨어 누르시고요. 아직도 좀 바뀌지가 않았는데, 유튜브 누르시지 말고 DMB를 눌러주셔야 돼요. 예, 아직도 궁금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메시지로 계속 오고 있어요. 오픈톡 주소 뭐냐, 어떤 거 어떻게 듣냐, 그 채팅하면서 어떻게 듣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채팅 방에서 주는 링크 그거를 누르시면 채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링크를 복사를 하시던지 해서 핸드폰 이거 하나 더 열으셔가지고, 예, 열으셔서, 어디야, 뭐야, 이거,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닌가? 그거 있잖아요. 그 크롬 같은 거 열어셔가지고 거기다 그냥 쓰세요. K라디오 쓰시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위에 오네요. 방송 듣기 누르시면 그 누르시고 다시 카카오톡 들어와서 오픈 채팅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많이 들어와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편리하게 저희가 채팅을 할 수 있다고요. 많이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50명까지 도달했었는데 아 다시 2명 빠졌네요. 저희 이번 연도 목표가 오픈톡 100명 만들기 네, 도와주실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픈톡은요 K라디오 미국 라디오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냥 채팅하시고 다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본인 이름 아니니까 그죠? 네, 그런 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나님의 썸머레스 아일랜드 그리고 베이비몬스터의 슈가 허니 아이스티

본하의 썸머레스 아일랜드. 굉장히 인디스럽고 예쁜 느낌. 거기다가 갑자기 뺨! 하면서 베이비 몬스터가 슈가 허니 아이스티. 네. 슈가 허니 아이스티. 가사를 보면서 이 노래를 들었는데, 결국에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아이스티 먹을게요. 그 DJ님, 저는 여름이랑 겨울에 무조건 아이키아나 대형 가구 백화점으로 산책 갑니다. 바닥에 화살표 따라 걸으면 길을 잃을 일도 없고 에어컨이나 난방이 빵빵하죠. 걷다가 힘들면 남의 집 거실 쇼룸 소파에 앉아서 5분씩 앉아서 여기가 내 집이다 상상 멍때리게 하면 2만보 뚝딱입니다. 오, 그것도 좋네요. 저는 사실 그 백화점 같은 거 생각했는데, 백화점 보면은 그 여러분들 잘 그 한 점심 정도 되게 쇼 워킹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산책 옷 입고 운동복 입고, 네, 약간 거의 미국 할머니들 많이 걷긴 하는데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걷는 게 지루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쇼핑도 하고, 뭐,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그 옷을 맨날 보러 갔거든요. 언제 저게 쇼핑 그 디스카운트 하는 데로 들어갈까. 그런 느낌도 좋은 것 같고. 조금 뭐랄까, 지루하지 않게 산책하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운동하는 거. 똑똑한데요. 저는 주말 해질 무렵에 공항 활주로 근처 공항이나 주차장 타워 옥상으로 산책을 갑니다. 머리 위로 비행기들이 굉음 내면서 착륙하는 걸 보면서 걸으면 가슴 속에 얹혀있던 체중이 뻥 뚫려요. 오, 신기하다. 저 비행기 탄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상상하면서 걸으면 묘하게 여행 온 기분도 납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그 알렉산드리아 쪽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돗자리 피고 비행기가 낮게 나는 걸 많이 구경.

한다고 해요. 그 낮게 나는 것도 좀 뭔가 보면 그런 쾌감이 있나 봐요. 저도 한번 조만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나래님이 여름철 산책은 모기 때문에 무서워요. 하지만 오늘은 선선하니 동네 한 바퀴 걸어볼까 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오늘도 즐거운 방송 기대할게요. 모두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코코몽님이 방송 들으면서 2시간 산책하고 싶네요. 하시면 되죠. 나가세요 빨리. 이어폰 꽂고. 저는 산책할 때 음악 대신 외국어 라디오, 오! 외국어 라디오나 전혀 모르는 언어의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예? 이거 맞아요? 전혀 모르는 언어의 팟캐스트를 틀고, 특이하단 말이야. 내용을 알아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빗소리나 ASMR처럼 웅어거리는 소음으로 들려드는 건데. 아, 죄송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 같아요. 웅얼거리는 소음으로 들려듣는 건데요. 신기하게 한국말 들을 때보다 내가 생각을 멈추고 온전히 발걸음에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다. 와. 저는 로우파이 많이 듣거든요. 진짜 집중 잘 돼서. 그런 느낌? 저는 밤 10시 넘어서 동네에 산책할 때 랜덤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오? 갈림길 나올 때마다 주머니에서 동전 꺼내서 앞면 나오면 우회전, 뒷면 나오면 좌회전. 내가 평소에 절대 안 가던 골목길로 빠지면서 새로운 빵집도 발견하고 예쁜 벽화도 찾고 동네 탐험 게임하는 기분이에요. 오, 동전 던지기 내비게이션. 이거 완전 현실판 오픈월드 게임인데요. 옛날에 그 혹시 아세요? 그 포켓몬 고라고 있었어요. 포켓몬 고가 약간 AR,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그거를 카메라로 보면서 애니메이션을 접합하는 거죠. 내가 특별한 그 포켓몬을 잡으려면 저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 진짜 생뚱맞은 공원에 애들이 진짜 많이 앉아 있었어요. 그 포켓몬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누가 뭐뭐 있다 하면은 다들 우르르 가가지고 그걸 잡는. 그리고 저도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막 그 있잖아요. 산책로 가다가 엄청 또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기서 막 뭐 잡고 그런 느낌. 놀림이 저는 조금 떨어진 마트에 산책 가는 걸 좋아합니다. 산책도 하고 장도 보고 돌아올 때 간식 하나 먹으면서 돌아오면 행복합니다. 아 귀엽네요.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집에 가면서 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99센트짜리 그 꽃게 과자가 있어요. 꽃게 과자. 유티즈에서 나온 지금도 생각나요. 근데 그 마트에 그 마트마다 마트 동전 판매기가 있었어요. 거기도 음료가 포도맛 그 음료, 세이프웨이라는 그 마트였는데요. 세이프웨이 음료수는 99센트였어요. 그래서 이불 가지고 이렇게 그거 먹으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좀 은근히 좀 약간 귀여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귀여웠다. 하하. 땅바닥 걷는 거 지겨워서 저는 대형 쇼핑몰이나 병원, 공영 주차장 맨 꼭대기 옥상 주차장만 골라서 돕니다. 밤에는 차도 거의 없고 탁 트인 하늘이랑 도시 야경이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높은 곳에서 신선한 바람 맞으면서 옥상 테두리 한 20바퀴 돌면 야경 명소 따로 갈 필요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힘들 것 같은데. 다들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산책하는 그런 느낌이. 예. 네, 되게 신기합니다. 듣기만 해도 또 이게 또 날씨가 좋아야 돼. 그래야 이제 시원한 밤바람 맞으면서 이제 하늘도 보고. 노래 들으면서 산책을 하면 약간 나의 세상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에요? 맞잖아. 네, 오늘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요즘에 여자 그룹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신청곡 많이 신청해 주세요. 청아 노래가 하루 전에 나온 것 같네요. 청아의 멕시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어떤 노래인지.

0: 산책과 걷기에 관한 재미있는 상식.
1: I remember when we got a shoe.
0: 산책할 때 창의력이 무려 60% 폭발한다는 스탠퍼드 연구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가만히 앉아있을 때랑 러닝머신이나 야외를 걸을 때의 창의력을 측정했더니 걷는 동안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능력이 평균 60% 증가했어요. 그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가 왜 걸으면서 회의하는 그 워킹미팅 고집했는지 아시겠죠? 네, 머리 싸매고 고민해도 안 풀리던 문제 그냥 밖으로 나가 걷다 보면 번뜩하고 답이 풀릴 수도 있어요. 숲길을 걸으면 나무가 천연 향균제를 뿌려준다고 합니다. 피톤치드의 비밀, 나무들이 해충과 곰팡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공기 중에 뿜어내는 물질이 바로 피톤치드인데요. 사람이 산책하면서 이를 들이마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세포 활성화도가 눈에 띄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피톤치드 많이 들어봤죠? 식후 딱 2분만 걸어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다고 합니다. 밥 먹고 바로 앉거나 눕지 않고 가볍게 2분에서 5분 정도만 서서 걸어도 식후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는 걸 막아줍니다.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 속 포도당을 즉각 에너지로 끌어다 쓰기 때문이죠. 1시간씩 안 걸어도 돼요. 밥 먹고 딱 5분? 그죠? 동네 골목이나 이제 마당 서성이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이 그냥 라디오 저희 들으면서 밥 먹고 걸으세요. 2분에서 5분? 5분 걷자. 강아지에게 산책은 운동이 아니라 SNS 타임이다. 나 이거 들어봤어요. 강아지가 산책할 때 자꾸 멈춰서가지고 풀잎과 진도 전봇대 냄새를 끙끙 맡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새로 고침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바둑이가 여길 지나가겠군. 옆집 누렁이가 컨디션이 오늘 좋네. 라면서 동네 소식을 업데이트.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댕댕이 데리고 산책 나가가지고 야 빨리 가자 라고 줄 잡아당기면 안 된다고. 걔네 지금 동네 소식 타임과 정독 중이거든요. 냄새 맡을 시간 충분히 주시는 게 최고의 산책입니다. 그렇구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떡해. 뇌는 빠른 음악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파워워킹이 된다. 맞아요. 뇌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비트의 템포에 몸을 움직임을 맞추려는 청각운동 동기와 본능이 있습니다. 분당 120에서 130 BPM 정도의 신나는 곡을 들으면 체력 소모를 덜 느끼면서도 저절로 발걸음 속도가 빨라져서 칼로리 소모가 훨씬 느려집니다. 기운 빠질 땐 비트 빠른 노래를 들으면서 걸어보세요. 아니 제가 이거를 어이없는 게 제가 멜론을 다운받았거든요. 그 운동하려고. 근데 갑자기 그 슬픈 노래 나오는 거야. 그 포장마차 노래 나오면서 아 정말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창 또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노래로 힘 빠지게 하면 힘 빠져요 아주. 고대 철학자들은요 걷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강의를 듣지 않고 리케이온 정원의 나무 그늘 길을 산책하면서 철학과 과학을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걸어다니며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소요학파라고 불렀습니다. 칸트, 니체, 루소 같은 대철학자들도 하루 일과 중 산책 시간을 철저히 지킨 산책 마니아들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집에 그게 있어요. 워킹패드. 근데 이제 밑에 좀 시끄러울까봐 지금 못 키고 있는데,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걸어야 되는데. Remember all the laughter we shared, all the wishes we made. 자, 이렇게 또 산책이 저희에게 도움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아, 요즘에 또 더워가지고 산책하기 힘들잖아요. 그거 팬 들고 가면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씩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산책하는 습관 드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인증해 주시는 거예요. 오픈톡에. 오, 너무 좋다. 그죠? 오늘부터 시작? 아니야? 내일부터야? 아니야?

요즘 박재범과 다영 그 노래로 핫한 다영이었습니다. 바디. 그 사연 읽어볼까요? 제이드님, 혼자 이사하셨으면 무조건 TV 위치는 빛 반사부터 봐야 됩니다. 창문 마주보는 쪽에 두면요. 낮에 화면 하나도 안 보이고 본인 얼굴만 비쳐요. 일단 콘센트 위치나 창문 각도부터 체크하고 바닥에 테이프로 네모 그려보세요. 에? 콘센트 위치랑 창문 각도 체크하고 바닥에 테이프로 네모를? 역시 전문가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테이프로 네모 그리기. 역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꿀팁은 과학이에요. 진짜. 지구를 밀어내면서 걷는다는 말에 빵 터졌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길에 회사 근처 대형마트 안에서 산책해요. 에어컨 빵빵하고 시식코너 한 바퀴를 돌면 만보 채우기 순식간입니다. 야외 산책보다 덜 덥고 쇼핑도 하고 일석이조. 제가 저기 어제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뭐랄까, 어제 정말 정신 없었고요. 오늘도 정신이 없었긴 했는데, 오늘은 이사를 좀 하면서 그 박스들을 좀 풀었어요. 근데 정말 많아가지고, 아직도 좀 심란하긴 한데, 귀찮은 거 좀 많죠. 이사도 끝났고, 뭐, USPS에 등록하고, 뭐, 자동차 등록도 이제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버지니아 쪽에 사니까, 버지니아의 그, 차량 태그 넘버 이런 것도 이제 또 해야 되는 그런 귀찮은 것들. 이사 가니까 이사 전집에 대한 마무리도 해야 되고 있었어가지고, 보통 이제 이사하면 시원섭섭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섭섭한 거 없고 그냥 시원합니다. 예전에 이사를 너무 가고 싶어 했었는데 제가 이제 버지니아 집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집에 매년 등록, 이사 비용을, 아니, 매년 똑같은 아파트의 옆집으로 이사 가거나 뭐 이렇게 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요즘이래. 이번에 좋은 집을 또 구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것들을 다 등록해야 제가 뭔가 설레고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사를 하면 좋은 게 뭐였냐면, 이사라고 그, 이제 USPS 이런 데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메일로 그게 날라요. 편지를 한 묶음으로 이제 그 디스카운트 쿠폰들. 그러면 이제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사는 거죠. 그런 시간이 좀 설렜던 것 같아요. 발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아직 가구를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TV는 어디에 놔야 되고, 탁자는 어디, 책상 이런 것들. 근데 저런 것도 좀 도움이 되긴 하네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예. 네. 아까 전에 잠깐만요. 네. TV 위치 못 정하셨으면 그냥 당분간 바닥에 두고 살아보세요. 일주일 살다 보면 내가 침대에서 주로 보나? 소파에서 보나? 답이 나옵니다. 성급하게 벽걸이 박았다가 후회하는 1인 올림. 오, 그렇구나. 신기하다. 이사 축하드려요. 발팩 파란 봉투 버리지 마세요. 피자 할인 쿠폰이랑 카페 청소 쿠폰 은근 쏠쏠합니다. 그리고 DMB 차량 태그 신청은 무조건 온라인 예약하고 가셔야 반나절 안 날립니다. 현장 대기 지옥이요. 그런가요? 역시 경력자. 이런 거 좋습니다. 저희 집 댕댕이는요, 비 오는 날 빼고 하루 3번 산책 나가자고 현관 앞에서 시위합니다. 귀여워. 10분만 걸어도 땀 줄줄 나는 거 100% 공감해요. 저는 요즘 밤 10시 넘어서 동네 초등학교 트랙 돌아요. 조용하고 잔디 냄새 나서 힐링됩니다. 거기 트랙 강아지 데리고 가도 되나?
첫 곡 마마무 윈드플라워 선곡 진짜 미쳤네요. 2018년도 노래인데 어 그렇군요. 지금 들어도 세련됐어요. 그죠. 퇴근길 운전하면서 창문 살짝 열고 듣는데 가슴이 몽글몽글해집니다. 맞아요. 이거 춤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저는 산책 스폿으로 어머 동네 공동묘지나 국립묘지 둘레길 추천해요. 무서울 것 같지만 나무 관리도 엄청 잘 돼 있고 사람도 없어서 새소리 들으면서 생각 정리하기 전국 1등 명소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는 히든 플레이스인데요. 미국은 공동묘지가 그 무서운 그게 아니에요. 뭔가 되게 관리가 잘 돼 있으니까 많이들 옷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근처에 집들도 비싸고 좀 신기하죠? 무서운 일들은 없나 봐요. 공동묘지에. 그러고 보니까 미국 괴담 좀 듣고 싶긴 한데 미국 괴담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건 봤어요. 저희 형이랑 저랑 이제 뉴저지를 친구들이랑 가고 있는데 저희 형이 고스트를 봤다는 거야. 고스트가 벽으로 들어갔대. 그래서 별로 그렇게 무섭지가 않은 고스트는 별로 이렇게 뭔가 무섭지가 않지 않아요? 캐스퍼 이런 느낌. 이 대장님이 묘지가 공원 느낌. 그렇게 느낀다고 하네요. 역시 또 이제 땅을 잘 아시는 땅대장 이 대장님입니다. TV 위치 못 정하셨으면 그러니까 말씀드렸구나. 그 아까 전에 그분 되게 웃겼어요. 그 TV 비친다고 약간 거울처럼 그거 알죠 여러분들. 게임하다가 로딩 화면 나오면 까만 화면 나오면서 내 얼굴이 비치는 거. 깜짝이야. 이런 느낌. 아 웃겨요. 수요일이라 배터리 방전 직전이었는데 라디오 켜자마자 DJ 목소리 텐션 듣고 웃음 터졌네요. 오늘 혼자 방송하신다니 더 꽉 채워드릴게요. 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에 준비됐으면 디스코드나 카톡으로 손들어주시면 바로 전화 연결. 근데 또 그건 싫지? 내가 알지. 왜냐면 내향형일 테니까. 맞죠? 저는 산책할 때 음악 안 듣고 일부러 팟캐스트나 라디오 들으면서 동네 골목골목 남의 집 정원 구경해요. 예쁘게 가꿔놓은 꽃나무 보면서 나중에 나도 저렇게 꾸며야지 상상하면 한 시간 금방 갑니다. 되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근데 진짜 예쁜 집들 보면 기분 좋죠? 하면서 나는 언제쯤 점점점 이라고 하면 이 대장님이 이제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집을 책임집니다. 이 대장! 입니다. 이런 느낌. 예. 네, 근데 정말 많은 집들 많이 파시는 거 보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 저런 직업을 갖게 된다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 집주인 좋은 분 만난 건 천원입니다. 복 받으셨네요. 집들이는 언제 하나요? 제가요, 집을 초대를 잘 안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J님, 버지니아 DMB 가실 때 진짜 서류 진짜 두 번 체크업하세요. 리얼 아이디, 저 리얼 아이디인데, 이미.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중간에 벤치 앉아서 멍 때리는 게 제 유일한 낙입니다. 어우, 멋있다. 지나가는 다른 강아지들 구경하고 우리 집 댕댕이 헥헥거리는 소리는 듣고 있으면 세상 복잡한 고민이 다 부질없어지더라고요. 오, 반려병 경과의 벤치 타임. 뭔가 되게 낭만 있다. 그죠? 아이스크림만 하나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것 같은데요. 저 이번 주 주말에 뭐 별거 없으면 강아지 데리고 공원 가서 좀 뛰다가 벤치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들 정모 한번 할까요? DMB 강아지들 소리 질러 앙앙앙. 죄송합니다. 산책 장소 추천이요. 저는 해질 무렵에 근처 대학교 캠퍼스 산책하는 거 좋아해요. 잔디밭도 넓고 젊은 친구들 열정적인 에너지도 받고 가로등 켜지면 분위기가 너무 낭만적이거든요. 야, 낭만? 있네요? 낭만 있는 곳은 아니긴 한데, 저희 동네가. 그래도, 예. 네. 코코몽님이 댕댕이랑 묘지 돌아보는 것도 좋을 듯. 그러다가 이제 댕댕이가 이제
묘지에서 캉캉캉 짖으면 저 기겁합니다, 진짜. 옷이 떨려. 그, 제가 얘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요, 저희 강아지가 짖지 않거든요, 평소에. 짖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웬만한 거, 막 이상한 게 떨어졌어. 그런 거 있으면 잠깐 짖어요, 그 정도? 진짜 안 짖어요. 제 강아지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근데, 제 심야 계담에 봤을 때, 볼 때, 그 심야 계담에서 그 문 쪽으로 이제 클로즈업 되면서 이거는 열면 진짜 큰일 난다. 그럴 때 있잖아요. 와, 씨. 그 긴장이 고조되는 그 음악, 이런 노래가 들으면서 이 클로즈업이 샥 되면서 문을 열었어. 근데 요즘 트렌드, 문 열고 바로 안 나옵니다. 문 열고 1초, 2초 뒤에 나와요. 와, 진짜. 와, 지금 상상하니까 너무 소름 돋았어. 와. 딱 열었는데 1초, 2초 하고 갑자기 강아지가 깡깡깡 짖는 거. 와, 나 진짜 무서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와, 여러분 지금 닭살 돋은 거 보이세요? 지금 닭살 완전 장난 아니죠. 그래서 진짜 무서웠던. 진짜 그게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거 심야 계담에 그 약간 사운드 이펙트 그런 걸까요? 블루투스 연결돼서? 미쳤나봐. 인테리어 고민 중이면 일단 조명부터 사세요. 미국 집들은 천장등이 어두워서 간접 스탠드 조명 노란 불빛으로 두세 개 켜두면 짐 박스가 널브러져 있어도 묘하게 카페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진짜요. 이거 너 왜 이렇게 웃기지? 어둠으로 지저분함을 가려라. 너무 웃기다. 아, 진짜 이거 빨리 치워야 되는데. 아, 심나네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지구를 내 발로 밀어낸다는 표현 너무 멋진데요. 어, 난 저 멋있었어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써먹어 봐야겠어요. 내가 출근하는 게 아니구나. 지구가 내 출근길을 돌아주는 거다. 자기 최면 만렙. 그겁니다. 그 마음가짐 하나로 이 출근길이 능동적인 지구 정보고의 길이 되는 거죠. 이거 맞나? 오늘 혼자 진행한다더니 오디오가 1초도 안 비네요. 텐션 유지하느라 목 타실 텐데 시원한 물 한 모금 드시면서 하세요. 오늘 밤 끝까지 청취 이야기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아, 여기가, 찬물은 안 나와요. 그냥 이제 룸 템퍼처 월. 근데 목에 좋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네. 아, 여러분 기억나세요? 진짜 더울 때, 아, 안 나실 수도 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진짜 더울 때 은행 가잖아요. 거기 물이 진짜 차가워요. 거의 뭐 약수터 수준. 완전. 그 기분이 완전 막 장까지 어는 느낌. 아, 대박입니다. 한 가지 또 여담이지만 어제 그 1943에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제가 매운 건 매운 거를 좋아하지만 맵찔이에요. 그리고 시원한 걸 또 좋아하고. 그래서 시원한 불닭 냉면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매워서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원한 건 좋았어요. 잠깐, 네. 깨알 광고했습니다. 투어 끝나고 이사까지 하셨으면 몸살 날 법던데 에너지 비결이 뭔가요? 이번 주말에 집에서 뭐 해 드실지 궁금합니다. 집들이 음식은 라면인가요? 배달인가요? 저 집들이 한다고 안 했는데요. 원래는 짜장면을 좀 먹어야 되는데 짜장면을 못 먹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짜장면 좋은 것 같아요. 저랑 최근에 만나실 분은 제가 짜장면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저 8시에 이제 방송 끝나고 1층에 내려가 있는데 사람들 바글바글 모여있는 거 아니야? 짜장면, 무료 짜장면 뭐 이런 느낌. 저희 노래 듣고 이 3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해놨는데 이번에 빅뱅 노래 나왔잖아요. 저희 같이 그 뭐랄까 방 쓰는 룸메이트가 빅뱅 노래 샤워하면서 맨날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 한번 듣고 올게요. 빅뱅이 부릅니다. B-I-I-I-G

핫한 소식들만 모였다. K 업데이트. 아까 들었던 노래 빅뱅, 지드래곤, 태양, 대성이 뭉쳐서 연 20주년 기념 월드투어 XX 코스모스가 지난달 한국 고향종합운동장 3회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첫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제 이번 주말부터 오클랜드를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북미와 유럽 19개 도시 스타디움 투어로 본격 돌입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음향 감독님한테 이번에 오시냐고 물어봤을 때 못 간다고 해서 너무너무 슬펐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사실을 스타디움 투어는 무대 세팅부터 음향까지 거의 축제 수준입니다. 멜라이프에서 다음 주에 열리죠. 멜라이프 방탄이 공연했던 곳으로 굉장히 큰 곳입니다. 방탄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완전체 아리랑 월드투어. 멤버 전원 군 복무를 마치고 올해 정규 앨범 아리랑으로 돌아온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열기가 연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템퍼, 댈러스, 시카고를 거쳐 미국 지금 LA 소피 스타디움까지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투어로만 전 세계 수백만 명 관객을 동원하면서 역대 글로벌 투어 흥행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7명이 다 같이 뿜어내는 그 아우라 역시 BTS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저도 깜짝 놀란 소식인데요. 예능계 대세로 대활약 중인 배우 지엔 씨와 댄스 크루 위덴 보이즈의 리더 바타 씨가 오는 12월 12일 결혼식을 올린다는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엔 씨의 특유의 밝고 유쾌한 에너지와 바타 씨의 듬직함이 만나서 아주 예쁜 부부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두 분은 SNS를 통해 서로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는데요. 청취자분들과 함께 두 사람의 앞날을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블랙핑크의 멤버들의 활약이 9월 시작부터 제대로 불붙었습니다. 제니가 포문을 연 데 이어 내일 리사가 새 미니 앨범의 선공개곡 사와디카를 기습 공개하고 바로 다음 날인 4일에는 지수가 1년 7개월 만에 솔로 싱글 클릭을 전 세계에 발표합니다. 하루 차이로 같은 그룹 멤버끼리 차트에서 선의 경쟁을 펼치게 됐는데요. 이게 선의 경쟁이냐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국어 인사말을 제목으로 건 리사의 힙한 비트냐 아니면 특유의 몽환적인 음색을 담은 지수의 선곡이냐 빌보드와 글로벌 음원 차트가 이번 주말 아주 요동칠 것 같은데요. 팬들은 그저 귀호강 페스티벌이라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중입니다.

제니의 폴른 엔저, 그리고 리사의 사와디카, 지수의 클릭까지 블랙핑크 노래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가 제일 좋으신가요? 제니가 노래를 굉장히 잘 뽑아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이걸 제니가? 이걸 우리나라 가수가? K-POP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노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발전하는 다른 느낌으로 항상 약간 K-POP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느낌이 들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로제도 되게 잘 좋았었고 예. 그 두 노래는 조금 더 들어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렇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인간 대참사 순간 탑10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0위입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흠칫. 혼자 탄 줄 알고 거울 보면서 치아에 고춧가루 이렇게 상상하게 되지. 고춧가루 꼈나 입쩍 벌리고 확인하다가 뒤구석에 서 있는 분과 눈 마주쳤을 때. 이거는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퍼블릭 레스토룸 화장실에서 머리를 만지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뒤에서 이제 볼일을 보시고 오신 분과 눈이 마주칠 수밖에 없거든요. 한 1초, 2초 정도. 그 이게 민망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자분들은 왠지 꾸미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남자들은 뭔가 거울에서 많이 시간을 안 보내는 게 되게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암묵적인 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면 그래서 괜히 이제 딴 거 하는 척하죠. 그 사람 가라고 일부러 이렇게 막 손에 비누 더 빡빡 씻어서 손톱까지 다 정리하고 이런 느낌. 9위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들고 보다가 손 미끄러져서 앞니나 콧등에 정통으로 꽝 떨어져서 들었을 때. 저는 이거 해탈했죠. 떨어지기 0.1초에

하면 스피커폰으로 크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느끼는 좀 현타 오는 순간. 7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발걸음 옮기다가 침대 모서리는 아이고 문지방에 새끼 발가락 풀 파워로 찧었을 때 이 소리도 못 질르잖아요. 아, 이렇게 소리도 못 질르는 새끼 발가락 문지방 어택. 6위예요. 길 건너편에서 누가 나보고 반갑게 손 흔들길래 나도 환하게 웃으면서 마주 흔들었는데 알고 보니 내 바로 뒤에 있는 사람 부른 거였을 때. 아, 저 그 이런 적 있죠. 저는 옛날에 친구랑 옷을 똑같이 입은 거예요. 빨강색, 검은색 체크무늬에다가 청바지 맨날 그렇게 입었거든요. 저랑 그 친구가 전교 1등이었는데 그 친구가 있길래 반가워서 롤러스케이트를 막 타고 갔어요. 야! 이러면서. 근데 그 친구가 원래 여자친구, 여자랑은 되게 멀리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자랑 있는 거예요? 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 뒤돌아봤는데 두 명이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랑 그 친구 여자 있는, 옆에 있는 여자. 이게 뭔가 입모양이 느낌이 너 쟤 알아? 저 사람 누구야?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얘 그대로 야 인사하면서 그 사람을 지나쳐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사람 보는 척하면서 아 창피하다 지금 생각해도 이게 초등학교 일인데 이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네요. 얼마나 창피했으면. 5위입니다. 친구에게 보낼 뒷담화나 장난 섞인 짤방을 회사 부서 단톡방이나 시댁 처가 단톡방에 광속으로 전송했을 때. 아, 이거 저는 안 해봤는데, 주변에 이런 걸 해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혼자 방송을 하니까 아쉽네요. 여러분들이 좀 그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런 적 없으셨어요? 다들? 있었잖아. 4위는요. 아, 저는 이런 거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 잘못 보냈다 하고서 막 캔슬 누르면 캔슬 돼. 아니면은 인터넷을 끊어. 인터넷 끊으면 안 보내지니까. 너무 친해진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만 지내다가 그 친구에게 보낼 거를 단톡에다 보낸 뻔한 적이 있어서 비싹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4위였죠? 아, 갑자기 생각났네. 밖에서 공용 화장실 큰일 다 보고 시원하게 일어나서 물 내리려는데 휴지거리에 빈 심지만 덩그러니 걸렸을 때. 밖에서 공용 화장실 큰일 보고 일어났는데 옆에서 친구가 제 이름 부를 때 민망하더라고요. 네. 문 당기시오의 저주. 대문짝만하게 당기시오라고 적혀있는데 온몸으로 쿵 밀면서 왜 안 열리지? 하고 문이랑 힘겨루기 하고 있을 때. 이거는 실제로 제 친구가 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네. 놀리게. 녹화할 거예요. 걸려봐 한번. 응? 2위는요. 신발 벗고 들어가는 좌식 식당인 줄 꿈에도 모르고 갔는데 하필 오늘 신은 양말 엄지발가락에 500원짜리 동전만 한 구멍 뻥 뚫려 있을 때.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양말을 되게 화려한 거를 입습니다. 옷은 되게 무채색을 좋아하는데 양말하고 딴 거 하여튼 양말은 뭐 빨강색 이런 거 막 형광. 어차피 안 보이니까. 살짝살짝만 보이.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 투어 갔을 때, 저희 호텔방으로 막 감독님들 놀러 와서 같이 뭐, 맥주 한잔 한 적이 있어요. 쇼가 없는 날. 그때 이제 제 양말을 보고 굉장히 놀렸던 그런 시간이 생각나네요. 저는 캐릭터 양말을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또 이제, 창피해졌네요.
자, 대망의 1위는요.

어? 1위가 뭘까요? 이런 거 맞추는 거 해도 되겠다. 맞춰서 선물 드리기. 네. 제목이 뭐냐면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인간 대참사 순간. 탑 10. 1위 맞춰보세요. 하지만 안 맞추겠지?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일찍 얘기할게요. 맞춰달라고. 불편한 상대랑 통화 끝나고 빨간 종료 버튼 줄 알고 아우 진짜 귀찮아 죽겠네 했는데 아직도 통화 시간 초 단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 왜 안 끄는 거야? 와 대박 대박인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저는 그런 적 있었어요. 아니다 이거 듣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약간 그 안 보이게 약간 블락을 해놨는데 어쩌다가 만날 일이 생겨가지고 절대 듣고 있지 않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펠릭스가 노래를 냈네요. 하루 전에 슬로우 잇 다운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상담소 무슨 생각해?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들어왔습니다. 헬스장 6개월치 끊어놓고 첫 주 나가고 3주째 기부천사하고 있어요. 퇴근만 하면 소파가 저를 빨라들어요. 내일은 진짜 가야 할까요? 아니면 깔끔하게 양도할까요? 깔끔하게 양도하세요. 왜냐면 내일 간다는, 내일은 가겠죠. 하지만 내일 모레는 안 가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365일 난제인 것 같아요. 비싸다면 양도를 하시고 싸면은 뭐 소심한 성격이라 회사에서 점심 메뉴 정할 때마다 항상 아무거나 더 괜찮아요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제가 싫어하는 느끼한 파스타나 중식만 먹으러 가요. 제 의견 당당하게 말하는 바 없을까요? 제 주위에는 이런 분들이 항상 남기는 코멘트가 있죠. 아무거나요 라고 하고, 아 근데 그거 말고 딴 거 없을까요? 오늘 매콤한 거나 한식 쪽 땡기는데요. 어떠세요? 라고 먼저 제외화법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보다는 어느 정도는 조금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사가 퇴근 10분 전에 꼭 급하지도 않은 일 던져주면서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 라고 합니다. 눈치 보여서 야근 각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제가 출근하자마자 1순위로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이제 퇴근해야 돼서 의견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오래된 친구인데 필요할 때면, 자기 고민 있을 때만 전화해서 한두 시간 쏟아붓고 제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손절해야 될까요?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관계는요, 좀 알아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대해주시는 게 어떨까? 나 좀 너무 나빠졌나? 그죠? 네. 바빠서 나중에 통화하자라면서 거리 두기 하세요. 그래도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집에서 공부나 재택근무를 하면 10분 만에 침대 놓고 딴짓해요. 카페를 가자니 커피값도 아깝고 집중력 올리는 꿀팁이 있을까요? 공부하는 친구를 사귀세요. 진짜 공부하는 친구. 그 공부하는 친구라고 하는 거는 그 몰입을 잘하시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옆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몰입하게 됩니다. 괜찮은 방법 아닐까요? 소개팅을 앞두고 있는데 어색한 침묵이 흐를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대화 이어가는 필살기 같은 거 없을까요? 저도 두렵네요. 상상하니까. 그 질문들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거 찾아가가지고 가는 것도 별로려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어색한 곳 가서 안 맞는 사람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맞는 사람은 뭘 해도 맞아요. 그래서 그 굳이 억지로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나랑 안 맞으면 안 맞는구나. 너무 내가 극단인가? 산책할 때 음악 대신 외국어 라디오나, 아 이건 아니구나. 죄송해요. 다 아까 고민 다 해드린, 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 딴 거를 보고 있었네요. 고민 더 있으면은 올려주세요. 네. 밤 11시만 되면 라면 국물이나 매운 떡볶이가 미친 듯이 당겨요. 야식 참는 특효약 진짜 없을까요? 야식이요. 이거는 제가 들은 건데요.
시원한 탄산수나 얼음물 한 잔 들이켜서 가짜 배고픔인지 확인하고 양치질을 세상에서 제일 매운 치약으로 빡빡 해버리면은 입안이 개운해지고 좋다고 합니다. 오, 되게 강력하시다. 입사 1년 차인데 회사에서 거절을 잘 못해서 온갖 자잘한 심부름과 남의 일까지 제가 다 합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 어떻게 벗어나죠? 이런 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라고요. 비교되니까. 어렵다고 죄송해요라고 보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하는 내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 숫자 1 떠있는 걸 못 참아서 바로바로 확인하고 답장해야 마음이 편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폰에 얽매여 사는 기분인데 피로감이 너무 심합니다. 피로할 것 같아요. 일이 있는데 저는 적어 보면 기겁하시겠네. 예, 저 대답 안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그냥 핸드폰을 닫고 딴 거를 한번 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뭐 꺼놓고 한 시간 정도?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으시다면 다 대답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 아닌데 다 대답하는 사람. 내가 대답을 해야 뭔가 편안해지는 사람. 대답 안 해도 돼요. 제발 하지 마. 제발 대화에 끼지 마. 옷 하나 살 때도 후기 100개씩 읽어보고 3일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안 사거나 타이밍을 놓쳐요.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법이 궁금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거. 옷 살 때 저는 흠을 좀 많이 봐요. 아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거야. 이래서 될 거야. 그래도 좋으면 사세요. 주변에 늘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직장 동료가 있어요. 같이 밥만 먹고 오면 기가 쪽팔립니다. 그 동료가 불평할 때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해보시죠.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저희 근데 오늘 몇 시에 퇴근하죠? 뭐 이런.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기. 혹시 어제 롤 대회 보셨어요? 뭐 이런 거. 약속 시간이나 출근 시간에 항상 5분, 10분씩 간당간당하게 늦어요. 여유있게 출발해야지 하면서 매번 왜 이럴까요? 아,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머릿속으로 도착 시간을 좀 한 20분 정도 앞당겨서 세팅해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한두 달 바짝 불태우다가 금방 질려서 장비만 쌓여가요. 끈기 없는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많이 그래요, 사람들. 호기심도 많은데 질리는 것도 빠른 그런 느낌. 사는 것보다 렌트를 하는 게 어떨까요? 다시 어차피 갖다 줘야 되니까. 금요일 퇴근할 때는 주말에 전시회도 가고 책도 읽어야지 계획을 잔뜩 세우는데 눈 떠보면 일요일 밤이고 한 개 침대 뒹굴기밖에 없어서 자괴감이 들어요. 침대에 눕지 못하게 뭘 몇 시부터만 열리는 그런 장치. 평일에 그만큼 또 에너지를 다 썼다는 신호니까 주말에 안 하고 푹 쉬어주는 것도 좋은데 푹 쉬면 또 피곤해요. 뭔가 그런 느낌. 자려고 누우면 3년 전, 5년 전에 이불킥했던 부끄러운 기억이나 후회되는 일들이 갑자기 떠올라서 잠을 못 자요. 침대 머리스맡에 작은 수첩을 두고 그 생각들을 글로 딱 적어버리시면 이번은 기록했으니까 잊어도 되겠다라고 스위치를 거둡시다. 근데 그 수첩을 동생에게 들키는 순간 수치심은 10배.
스트레스만 받으면 새벽에 쇼핑앱 켜서 옷이랑 잡동사니를 마구 결제해요. 카드 명세서 보고 후회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저는 장바구니까지는 담는데 사진 않아요. 다음날 이제 보면 아 이걸 왜 살려고 했지 하면서 삭제하게 됩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아 재밌네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고민 얘기를 하니까 저희 고민은 뭘까요? 저희 고민은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 라디오가 사람들이 많이 듣거나 그리고 우리 K-POP 가수가 어떻게 해야 여기를 방문할까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야? 타이거 디자인이 부릅니다.

노래가 뭔가 되게 가볍지는 않고요. 뭔가 되게 예, 깊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여자 뭐가 좋다는 거야? 항상 그런 느낌. 네. 이 세상의 모든 짝사랑하는 사랑아리들을 응원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또 심리 테스트 시간이 돌아왔죠? I love 심리 테스트. 시작합니다. 오늘 심리 테스트는요, 잠시만요. 산책에 대한 심리 테스트를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잠시만요. 어디 갔지? 네, 심리. 죄송합니다. 자꾸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못 찾고 있었어요. 네. 오늘 산책을 또 준비를 했었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찾았습니다. 역시, 휴!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산책과 어울리는 시간인데요. 지금 어디를 걷고 계시든지 혹은 운전 중이시든지 편안하게 눈앞의 풍경을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의 무의식과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는 숲속 산책 심리 테스트입니다. 제가 시옷이 좀 약한데 시옷이 많네요. 숲속 산책 심리 테스트. 질문은 딱 4개예요. 자, 날씨가 아주 화창한 날, 당신은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길을 천천히 산책하고 있어요. 당신의 곁에서 발을 맞추며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바로 생각해 주세요. 바로. 네. 생각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과 잠시 떨어져서 혼자 숲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서 동물 한 마리가 다가와요. 그 동물은 무엇이고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생각했죠? 자, 세 번째는요. 숲길을 더 걷다 보니까 나무 사이에 예쁜 집 한 채가 나옵니다. 그 집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나요? 아니면 울타리 없이 탁 트여 있나요? 아, 이건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무 사이에? 숲길을 더 걷다 보니까 나무들 사이, 그러니까 왼쪽에도 오른쪽 나무가 있다는 거겠죠? 나무 사이에 예쁜 집 한 채가 딱 나타났어. 진짜 예쁜 집. 그 집 주변에 울타리. 네. 자, 마지막이요.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식탁이 하나 놓였습니다. 그 식탁 위에는 무엇이 놓여있죠? 하, 이거 참,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식탁, 정했습니다. 네. 저는 이 집이 네 것이다. 키가 있을 것 같아요. 키와 약간 키도 되게 멋있는 금색 귀, 금색 키, 반짝반짝. 그리고 울타리 있을 것 같은데, 울타리 하얀색. 네. 그리고 집도 약간 예쁜, 한 2, 3층 정도 되는 이런 예쁜 집. 그리고 이게 구름 있고 약간 하늘색, 하늘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저희 강아지. 네. 자, 첫 번째는요. 숲길을 함께 걸었던 사람.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연인, 가족, 친구, 혹은 반려견일 수도 있겠죠. 오, 그렇군요. 두 번째, 마주친 동물과 그 크기, 당신이 느끼고 있는 현재 문제와 스트레스의 크기이자 남들이 나를 볼 때 느끼는 내 외적인 이미지입니다. 오, 우리 강아지 되게 조그만데? 사자나 곰처럼 크고 위협적인 동물일수록 사회생활에서 풀기 힘든 고민이 크다는 뜻이고, 다람쥐나 강아지처럼 작고 온순한 동물일수록 현재 마음이 평온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다는 뜻입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뭐 괜찮죠? 네네네. 자, 세 번째, 집 주변의 울타리 유무. 당신의 마음의 벽, 방어 기제를 나타냅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다고 상상한 분은 자기 영역이 확실하고 신중하며 낯을 조금 가리는 편이고, 울타리가 없다고 생각한 분은 개방적이고 누구에게나 마음을 활짝 여는 솔직 담백한 타입입니다. 오, 저 맞아요, 맞아요. 네, 제 영역이 확실하고 낯을 조금 가리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약간 마이크 앞에는 좀 많이 깝죽깝죽거리는데, 현실에서는 좀 낯을 좀 많이 가려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예, 그래서 친해지면 또 잘 까부는데, 마이크 약간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또 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이렇게.
네 번째는요. 식탁 위에 놓였던 것은 지금 내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입니다. 음식이나 꽃, 따뜻한 차 같은 풍성한 것이 놓였다면 현재 삶에 만족하고 행복함이 높은 상태이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면 마음속에 공허함이나 휴식이 필요한 상태를 뜻합니다. 키 어디 갔냐고. 키. 나 키. 울타리 완전 높게 쳤는데 식탁에 치킨이 놓여 있어요 하는 분들 예, 카톡이나 결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예, 노래를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소도를 꿈꾼다고 하는 가수입니다. 아이칠린 제이의 바나나.

하루 종일 빽빽하게 채워졌던 생각들을 비워내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 바로 느린 걸음으로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는 거래요. 오늘 유난히 머릿속이 복잡했거나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한숨이 길게 남아있다면 신발끈을 가볍게 묶고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낮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스쳐 지나갔던 골목의 작은 꽃, 밤 공기에 살랑이는 나뭇잎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기분 좋은 바람까지 그냥 걷는 것만으로 마음속 엉킨 실타래가 조금씩 아주 부드럽게 풀리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멀리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발자국 소리와 숨소리에 오롯이 기울여보는 그 짧은 산책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니까요. 오늘 밤 당신의 고단했던 하루 끝에 다정한 쉼표 하나를 찍어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더 신나게 놀아요. 저는 제이든이었고요. 지금은 노는 시간 K-Play D&B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두 번째 페이지. 토크 출발한 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남자. 해류 대신 시류 타고 떠도는 방송계의 오디세우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 자, 오늘은 시류 한번 제대로 타보겠습니다. 놀란 감독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디세이가 녹화 시점 기준으로 관객 수 1,000만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 시류의 중심에 있는 신화를 우리가 과학으로 검증해 볼 수 있을까요? 모두가 세계관과 명작 해독에 열을 올릴 때 잡지사는 오디세이를 과학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화에서도 아주 인상적으로 등장한 트로이 목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트로이 목마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인지는 불분명하긴 하고 또 고대 기록에도 목마의 정확한 크기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뭐 탑승 인원에 대한 묘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을 토대로 우리가 트로이 목마의 실제 크기 과학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2: 트로이 목마는 워낙에 이제 인기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과학 논문 같은 걸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저뿐만 아니라 더 좀 권위 있으신 분들이 나름대로의 방향에서 크기와 뭐 모양 이런 것들을 추정한 그런 것들이 찾아보면 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리기만 한 건 좀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좀 다른 방향에서 트로이 목마의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어떤 이론을 하나 제시를 해보겠다. 예. 라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재미로 들어주셔야 되는 건데 네. 이건 뭐냐. 이거를 어떤 용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모양의 기준을 두지 말고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거기에 가 있는 그 그리스 군들이 네. 하여튼 최대한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저 이것도 오디세우스가 내린 거잖아요. 지시 내린 거잖아요. 네. 오디세우스가 목마를 만들어서 사람을 숨겨서 들어가서 속여보면 어떨까?
1: 그렇죠.
2: 위에서 장군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니 무슨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목마 속에 숨어가지고 어제까지 칼싸움하면서 피터 고생을 했는데 그게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생각한 그